0: 그쵸, 그쵸. 아, 그러면 다시 그 섬유 유연제 넣어가지고 네. 향을 좀 이렇게 좀 희석시켜야 돼요.
1: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끓이기도 끓이고 소독이 중요하니까.
1: 아, 네. 막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1: 도전.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Stink?
2: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Who is stinky? Who is it?
2: My shirt.
0: Your shirt?
2: Is it me?
0: No, stinky. I don't know stinky. Who is it?
2: Stinky?
0: Yeah.
2: Who?
0: Stinky?
2: No, like it smells.
0: Smell?
2: Like bad smell.
0: A bad smell?
2: My shirt.
0: Oh.
2: Is it me?
0: Oh. 안 씻었어?
2: Huh?
0: Sorry. Yeah. Ah. 비 때문이지. 어, 비. It's raining. 꿉꿉.
2: 아.
0: Yeah.
2: My pants smell musty too.
0: Oh.
2: My pants smell musty.
0: Smell bad smell?
2: Yeah, musty.
0: Musty?
2: Oh.
0: Okay. 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벗어봐.
2: 응.
0: 다시 세탁. 저기 워시 클로스 테이크 오프.
2: Again?
0: Yeah, again. Oh, smell. Bad smell. Oh, terrible. Oh.
1: 아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0: 예, 예.
1: 제대로 끓이거나, 그, 조치를 안 취하면.
0: 그쵸.
1: 아무리 빨아도 또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리고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1: 아, 좋습니다.
0: 아주 뽀송하게 햇볕에 잘 말리거나 아니면 아. 그 건조기에, 예, 좀 여러 번 좀.
1: 오케이.
0: 히팅을 해줘야 돼.
1: 자, 오늘 뭔가 키키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 다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주시면 되고요. 으흠.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4: It's because of the rain.
3: My pants smell musty too.
4: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자, 일단은 여보, 내 셔츠 왜 이렇게 냄새나?
0: 어?
1: 내가 문제야? 이겁니다. 나 분명히 샤워를 한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런 느낌.
0: 샤워랑 사실 상관이 없죠.
1: 그렇죠.
0: 예. Honey, why is my shirt so Is it me? 나야? 나 때문에야? 뭐 이건가 봐요. 왜 내 셔츠가 이렇게 냄새.
1: 냄새니까 나.
0: 냄새니까 smell. Why? So smell.
1: Okay. Smelly. Okay. 그리고 is it me?
0: 왜 냄새야?
1: Uh-huh. 자, 한번 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Honey, why is my shirt so smell? Is it me? 아니죠. 다른 단어입니다.
0: 오?
1: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smell 썼죠?
0: 예.
1: 걔랑 비슷한 단어로는 가능은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smell이라고 하는 거는
0: 예.
1: 냄새 혹은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잖아요.
0: 그쵸.
1: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랑 나왔죠?
0: 네. 그러니까
1: 뭔가 냄새 나는이라는 형용사가 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smell 쓰려고 해도 smell을 형용사로 바꿔야 됩니다. 가능은 한데 그건 금방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은 stinky라는 단어는 회화체 기본입니다. 이 stinky라고 하는 건 악취가 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0: 야,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Oh, it's very stinky 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y를 뺀 거 있죠.
0: 네.
1: stink.
0: 네.
1: 거기까지만 쓰면 동사로 악취가 나다.
0: 아, stink
1: 라는 동사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알아두는 거는 강력 추천입니다.
0: 네.
1: 회화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oh, it's stinky 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stink를 동사로 써서 oh, it stinks 이렇게도
0: stinks.
1: 쓰기 때문에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돼요.
0: 네.
1: 자, 그래서 아까 smell 쓰려고 했으면 사실은요. 네.
0: smelly
1: 쓰셨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0: 그럼 냄새가 나는?
1: 이러면 냄새가 나는 혹은 뉘앙스에 따라서 악취가 나는도 될 수가 있습니다. smelly. 근데 보통 smelly라고 하면 단순하게 뭔가 냄새가 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악취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우리말로도 악취가 난다 이렇게 안 하고 냄새나
0: 맞아요.
1: 이러면 벌써 안
0: 나쁜
1: 좋다?
0: 냄새?
1: 그렇죠. 그런데 걔보다 더 확실합니다. stinky는 100% 얘는 악취예요. Right. Stinky, smelly,

0: 같이 알아두시고요.
1: 네.
0: 또 참고로 악취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싶다.
1: 응?
0: 그럼 아까 악취가 나다란 동사 뭐였다고요?
1: 스팅.
0: stink. 걔도 명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1: 아.
0: 네. 특이하죠, 그렇죠? So
1: 예.
0: stink라고 하는 거는 악취가 나다 혹은 악취라는 명사.
1: 응.
0: 그리고 또 하나 오를.
1: 오돌.
0: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1: 그래요?
0: 네.
1: 처음 봐요.
0: 이 단어 데오더란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네네네.
0: Deodorant, 그거는 odor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1: 그러네요. The
0: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odor, stink 이런 거 명사로 악취. 이왕이면 관련돼 있는 거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1: 그럼
0: 그렇죠?
1: 연상이 빨리빨리
0: That's
1: 되겠네요.
0: right.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Honey, why is my shirt가 so stinky해?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 Is it me?
0: Is it me? 그건 나야?
1: 네.
0: 이거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 예.
0: 맥락으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나 때문이야?
1: 그쵸.
0: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Isn't me?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me를 썼죠.
1: 네.
0: 목적어 모양이니까. Isn't me? 그러면 그 me라고 하는 거, 목적어가 문제야? 혹은 목적어 때문이야? 이것을 간편하게 쓸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 야.
0: 많은 분들이 뭐뭐 때문? 그럼 뭐 because 뭐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Because of 이런 것들. 그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1: 네.
0: 하지만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예요.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때문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그러면 because of 안 쓰고도 그건 우리야? 이렇게 쓰는 거죠.
1: 예.
0: 어떻게 해요?
1: Is it us?
0: Is it us?
1: 응?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자, 그 shirt가 문제인가?
1: Is it shirt?
0: Is it the
1: Is it
0: shirt?
1: the shirt?
0: 그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is it the shirt?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다만
1: Is it the
0: 오늘은
1: shirt?
0: 내가 문제야? Is it me?
1: Is it me?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죠?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s it us?
1: Is it us?
0: Is it the shirt?
1: Is it the shirt?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자, 이랬을 때, 자. 비 때문이지. 이렇게 막 말릴 때잘 뭔가 안 말랐다든가,
1: 그렇죠.
0: something.
1: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빨래는 안 마르죠. It's because of 비.
0: B.
1: The rain 이겠네요.
0: That's right.
1: Yes.
0: 얘는 덩어리 표현 때문에 다른 걸 이제 비울 수가 없었어요. Rain. B.
1: Yes.
0: 자, 방금 뭐뭐 때문이다 할때 그냥 it's 뭐뭐다, is it 뭐뭐냐 이렇게도
1: 네.
0: 했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정식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because
1: Because of.
0: of. 자, 보여드릴게요.
1: 응?
0: It's because of 하고 나서 명사인데 목적어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거는 뭐뭐 때문이야, 목적어 때문이야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1: 네.
0: Because of는 뒤에 명사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ecause는 뒤에 평소문 어순이 오는 겁니다. So
1: 네.
0: because I love you, I love you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because는. 근데 because of는 뒤에 뭐 me, 뭐 the because of the car, 뭐 오케이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남 탓할 때. 그거 너 때문이야.
1: It's because of you.
0: It's because of you. 자, how about this?
1: 예.
0: 그건 그눈 때문이야. 그건 그
1: Yeah.
0: 눈 때문이다.
1: It's because of the snow.
0: 그래서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얘기를
1: 네.
0: 쓸 수가 있겠죠. Alright, you guys,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It's because of you.
1: It's because of you.
0: Oh, it's because of the snow.
1: It's because of the snow.
0: 질문형도 할수 있겠죠.
1: 네.
0: 그거 나 때문이야? 그거 저 때문이에요?
1: 저, does it because of me?
0: 이거 does?
1: 아니요.
0: is죠?
1: Is it because of the snow?
0: Is it because of
1: me?
0: me? Okay. Is it because of me? 그러면 그거 나 때문이니?
1: 네.
0: 라는 질문형도 만들 수 있겠죠.
1: 아하.
0: 하지만 얘를 줄여서 한게 뭐예요? 그거 나 때문이야? 아까 했던
1: Is it
0: Is it
1: me?
0: me? Make
1: 아하.
0: sense? Okay. So
1: Yes.
0: 얘가 더 정식이라는 거예요. Okay? 자, you guys. 비 때문인 거예요. 하고 상대방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1: 네.
0: It's because of the rain.
1: It's because of the rain.
0: It's not because of you.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해 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2: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0: Okay,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바지도 해보더니 아니, 바지도 퀴퀴한 냄새나.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막소사 같이 네. 빨았나 봐요.
1: 아, 그쵸. 솔직히 본인 바지랑 위에 오시면 다행이게 네. 아이들은 또 다 그래요. 엄마. 왜냐면 이게 전염이 빨라요. 빨래 냄새가. 아. 같이 빨면 다 변해요.
0: 와, 이 냄새가 네. 이렇게 균이 옮기는 이런 식으로.
1: 저희 집 빨래 담당이 저거든요.
0: 그럼 만약에 냄새 나면은
1: 솔직히 각자 빨리 합시다 가요. 아, 예, 아니면 버리세요. 예,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0: 아, 예. 여름 장난 아닙니다.
1: 그러니까 my pants smell too. 오, 그러면 아까 그 냄새 다시 가져와야겠네요. My pants smell stinky.
0: 오.
1: Yeah, stink 이거였죠? Stinky 네. too.
0: Okay, my pants smell. Smell stinky too. 자 일단은 아까 stinky가 악취나는이었으니까 네. 형용사를 넣어서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단어를 다양한 걸 가져왔어요. 아. That's fine. Stinky는 악취나는. 근데 진짜 퀴퀴한 뭔가 냄새. 곰팡이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0: 그거 표현할 때 musty라는 단어가 또 오. 있습니다. Okay, so 뭐 한 번에 암기하는 거는 I don't expect that.
1: 네.
0: 그래도 아 한번 노출되는 거 중요하죠. So musty 같은 거 퀴퀴한 뭔가 곰팡이 있는 듯한 뭐 축축한 냄새 있잖아요.
1: 꿉꿉한 거.
0: Right.
1: 네, 압니다.
0: So 형용사로 썼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형용사를 썼는데
1: 네.
0: 그러면 여기서 smelly
1: yeah.
0: 냄새라는 명사일까요? 아니면 냄새가 난다라는 동사일까요?
1: Verb죠.
0: 동사.
1: 동사,
0: yeah. right? So 우리가 그때 look 형용사, 형용사해 보이다처럼
1: 그쵸.
0: smell 형용사하면 형용사한 냄새가 난다.
1: 난다.
0: So 내 바지는 냄새가 난다. musty한 냄새가
1: yeah.
0: 난다. Does that make sense?
1: Mm-hmm.
0: Okay. So smell 동사로 썼고 그 뒤에 형용사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 사과는 신선한 냄새가 나. 막 했는데 뭔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1: 응?
0: 그 사과는 냄새가 난다. 아주 신선한. 신선한 게 뭐예요?
1: 신선, fresh.
0: Fresh. 그럼 어떻게
1: 해요? The apple smell fresh.
0: 자, 근데 the apple, 3인칭 단수니까 the apple smells fresh.
1: Looks
0: 같은 거예요. 그렇죠?
1: 네.
0: 자, about this.
1: 왜요?
0: 아주 끔찍하니 뭐죠? H로 시작하는 거?
1: H, horrible.
0: Horrible. 내 발은. 끔찍한.
1: 발이 나오니까 갑자기 정말 공포스럽네요. 네.
0: 내 발은 끔찍한 냄새가 나. 근데 양쪽 다 한 거예요.
1: 그쵸. 네. My feet smell horrible.
0: 그렇죠. Okay. My feet, 복수죠. 그러니까 smells가 아니라 smell. 그 다음에 horrible. 이렇게
1: yeah.
0: 만들 수가 있겠죠.
1: Mm-hmm.
0: So, smell이라는 거. 뭐 이해해요. 왜냐면 워낙 우리가 smell 이렇게 명사로만 써왔다 보니까 아직은 어색할 겁니다.
1: 그렇죠.
0: Right. 자, 읽어볼게요.
1: 음?
0: The apple smells fresh.
1: The apple smells fresh.
0: My feet smell horrible.
1: My feet smell horrible.
0: There you go. 자, 이것도 한번 챌린지 걸어보겠습니다.
1: 좋아요.
0: 슬기 씨,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Look 활용해가지고
1: Look
0: 질문형
1: 형사.
0: 만들면 막 엄청 헷갈렸었죠. 룩으로
1: 예.
0: 질문형.
1: 아, 예,
0: 자,
1: 예.
0: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내 머리 있잖아. 나쁜 냄새 나니? 한마디로 막 지독해 냄새? 내 머리는 냄새가 나니? Bad, 나쁜 냄새가 나니?
1: 네, 내 머리가 나쁜 냄새가 나냐고요?
0: 한번 해보세요. 쭉쭉.
1: Does my hair smell
0: 나쁜?
1: Bad?
0: 맞을까요? 완벽합니다.
1: 솔직히 내 머리에서 솔직히 두 하랄라 그랬는데 머리니까요.
0: 이게 3인칭 단수가 나오면서 네. 막 헷갈리거든요.
1: 그쵸.
0: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So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bad가 아니라 이 smell이란 동사예요.
1: 그쵸.
0: Right? 일반 동사로 질문형 만들 때는 두 동사로 질문 만들죠. 근데 심지어 my hair. So do가 아니라 does. So does my hair smell bad?
1: Mm-hmm.
0: Yeah, your hair smells horrible. 이렇게 대답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1: Yes, yes.
0: Makes sense, right? Okay, 읽어보겠습니다. Ooh, my pants smell musty too.
1: My pants smell musty too.
0: 그러니까 팬츠는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smell.

0: 아니라 smell 되겠습니다. 자, 하나 문장 미션이 남아있는데요.
1: 네.
0: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오. 뭐야, 멋있잖아요. 내가 해결하게.
1: 오.
0: 근데 또 나면은 또 이제.
1: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두세 번은 빨아야지 좀 냄새가 가시더라고요.
0: 그래서 저는 네. 제 기억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그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1: 네.
0: 그 결국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드라이어도 없고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You know, I had to throw them out.
1: 정말요?
0: 어쩔 수 없었어요.
1: 네. 어쩔 수 없었네요, 정말. 자, take them off, take off 사이에 them 넣어가지고 그것들 벗어, 그죠? 그리고 I will them again. 내가 네. 그것들을 다시 세탁한대요. 자, 세탁이 I'll laundry인데 laundry 이거죠? I'll laundry them again.
0: 오케이. Okay. 나는
1: 네.
0: 그것들을 다시 세탁소에 갈 것인가요?
1: 아, 이게 라는... 세탁소예요?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1: 네.
0: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1: Laundry?
0: 자, 복잡하게
1: 아닌가요?
0: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 뭐예요?
0: 뭘로 이렇게 깨끗하게
1: 워터.
0: 그렇죠.
1: 아, 워시예요?
0: You just said it.
1: 아, 그래요?
0: I just washed them again, right?
1: 이게 너무 딥하게 가면 또 영어는
0: 그쵸.
1: 자꾸 그르치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1: 아.
0: 오히려 그렇다고 제가 한국어로 다시 씻을게 하면 또 어색했을 거예요.
1: 그렇죠. 해석대로 그래서, 가야죠.
0: Right. 결국에는 이제 wash the dishes, 뭐 설거지하다, wash the clothes, 뭐 세탁을 하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0: So 뭐 세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요. Wash는 깨끗하게 clean하다지만 뭘 활용한다?
1: 물,
0: 액체를 활용한 겁니다.
1: 네.
0: So I'll wash them again. 근데 왜 여기 them을 썼죠?
1: them? 그것들이니까요. 벗은 거, take them off의 them이에요. Yeah.
0: Pants.
1: 아, pants라서.
0: Right? Pants, there you go. 자, 여기 보세요.
1: 우리가
0: 입는 동작을 강조한 게 뭐였죠?
1: 입는 동작, put on.
0: Put on. 근데 여기서 뭐예요?
1: Take off.
0: 벗는 동작을 해라.
1: 네.
0: 그래서 바로 take off. Take, 취하다, off. 떨어진
1: 네.
0: 기억나세요 그때
1: 알죠
0: off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1: 네.
0: right so take off 이 얘기가 벗다 근데 이게 상태 강조가 아니라 벗는 동작 같은 거 뭐 뭐랄까 단추 같은 거 풀른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발 벗어라 너의 신발들을 벗어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1: 그쵸.
0: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길래 아 당신의 신발들을 벗으세요 그러면은
1: Take off your shoes.
0: Take off your shoes.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그거 벗어. 그것이라고 해볼게요.
1: 네. Take it off.
0: Take it off. Right.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대명사가 나오면
1: 네.
0: take off it이라고 못 씁니다. 대명사는 무조건 take
1: 사이에.
0: off 사이에.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이렇게 빼도 됩니다.
1: 아, 그럼 take your shoes off도 돼요?
0: Of course.
1: 아, 그렇군요.
0: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필기로 정리해 볼게요. 슬기 씨가
1: 네.
0: 뭔가를 입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
1: wear가 아니라 put on입니다.
0: 제가 한 만 번 잔소리하니까
1: 예.
0: 이제는 이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0: 그렇죠.
1: 네.
0: So put on, 입는 동작, take off, 벗는 동작, wear는 이미 입은 상태에 돌아다니는 상태를
1: 네.
0: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gain,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1: pants?
0: 너의 무엇이었죠? Your.
1: Your pants입니다.
0: 그렇죠.
1: Yes.
0: So, so take off your pants, take your pants off. 그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them으로 받아친 것 뿐입니다.
1: 네.
0: 이해하셨어요?
1: Yes.
0: Okay.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There you go.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자,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오늘 문장들이 그래도 짧았죠, 그렇죠?
1: 맞아요.
0: Alright. 비 때문이지.
1: It's because of rain.
0: 그냥 rain?
1: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0: Right.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 최근에 그 비가 많이 왔잖아. 바로 그 비 때문이야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을 때.
1: Yes.
0: 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1: take them off.

0: I wash them again.
1: There you go.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0: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1: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2: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2: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요.
3: 네.
2: It's because of 명사.
3: 예.
2: 근데 목적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연습이 되면 사실 그것이라는 것만 주어로 잡을 게 아니라
3: 네.
2: The problem is because o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명사로 또 넣어도 돼요.
3: 네.
2: 자, 오늘은 이수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그거 너 때문이라고.
3: It's because of you.
2: It's because of you. 이렇게 탓하는 느낌, 그쵸?
3: 네.
2: 자, 두 번째. 그건 비 때문이지. 그 비 때문이지.
3: 맞아요. It's because of the rain.
2: It's because of the rain.
3: Mm-hmm.
2: 자, 세 번째. 그건 눈 때문이지. 그건 그 눈 때문이야.
3: It's because of the snow.
2: It's because of the snow.
3: Mm-hmm.
2: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3: Yes.
2: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snow. 네. 그리고 is it because of me? Is it because of 이것도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네.
2: You know what I mean? All right. 자, 다음 패턴 볼게요. 오. 동사. Right?
3: 맞습니다.
2: Take off something. 대명사면은 밖으로 뺀다, 가운데 넣는다.
3: 가운데에 넣는다.
2: 가운데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3: 네.
2: 자,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입영작 할 때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는 거는 사실 안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3: 맞아요.
2: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 누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3: 그렇죠? Loudly.
2: Yes. 오케이. 자신감 가지고
3: yes.
2: 해주세요. 자, 짧습니다.
3: 음?
2: 그거 벗어. 그거 벗어. 명령어로.
3: Take it off.
2: Hey, take it off. 이렇게 뭐 모자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 Hey, take
3: 네.
2: it off.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그것들을 벗어봐. 그것들을 벗어.
3: Take them off.
2: Take them off. Mm-hmm. Right? 그래서 얘도 대명사니까 가운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3: 네.
2: Take off them.
3: 안 되고.
2: 틀립니다.
3: 네.
2: 세 번째, 신발 벗어. 너의 신발들을 벗어.
3: Hey, take off your shoes.
2: 그죠? Take off. Your shoes.
3: Mm-hmm.
2: 사실 put on도 마찬가지지만요.
3: 네.
2: 이 take off 한다는 것도 꼭 옷이 아니라 이렇게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3: 그쵸?
2: 안경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은 명령어로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문에 넣는 연습도 해야 돼요. So he took off 무엇? She took off 무엇?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3: 근데 어떻게 보면은
2: 네.
3: 조금은 감사한 게 우리는 양말은 벗 신고 옷은 입고 벗고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take off, put on으로 다 돼요.
2: Exactly.
3: 조금 고마운 부분.
2: 맞아요. 이게 우리말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3: 그럴 때가 있죠,
2: 네,
3: 당연히.
2: 그래서 영어는 조금 심플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3: 네.
2: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3: 네네.
2: 이렇게 아주 수고하셨고요. 자, 배운 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2: Take it off. Take them off. Take off your shoes. Alright, very nice.
3: Mm-hmm.
2: 자, 그렇다면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5: It's because of the rain.
4: My pants smell musty, too.
5: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2: All right,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Oh,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3: Oh.
6: Is it me?
3: Oh, it's because of the rain.
6: Oh, my pants smell musty, too.
3: Oh, take them off. I will wash them again.
6: Really?
3: Ah.

0: Great job, you guys. 월요일부터 아주 스무드하게 출발합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can't take it on the plane.
0: 그렇습니다. take를 못한다가 맞겠죠? 그리고 on the plan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1: 네.
0: It's because of something. 자, 그건 뭐뭐 때문이야.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그거 우리 때문이야. 그거 우리 때문이야.
1: 네. 여러분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어제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했는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네요. 나 허리가 너무 아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My back is too painful. 같은으로 생생한 표현 확인해 볼게요.
1: Are you still sleeping, Kevin? Wake up!
2: Oh, Christine. My back is killing me. My back is killing me. My back is killing me. I need some rest today.
1: Oh no, what's wrong? Did you hurt yourself?
2: No, actually I'm doing 투잡 these days.
1: 투잡? What kind of company is 투잡?
2: No, I mean I have two jobs.
1: Oh, you mean moonlighting? Why are you doing this? Aren't you already busy?
2: I have to pay my tuition and I don't have enough money.
1: Oh, why didn't you tell me earlier? I can help you.
2: Really? Thanks, Christine. I'll pay you back. Should I give you my account number?
1: Hold on. Let me get my phone.
2: She fell for my trick. It's payback. Where is she?
1: Kevin, you need to practice your acting. I'm going to meet up with a friend. Get plenty of rest.
2: Oh, do I need to sign up for an acting class?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뭔가를 하기 싫거나 어디 가기 싫어서 꾀병 부린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아주 아주 어릴 적에 학원에 가기 싫어서 시험 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막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린 적이 있기는 있는데요. 나중에 멀쩡하게 잘 놀아서 들통이 나고 혼나고 그랬습니다. 오늘 케빈도요, 뭔가 꾀병을 부리고 있어요. 케빈은 무엇 때문에 지금 꾀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꽉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케빈. 왜 그러고 있나 봤더니 크리스틴, 나 허리가 너무 아파 라고 하네요. 나 허리가 너무 아파.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My back is killing me. My back is killing me. 어디 어디가 아프다라는 말은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너무너무 아플 때는 My back is killing me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요, my, 나의 back, 허리가 신체 부위 넣으시면 되겠죠. is, 어떠어떠하다, 무엇무엇이다, killing,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kill은 죽이다 라는 뜻이죠. 죽이고 있는 me, 나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 나 죽겠네 이런 느낌이 바로 My back is killing me가 되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back 대신에 다른 신체 부위 넣어서 얼마든지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My back is killing me. 좋아요. 노란 부분 강조해서 My back is killing me. 좋습니다.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거야? 다쳤어? 물어봤더니 아, 내가 사실은 투잡을 뛰고 있거든. 투잡? I mean, I have two jobs. 직업이 두 개. 아, 부업이죠. 크리스틴이 아하, moonlighting 하는 거구나 라고 고쳐줬습니다. 우리 직업, 원래 본업 말고 또 하나의 부업을 하면 job이 두 개라서 two job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moonlight 한다고 합니다. 달빛을 받으면서 일하는 건가요? moonlight 하면은 부업을 하다, 투잡을 우리말로는 뛰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동사고요. 여기에 ing 붙여서 moonlighting 하면은 투잡.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바쁜데 왜 일을 더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띠르리. 뭔가 슬픈 이야기를 나눴죠. 이 말에는 크리스틴이 아, 진작 말하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흔쾌히 얘기를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크리스틴 랩탑 사라고 케빈이 돈을 보태주더니 오늘은 크리스틴이 케빈의 등록금을 보태주려나 보네요. 너무 진한 우정입니다. 그쵸?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I'll pay you back. I'll pay you back. 내가 꼭 갚을게 라고 약속을 하네요. Pay는 지불하는 거고 back은 다시 하는 거죠. 즉 빌렸던 걸 되갚는 걸 payback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누구누구에게 이미 빌렸던 무언가를 갚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I'll pay you back tomorrow 라고 하면 나 내일 너한테 돈 꼭 갚을게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Did he ever pay you back? 그가 너한테 빌린 돈 갚기는 했어?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Pay back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계좌번호 그러면 알려줄까? 케빈이 얘기를 했더니 잠깐만 나 폰 갖고 올게. 요즘에는 다 모바일 뱅킹 하니까요. 갑자기 케빈의 얼굴에 악마의 웃음이 번집니다. 무슨 일이죠? 하하, she fell for my trick. It's payback. 무슨 뜻? 하하, 속았지. 복수다. 아, 지난 에피소드에서 케빈이 랩탑 사라고 준 돈, 크리스틴이 랩탑 고장 났었는데 다시 켜졌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비상금으로 넣어두었죠. 그거를 안 케빈이 복수하는 건가 봅니다. 그래도 좀 너무한데요. Fall for 이라는 표현 사용됐죠. 속임수에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Don't fall for it. 그거 녹아 속아 넘어가지 마. That's a lie. 거짓말이야.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케빈이 했던 말 중에 It's payback. 이 또 재미난 거죠. 조금 전에 우리 payback 띄워서 썼을 때 갚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갚는 걸 뭐 빌렸던 거 고마운 것만 갚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서러웠던 거 당했던 거 갚아주는 거 복수. 그것도 payback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It's payback 또는 It's payback time 이라고 하면 복수할 때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크리스틴이 오지 않죠. 대신 문자가 옵니다. 케빈, 너 연기 연습 좀 해야 되겠더라. 나는 친구 만나고 올 테니까 아프니까 잘 쉬어. 케빈의 계략을 이미 알고 있었던 크리스틴입니다. 케빈은요, 크리스틴 속이려면 연기 학원 등록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문장 이제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나 허리가 너무 아파. My back is killing me. 그런데 이런 꾀병을 나타내는 또 재미난 표현이 있거든요. Swinging the lead. 걔 꾀병 부리는 거야. She's swinging the lead.

0: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신나게 놀 때는 쌩쌩하더니 장난감 정리하자고 하니까 아프다며 들어 눕는 조카. 얘 꾀병 부리는 거야. 어떡해요? She's swinging the lead. She's swinging the lead. 그런가 하면 엄살부리지 마라는 표현도 있네요. Don't be such a crybaby. 징징징. Don't be such a crybaby.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장난치다가 살짝 건드렸는데 배가 아프다고 우는 동생. 야, 엄살부리지 마. 어떡해요? Don't be such a crybaby. Don't be such a crybaby. Good. 이번 시간에는 통증, 꾀병, 엄살 같은 표현들을 카툰을 통해 배워봤습니다. 재미난 표현이 많았죠?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과 생생한 영어로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목소리)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은요, 우리 정말 실수하기 좋은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확실하게 교정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Cuba. They went to Cuba. Uganda. She's staying in Uganda. Ukraine. Ukraine is a country in Eastern Europe.
0: Okay, 여러분, 잘 들렸나요? 같이 한번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는데 모두 나라 지명입니다. 그렇죠? 나라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로 알고 있던 그 이름과는 조금 달랐을 거거든요. 일단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모두 다 그렇죠. 알파벳 U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이 U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U는요. 여러 가지 발음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U 아니면 U 이렇게 둘 중에만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다룰 이 발음은 U가 아니라 바로 U 소리입니다. U. 그런데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U 발음으로 표기를 해놓는 경우가 많아서 실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정복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이거 쿠바라고 하죠. 쿠바라고 표기하고 말도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U는 U 발음이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큐바라고 한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쿠바 여행을 갔다 왔다면 큐바 여행을 갔다 왔다고는 영어로 말해야 하는 거죠. 주의를 해야겠죠. 예문 볼까요? 그들은 쿠바에 갔어. 하지만 영어상 큐바에 간 겁니다. They went to Cuba.

0: 큐바. 오케이. 자, 두 번째로. 이것도 우리 뭐라고 하죠? 우간다라고 말하는데요. 영어상 U 발음 나요. 그래서 Uganda. U. 기억해야겠죠, 여러분? Uganda. 아하. 예문 볼까요? 그녀는 우간다에 머물고 있어. She's staying in 어디? Uganda. 그렇죠. 우라고 하면 완전히 틀린 발음이니까요. 주의를 해줘야겠습니다. Uganda. Alright. 마지막으로는 자, 이거는 발음이 조금 많이 다른데요. 어떻게 생겼죠? 일단 이거는 U 발음 나요. 그리고 Ukraine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한국말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영어로 뭐라고요? Ukraine. Ukraine. 이건 발음 자체가 좀 많이 다르긴 하죠. 예문 볼게요.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국가야. 동유럽에 있는 country.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Ukraine. 우크라이나는 is a country in Eastern Europe. 그렇죠. 동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나라다. Eastern Europe. Alright,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지명들 우리가 영어 발음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들 꼭 기억을 해놔야겠죠? 자, 그럼 우리 이거 입에 확실히 익히도록 연습하러 떠나볼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오늘의 포인트. 알파벳 U가 있을 때 오늘은 전부 다 무슨 소리가 난다? U 소리가 난다. 이거 기억하면서요. 오늘 다룬 이 단어들,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쿠바 아니죠. 영어 발음상 큐바, 큐바입니다.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큐바. 한 번 더. 큐바. Very good. 두 번째로는 우간다 아니고요. U 발음이고요. 간다. 이렇게 간 부분 강세 주면서 길게 끌어주면 돼요. Uganda. Okay? 듣고 따라해 주세요. Uganda. One more time. Uganda.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는 요건 발음 자체가 조금 많이 달라서 더 기억을 해줘야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영어 발음입니다. Ukraine 이렇게요. U 발음 기억하면서 듣고 따라해 주세요. Ukraine. One more time. Ukraine. Good job. 어때요, 여러분? 입에 좀 익숙해지고 있나요? 아직도 좀 낯설 순 있어요. 우리가 하도 우 발음으로 알고 있던 단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자, 예문들로 넘어가 볼게요. 그들은 큐바에 갔대. 자, 이렇게 한국말 자체를 선생님이 좀 영어 발음으로 해줄게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 예문 갑니다. They went to Cuba. 큐바, 그렇죠.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They went to Cuba. Cuba. Great job. 두 번째로, 그녀는 Uganda에 머물고 있어. 갑니다. She's staying in Uganda. 그렇죠. Awesome. 한 번 더. She's staying in Uganda. 그렇죠. Very good. 큰 소리로 계속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문장입니다. Ukraine은 동유럽 국가다. 바로 갈게요. Ukraine is a country in Eastern Europe. In Eastern Europe. 그렇죠. 한 번 더 큰 소리로요. Ukraine is a country in Eastern Europe. Country. Europe. Very good. 여러분, 긴 문장인데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U 발음 정확하게 정복해보았는데요.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죠? Let's do it one last time.
1: Cuba. Cuba. They went to Cuba. They went to Cuba. Uganda. Uganda. She's staying in Uganda. She's staying in Uganda. Ukraine. Ukraine. Ukraine is a country in Eastern Europe. Ukraine is a country in Eastern Europe.
0: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영어 발음 선생님이 계속해서 교정해 줄게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Vacation. V-A-C-A-T-I-O-N. Vacation. Vacation. Stay. S-T-A-Y. Stay. Stay. Enjoy. E-N-J-O-Y. Enjoy. Enjoy.
0: 오늘의 주제, today's topic is vacation. 휴가. Yes, it's my favorite time.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데 친구들, 저와 함께 vacation으로 떠나볼까요? 슝! 첫 번째 단어는 vacation, 휴가 또는 방학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잖아요. 솔직히 학교 갈 때 항상 vacation 언제 오나 생각하고 있죠? vacation. 그 다음은 stay, 머물다 란 뜻이에요. 우리가 집 또는 휴가 갈 때 숙소에 stay, 머물죠? 그 다음은 enjoy, 즐기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놀러 가면 실컷 즐겨요. enjoy. Good job, everyone.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휴가, 방학, vacation. 가운데 K에 강세를 넣어보세요. vacation. That's correct. 머물다, stay. 자, 길게 끌어보세요. stay. Good job. 즐기다, enjoy. One more time, enjoy. Perfec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Vacation.

0: Unit 101, PH. Let's go! Phonics PH. F, f, f. F, phonics.
1: F, phonics.
0: F, phone.
1: F, phone.
0: F, photo.
1: F, photo.
0: F, photographer.
1: F, photographer.
0: F, dolphin.
1: F, dolphin.
0: F, trophy.
1: F, trophy.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P 소리가 나는 알파벳 P와 H 소리가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F F F Very good! 그럼 F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phonics, phonics예요. 앞에 F 소리 들렸죠? 친구들, 영어 단어의 소리와 발음을 phonics라고 해요. 여러분도 써니와 함께 phonics를 배우고 있는데요. phonics, 영어로 phonics. phonics. phonics. Good job! F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전화기 phone이에요. 여기도 앞에 F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기만 있으면 쉽게 통화할 수 있어요. 전화기 영어로 phone. phone. phone. 발음이 너무 좋아요. 또 어떤 단어가 F로 시작할까요? 아, 사진? photo가 있었네요.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으로 남겨요. 사진, 영어로 photo. photo. photo. good job. 또 F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사진작가 photographer예요. 여기 앞에 F 소리 들렸죠?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람을 사진작가 photographer라고 해요. 발음해 볼게요. photographer photographer photographer 아주 잘하는데요? 이 단어도 F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돌고래 dolphin이에요. F 소리 들렸죠? 입이 길쭉하고 바다에 살아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돌고래 영어로 dolphin dolphin dolphin excellent

0: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요. 트로피, 트로피예요. 우리가 시합이나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커다란 트로피를 받죠. 트로피, 영어로 트로피. 트로피. 트로피. Great job! 와우! 이렇게 프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P 소리 나는 알파벳 P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That's right! 우리 그럼 F 세 번 발음해 볼까요?
1: F, F, F.
0: Good job!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우리가 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영어 단어의 발음과 소리를 뭐라고 하죠?
1: Phonics.
0: 아주 잘했어요. Phonics.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Phonics. Phonics. Phonics.
0: Excellent. 이 다음 단어도 F 소리가 나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랑 통화하려면 무엇을 쓰죠?
1: Phone.
0: That's right. 전화기. Phone. 여기 앞에 F 소리 들렸죠? 그럼 Phon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Phone. Phone. Phone.
0: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F 소리 나죠? 아! 우리가 중요한 순간을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남기죠. 사진, 영어로 뭐였죠?
1: Photo.
0: 아주 잘했어요. 사진, 영어로 photo. 여기 앞에 F 소리가 나네요. 그럼 사진, photo. 영어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1: Photo. Photo. Photo.
0: That was very good. 또 F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Logan, 사진을 아주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1: Photographer.
0: 아주 잘했어요. 사진작가 photographer. 여기 앞에 F 소리 들렸죠? 그럼 단어가 좀 긴데 우리 다시 발음해볼게요.
1: Photographer. Photographer. Photographer.
0: 아주 잘했어요. 그럼 또 F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다에 살고요. 입이 길쭉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하죠? 돌고래. 영어로 뭐예요?
1: Dolphin.
0: Very good. Dolphin. 여기 F 소리 들렸죠? 자, 여기 Dolphin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예쁘게 색칠해볼게요.
1: What Pink color? Or gray?
0: Pink and gray. Pink 분홍색과 gray. 회색. 와우! 여러분, 돌핀 한번 볼까요? Oh, it's very cute! 아주 귀엽네요. 그럼 돌고래 돌핀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Dolphin. Dolphin. Dolphin.
0: Perfect! F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Logan, 우리가 시합이나 대회에서 이기면 커다란 트로피를 받잖아요. 트로피, 어떻게 발음했죠?
1: Trophy.
0: That's right. Trophy. 자, 그럼 우리 세 번 말해볼게요.
1: Trophy. Trophy. Trophy.
0: Great job! We did it! Yay!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Let's dance!
2: Let's go! Phonics PH. F, F, F. F. Phonics.
1: F. Phonics.
2: F. Phone.
1: F. Phone.
2: F. Photo.
1: F. Photo.
2: F. Photographer.
1: F. Photographer.
2: F. Dolphin.
1: F. Dolphin.
2: F. Trophy.
1: F. Trophy.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F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F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은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는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일어나! 라는 표현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ask someone to wake up.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일어나! 라는 표현을 배워보기 전에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까요? Oh, look! It's morning and evening. 아침과 저녁 상황이네요. 우리 아침에는 일어나 라는 표현을 쓸 테고 밤에는 잘 자 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쵸? 우리 친구들 그런 표현들 엄마 아빠랑 잘 하나요? 오늘 배워서 영어로 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쵸? What do you say in the morning? 아침엔 어떤 표현을 쓸까요? And what do you say in the evening? 저녁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Wake up, sleepyhead.
1: I'm still sleepy.
2: Come on, wake up.
1: 10 more minutes, please.
0: 자, 그럼 오늘 공부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맨 처음에 이 표현을 쓰죠. Wake up, sleepyhead. Wake up, sleepyhead. 라고 했어요. 자, wake up 자체가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wake up 입니다. 그래서 그냥 wake up 까지만 해도 일어나 라는 표현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Wake up. Wake up. 잘했어요. Sleepy head는 뭘까요? 자, sleepy는 졸린이라는 표현이고 head는 머리거든요. 생각해봐요. 우리 아직도 못 일어날 때 몸은 일어났지만 여전히 자고 있는 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잠꾸러기를 sleepy head라고 재밌게 부르는 거예요. Wake up, sleepy head라고 하면 잠꾸러기 어서 일어나 라는 말이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Wake up, sleepy head. Wake up, sleepy head.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일어나라고 했더니 I'm still sleepy 라고 대답을 했어요. Still 이라고 하면 여전히, 아직도 라는 뜻이거든요. Sleepy는 졸린이라는 표현이에요. Sleep가 잠 혹은 자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 y를 붙여서 졸린이라는 표현이 됐죠. I'm still sleepy. 저 아직도 졸려요. 이 표현이네요. 같이 한번 우리 졸린 상태다. 아침에 막 일어났어요. 그 상태이다라고 상상하면서 해볼까요? I'm still sleepy. 한 번 더.

0: I'm still sleepy. 자, 아직도 졸리다고 했는데, 하지만, 일어나야 되겠죠. 자, I'm still sleepy. 요거를 좀 응용해 볼까 해요. I'm still, 나는 여전히 라는 의미고, 어떤 상태다 라는 말을 해 볼게요. 아, 나 밥도 먹었는데, 아직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hungry이죠. I'm still hungry. 연습해 볼까요? I'm still hungry. 밥을 먹었는데도 I'm still hungry. 그럴 때 많죠? 아, 분명히 내가 감기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여전히 아픈 느낌이에요. 나 여전히 아파요. I'm still sick라고 하면 돼요. sick가 아픈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것도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m still sick. Good job. 아니, 옷도 다 껴입었는데, 저 아직도 추워요. I'm still cold. 라고 하면 되겠죠? 요것도 연기해볼까요, 여러분? 아이고, 추워라. I'm still cold. 네, 그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아니, 미안하다고 했는데, 난 아직도 화가 나 있어. I'm still angry라고 하면 되겠죠? angry가 화가 난이라는 표현이니까요. 자, 같이 연습해볼까요? 나 아직도 화났어. I'm still angry. I'm still angry.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I'm still 다음에 나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을 넣을 수 있겠죠. 자, I'm still sleepy라고 했더니 Come on, wake up! 이라고 했어요. wake up은 이제 알겠죠? 일어나! 라는 말이고, come on은 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부추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어서 일어나! come on, wake up!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come on, wake up! 주말인데 아빠, 같이 놀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come on, wake 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Come on, wake up! 이 표현도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근데 아직도 피곤해. 그래서 10 more minutes, please! 라고 했어요. 10 more minutes, please!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please는 공손함의 please일까요? 자, 말투에서 조금 다르죠, 그쵸? 일단 10 more minutes부터 한번 볼게요. more는 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minutes은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10 minutes라고 하면 10분이라는 뜻인데 10 more minutes니까 지금까지 잤지만 10분만 더 잘게라는 말이에요. 10 more minutes. 여기까지만 일단 연습해 볼까요? 10 more minutes. 10 more minutes. 잘했어요. Please. 이거는 여기서는 진짜로 제발요 라는 말이에요. 공손함을 나타내는 please가 아닙니다. 애원하는 거죠. 자, 그 마음 상태를 우리 한번 해볼까요? 10 more minutes, please. 10 more minutes, please. 네, 그래서 이 경우는 please가 애원하는 please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힘들 때 많죠? 그럴 때 Wake up, sleepy head. I'm still sleepy. 10 more minutes, please. 뭐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Wake up, sleepy head.
2: I'm still sleepy.
1: Come on, wake up.
2: 10 more minutes, pleas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 업 시간이네요. 자, 아침과 저녁 상황이었어요. Let's start with the morning time. 우리 아침 시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깨울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Wake up. 그런데 잠꾸러기까지 붙이면 Wake up, sleepyhead가 되겠네요. 엄마가 귀엽게 아들을 깨울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Wake up, sleepyhead. Wake up, sleepyhead.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잠꾸러기란 말 이 말 엄마 아빠한테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귀엽게 장난칠 때는 괜찮겠죠. 그런데 약간 건방지게 하면 안 되고 귀엽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Wake up, sleepy head.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Wake up, sleepy head. 네, 잘했어요. 왜 제가 부끄럽죠? 자, 어찌됐건 Wake up, sleepy head. 잠꾸러기 어서 일어나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나 졸려 라고 할 때는 I'm sleepy 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 졸려. I'm sleepy. I'm sleepy. 맞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잠이 든다. 뭐 잠이 계속 와요. I'm still sleepy 라고 했었죠. 그런데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ime이라는 표현이 시간이잖아요. It's time to go라고 하면 가야 할 시간이야 라는 뜻인데 어디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요? 8시네요. 빨리 학교 가야 돼요. It's time to go to school.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학교 갈 시간이야. It's time to go to school. 다시 한번. It's time to go to school. 잘했어요. 아침에 빨리 학교 가야 되니까 wake up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okay 하고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럼 학교 잘 갔다가 왔어요. 이제 밤이 됐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침대에 누워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잘 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어로는 good night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good night 같이 한번 해볼까요? Good night. Good night. 잘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인사말들이 있었거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이런 표현도 생각났죠. 그때 시간별로 아침일 때는 good morning, 오후에는 good afternoon, 저녁 시간대는 good evening을 쓴다고 했는데 good night는 잠잘 때만 쓰는 거예요. 나이트가 밤이라서 뭐 8시, 9시는 good night 이렇게 쓰나? 아니에요. 인사말이 아니고 이건 진짜 잘 때 쓰는 잘자밖에 안 됩니다. good night가 그런 의미로 쓰인다. 기억해 주시고 뒤에 누구한테 말하는지 호칭도 넣을 수 있겠죠? 엄마한테 말해볼까요? 엄마 잘 자요. good night, mom. 잘했어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Good night, Dad. 네, 아침, 저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침에 쓸 수 있는 wake up, 그리고 저녁 때 잘 때 쓸 수 있는 good night까지도 우리가 연습해봤어요. 이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Wake up, sleepy head. Wake up, sleepy head.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school. I'm still sleepy. I'm still sleepy.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I'm still angry. I'm still angry. I'm still cold. I'm still cold. Good night, Mom. Good night, Dad.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to wake up!

0: 누군가에게 wake up, 일어나 라는 말 할 수 있죠. 그래서 check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wake up, 일어나 라는 표현도 배워봤고요. 잠꾸러기, sleepy head도 배웠다는 거 기억 많이 해주시고 많이 써주셔야 돼요. 전 다음 시간에 볼게요. 바이바이.
1: Global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회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쌤 안 보고 싶었나요? 쌤은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 얘들아,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6. Belongings. Monday. Is this your bag? I can ask if it belongs to someone.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까? 사람이 주인공일까? 동물이 주인공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짜잔! 동물이었어요, 얘들아. Animals. Animals 중에서도 monkeys네요. 자, 일단 이게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원숭이 두 마리가 보여요. I see two monkeys. 그리고 왼쪽 원숭이는 손에 바나나를 들고 있어요. The monkey on the left is holding a banana. 그치, 원숭이는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좋아하는 걸까? 근데 항상 원숭이 하면 바나나가 떠올라, 그쵸? Monkey and banana, they always go together, right? 자, 근데 바나나 맛있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는 이렇게 입맛을 다시고 있어요. 저 바나나가 먹고 싶은가 봐, 그쵸? The monkey on the right seems very hungry. He's hungry for bananas, 그쵸? 바나나가 먹고 싶어가지고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풍선 안에 다른 monkey가 있어요. 근데 저 monkey는 maybe it's his brother or his dad. 어떤 monkey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형 아니면 아빠일 것 같은 선생님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따 dialogue에서 확인해 볼 텐데 오늘은 어떤 영어 표현을 배울 거냐면 이거 넣고요 라고 하는 영어 표현 쌤이랑 배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Is this your bag?
2: No, it isn't.
1: Then whose is it?
2: I think it belongs to Jiwon.
0: 잘 들어봤어요, 얘들아.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방금 들어본 dialogue 쌤이랑 같이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짜자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 Is this your... One more time. Is this your... 나왔어요. 물음표 나왔습니다. 자, is this your 다음에 어떠한 물건이 나오잖아? 그렇다면 이거 너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왜? 우리 친구들 이거 진짜 많이 쓰잖아. 이거 너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너 거야? 라고 많이 하죠. 그때 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겠지? 자, is this your... 해볼게요. 시작! Is this your... 선생님, 한 단어씩 해주세요 라고요. 쌤이랑 해볼게요. Is this... 자, 혓바닥 실뜨기 기억하지? This...

Yes, your. 일단 your 할때 you are 아니지. you are 할때 근데 your 소리를 내줘야 돼. Your is this your? You are이 아닙니다. your 소리를 내주면은 더 자연스러워요. Your. Okay. 자, is this your? 한번 예문 보자. 짜라란. Oh, is this your bag? One more time. Is this your bag? 조금 더 빨리 하면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Is this your bag? 무슨 뜻이야, 얘들아? Bag는 가방이잖아. 그래서, 이거 너 가방이야? 라고 하는 거겠지? 그럼 가방 들고, 이거 너 거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one more time. Is this your bag?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s this your bag? 좋아요. Is this your bag? 안 돼. 우리 친구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자, 음을 살려서. 자, 또 보자. 짜잔. 오, 자, 우리는 오늘은 또 다른 예문이 아니라 OX가 나왔어요. 이 뜻은.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응, 맞아라고 하는 표현과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쌤이 알려줄게요. 자, Is this your bag? 라고 물어봤죠. 이거 너 가방이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응, 맞아라고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좋을까? 쌤이랑 해볼게요. 짜잔. 매우 간단, 심플합니다. 자, yes it is 하면은 응 맞아, 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Yes it is. Yes it is라고 할수 있어요. 그냥 yes라고 해도 되지만 뒤에 it is라고 붙여주는 센스를 한번 가져보세요. 자, is this your bag? 응 맞아. Yes it is. 만약에 아니라면 얘들아, 만약에 아니라면 no it isn't. No, it isn'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Isn't는 is not의 줄임말인 거 기억할 수 있겠죠? No, it isn't. No, it isn't.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좀더 연습해 보자. 짜잔. 이번에는 Is this your pencil? One more time. Is this your pencil? 자, 우리 친구들, 쌤이랑 수업할 때도 보면은 연필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연필 잘 잃어버리잖아요. 그쵸? 뭐안 그런 친구들도 많지만. 자, Is this your pencil? 하게 되면 무슨 뜻? 이거 너 연필이니? 라고 하는 거겠죠. Pencil? Okay. 자, 다시 one more time. Is this your pencil? 이거 너 연필이야?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라고 하는 거겠죠? 쌤이 이 문장 하루에도 한 100만 번씩 한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 연필이 내 거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까랑 똑같아. Yes, it is. Yes, it is. 아니야, 내거 아니라면? No, it isn't. No, it isn'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is this your?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Is this your? 하게 되면 이거 너 거니? 너의 물건이니? 라고 물어볼 때쓸수 있습니다. 자, 또 보자. 이번엔 새로운 표현이 왔습니다. Whose is it? Whose is it? 이거는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Whose is it? Whose is it? 많이 쓸수 있겠죠? 해볼까? Whose is it? Whose is it? 누구 거야? Whose is it? 자, 우리 연습해 볼게요. 짜잔. 자, 한 단어부터 첫 번째 단어는 whose 해볼까요? Whose? 우리 친구들 보면 whose 이런 친구들 있지. Whose 무슨 후추도 아니고 안 돼요. Whose? 자, 목구멍에서부터 바람을 슝 가져와서 whose 시작. Whose? 좋아요. Whose 안 돼. 자, 그 다음 단어 추가해서. Whose is? 친구들 잘해. Whose is? Whose is? 좋아요. 마지막 단어까지. Whose is it? Whose is it? 좋아요. Put together. Whose is it? Whose is it? 오케이. Whose is it? 안 돼요. Whose is it? 마지막. Whose is it? 이거 누구 거야? 많이 쓸수 있겠지? 이거 굉장히 심플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Whose is it? Whose is it?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It belongs to 나왔습니다. It belongs to. One more time. It belongs to. 살짝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얘들아, belongs to 하고 뒤에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누구누구 거에 속하다, 누구누구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belongs to one more time. It belongs to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쓰다 보면은 꼭 기억을 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우리 친구들 쌤이랑 오늘 이거 확실하게 기억해 둘게요. It belongs to 시작. It belongs to 좋아요. belong 아니에요. belong 아니야. belong. belong. 쌤 입술 봐봐. belong. 오케이. 자,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It belongs to G1. 그냥 선생님 G1 너무 발음을 굴렸죠? It belongs to G1 하게 되면은 이거 G1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One more time. It belongs to G1 하게 되면 이거 G1이 거야. 생각보다 간단하지? It belongs to 다음에 이거 누구 거야? 그 사람 그걸 갖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It belongs to G1. 좋아요. 자, 또 보자. 자, it belongs to you. 조금 더 쉬운 거 나왔어. It belongs to you 하게 되면은 이거 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it belongs to you 해볼까요? It belongs to you. 잘했어, 얘들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다이얼로그 살펴보죠. Is this your bag? 이거 너 가방이야? 아니. No, it isn't. 그러면 Then, whose is it? 그렇다면 이거 누구 거야? 그랬더니, I think it belongs to G1. 내 생각에 이거 G1일 것 같아. 라고 하는 대화였습니다. 쌤이랑 배운 표현들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의 카툰 톡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던 그림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쌤 궁금합니다. 시작해볼게요. 짜잔! 오늘의 그림 monkey, 두 마리의 monkey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삼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바나나를 들고 있는 원숭이가 말합니다. 이 바나나 너 거야? Is this your banana? Is this your banana? 라고 합니다. Is this your... 하면은 이거 너 거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였죠? Is this your banana? 좋아요. 자,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monkey가 아유, yum! No, it isn't! 라고 합니다. 맛있겠다! 근데 아니야! 라고 합니다. One more time. Yum! No, it isn't! Yum! No, it isn't. 라고 합니다. 맛있겠다. 근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왠지 아쉬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바나나 들고 있는 원숭이가 그럼 이건 누구 거지? 라고 합니다. 누구 거지? 라고 할 때 Whose is it? Whose is it? 동문장 쌤이랑 배웠지? 오케이? 그랬더니 입맛 따시는 원숭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빠 거야. 라고 합니다. It belongs to Papa. It belongs to Papa. 자, Papa, 아빠를 원래 dad인데 Papa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It belongs to Papa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었군요. 저 바나나 쌤도 먹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다시 한번 볼게요. I can ask if it belongs to someone. 이게 누구 것인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It belongs to. 사용해서.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공부하느라 재밌었어요. 쌤은 너무 행복했어요.

0: Participating.
1: Go! Go! Hooray! Go! Hooray!

You got a goal? One moment. 1, 2, 3, 4, 5. Hop! Catch it! Right, Bear?

니콜 선생님, 오늘 책을 선물 받았는데요.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읽는 걸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는데,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표현해요?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에 관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그나저나 오늘 메시지 보낸 친구 너무 멋있네. 책이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친구들? 멈출 수가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나의 능력 밖의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표현하는 법 알아볼게요. I stop can't. I can't stop. I can't stop.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할 수 있다, 가능함을 배웠잖아요. 뭘 사용해서요? can, 그죠? I can 하고 동작을 넣으면 나 그거 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불가능을 배울 거예요. 못해. 나 그거 할 수 없어? 나 못해. 자, 그럴 때는 친구들 반대말이라서요. 아니라는 의미의 단어만 쏙 넣어주면은 문장의 의미가 반대가 돼요. 바로 can 뒤에다가 not을 넣어주면 돼요. 붙여서 cannot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요걸 하나로 줄인 단어가 있거든요. 자, 나는 문장의 주인이 나예요. 나는 I 못해, 할 수 없어. can't. 바로 이 can't가 cannot을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든 거예요. can't, 못해, 할 수 없어. 뭘 못해요? stop, 멈추다. 난 멈추는 걸 할 수 없으니까 멈출 수가 없어. 친구들이 자전거 같은 거 타다가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린다든지, 오늘 메시지 보낸 친구처럼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서, 또는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 없다든지,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는 I can't stop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친구들도 말해볼게요. I can't stop. I can't stop. 자, 그럼 오늘 이 불가능을 나타내는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can't, stop, move, stay, sleep. 자, 오늘도 함께 단어 써볼게요. 첫 번째는 can't예요. can't. 여기까지는 친구들 알고 있죠? can,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not 붙이면 cannot, 할 수 없다. 이걸 다시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든 게 can't, 할 수 없다가 되겠네요. 소리 나는 대로죠? 크, 에,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여기에다가 apostrophe 그리고 t 붙였어요. can't, can't, 할 수 없다. 다음 단어는 뭘까? 다음 단어는요, stop, 멈추다 라는 뜻이네요. 멈추다.

stop. stop은 요 친구들 s, t, 그리고 up 붙어서 stop인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음할 때는 stop보다는 stop, d처럼 소리 나요. stop. s, t, up. stop, stop. 멈추다. 다음은 뭘까? 어떻게 보면 멈추는 거랑 반대죠. 움직이다. 움직이다는 move. move예요. 이 mov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쓰는 규칙이랑 좀 맞지 않아서 친구들이 눈으로 또 입으로 익혀줘야 돼요. 소리는 우리가 아는 소리고요. 이 o가 우 하고 소리 나요. 요게 좀 어렵죠. 그리고 v 소리 나고 e 소리 나지 않네요. move, move, 움직이다. 다음 단어는 stay네요. stay. stay는요, 그 자리에 머무르다 라는 뜻이에요. 머무르다, 또 어디 어디에 더 지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머무르다는 stay.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st. 그죠? st. a랑 y는 짝꿍이죠. ay 만나면 a 하고 소리 나요. 다 붙였더니 st, a, stay, stay. 어? 아까 첫 번째 단어 stop처럼 stay가 아니라 stay처럼 소리 나는 거 들었어요? Very good. 자연스럽게 발음할 때는 t 소리가 t처럼 들릴 수 있다. stay, 머무르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 볼게요. 마지막 단어는 선생님 잘 알죠, 친구들? 이거 뭐예요? 잠자다, 자다 라는 뜻이에요. 읽을 때는 sleep. 주의할 점은 친구들, e가 왔기 때문에 slip 하면은 윽 미끄러지는 거죠. sleep, e 하고 많이 벌려주는 거.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s, o, so, e는 짝꿍이죠. 만나서 e, 그리고 p 소리까지 so, e, p, sleep, sleep, 잠자다. Sleep. 자, 그럼 우리 함께 문장 만들기 도전. 먼저 우리 처음에 봤던 문장부터 만들어 볼게요. 난 멈출 수가 없어. 어떻게? 나는 못해. 멈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못해. Can't. 그리고 멈추다. 동작이죠. Stop. 붙이면 I can't stop. I can't stop. I can't stop. 이라고 하면 된다. 두 번째, 나는 움직일 수 없어. 얼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못해. can't. 이번에는 움직이다 라는 동사를 나타내는 말을 넣어줘야 돼요. 움직이다. move가 있죠. I can't move. I can't move 하면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라는 뜻. 세 번째, 나는 여기 더 있을 수 없어.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 즉, 가야 돼 이런 뜻이죠. 나는 머무를 수 없어. 어떻게? 나는 안 돼, 못해. can't, 그리고 머무르다 라는 말. stay, 조금 전에 배웠죠? stay, 머무르다. 난 머무를 수 없어, 가야 돼 라는 말. I can't stay. I can't stay. 마지막 문장, 난 잠이 안 와, 잠들 수가 없어. 어떻게? I can't, 잠자다. 그렇죠, sleep. I can't sleep. 아, 너무 시끄러워서. 아니면 낮잠을 자서 눈이 말똥말똥. 나는 잠들 수가 없어. 잘 수가 없어. I can't sleep. Good job.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이 문장들 신나게 리듬에 맞춰 챈트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Yeah. Hey. I can't stop. I can stop. I can stop. I can't move. I can't move. I can't move. I can't stay. I can stay. I can stay. I
sleep. I can't sleep. I can't stop. I can't move. I can't stay. I can't sleep. Yay. I can't stop. 니콜 선생님이랑 영어하는 거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어! 라고 외치고 있네요, 친구들. 좋아요. 이렇게 뭐뭐 할 수 없어! 를 나타내는 문장들, 우리 또 언제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림 보면서 친구들도 크게 외쳐봐요. 야, 신나는 파티! 그런데 난 집에 가야 해. 더 있을 수가 없어. Stay. I can't stay. 아, 시간이 이렇게나 됐는데 잠이 안 오네. 눈이 말똥말똥. 잠이 안 와. I can't sleep. 아, 브레이크가 고장났나 봐. 멈출 수가 없어. I can't stop.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있죠? 이 쏙쏙 들어온 내용들 더 오래 기억하라고 오늘도 선생님 미션 준비했거든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를 놓아 바른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I can't move. I can't move. 나 움직일 수가 없어 라는 뜻이죠.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나, I, 할 수 없어. Can't, 움직이다. Move. I can't move. 와, good.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한창 파티 중인데 저 친구는 집에 가려고 하나 봐요. 난 더 있을 수 없어. 가야 해. I can't stay. I can't stay. 빈칸에 들어갈 말은 머무르다 라는 뜻이죠. Stay. Stay. 썼나요? 확인해 볼까요? 3, 2, 1. 요렇게 st 소리 나는 s와 t 만나고요. a 소리 나는 a와 y 붙여줬네요. stay. I can't stay. 그림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새벽 3시가 됐는데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a. I can't sleep. b. I can't move. c. I can't stop. 그림에 맞는 표현 무엇일까요? A. I can't sleep. B. I can't move. C. I can't stop. 3, 2, 1. 정답은? 그쵸. 잠을 잘 수 없어. 잠자다 라는 sleep이 들어간 문장이 정답이겠죠. 정답은 A. I can't sleep.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불가능, 할 수 없어 라는 표현을 배웠죠. 이 할 수 없어를 나타내는 게 바로 can't다. can't는 can, not을 줄인 거다 기억하고요. 이 can't 뒤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표현 배우러 만나요. Bye!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할 수 없음, 불가능함을 나타낼 때는 I can't.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0: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0: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sounds like square. Wear, chair, square, and hair. They all end in air. Okay, hair, 머리, let's move on to the second word, which was H-A-S, has. Has, 가지다. She has something. 이 그림에는 이거가 집 모양인 장난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someone has a toy in their hands. 이런 식으로 has, 가지다. Now has sounds like many words including as, jazz, and pass. As, 뭐뭐처럼. Jazz, 음악, 재즈 이거고요. And pass, 대문자 P로 시작하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여자, 보통 여자 이름이고요. So let's read the words out with me, one by one. Has, as, jazz, and pass. Once more. Has, as, jazz, and pass. They all end in has, as, or s. So let's sing has, 가지다. Has, 가지다, has, 가지다, has, 가지다. Has sounds like as. Has sounds like jazz. Has sounds like pass. As, jazz, pass, has. Has, 가지다. Let's do it one more time straight away. Has, 가지다, has, 가지다, has, 가지다. Has sounds like as. Has sounds like jazz. Has sounds like pass. As, jazz, pass, and has. Has, 가지다. Okay, so hair and has. Let's go ahead and make some sentences using those two words and more. Look. She. Long. Hair. What? Like? Has? Does? She? Abracadabra, mix it up. 짠! 네, 이렇게 두 문장이 나왔습니다. Question, 질문. What does she look like? And the answer? She has long hair. Let's find out what these two sentences mean, shall we? Alright guys, let's have a look at this first sentence. What does she look like? Like는 뭐뭐처럼 좋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처럼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녀는 보이다? What? 무엇 또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친구 뭐처럼 보여? 어떻게 보여? 이런 뜻이죠.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And the answer, she has long hair. 친구가 야, 그 셀리 있잖아. 셀리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 옷을 입은 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눈, 코, 입 크기 같은 거 얘기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머리가 얼마나 긴지 얘기를 해본 거예요. She has long hair. 오늘 했던 단어죠. 가지다 and hair, 머리. 그러니까 그녀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 She has long hair. She has long hair. 다시 한번 볼까요? What does she look like? She has long hair. What does she look like? She has long hair. 그럼 이번에도 머리카락이 어떤지 설명을 하는데 긴 머리가 아니라 다른 머리 얘기해 볼게요. 자, 뭐 빨간 머리이기도 하지만 머리가 짧다고 해볼게요. What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어떻게 생겼어? 그녀는 짧은 머리를 갖고 있어. She has long hair가 아니라 She has 짧은 건 short. She has short hair. She has short hair. What does she look like? She has short hair.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1: 이번에는 머리가 이렇게 웨이브가 있어요. 그쵸?
0: What does she look like?
1: 그녀는 긴 머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친구들, 우리 사실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씩은 주변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겠죠. 자, 이런 말 어떨까요? 그 말을 들으니 좀 안타깝다, 안 됐다, 유감이다. 이런 말할수 있겠죠. 자, 과연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말 자주 쓰는 말인데 여러분 생각 안 나시죠?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단어부터 확인합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 어떠한 어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나와라. 뚱! 오! exam, exam 이라는 단어군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친구, 저 연필 들고 여기 무슨 시험지 같은데? 뭔가 막 써. 이거 뭐 보는 것 같아. 맞아요. 시험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시험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exam, exam, exam. Very good. And next, give up 이라는 표현이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Do not give up 이라고 써 있죠. Do not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거잖아요. Give up 하면 포기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해? 포기하지 마! 라는 말입니다. 크게 따라서 말해 보세요. Give up. Give up. Very good. And next. bother.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brother 아닙니다. 뭐, 형제, 뭐, 남동생 뜻하는 brother 아니고요. R자 없어요. 여기 B, R 이거 아니고 그냥 B, O예요. 그쵸? bother 하면, 여기 사진을 잘 보세요. 왠지, 이분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기요, 저거, 이것 좀, 저 이것 좀 알려주시고, 뭐,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자, 귀찮게 하다, 성가시게 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때 우리가 bother 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bother, bother, bother. Very good. And next. disappoint 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 친구 지금 어때 보여요? 얘가 나에게 그러다니 실망이야. 그는 나를 실망시켰어. 뭐 이러면서 슬퍼하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disappoint 하면 실망시키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실망시켰을 수 있겠죠. 자, 발음해 볼게요. 여러분, 단어가 살짝 길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disappoint. 네, 잘 따라해 주셨어요. 이렇게 어휘들 살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어요. 영어의 I failed the exam. Oh, I'm sorry to hear that. Don't be so down. You'll do better next time. I just want

0: to give up.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한 친구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뭐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A가, 이 친구가 이제 목소리 안 좋은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I failed the exam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fail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뭔가에 실패하다 또는 시험과 관련해서는 떨어지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나 시험에서 실패했어?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했어. 시험에서 떨어졌어. 이런 말인 거예요. 아, 어떻게 속상하다, 그쵸?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I failed the exam. I failed the exam. I failed the exam. I failed the exam.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말하죠. Oh, I'm sorry to hear that. 이라고요. 자, 여러분, 여길 잘 보세요. I'm sorry. 우리 보통 sorry 하면 미안해 라고 하는, 그죠? 미안, sorry. 이것만 생각하시죠? 그 뜻 이외에도, 자, 유감인, 이런 말도 있어요. 참 유감이다, 안 됐다, 안타깝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to, 뭐 하게 되어서 이렇게 유감이냐면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 아우 유감이야, 안타깝다, 안 됐다 라는 거예요. 친구가 시험에서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거기다 대고 야, 너 잘됐다 잘됐다 이럴 수 없겠죠 정말. 어떡해, 야, 그 말 들으니 안 됐어 라고 해줘야겠죠. 자, 우리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Oh, I'm sorry to hear that. Oh, I'm sorry to hear that. Oh, I'm sorry to hear that.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I'm sorry. 자, 이때 sorry는 미안한이란 뜻도 있지만 유감인, 안타까운 다 된다고 했죠? 자, 요런 예문 더 볼게요. 저기요, 당신 바쁜데 좀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라는 말. I'm sorry to bother you. 아, bother. 아까 봤죠?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뭔가 얘기해야 될 때, I'm sorry to bother you. I'm sorry to bother you. I'm sorry to bother you. I'm sorry to bother you. 라고 말해보세요. And next. 어떡해. 정말 내가 당신을 실망시키려던 거는 진짜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당신을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라는 말. I'm sorry to disappoint you.
1: I'm sorry to disappoint you.
0: 어쩌다가 이런 일이.
1: I'm sorry to disappoint you. I'm sorry to disappoint you.
0: 라고 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Okay, and next. 이러려던 건 아닌데, 어떡해. 자, 여러분, rush 하면 서두르는 걸 얘기해요. 서두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당신을 재촉해서 죄송해요. 당신을 막 서두르게, 빨리빨리 뭔가 하라고 재촉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1: I'm sorry to rush you.
2: I'm sorry to rush you.
1: Oh, I'm sorry to rush you.
0: 자, 이렇게 한 친구가 시험에서 떨어졌다 라고 했더니 다른 친구가 I'm sorry to hear that. 그 말 들으니 안 됐다, 안타깝다. 이렇게 I'm sorry to를 이용해서 말했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Don't be so down 이라고요. 자, don't be,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Don't be so down. 자, 우리말로도 여러분 가끔씩 왜 너 다운돼 보인다? 이런 말 하죠. Down. 정말 이렇게 낙담한 걸 얘기해요. 의기소침한 걸 얘기해요. 야, 너무 낙담하지 마. You'll do better next time. 이라고요. 그쵸? 너 다음번에는 better,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0: 자, 이것도 크게 크게 따라서 말해 볼게요.
1: Don't be so down. You'll do better next time.
2: Don't be so down. You'll do better next time.
0: 이라고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A가 어머.

표현이었잖아요. 나 그냥 포기하고 싶어. 어떻게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자, 우리 A가 말한 이 말. 사실 여러분은 이런 말할 일이 없겠지만, 우리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도 따라서 말해볼게요. I just want to give up. I just want to give up. I just want to give up.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나 시험에서 떨어졌어. Speak. I failed the exam. 나 그냥 포기하고 싶어. Speak.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잘 맞출 수 있겠죠? 문제 갑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안타까워.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D. 바로 유감인 또는 미안한 sorry 예. 말해볼게요.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잘하셨어요. And next. 저기요.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D. 바로 예! bother 우리 배웠어요. 그렇죠. I'm sorry to bother you. I'm sorry to bother you.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단어 연상 퀴즈. 어떤 말? 여기 나오네요. 3, 2, 1, 띵! 바로 포기하면 안 되죠. Never give up. Give up. 예!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엇을 배웠나요? 상대방한테 미안할 때 또는 뭐가 안타깝고 유감일 때다쓸수 있는 I'm sorry to 다음에 동사 원형에서 뭐뭐 해서 죄송해요 또는 유감이에요 라는 말 전달하는 법 배웠습니다. 그말 들으니 너무 안 됐다.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당신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말했나요? I'm sorry to bother you. 그래요. 여러분, 뭔가 정말 미안할 때 또는 안타깝고 유감일 때꼭이 표현 사용해서 말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명사라는 존재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그 명사라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안타깝게도 규칙이 있다면 불규칙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셀 수 있는 친구들 중에 불규칙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이랑 문장 먼저 볼고 올까요? 오, 뭔가 사람들이 자기 성별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장이 Men and women are equal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의 발음이 좀 특이하지 않았나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사진이요. 오, 어떤 분이 치과 진료를 왔나 봅니다. 이렇게 치아를 의사선생님이 들여다보고 계신데 I have healthy teeth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충치도 없는 거 보니까 맞는 말 같은데. 자, 맨 끝에 있는 단어 형태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오이구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뭔가 대단히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He knows many peop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마지막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셀 수 있는 명사들 중에서도 불규칙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 어떤 불규칙 안에도 또 규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아예 그냥 맘먹고 불규칙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셀 수 있는 명사 불규칙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아무 규칙도 없는 완벽한 불규칙인 친구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전에 동사, 일반 동사 과거형 중에 불규칙 배울 때 기억나요? 그때 막 선생님이 여기는 규칙도 없고 ED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워야 돼요 그랬잖아요. 미안해요. 여기도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단어들 자체를 외우는 게 어렵다면 문장과 맥락을 통해서 외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일단은 man, 남자, 남성을 뜻하고요. 복수도 man입니다. 오, 근데 스펠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발음도 man, man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라는 거는 단수일 땐 child, 여러 명의 어린이들은 children 이렇게 씁니다. 발음이 많이 달라요. child, children 아니고요. child, children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맨 아래 있는 거는 우리 13종 교과서 중에 3종 정도가 들어있는 단어인데요. ox, 황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oxen 요렇게 써서 복수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남자가 불규칙이라면 여자라는 단어도 불규칙이겠죠? 뭔가 추측이 가능하지요? 자, woman이 단수고요. 복수는 똑같이 man에서 men으로 바뀌었는데 발음은 엄청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복수일 때 발음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women, women, woman, women 엄청 달라지죠. 그래서 이 차이를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 한 명일 때는 person, 여러 명의 사람일 때는 persons 아니고 people. 신기하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쥐, 우리 동물 쥐를 뜻하는데 한 마리일 때는 mouse, 여러 마리일 때는 mic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규칙이 안 보이죠? 외워야겠죠? 딱 오늘 6개의 불규칙 완전한 거 드릴 테니까 요것만 외워가시고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들은 그래도 이 안에 규칙이 보입니다. 오, 오, 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 이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면 tooth, 치아 한 개, teeth, 치아 여러 개를 뜻하고요. 사람일 때는 치아, 짐승일 때는 이빨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 하나, foot, 발 두 개 이상, feet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위 한 마리일 때는 goose, 그래서 우리 겨울에 입는 점퍼 중에 뭐 구스다운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구스가 이 얘입니다. 거위털, 거위털. 그리고 여러 마리일 때는 geese 이렇게 읽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경우입니다. 파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요. 자, 총 세 가지의 단어가 중일 교과서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요. sheep, 양입니다. 근데 양이 여러 마리여도 sheep.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sheeps, 양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sheeps, 그런 단어 없어요. 그리고 deer, 사슴 한 마리도 사슴 여러 마리도 전부 deer입니다. 그래서 deers, 없어요 그런 단어. 다음에 마지막 제일 많이 나오는 건 fish인데요. 물고기 한 마리나 물고기 여러 마리나 모두 fish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하면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라는 뜻인데요. man은 man, woman, women 이렇게 바뀌었고요. 특히나 women, 복수형 발음 조심합시다. 자, 요거 해석하면 나는 가지고 있다, 건강한 치아 둘을 이에요. 자, tooth는 치아 한 개, teeth는 치아 여러 개. 요거를 복수형으로 바꾼다고 tooths 뭐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요. 자, 얘 해석하면요. 그는 안다, 많은 사람들을 이라는 뜻. 자, person은 사람 한 명이고요. people, 사람 여러 명입니다. 즉, 사람 여러 명을 가리킬 때 persons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요. 그쵸? person의 복수형은 persons가 아니고 people이다. persons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참 함정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fish 관련해서 간혹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fishes라는 형태의 단어인데요. 원래는 fishes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물고기가 여러 마리 있는데 그 와중에 종류가 다 달라. 뭐 한 마리는 뭐 연어, 한 마리는 참치, 한 마리는 광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 물고기가 이만큼 있다 하면은 fishes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혹가다 알려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한번 짚는데요. 현재 1학년도 개정교과에는 fishes라는 건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fish, fish, 물고기, 물고기들 같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우리 퀴즈 타임 가보죠. 요거 복수 형태 맞춰보도록 합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 공개합니다. 요렇게 되겠죠. 특히나 woman 같은 경우는 발음 women 요렇게 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sheep, 단수 복수 상관없이 형태 같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듣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 Men and women are equal. Men and women are equal. I have healthy teeth. I have healthy teeth. He knows many people. He knows many people.
0: 자, 오늘은요, 복수 형태의 명사들 집중적으로 들을 건데요. man. 분명히 복수 형태일 때는 man. 이렇게 막 턱이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려요. man. 그리고 뒤에 woman, woman. Man and women are equal.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Men and women are equal. Men and women are equal.
0: Teeth. Tooth는 치아 하나, teeth는 치아 여러 개. Teeth. TH로 끝나요. I have healthy teeth. 나는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 have healthy teeth. I have healthy teeth.
0: People. People. 이렇게 ㅅ 발음 세게 하지 말고요. People. 요렇게 들릴 겁니다. 약간 쌍비읍처럼. People. He knows many people. 그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He knows many people. He knows many people.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Men and women are equal. Men and women are equal.

0: I have healthy teeth. I have healthy teeth. He knows many people. He knows many people.
1: 스피킹 포인트 시간입니다. 한국어로 문장들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어른들과 아이들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개는 많은 거위들을 소유하고 있다. 자, 여러분, adult라는 단어 혹시 처음 듣는 건 아니겠지요? 어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복수, child 아니고 children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children부터 한번 연습할게요. children. 칠 아니고 chill이에요. children. 어른들과 아이들은 친구가 될 수 있다. Adults and children can be friends. 조금 더 빠르게. Adults and children can be friends. 좋아요. 여기 S의 폭격인데 그 와중에 children만 불규칙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거 약간 뭔가 많이 말할 것 같은 말은 아니지만 자, 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요. Feet, 따라해볼게요. Feet. 발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발 두 개니까 feet로 표현을 한 거고요. 따라 읽어볼게요. 나는 건강한 발을 가지고 있다. I have healthy feet. 조금 더 빠르게. I have healthy feet.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 자, 그는 많은 거위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위가 한 마리면 goose, 여러 마리면 geese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자, geese부터 따라할게요. geese. 끝에 스 정확하게 하지 마세요. geese. 그는 많은 거위들을 소유하고 있다. He has many geese. 한 번 더. He has many geese. 좋습니다. Gooses 이런 단어 없어요. 거위들은 Gooses가 아니라 Geese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복습하도록 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Many Theme이라고 되어 있네요. 많은 것들을 주제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많다라는 문장들이 쭉쭉 나올 건데요. 첫 번째 거, 거기에는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 기억나죠? 자, 뭐뭐가 있다. 많은 쥐들이 있다. In the barn 하면은 이제 어떤 목장 같은 곳, 농장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자, 쥐가 여러 마리면 마우스스가 아니라 마이스였죠. 불규칙이고요. 자, 또 많이 있다. 농장에 뭐가 많냐면 황소들이 많습니다.

0: 정답은 이것도 불규칙이에요. oxen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 자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요거 영작할 건데요. 3초 드릴게요. There are many people 그쵸? persons 너무 안 되겠죠? 사람들은 people입니다. 요거를 붙여서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필드 즉 뭔가 어떤 들판에서 일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있다 말을 타고 있는 이라는 뜻인데 정답은 오늘 여러 번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Childs라는 건 없어요. Children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불규칙 모두 봤고요.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지문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Many theme. There are many mice in the barn. There are many oxen on the farm. There are many people working in the field. There are many children riding horses.
0: 오늘 원포인트 정리 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셀 수 있는 명사들 중에 불규칙을 봤고요. 완벽하게 불규칙인 6개의 단어 봤습니다. Man, man, child, children, ox, oxen, 그리고 woman, women, person, people, mouse, mice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5-5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건 2-2로 바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ooth, foot, goose 이렇게 3개 단어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수 복수 형태가 같은 단어 3개입니다. Sheep, deer, fish 얘네들 sheeps, deers, fishes 이렇게 쓰는 거 교과서에는 안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셀 수 있는 명사 불규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케이스 1에 해당하는 완전한 불규칙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자주 밀집사고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정쌤이고요. 자, 우리 오늘은 관계부사 how, 관계부사의 마지막 시간인데 how 공부해 볼 겁니다. 지난 시간 퀴즈의 정답은 I don't know the reason for 뒤에 골라야 돼요. 전치사 for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that은 절대 안 됩니다. that 안 되고요.

0: 그다음에 which 가능하죠. 앞에 for가 이미 이유를 나타내요. 우리 자세히 공부했잖아. So for which가 why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why도 안 돼요. 정답은 which가 되고요. I don't know the reason for which he was late for school yesterday. 그래서 그가 어제 학교에 늦었던 이유를 나도 몰라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마지막 관계 부사 한번 대화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C.S. 루이스는 유명한 작가야. 나는 그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는 표현. 예전에 배웠거든?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표현 들릴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죠. Listen up.
1: C.S. Lewis is a famous author. I like how he develops a story.
2: You can say that again. I love his stories.
0: 자, 잘 들어보셨죠? C.S. Lewis is a famous author. Author, 이게 이제 작가, 저자 이런 뜻이죠? C.S. 루이스는 유명한 작가야. I like how.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I like how he develops a story. 나는 그가 이야기를 develop. 얘가 이제 발전시키다란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풀어가는, 전개하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든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You can say that again. 아, 요거 되게 중요한 동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너가 그걸 다시 말할 수 있어라는 거는 결국, 야, 그말 다시 해봐. 다시 해도 좋을 것 같아. 너 말에, 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너의 말에 완전 동의해라는 I agree with you라는 표현이었습니다. I love his stories. 나는 그의 이야기들이 정말 좋아라는 대화문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how입니다. 이거 어떻게 섞겠죠? 나는 그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 방식. 방법이 마음에 든다. 요렇게. 그러면 관계 부사니까 앞에 무언가 이 선행사, 뭐 아까 why는 the reason 같은 게 있었잖아.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얘는 없네. 뭐 the reason처럼 생략이 된 걸까요? 자, 우리 지금 바로 관계 부사 how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이건 이제 지겹죠. 그래서 우리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제 있지 않겠지. 그래서 형용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건데 대명사를 대신하다 보니 뒤에 문장에서 명사가 빠져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주어가 빠지는 걸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배웠고요. 목적어 빠지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막 이렇게 배웠잖아. 아시죠? 자, 비교해서 관계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자리를 대신했고요. 그치? 그래서 똑같이 앞에 있는 뭐 장소나 그때 where 쓰고요. 시간이나 when 쓰죠? The reason, why. 그 다음에 오늘 how인데, 이런 어떤 선행사가 나오고,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것까지는 같지만, 부사 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까, 뒤에 필수 성분은 빠지지 않아서,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오더라. 이거, 기본 개념,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은 how입니다. This is the way. 이게 방법이야. 그랬어요. 두 번째 문장은, I solved the problem in the way. 그리고 내가 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This is the way how I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or 이렇게 되어 있죠. 강조해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계부사의 how는 요게 딱 나옵니다. 가장 강조돼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뭐니 얘들아?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안 그러면 어법적으로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the way how는 같이 말을 안 해요. 아마 이들이 듣기에 the reason why도 사실 근데 마찬가지잖아. reason도 이유라는 뜻이고 why도 이유라는 뜻이라서 겹쳐서 뭐 the reason만 쓰기도 하고 why도 쓰기도 하고 the reason why를 같이 쓰기도 했는데 the way how만큼은 중복되는 느낌이 더 강한가 봐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붙여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his is the way I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말을 하던지 아니면 this is how I solve the problem. 이렇게만 말해요. 아시겠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how로 내려왔습니다. 장소 명사 where, 시간 명사 when, the reason 명사 뒤에 why.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방법은 영어로 the way인데요. 방법, 방식이잖아. 근데 the way how는 이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꾸미는 게 아닌 거지.

when, how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관계부사 특징이었습니다. 뒤에는 뭐 완전한 문장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 관계부사 how의 또 다른 특징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전치사 in의 그림을 또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for를 공부를 했는데 그게 또 why랑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그럼 오늘 in을 또 다시 한번 보는 이유, 아마도 오늘 배울 관계 부사 why, how와 또 아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 in 하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야. 그거 뭐뭐 안 해라는 뜻이잖아요. 비교적 좀 넓은 범위에서 쓴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in 하면 이 어디 어디 안에라는 뜻인데 얘가 좀 마음이 넓은 애라 그랬죠. 그래서 그 범위가 포괄적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이렇게 화살표 여기 이렇게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요 이미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in의 쓰임 She has lived in Seoul for 10 years 무슨 뜻이죠? 그녀는 서울에 살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이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좀 광범위하잖아. 혹은 나라 이렇게 좀 범위가 이렇게 넓을 때 우리가 in을 씁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고개를 갸우뚱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거 아마 들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He'll be back in an hour. 이거 해석을 할때 아마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 그는 1시간 안에 돌아올 거야.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인이 아니란 뜻인데, 근데 이걸 자꾸 번역을 한 시간 후에로 하래. 인 뒤에 시간 나오면 한 시간 후에라고 번역을 합니다. 라고 아마 들어본 친구들 고개를 좀 갸우뚱한 적이 있을 텐데, 오늘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가 한 시간 후에 돌아올 거야. 얘가 왜 후회가 됐느냐. 아까 쌤이 강조한 게 인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를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범위가 말 그대로 꽉찬 범위입니다. 이렇게 꽉차 있는 포괄적인 딱 범위를 이 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시고 1시간 후니까 7시가 되겠죠. 이렇게가 1시간이잖아. 그러면 그 1시간을 진짜 온전히 다 채우는 느낌을 이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6시부터 7시까지를 꽉 채웠어. 그러면 이 다음에 돌아올 테니 당연히 정확한 해석은 후회가 되는 거죠. 인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그거예요. 원어민들은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He will be back in an hour 라고 했을 때꽉찬 1시간 후에 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나는 1시간 내로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말고요. within이란 전치사가 있어. 이걸 써. 그러면 이게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 안에라는 범위를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중요한 포인트였어.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I believe in this bird. So believe 다음에 in을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강조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믿는다. 이 믿는 느낌이 완전 전적이다. 이런 느낌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책을 믿는데 나는 진짜 A부터 Z까지 믿는 거야. 이렇게 완전 포괄적으로 믿는 느낌이기 때문에 I believe in this bird. 이게 이 책을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how와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느냐. 우리 관계부사가 계속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뀌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reason은 for 위치였는데, 이때 for가 이유였기 때문에 for 위치였죠. 자, how는 the way 뒤에서 in which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how 대신에 in which를 쓸 수가 있는데, I know the way in which. 이렇게 쓴다고. He made the cookies. 그럼 이거 무슨 뜻이죠? 나는 방법을 알아. 근데 무슨 방법이냐면, 그가 쿠키를 만든 방법을 알아이죠. 그쵸? 근데 이것도 보면, 쿠키를 만드는 방법을 안다는 건, 조리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아는 거죠. 완전히
완벽하게. 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조리법이 이만큼인데, 여기에서 중간을 빠뜨린다든지, 끝에를 빠뜨린다든지, 이게 아니잖아. 그치? 이제 방법이라는 데 자체가 A부터 Z, 이렇게 포괄적으로 알고 있다.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how는 in which로 바꾸어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후에 다시 만나보겠지만, 미리 전치사 in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관계 부사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텐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시험에 꼭 나오는 포인트에, the way와 how는 같이 쓸수 없다. 이거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면 오늘의 할 일은 끝이에요. 아, the way나 how 둘 중에 하나만 쓰자라는 내용. 자, 그리고 우리 the reason과 마찬가지로 우리 the way, how를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쓸수 있는지를 또 한눈에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개를 같이 못 쓰니 the way 주어 동사 쓰거나 how 주어 동사 쓰거나 이렇게 가능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the way 뒤에도 관계부사 대시 가능합니다. the reason that 됐던 것처럼 the way that도 가능해요. 그쵸? 아, 관계부사 대쓸수 있구나. 자, 그다음에 방금 봤어요. 우리 how는 in which라고 하는 전치사로 대체가 됩니다. the way in which 가능하고요.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뭐가 안 된다고? The reason why는 됐잖아. 근데 the way how는 안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만 쓰자라는 거 여러분들 강조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문 속에서 The internet has changed how people buy products. 무슨 뜻이야? 인터넷이 바꿨어요. 뭘 바꿨을까? 방법을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방식을 인터넷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그 how 대신에 the way를 써서 the internet has changed the way people buy products. 요거는 되거든. 근데 the internet has changed the way how people buy products. 요거는 안 된다. 이거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뀌는 거쭉 보고 있습니다. 우리 how는 다시 한번 in which로 바뀔 수 있고 이때는 in which 앞에 the way를 꼭 써줘야 돼요. the way 뒤에서 in which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문장 한번 합쳐보죠. This is the way. 이게 그 방법이야. I solved the problem in the way. 내가 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어. 자, 두개 합치면 This is the way how는 안 되고 This is the way I solved the problem. This is how I solved the problem. 또는 This is the way in which I solve the problem. 이렇게나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혹은 뭐 우리 아까 봤으니까 관계부사 대스로도 이렇게도 쓸 수가 있더라.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예문 속에서 읽어볼게요. 이젠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내가 진짜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가능하면 외워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한번 보죠.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The internet 또는 발음할 때 internet 이렇게도 많이 해요. 앞에 있는 N 발음의 트가 동화가 돼서 internet, 뭐 sandwich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죠? Internet has changed. 바꿨습니다. 뭘? How people buy products.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라는 뜻이었죠? 자, 뜻을 머릿속에 바로 넣으면서 읽어볼게요. The internet, 자, 그리고 이거는 앞에 이 발음, 모음 발음으로 인터넷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는 the 인터넷이 아니라 the internet. 이렇게 읽을 거야. The internet has changed how people buy products. 시작. One more time. The internet has changed how people buy products. 좋아요. 자, 계속해서 이번엔 빈칸을 넣어볼게요. 앞에 이미 the way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두개 있겠다. 그치? Liz showed me the way. She made a chocolate cake. 물론 없어도 되긴 하죠. 먼저 해석을 해보면, 리즈가 나에게 방법을 보여줬어요. 무슨 방법이야? 그녀가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던 그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없어도 말 되지만, 지금 중간에 빈칸을 넣은다면, 우리 that도 되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는 in which도 가능하죠.
자, 리즈가 나에게 초콜릿 케이크 만드는 방법, 만들었던 방법 보여주었다. 읽어보겠습니다. Liz showed me the way in which she made the chocolate cake. 시작. One more time. Liz showed me the way in which she made a chocolate cake. 시작. Very good. 자, 계속해서 I didn't like the way he spoke to me.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뭐가? The way. 방식이. 무슨 방식? He spoke to me. 그가 나에게 말을 했던 방식이 별로였어. 마음에 안 들었어. 라는 해석입니다. 읽어볼게요. I didn't like the way he spoke to me. 시작. 자, 이번에는 the way 대신에 how를 넣어보죠. I didn't like how he spoke to me. 자, 이번에는 the way 뒤에 in which 넣어서 I didn't like the way in which he spoke to me. that을 넣어볼까요? I didn't like the way that he spoke to me. 좋아요. 자, 이번에 문장 앞에 나와 있네요. The way he sings has not changed much. 무슨 뜻이죠? 그가 노래를 하는 방식이 has not changed much.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The way he sings has not changed much. 시작. 자, 이번엔 how로 넣을 수 있어요. How he sings has not changed much. 시작.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Please tell me how you solve the problem. 무슨 뜻이야? 말해주세요. 당신이 그 문제를 풀었던 방법. 저에게도 말해주세요. 읽어보죠. Please tell me how you solve the problem. 시작. 자, 이제 우리 the way로 바꿔보죠. Please tell me the way you solve the problem. 시작. 자, in which 한번 넣어볼게요. Please tell me the way in which you solve the problem. Very good. 자, 앞으로 돌아오죠. 대화문에서 봤었던 문장들 영작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유명한 작가야. C.S. 루이스 is a famous author. 그쵸? 뭐, writer 해도 되고요. 나는 그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어. I like the way 또는 how he develops a story.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You can say that again. 있었죠? 자, 퀴즈 풀고 마무리하죠. I didn't like the way, how, in which 중에 골라 보세요. He treated me. 나는 그가 나를 대우했던, 나를 대접했던 방식이 정말 별로였어. 라는 해석입니다. 자, 정답 아시겠죠,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라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죠.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오늘도 생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먼저 볼게요. 뒤에 비행기가 보이죠? 그리고 여러 마리의 새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개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봐서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좀 감이 오나요? 네, 선생님이랑 단어 먼저 함께 커버해 볼게요. 자, 먼저 쫓다라는 의미의 동사는요, 이렇게 씁니다. 같이 해볼게요. Chase. Chase는 쫓다라는 뜻이고요. Airfield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 그림의 어떤 비행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 단어, migrate. Migrate는 이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다음 단어, predator. Predator라는 이 단어는요, 무언가 잡아먹는 것, 그래서 포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국식 발음으로는 predator라고 발음이 되고, 북미 영어 발음에서는 predator로 된다라는 거, 이따가 우리 다시 발음 연습할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상기시켜 줄게요. 다음 단어, taking off라고 하면 뜨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에서 이륙을 말하고요. landing이라고 하면 착륙을 말해요. 그래서 이륙과 착륙, taking off과 landing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significantly라고 하면 상당히라는 부사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지금 바로 listening clear에서 확인해 볼게요.
1: Today, I'd like to say something about wildlife control dogs. You may not think of dogs chasing birds as all that important, but it is for some dogs. Their job is simple: to keep birds away. Large birds choose airfields as ideal resting stops when they are migrating. Why? Airfields have walls, so there are no natural predators inside. But the birds pose a threat to planes landing and taking off. It's dangerous for the birds, and it's dangerous for the people on board the planes. So what does an airport do? It hires some dogs. Dogs all over the USA are finding work as wildlife control dogs, and the number of bird strike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0: 자, 리딩 클리어에서 함께 독해 볼게요. Today, I'd like to say something about wildlife control dogs. 자, wildlife control dogs라고 하면요, 야생동물 방제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데요, 야생동물을 뭔가 저지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개들을 wildlife control dogs라고 해요. 자, 뒤에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You may not think of dogs chasing birds as all that important. 자, 콤마에서 이렇게 끊어 볼게요. 자, 지금 이걸 말하는 사람은요, 토픽이 뭐예요? 지금 wildlife control dogs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고 먼저 앞에서 인트로를 설명하고 있죠. 자, 너는요,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 어떤 개냐면, dogs 뒤에 chasing이라는 이 아이를 보면요, 바로 현재 분사로 볼 수가 있죠. 쫓고 있는 개들입니다. 뭘 쫓고 있는 거냐면, 새들을 쫓고 있는 그러한 개들을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뭐라고요? It's all that important.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it is for some dogs. 자, 문맥상 이 시가를 키는 것은 바로 chasing birds가 되는 거예요. 개들이 뭐 하는 거? 개들이 새들을 쫓는 거. 자, 이러한 행동들을 평상시에 우리가 봤을 때, 개들이 새를 쫓는 거? 그게 왜? 그게 뭐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 하다? is important for some dogs. 어떤 개들에게는요, important, 중요하대요. 자,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 their job is simple. 그들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To keep birds away. 새들을요, 이렇게 쫓는다. 이렇게 있지 않게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Large birds choose airfields as ideal resting stops. 자, 여기까지 when 앞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커다란 새들은요, 선택을 해요. 무엇을? 비행장을 resting stop이라고 하면 쉬어가는 지점이 되는 거죠. 뭔가 이상적인 쉬어가는 그런 장소로서 비행장을 선택을 한대요. 뭐할 때? When they are migrating. 자, 여기에서 when이라는 걸 보았을 때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로 볼수 있고요. 접속사로서의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정해져 있죠. 새들이 뭐할 때요? Migrating. 아,

새들이 철 따라서 왜 이주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비행장을 어떤 쉬어가는 그런 지점으로 선택을 한답니다. Why? 자, 왜 그럴까요? Airfields have walls. 아, 비행장에는요, 벽들이 있대요. So, there are no natural predators inside. 자, 비행장에는 어떤 벽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있지 않다? Natural predator. 아, 천연, 다시 말해 자연적인 포식자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잡아먹힐 가능성이 더 적으니까 큰 새들이 이런 비행장에서 쉬었다 가야지라고 많이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But the birds pose a threat. 자, 여기에서 pose a threat이라고 하면요. 마치 하나의 표현처럼 위협을 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한다? 새들이요, 위협을 가해요. 무엇에? To planes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rplane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당연히 비행장이니까 얘들아 뭐가 있겠어? 그렇죠. 비행기가 있겠죠. 그런데 새들이 그렇게 있다 보면은 비행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대요. 자, 그런데 뭐 하는 비행기? Landing and taking off. 아,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는. 다시 말해 순서대로 그대로 간다면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하는 그러한 비행기들의 위협을 가한대요. It's dangerous for the birds. 자, 누구한테도 위험해요? 그렇죠. 새들한테도 위험하죠. 왜? 비행기에 날개가 있잖아. 날개에서 이렇게 팬들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당연히 새들한테도 위험하고요. And it's dangerous for the people on board. 자, on board라고 하면 탑승 중인이란 뜻이니까 비행기에 탑승 중인 사람들에게도 위험합니다. 왜요?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니까 당연히 위험하겠죠. So, what does an airport do? 그래서 공항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자, 그럼 공항 측에서는 뭘 할까요? 자, 뒤에 볼게요. It hires some dogs. 문맥상 이시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공항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앞에서 무언가를 물어보고요. 혼자서 또 답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과 답을 하는 문답법은 우리 일반적으로 글쓰기 기법에 많이 쓰이는 일종의 어떤 기법 중에 하나죠.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얘들아 개들을 고용을 한대요. 자, 일반적으로 개들이 새들을 쫓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응용해서 공항 측에서 이런 개들을 고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Dogs all over the USA are finding work as wildlife control dogs. 자, 콤마에서 이렇게 끊어 볼게요. 미국 전역에 있는 그러한 개들은요, 찾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찾고 있냐면요, 야생동물 방제 견으로서 어떤 일자리를 찾고 있대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해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개들이 얘들아, 구인 활동을 한다, 구직 활동을 한다는 의미겠어요? 아니요. 자, 그 뜻이 아니고, 많은 개들이 집에서 어떤 반려동물로서 같이 지내기도 하지만 특정한 훈련을 거쳐서 이렇게 야생동물 방제견으로서 활동하기도 한다. 그 정도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The number of bird strike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자, 여기에서 the number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영어에서는 무언가의 숫자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bird strike라고 하면요. 원래 strike가 이렇게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혹은 명사로도 치기, 혹은 이렇게 간단히 때리기, 뭐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bird strike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야생동물 방제견이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뭐 하게 된다? 이러한 새와 항공기의 strike, 충돌의 숫자가 감소가 되었대요. 얼마 정도? significantly, 상당히 감소가 되었다고 해요. 자, 이 부분 우리 그대로 이어서 Speaking Clear에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Airfields have walls. 비행장에는 벽들을 가지고 있어요. So, there are no natural predators inside.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연습할 부분은 이 단어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단어가 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친구들 듣기 평가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틀린 친구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잠깐, 자, 여기에서 이 단어의 뜻은요. 무언가를 잡아먹는 거, 그래서 포식자 혹은 약탈자의 의미도 있고요. 혹은 강자라고도 해석이 되기도 하죠. 이 단어의 생긴 대로 발음을 하다 보면
프리데이터처럼 보이죠. 다시 이 단어의

0: 발음이 생긴 것대로 철자대로 발음을 하게 되면 프리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의 발음은 predator, predator, predator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 단어에서요, 이렇게 철자와 소리가 1대1 대응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부러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irfields have walls, so there are no natural predators inside. 자, 비행장에는 벽들이 있어서요, 뭔가 적들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죠. 우리 원어민 소리로 지금 들어볼게요.
1: Airfields have walls, so there are no natural predators inside.
0: 네, 진짜 predator로 발음이 되네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Airfields have walls, so there are no natural predators inside. 같이 원어민 소리를 한번더 들어볼게요.
1: Airfields have walls, so there are no natural predators inside.
0: 오케이. 자, 여러분도 지금 방금 원어민 선생님 소리처럼 소리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Wildlife Control Dogs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바로 비행장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개들을 말하게 되는 건데요. 선생님 실제로 서칭을 해보니까 오, 있더라고요. 미국의 미시건주에 파이퍼라는 이름의 이런 개가 저기 보이나요? 뭔가 에어포트라고 보이죠? 이렇게 조끼를 입고 뭔가 유니폼을 입고 실질적으로 방재견으로 활동하는 개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이퍼의 list of duties, 해야 될 일들, 그이 나름대로의 이 개의 목적이 적혀 있는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적혀 있는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자, 그 리스트를 보니까 첫 번째로 이 방재견의 임무는 chasing wildlife on the airfield of. 아, 비행장에 있는 이런 야생 동물을 뭐 하는 거예요? chasing of. 이렇게 쫓아서 널리 보내는 것이 이 아이의 임무라고 해요. 두 번째, checking the airport's fence for holes. 여기서 perimeter라고 하면 주변에 란 뜻이거든요. 비행장 주변에 이러한 울타리들에 혹시 구멍이 있지 않은지를 역시 또 검사를 하는 게이 아이의 임무이고요. 세 번째는 routine patrol이라고 하면요. 뭔가 정기적으로 혹은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그런 임무가 또 있다고 해요. 뭐 하기 위해? To keep away rodents. Rodents는 설치류를 말하거든요. 뭔가 다람쥐 같은 이런 아이들을 내쫓고, and small animals attracting birds. 그래서 혹시나 새들을 이렇게 매혹시킬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전부 다뭐 한다? Keep away, 쫓아내는 그런 임무를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파이퍼라는 이름의 Wildlife Control Dogs가 있다라는 부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대로 이어서 그래머 클리어로 가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요, 어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는 어법 문제로 바꿔 보았어요. 일단 1번에 밑줄은 chasing에 그어져 있죠. 2번에 밑줄 there. 그리고 3번에는 migrating에 그어져 있고요. 4번에는 비동사 are. 그리고 5번 선택지에는 맞아요. 이렇게 have에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이 선택지를 만든 출제 의도 쌤이랑 같이 파악해 볼게요. 자, 일단 1번은 바로 이거였죠. You may not think of dogs chasing birds as all the important. 자, 너는 뭐 할지도 몰라? 새들을 쫓는 그러한 개들을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 But it is for some dogs. 하지만 어떤 개들한테는요, 실질적으로 뭐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새를 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었죠.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dog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다시 말해 형용사 성질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성질에 현재 분사가 맞게 쓰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참고로 현재 분사 해석은 능동과 진행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혀 어색하지 않죠. 왜요? 새들을 쫓고 있는, 새들을 쫓는 개들을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 뭐라고?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기 때문에 1번에서의 포인트는 현재 분사입니다. 자, 2번 볼게요. Their job is simple. 자, 문맥상.

수는 그들의 혹은 그것들의 라는 복수이죠. 그래서 바로 앞 문장에서 보았을 때 뭐였죠? Some dogs. Some dogs라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렇죠. 명사에 얘들아, s가 붙어 있으면 복수형이기 때문에 their job으로 받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죠. 바로 복수 형태의 소유격, 대명사 their job 확인을 했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에는 when they are migrating. 자, 여기에서 migrate라는 것은 이동하다라는 동사였는데 동사에 ing가 붙어서요. 역시 현재 분사로서 맞게 쓰이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큰 새들은요, 비행장을 이상적인 쉬어가는 어떤 장소로 선택을 한대요. 뭐할 때? 그들이 이동을 할 때, 그들이 이동을 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 비동사에 대한 보어 자리로, 보어 자리에는 분사가 들어올 수 있고요. 얘네들이 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날아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능동과 진행의 뉘앙스, migrating. 이렇게 현재 분사 맞게 잘 쓰인 거네. 3번도 맞죠. 자, 이제 4번 우리 풀어볼게요. 4번에 얘들아, 포인트는 실은 이거예요. There are 이 중에서 there is 혹은 there are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죠. 무언가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There is를 쓸 건지 아니면 there are를 쓸 건지는 뒤에 나와 있는 이 보어의 수에 따라서 앞에 is와 are이라는 동사의 수가 정해져요. 자, 여기에서는 there are 뒤에 the natural predators라는 포식자들이라는 복수 형태이니까 비동사 are로 쓰인 거 너무나 맞는 거죠. 자, 이제 5번 가볼게요. 자, 5번의 밑줄은 have에 그어져 있었어요. 일단 범위를 콤마에서 끊어 보았을 때 the number of bird strikes 이렇게 항공기와 새들의 충돌들의 숫자가 have decreased, 뭔가 감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지요. 근데 여기서 얘들아,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영어에서 the number of something, 그 something을 편의상 A라고 했을 때 해석은 A의 수치 혹은 A의 숫자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주어로 나올 경우에는 항상 단수 취급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자, the number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 무언가의 숫자, 그 무언가의 수치란 뜻이기 때문에 항상 단수 취급이 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 5번엔 뭘로 골라야 돼? 바로 앞에 bird strikes, 새의 충돌들, s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복수형인데, es가 붙어 있어도 이거 지금 복수형인데, have가 맞구나라고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 선생님들이 정말로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the number of bird strikes라고 하면 이 bird strikes에 대한 수치가 뭐 했어? 이 발생했던 숫자가 감소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단수 형태 have를 안 쓰고 뭘 써야 된다? has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원문에서도요 has decreased로 나왔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정답 확인하러 가볼게요. 정답 몇 번? 정답은 그렇죠. 바로 have를 원래대로 has로 바꿔야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난 시간 배웠던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so, that 표현에서 that은 접속사이다. 자, 정답은 o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은 이거예요. 주어가 the number of something일 경우에는 동사가 단수이다. 자, 이게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wildlife control dogs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 앤 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오늘도 do 관련된 표현 이어집니다. 오늘 배울 두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표현인데요. 자,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까요? Mom asked me to do the dishes. 엄마가 나한테 설거지 하래. Well, who's going to do the laundry? 그럼 누가 빨래하는 거야? You are! I'm doing the dishes right now. 너지! 내가 지금 설거지 하고 있잖아. 어때요? 현실감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현실에서 많이 쓸 법한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do the dishes와 do the laundry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미 이 두 표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듣기 평가에도 여러 번 기출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도 do 하면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이 두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어요. 자, 많이 아시다시피 첫 번째 표현부터 보면 do는 하는 건데 the dishes 이렇게 되죠. 사실 do the dishes랑 do the laundry 둘 다 공통점이 직역을 하려고 하면 뭔가 조금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떼서 외우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막 이렇게 원어민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 왜? Why? 어째서 do the dishes인가요? Do? 하다. The dishes. 접시들을 하다? 뭔가요? 이랬더니 교수님들도 딱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썼어. 우리도 외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또 얼마나 많은 문법이 있고 예외가 또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들이 쓰는 말이니까 받아들이고 외우는 게 오늘은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do the dishes 하면은 설거지하다 라는 의미라고 그냥 외워. dish라는 게 그릇이에요. 그릇들을 뭔가를 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그릇들 자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릇으로 뭐 할 거야? 요리할 거예요? 이렇게 쨍그랑 깨가지고 볶을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릇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닦는 거가 가장 보편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거지하다라는 의미가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선생님의 그런 추측이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엔 이런 표현이었죠. Mom asked me to do the dishes. 엄마가 asked, 요청을 했다. 내가 설거지하는 것을 요청했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도 있죠. I'm doing the dishes right now. 아까 나왔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 네가 빨래해야지. 고맥락에서 나왔던 이런 문장이었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I'll do the dishes.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인데 이거 지금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통합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여러분, 보너스 용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요거 한번 오늘 사용해 보세요. I'll do the dishes. 제가 설거지 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do the laundry인데요. 뒤에 있는 요 laundry라는 것 자체가 세탁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탁물을 하는 거. 자, 여러분, 다 이렇게 여러 번 입고 조금 지저분하고 땀 냄새 나는 옷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선생님, 그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줄다리기 해요. 이런 창의적인 건 말고 좀 일반적인 걸로요. 세탁물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세탁을 해야죠. 이름이 세탁물인데 세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do the laundry 하면은 요 쌓여있는 세탁물을 가지고 뭔가를 하다. 즉, 깨끗하게 빨래를 하다, 세탁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가끔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do the dishes는 복수잖아요. dishes. 근데 왜 laundry는 laundries 안 쓰고 do the laundry라고 해요? 그 이유는요, laundry라는 단어, 개념 자체가 세탁물 한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탁할 거 한 바구니에 들고 이렇게 가져가서 휙 넣어서 하잖아요. 그

0: 바구니, 덩어리를 일컫는 개념이다 보니까 굳이 하나하나의 세탁물을 세지 않아요. 그래서 S를 따로 쓰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다이얼로그 이렇게 나왔죠. Who's going to do the laundry? 누가 빨래 할 거니? 이렇게 나온 거고. 자, 요것도 있죠. When I do the laundry, 내가 세탁을 할 때는 I only put in a little detergent. 나는 세제를 조금만 넣는다. 라는 뜻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친구의 자신감 있는 발표.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Do the dishes 하면 설거지 하다. Do the laundry 세탁하답니다. Laundry에 S 붙이지 않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Do the 둘다 do the 함께 쓰인다는 거꼭 기억하면서요. Mix and match quiz 넘어가 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퀴즈 4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저녁 요리했는데, 네가 설거지 해줄 수 있을까? 그래, 양심이 있으면, 그죠? 설거지 해주는 게 좋겠죠? Do the dishes.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I cooked dinner. So, can you please do the dishes? I cooked dinner, so can you please do the dishes?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설거지 할때 조심해. 비누가 손을 미끌거리게 만들잖아. 그쵸. 여기 설거지 하는 거니까 do the dishes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실제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서양에서는 설거지 할때 이렇게 액체 세제가 아니라 고체 비누 형태로 된 세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the soap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내 모든 셔츠가 줄어들었어. 내가 세탁하는 동안 망쳤나 봐. 자, 세탁하는 거니까 doing the laundry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All of my shirts have shrunk. I messed up while doing the laundry. All of my shirts have shrunk. I messed up while doing the laundry.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갈게요. 세탁기가 고장 났네. 어제 누가 빨래 돌렸지? 섬뜩한 문장입니다. 그죠? 섬뜩한데. 자, who did the laundry yesterday? 자, 과거 시제까지 꼭 챙겨주셔야겠죠? 이럴 땐 이제, 이렇게 휘파람 불면서 이제 딴데 보는 게 상책인 그런 좀 섬뜩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 선생님의 대화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1: Mom asked me to do the dishes. Well, who's going to do the laundry? You are. I'm doing the dishes right now.
0: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표현 정리가 끝났습니다.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 Do the laundry, 세탁하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 꼭꼭 기억을 하시고요. 아까 쌤이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Do the dishes. dish는 복수로 써야 하고요. do the laundry 요거는 단수로 써야 한다. 그리고 둘다 반드시 do the 챙겨주셔야 원어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잊지 말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안녕!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Vacation. V-A-C-A-T-I-O-N. Vacation. Vacation. Stay. S-T-A-Y. Stay. Stay. Enjoy. E-N-J-O-Y. Enjoy. Enjoy.
0: 오늘의 주제, today's topic is vacation! 휴가! Yes! It's my favorite time!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데, 친구들, 저와 함께 vacation으로 떠나볼까요? 슝! 첫 번째 단어는? Vacation! 휴가 또는 방학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잖아요. 솔직히 학교 갈 때 항상 vacation 언제 오나 생각하고 있죠? Vacation! 그 다음은 stay, 머물다 란 뜻이에요. 우리가 집 또는 휴가 갈 때 숙소에 stay, 머물죠? 그 다음은 enjoy, 즐기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놀러 가면 실컷 즐겨요. enjoy. Good job, everyone.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휴가, 방학, vacation. 가운데 K에 강세를 넣어보세요. vacation. That's correct. 머물다, stay. 자, 길게 끌어보세요. stay. Good job. 즐기다, enjoy. One more time, enjoy. Perfec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Vacation. Vacation. Stay. Stay. Enjoy. Enjoy.
0: Now it's time to apply the words into the sentence.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너는 방학 동안 무엇을 할 거니? 우리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뭐 할 거야? 자, dur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뭐뭐 동안이란 뜻이에요. 자, 같이 말해봐요. What will you do during your vacation? Oh, nice pronunciation. Next, we stayed at a nice hotel. 우리는 좋은 호텔에 머물렀어. Oh, if we go traveling, 여행 가면, we stay at a nice hotel and we can relax, eat nice food. Wow, I want to go. 자, 같이 말해봐요. We stayed at a nice hotel. That was very good. We enjoyed dinner at a restaurant. 우리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즐겼어. 즐겼다, enjoyed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어디에? At a restaurant. Ooh, I'm hungry. Okay, now it's your turn. We enjoyed dinner at a restaurant. Good job, everyone. 이제 다음 단어 같이 배워볼까요?
1: Weekend. W-E-E-K-E-N-D. Weekend. Weekend. Public holiday. P-U-B-L-I-C-H-O-L-I-D-A-Y.

0: Public holiday. Public holiday. Fantastic. F-A-N-T-A-S-T-I-C. Fantastic. Fantastic.
1: Vacation이랑 관련된 다음 단어는 weekend, 주말이란 뜻이죠. Saturday, Sunday is a weekend. 항상 기다리는 주말. 그 다음은 public holiday, 공휴일이란 뜻이에요. 한국에도 공휴일이 참 많아요. 광복절, 추석, 설날 다 public holiday라고 해요. 그 다음은 fantastic, 환상적인이란 뜻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멋진 풍경을 봤을 때 아니면은 뭐 멋진 옷을 볼 때 밥을 먹을 때 아주 맛있을 때 fantastic이라는 감탄사를 쓰면 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해볼까요? fantastic! Good job everyone! 그럼 이제 단어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주말, weekend 앞에 위에 강세를 두는 거예요. Weekend. That's correct. 공휴일, public holiday. Let's say it again. Public holiday. That was very good. 환상적인, fantastic. 자, 가운데 차에 세게 말해보세요. Fantastic. Wow, very good, everyone. Now it's time to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Weekend, weekend. Public holiday, public holiday. Fantastic, fantastic.
1: Our next sentence is, we will eat out on the weekend. 우리는 주말에 외식을 할 거야. 여러분, 새로운 단어가 나왔네요. 외식하다, eat out. 밖에서 먹다 라고 외우면 좋아요. 자, 같이 말해봐요. We will eat out on the weekend. Very good. Next, we don't go to school on a public holiday. 우리는 공휴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 맞아요. Instead, we go outside and play. 우리는 밖에서 놀죠. I love public holidays. Okay, now it's your turn. We don't go to school on a public holiday. Wow, that was very nice. Look at the fantastic view. 환상적인 경치를 봐. Wow. 자, fantastic. 이 단어 아주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세요. 자, 같이 말해봐요. Look at the fantastic view. That was fantastic. Okay,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Vacation, vacation. Stay, stay. Enjoy, enjoy. Weekend, weekend. Public holiday, public holiday. Fantastic. Fantastic.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Today we learned about special events. 자,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오늘의 미션입니다. 시간 전치사 at, on, in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빈칸에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at, on, in 이세 가지의 다른 쓰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치사란 무엇이냐? 이 전치사에서 전자는 앞 전자를 썼어요. 앞에 위치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무엇의 앞에 위치한다는 걸까요? 바로 명사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와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시간, 장소, 방향 등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우리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시간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우리 시간 전치사라고 하고요. 그 중에 세 가지, at, on, in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 on, in은 우리말로는 전부 다 뭐뭐에로 해석이 돼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해석되는데 쓰임이 다릅니다. 이런 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임이 다른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at. 여러분, at은 이 t가 마치 시계바늘과 닮아 있지 않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at의 t는 시계바늘. 그러니까 at은 특정 시각이나 구체적인 시점 또는 식사를 나타내는 말과 같이 쓰인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at 7 a.m. 7시에, 오전 7시에 구체적인 시각이 나왔습니다. t가 시계바늘 닮아 있으니까 at을 써줘야 돼요. at 7 a.m. 또 식사를 나타내는 말, 이것도 왜 at을 쓰는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은 딱 정해진 시간에 먹죠. 특정한 시각에 먹으니까 그래서 앞에 at을 붙인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t breakfast 아침에, at lunch 점심에, at dinner 저녁에 이렇게요. 또 구체적인 특정 시점에 대해서는 다 at을 사용해요. at noon. noon 하면 정오죠. 낮 12시. 특정 시점. 그래서 at을 쓰고요. at night. 밤에. at midnight. 자정에. 자정은 밤 12시. 특정 시점이니까 at을 씁니다. 그런데 night. 밤은 왜 at을 쓸까요? 여러분, 밤은 눈 감았다 뜨면 사라져요. 자고 일어나면 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만큼 짧은 순간이라고 느껴져서 at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At that time. 그때 딱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at을 써줬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전치사 at은 이 시계바늘 t가 들어있으니까 시각, 특정한 시점. 그리고 우리가 식사는 특정한 시점에 하니까 식사를 나타내는 표현과도 쓰인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o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on은 이번에는 동그라미가 보여요. 여러분,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 많이 하시나요? 이 on은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할 수 있는 날과 쓰입니다. 요일, 날짜, 기념일, 이런 것들은 on과 함께 쓰여요. on Wednesday, 수요일에, on Saturday, 토요일에. 여러분, 달력에 수요일, 토요일 다 동그라미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on과 함께 씁니다. On April 2nd, 4월 2일에. On September 19th, 9월 19일에. 날짜, 마찬가지로 달력에 동그라미 할수 있으니까 전치사 on과 함께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On my birthday, 내 생일에. On New Year's Day, 새해 첫날에. 이런 날도 여러분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내 생일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이런 기념일 앞에는 on을 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n. in은 가장 범위가 넓어요. 오늘 보는 세 시간 전치사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전치사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세요. at, on, in의 순서로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범위가 넓어서

오전, 오후, 저녁이라든가 월, 계절, 심지어는 연도, 세기 이렇게 넓은 시간 범위와 함께 쓰는 게 바로 in이에요. 예를 들어서 in the morning, 아침에, in the afternoon, 오후에, in the evening, 저녁에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과 함께 in을 사용해 줍니다. 또 in January, 1월에, in March, 3월에, in July, 7월에 전부 다 뭐예요? 달월이죠. 달월은 긴 시간 범위이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 in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in summer, 여름에, in winter, 겨울에, 심지어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이제 계절입니다.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계절 앞에는 in을 써줍니다. 가장 범위가 넓은 전치사. 그리고 in 2025, 2025년에 연도죠.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이건 세기입니다. 연도와 세기처럼 범위가 넓은 시간 앞에는 in을 적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팁이 있어요. 아침, 오후, 저녁은 지금 본 것처럼 in을 써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하지만 밤은 in the night이 아니라 at night이라고 하죠. 왜 그런 걸까요? 아까도 선생님이 잠시 이야기했지만 밤은 우리가 어떤 많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잠만 자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감았다 뜨면 사라지는 만큼 짧은 시간이라고 느끼는 거고요. 이 in은 범위가 넓은 시간이라고 했죠. 어떤 활동을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시간 범위가 넓어야 되는데 밤에는 어떤 특정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t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간 전치사 at, on, in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퀴즈 풀어볼게요. 시간 전치사 at, on, in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빈칸을 채워주세요. The meeting is blank 3 p.m. 회의는 3시에 있다. 3시는 특정한 시각이죠? 우리 시계바늘 T가 들어있는 at이 정답입니다. The meeting is at 3 p.m. 회의는 3시에 있다. 2번, I was born blank April 5th. 4월 5일. 날짜네요. 날짜는 달력에 동그라미 할수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on이 정답입니다. I was born on April 5th. 나는 4월 5일에 태어났다. 3번, we go skiing blank winter. 겨울은 계절이죠? 어떤 활동을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 in을 적어주는 거예요. We go skiing in winter. 우리는 겨울에 스키 타러 간다. 4번, she always drinks tea blank the evening. 저녁에 그녀는 항상 저녁에 차를 마신다. 저녁도 역시 활동을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어서 in을 써줘요. 가장 넓은 시간 범위 in입니다. 5번, our class starts blank Monday. 월요일, 요일은 달력에 동그라미 할수 있는 날이네요. 그러니 정답은 on. 우리 수업은 월요일에 시작한다. on Monday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e usually go camping blank summer. 빈칸에 들어갈 전치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여름에 캠핑을 간다. 여름은 계절. 계절 앞에는 in을 써야겠죠? in summer.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시간 전치사들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6강이고요.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물건을 손으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볼까요? 부드러운 느낌, 딱딱한 느낌, 축축한 느낌, 건조한 느낌 등이 들죠. 오늘은 촉감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물건을 만졌을 때, 손으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같이 한번 그림을 보면서 말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물건은 만졌을 때 뭔가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할 것 같지 않나요? 또 두 번째 물건, 돌은요,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딱딱할 것 같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메마른 땅을 한번 보세요. 만졌을 때 굉장히 물기가 없고 메말라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자, 이러한 촉감들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영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soft. soft. 부드러운이에요. 쌤은 soft라는 단어를 보면 이 soft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데요. soft 아이스크림. 한 입 베어 물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크리미하잖아요. 이러한 soft 아이스크림의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soft, 부드러운 의미를 잘 떠올리면서 우리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soft, S-O-F-T, soft.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예문을 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is cake is sweet and soft 이렇게 말했어요. 이 케이크는요, sweet and soft니까 달콤하고 어때요? soft, 부드러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My pillow feels very soft. pillow는요, 베개입니다. 나의 베개가 어떤 느낌이 나요? 아주 부드러운 느낌, 매우 부드러운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soft라는 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드러운 건 soft인데 딱딱한 건 뭐라고 할까요? 딱딱한 건 hard. hard. 이렇게 말합니다. 자, hard 한번 써볼게요. 스펠링은 H-A-R-D. 읽어볼까요? hard. hard는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 중 하나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체가 딱딱한 그리고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열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강도가 다 높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딱딱한 것도 되고요. 우리 문제가 딱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라는 의미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보면서 어떤 의미로 이 hard가 쓰였는지 말해 볼게요. 첫 번째, This cookie is hard but delicious 라고 했어요. 이 쿠키는 hard 하지만 맛있다. 쿠키가 식감이 어떤 거예요? 딱딱한 거죠. 이 쿠키는 딱딱하지만 맛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 건데요. 이 hard는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죠. It is har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자, get up early라는 건요,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뭐하다? 어렵다가 되는 거죠.
hard는 어려운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hard의 마지막 의미, 우리 열심히라는 뜻 기억나시죠? 하나 더 볼게요. We studied hard and we passed the exam.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Hard.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passed the exam이니까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ard의 세 가지 의미는 자주 등장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어서 dry인데요. 이 dry는 건조한 혹은 마른이라는 의미로 뭔가 물기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날씨 표현에도 자주 쓰이는데요. 비가 안 오는 건조한 날씨를 우리가 dry weather이라고 합니다. dry weather. 자, 그러면 비가 오는 습한 날씨, 반대말은 뭘까요? 이건 wet. w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wet weather이라고 하면 됩니다. wet weather은 비가 오는 습한 날씨고 dry weather은 건조한 날씨예요. 자, dry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스펠링 바로 외워서 써볼게요. D R Y. 자, 이렇게 써주셨나요? 그럼 우리 같이 예문 보겠습니다. I have dry skin 이라고 했는데요. 자, dry skin은 어떤 피부일까요? 건조한 피부가 되겠죠? 건조한 피부예요. 뭔가 촉촉한 게 아니라 건조한 겁니다. 자, 그리고 your shirt is dry now 라고 했어요. 너의 셔츠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다 말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탁하고 축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 말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복습해 볼까요? 자,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푹신하고 이런 느낌을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S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soft라고 합니다. 반대로 뭔가 굉장히 딱 딱한이라는 단어는요? 네, hard입니다. 그리고 물기가 없이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한 건 영어로 뭐라고 하죠? dry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운 이 단어들과 함께 배웠던 표현들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단어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포츠의 다양한 역사와 다양한 정보, 표현들을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스포츠를 만나볼까요? I'm so curious. Alright, let's go and find out. Come on! 헬멧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모자인가? 그리고 이, 몸통, 이 보호대가 있고, 이거 누가 봐도, 저 뒤에 발차기 그림도 있고, I got it.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태권도입니다. 태권! 좋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태권도에 관한 정보와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맨손과 맨발의 기술로만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격투 경기가 바로 태권도입니다. 자, 찌르기, 차기 등 공격 기술이 있는 반면에 막기 같은 방어 기술도 있죠. 여러분, 태권도는요,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또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Alrighty then. 자, 첫 번째 그림 보십시오. 이게 바로 weight 체급입니다. 체중에 따라 체급이 주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체급 weight이라고 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체급. 자, 그리고 주먹이 보여요. 이 주먹은 편 주먹이라고 합니다. Flat fist. 자,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다 첫 번째 관절이 이렇게 약간 좀 뾰족 튀어나왔죠? 자, 이 기술로 상대방의 목, 인중, 명치, 급소를 노릴 때 공격을 합니다. Flat fist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와우! 딱 봤을 때 이 강한 타격으로 인해 상대 선수가 더 이상 경기를 임할 수 없을 때 심판이 knockdown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경기를 임할 수 없죠. 자, 좋습니다. knockdown 꼭 외워주세요. 자, 오늘의 스포츠 태권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표현 배워볼까요? Let's go. block 막다, 사각형 덩어리. punch 주먹으로 치다. fist 주먹. block 혹은 사각형 덩어리 block. 문장 볼게요. blocking is an important defense method in taekwondo. 태권도에서 블로킹은 정말 중요한 방어 방법이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blocking.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blocking is an important defense method in taekwondo. 아주 잘했습니다. 자, blocking 꼭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표현, punch 주먹으로 치다, punch. There are punches as well as kicks in taekwondo. 태권도에서는 punch도 있고 kick도 있다. 다 같이 해볼까요? There are punches as well as kicks in taekwondo. Punches. 꼭 외워두세요. 자, 이제 last 표현이죠. Fist. 주먹. Fist. 문장 볼게요. Taekwondo is a sport that uses fists. 태권도에서는 주먹을 사용하는 운동이다. Fists. 태권도 is a sport that uses fists. 네. 꼭 외워주세요. Fist. 좋습니다. 방금 배운 표현들 한번 정리 들어갈게요. Let's go! Block. 막다. 사각형 덩어리. Punch. 주먹으로 치다. Fist. 주먹. There are blank as well as kicks in taekwondo. 태권도에서는 이것도 있어요. 자, kick도 있고요. kick 말고 뭐가 있죠?

P로 시작하는 거? 3, 2, 1. 힌트 드렸어요. 정답은 punches. 그렇죠. 우후, 아주 잘했습니다. There are punches. 따라해볼까요? As well as kicks in taekwondo.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Taekwondo is a

0: that uses blank. 태권도는 모모를 사용하는 운동이다. 자, 힌트 드릴게요. 정답은 3, 2, 1. Fists. 그렇죠. Fists. 태권도 is a sport that uses fists. Perfect. 아주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Blank is an important defense method in 태권도. 태권도에서 뭐뭐가 정말 중요한 스킬입니다. 자, 이 스킬 뭘까요? B로 시작합니다. 태권도에서 정말 네, 공격도 중요하지만 네, 이 B로 시작하는 거 네, 야, 정답은 3, 2, 1. Blocking. 우후, blocking이죠. Blocking 정말 중요한 방어의 수단입니다. Blocking. 꼭꼭 외우세요. Blocking, blocking, blocking. 좋습니다. 이제 원어민 발음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Let's go.
1: Taekwondo is a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form with a history that goes back thousands of years. Taekwondo is a sport that uses fists. There are four weight classes in Taekwondo: flyweight, featherweight, welterweight, and heavyweight. There are punches as well as kicks in Taekwondo. Blocking is an important defense method in Taekwondo. Taekwondo helps train one's body and spirit.
0: Taekwondo is a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form with a history that goes back thousands of years. 태권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입니다. Taekwondo is a sport that uses fists. 태권도는 주먹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There are four weight classes in Taekwondo: flyweight, featherweight, welterweight, and heavyweight. 태권도에는 플라이급, 패더급, 웰터급, 그리고 헤비급의 네 개의 체급이 있습니다. There are punches as well as kicks in 태권도. 태권도에서는 펀치도 킥도 있습니다. Blocking is an important defense method in 태권도. 태권도에서 블로킹은 중요한 방어 방법입니다. Taekwondo helps train one's body and spirit. 태권도는 심신 단련에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태권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와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Did you guys have fun? I did. See you next time.

0: 어제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했는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네요. 나 허리가 너무 아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My back is too painful. 같은으로 생생한 표현 확인해 볼게요.
1: Are you still sleeping, Kevin? Wake up!
2: Oh, Christine. My back is killing me. My back is killing me. My back is killing me. I need some rest today.
1: Oh no, what's wrong? Did you hurt yourself?
2: No.

0: Actually, I'm doing 투잡 these days.
1: 투잡? What kind of company is 투잡?
0: No, I mean I have two jobs.
1: Oh, you mean moonlighting? Why are you doing this? Aren't you already busy?
0: I have to pay my tuition and I don't have enough money.
1: Oh, why didn't you tell me earlier? I can help you.
0: Really? Thanks, Christine. I'll pay you back. Should I give you my account number?
1: Hold on. Let me get my phone.
0: She fell for my trick. It's payback. Where is she?
1: Kevin, you need to practice your acting. I'm going to meet up with a friend. Get plenty of rest.
0: Oh, do I need to sign up for an acting class?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뭔가를 하기 싫거나 어디 가기 싫어서 꾀병 부린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아주 어릴 적에 학원에 가기 싫어서 시험 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막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린 적이 있기는 있는데요. 나중에 멀쩡하게 잘 놀아서 들통이 나고 혼나고 그랬습니다. 오늘 케빈도요, 뭔가 꾀병을 부리고 있어요. 케빈은 무엇 때문에 지금 꾀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꽉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케빈. 왜 그러고 있나 봤더니 크리스틴, 나 허리가 너무 아파 라고 하네요. 나 허리가 너무 아파.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My back is killing me. My back is killing me. 어디어디가 아프다라는 말은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너무너무 아플 때는 My back is killing me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요. My, 나의 back, 허리가 신체 부위 넣으시면 되겠죠. is, 어떠어떠하다, 무엇무엇이다, killing,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kill은 죽이다라는 뜻이죠. 죽이고 있는 me, 나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 나 죽겠네 이런 느낌이 바로 My back is killing me가 되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back 대신에 다른 신체 부위 넣어서 얼마든지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My back is killing me. 좋아요. 노란 부분 강조해서 My back is killing me. 좋습니다.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거야? 다쳤어? 물어봤더니 아, 내가 사실은 투잡을 뛰고 있거든. 투잡? I mean, I have two jobs. 직업이 두 개. 아, 부업이죠. 크리스틴이 아하, 문라이팅 하는 거구나 라고 고쳐줬습니다. 우리 직업, 원래 본업 말고 또 하나의 부업을 하면 job이 두 개라서 two job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moonlight 한다고 합니다. 달빛을 받으면서 일하는 건가요? moonlight 하면은 부업을 하다, 투잡을 우리말로는 뛰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동사고요. 여기에 ing 붙여서 moonlighting 하면은 투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바쁜데 왜 일을 더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띠르리. 뭔가 슬픈 이야기를 나눴죠. 이 말을 듣는 크리스틴이 아, 진작 말하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흔쾌히 얘기를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크리스틴 랩탑 사라고 케빈이 돈을 보태주더니 오늘은 크리스틴이 케빈의 등록금을 보태주려나 보네요. 너무 진한 우정입니다. 그쵸?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I'll pay you back. I'll pay you back. 내가 꼭 갚을게 라고 약속을 하네요. pay는 지불하는 거고 back은 다시 하는 거죠. 즉 빌렸던 걸 되갚는 걸 payback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누구누구에게 이미 빌렸던 무언가를 갚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I'll pay you back tomorrow 라고 하면 나 내일 너한테 돈 꼭 갚을게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Did he ever pay you back? 그가 너한테 빌린 돈 갚기는 했어?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Pay back.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계좌번호 그러면 알려줄까? 케빈이 얘기를 했더니 잠깐만 나 폰 갖고 올게. 요즘에는 다 모바일 뱅킹 하니까요. 갑자기 케빈의 얼굴에 악마의 웃음이 번집니다. 무슨 일이죠? 하하, she fell for my trick. It's payback. 무슨 뜻? 하하, 속았지. 복수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케빈이 랩탑 사라고 준 돈, 크리스틴이 랩탑 고장 났었는데 다시 켜졌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비상금으로 넣어두었죠. 그거를 안 케빈이 복수하는 건가 봅니다. 그래도 좀 너무한데요. Fall for 이라는 표현 사용됐죠. 속임수에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Don't fall for it. 그거 녹아 속아 넘어가지 마. That's a lie. 거짓말이야.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케빈이 했던 말 중에 It's payback. 이게 또 재미난 거죠. 조금 전에 우리 pay back 띄워서 썼을 때 갚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갚는 걸 뭐 빌렸던 거 고마운 것만 갚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서러웠던 거 당했던 거 갚아주는 거 복수. 그것도 payback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It's payback 또는 It's payback time 이라고 하면 복수할 때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크리스틴이 오지 않죠. 대신 문자가 옵니다. 케빈, 너 연기 연습 좀 해야 되겠더라. 나는 친구 만나고 올 테니까 아프니까 잘 쉬어. 케빈의 계략을 이미 알고 있었던 크리스틴입니다. 케빈은요, 크리스틴 속이려면 연기 학원 등록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문장 이제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나 허리가 너무 아파. My back is killing me. 그런데 이런 꾀병을 나타내는 또 재미난 표현이 있거든요. Swinging the lead. 걔 꾀병 부리는 거야. She's swinging the lea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신나게 놀 때는 쌩쌩하더니 장난감 정리하자고 하니까 아프다며 들어 눕는 조카. 얘 꾀병 부리는 거야. 어떡해요? She's swinging the lead. She's swinging the lead. 그런가 하면 엄살 부리지 마라는 표현도 있네요. Don't be such a crybaby. 징징징. Don't be such a crybaby.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장난치다가 살짝 건드렸는데 배가 아프다고 우는 동생. 야, 엄살 부리지 마. 어떡해요? Don't be such a crybaby. Don't be such a crybaby. Good. 이번 시간에는 통증, 꾀병, 엄살 같은 표현들을 카툰을 통해 배워봤습니다. 재미난 표현이 많았죠?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과 생생한 영어로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on our playgrounds today at Sesame Street.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I'm going to go swimming tomorrow. Let's go shopping.
2: What do you need?
1: I need a new swimsuit.
2: That one is cute. Let's buy it.
1: I need a hat, too.
2: A hat? Oh, you mean a swimming cap.
0: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오늘은 go, ing, 요거 하나예요. tomorrow, swimsuit, swimming cap. 요렇게 네 개의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go, ing예요. 그럼 여기 물결문이 있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동작이 들어가요. 그래서 go, 동작, ing라고 하면 이 물결 부분에 들어가는 그 동작을 하러 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대화에서처럼 go swimming 하면은 수영하러 가다, go running 달리기 하러 가다 이렇게요. tomorrow,

0: tomorrow. Tomorrow는 내일, 오늘은 today, 어제는 yesterday, 내일은 tomorrow. Swimming. Swimming. Swimming은 수영이죠. 수영. Swim, 수영하다에다가 ing 붙여서 swimming, 수영. 사실은 수영하는 것, 수영하기인데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수영이라고 말하면 돼요. Swimsuit, swimsuit. Swimsuit는 수영복이에요. Swim이 수영을 하는 거잖아요, 수영. 그리고 수트가 보통 위아래가 붙은 옷을 수트라고 해요. 옛날, 요즘은 수영복이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옛날에는 위아래가 붙은 수영복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swimsuit 하면은 수영복. cap. cap은 모자거든요. swimming cap이라고 하면은 수영할 때 쓰는 수모를 말할 수 있고요. 보통 cap이면 이렇게 야구 모자처럼 챙이 이렇게 달려 있는 이렇게 쓰는 모자 보통 cap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 대화도 볼게요. 남자애가요. I'm going to go swimming tomorrow 라고 대화를 열었어요. I'm going to 하면은 나 뭐뭐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나타내는 말. Go swimming. 뭐 하러 갈 거래요? 나 수영하러 갈 거야. 언제? Tomorrow. 내일 수영하러 갈 거야. Let's go shopping. 쇼핑하러 가자.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한데? 즉, 뭘살 건데? 물어보는 거죠. I need a new swimsuit. 나새 수영복이 필요해. That one is cute. 저거 귀엽네. 뭔가 보고 있나 봐. 지금 수영복들을. That one. 저것은 is cute. 귀엽네. Let's buy it. 저거를 사면 되겠다. I need a hat too. 나 모자도 필요한데? 모자? A hat? Oh, you mean a swimming cap. mean이 뜻하다 이런 뜻이에요. you mean은 너 그거 말하는구나. a swimming cap. 너 수영모자 말하는구나. 수모 말하는구나.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배운 내용과 대화 문장들 우리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앱 준비됐나요? Topic Word로 가서 266 눌러볼게요. 우리 잘 듣고 그 순서대로 단어를 누르면 문장 완성되는 거 알고 있죠? 먼저 귀를 기울이고.
1: Let's go shopping.
0: Let's go shopping. 말하면서 찾으면 쉽다 그랬어요. Let's go shopping. 쇼핑하러 가자.
1: I want new shoes.
0: I want new shoes. 뜻은 나새 신발이 필요해가 되겠죠.
1: They are cute.
0: They are cute. 좀 앞에 신발 얘기했으니까 두짝 그죠? They are cute. 그것들은 귀여워.
1: Let's buy it.
0: Let's buy it. 이거 순서대로네. 그거 사자.
1: Let's buy candies.
0: Let's buy candy. It 대신에 candies니까 우리 사탕을 사요.
1: Choose one box.
0: Choose one box. Choose는 고르다라는 뜻이거든요. One box. 상자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했네요. 좋아요, 친구들. 이젠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좋아해요. 저는 모자가 필요해요. 저는 수영복이 필요해요. 오늘은 Let's Talk Step 1의 에피소드 59. 짐 챙기기로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펭수가 인사를 할까 안 할까, 오늘은? Hi.
2: Hi.
0: Hi.
2: Do you like the beach?
0: 아하, 바닷가를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좋아한다면 Yes, I do. 안 좋아한다면 No, I don't. 하면 되겠죠? Yes, I do. 선생님 바닷가 좋아해요.
2: Let's go to the beach.
0: 예이,
2: We have to
0: 바닷가로.
2: pack our bags.
0: 그렇죠.
2: What do you need?
0: 가방을 챙겨야 된대요. What do you need? 하고 봤더니 모자가 있어요. 모자가 필요해요. 필요한 건 I need a hat. I need a hat. 그렇지, 해를 막아줘야
2: Great.
0: 되니까.
2: What else do you need?
0: What else do you need? What else 기억나죠? 그거 말고 또 뭐가 필요하니? 저는 수영복이 필요해요. I need a 수영복 swimsuit. I need a swimsuit. 성공.
2: Great.
0: Great.
2: I'll bring my bag.
0: 펭수도 짐을 싸나 봐요. Bye.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go하고 동작, ing 이렇게 배웠던 거 이거 좀 더 다양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Go, 동작, ing 들어가는 표현 좀 알려줄래? Go, 동작, ing. Go skiing. 스키 타러 가다. Go camping. 캠핑 가다. Go jogging. 조깅하러 가다.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아하! Go하고 스키 타다라는 동작 ski 넣으니까 go skiing. 스키 타러 가다. Go camping 하면 캠핑 가다. 캠핑하러 가다. 캠핑 가다. Go jogging. Jog가 이렇게 가볍게 뛰는 거잖아요. Go jogging 하면 조깅하러 가다. 그리고 go fishing. 여기에 fish는 물고기 아니고 동작이니까 그렇지 낚시하다예요.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Go 다음에 내가 하는 동작을 생각해보고 ing 붙여주면 그 동작, 행동, 그런 액티비티를 하러 가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친구들도 지금 떠오른 문장 3개 말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go, 동작, ing 써서 뭐뭐 하러 가다 이런 것도 대화해서 배우게 됐고요. 또 필요한 물건 챙기기, 필요한 물건 사기 이럴 때 쓸 수 있는 대화들 배워봤어요. 점점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들 많이 이 친구들 알게 되죠. 내가 하루에 쓰는 말 중에 자신 있는 말 몇 가지만 영어로 바꿔봐도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은 습승 늘게 된다는 거. 오늘 배운 문장 꼭 영어로 말해보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빨리 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는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일어나! 라는 표현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ask someone to wake up.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일어나! 라는 표현을 배워보기 전에 우리 웜업부터 한번 해볼까요? Oh, look! It's morning and evening. 아침과 저녁 상황이네요. 우리 아침에는 일어나 라는 표현을 쓸 테고 밤에는 잘 자 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런 표현들 엄마 아빠랑 잘 하나요? 오늘 배워서 영어로 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What do you say in the morning? 아침엔 어떤 표현을 쓸까요? And what do you say in the evening? 저녁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Wake up, sleepyhead.
1: I'm still sleepy.
2: Come on, wake up.
1: 10 more minutes, please.
0: 자, 그럼 오늘 공부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맨 처음에 이 표현을 쓰죠. Wake up, sleepyhead. Wake up, sleepyhead. 라고 했어요. 자, wake up 자체가

0: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wake up입니다. 그래서 그냥 wake up까지만 해도 일어나라는 표현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Wake up! Wake up! 잘했어요. Sleepyhead는 뭘까요? 자, sleepy는 졸린이라는 표현이고, head는 머리거든요? 생각해봐요. 우리 아직도 못 일어날 때, 몸은 일어났지만 여전히 자고 있는 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잠꾸러기를 sleepyhead라고 재밌게 부르는 거예요. Wake up, sleepyhead라고 하면 잠꾸러기 어서 일어나 라는 말이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Wake up, sleepyhead. Wake up, sleepyhead.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일어나라고 했더니 I'm still sleepy라고 대답을 했어요. Still이라고 하면 여전히, 아직도라는 뜻이거든요. Sleepy는 졸린이라는 표현이에요. Sleep가 잠 혹은 자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 y를 붙여서 졸린이라는 표현이 됐죠. I'm still sleepy. 저 아직도 졸려요. 이 표현이네요. 같이 한번 우리 졸린 상태다. 아침에 막 일어났어요. 그 상태이다라고 상상하면서 해볼까요? I'm still sleepy. 한번 더. I'm still sleepy. 자, 아직도 졸리다고 했는데, 하지만, 일어나야 되겠죠. 자, I'm still sleepy. 요거를 좀 응용해 볼까 해요. I'm still, 나는 여전히 라는 의미고, 어떤 상태다 라는 말을 해볼게요. 나 밥도 먹었는데, 아직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hungry이죠. I'm still hungry. 연습해 볼까요? I'm still hungry. 밥을 먹었는데도 I'm still hungry. 그럴 때 많죠? 분명히 내가 감기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여전히 아픈 느낌이에요. 나 여전히 아파요. I'm still sick. 라고 하면 돼요. sick가 아픈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m still sick. Good job. 아니, 옷도 다 껴입었는데, 저 아직도 추워요. I'm still cold.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연기해볼까요, 여러분? 아이고, 추워라. I'm still cold. 네, 그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아니, 미안하다고 했는데, 난 아직도 화가 나 있어. I'm still angry라고 하면 되겠죠? angry가 화가 난이라는 표현이니까요. 자, 같이 연습해볼까요? 나 아직도 화났어. I'm still angry. I'm still angry.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I'm still 다음에 나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을 넣을 수 있겠죠. 자, I'm still sleepy라고 했더니 Come on, wake up이라고 했어요. Wake up은 이제 알겠죠? 일어나 라는 말이고, come on은 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부추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어서 일어나. Come on, wake up.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Come on, wake up. 주말인데 아빠 같이 놀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Come on, wake 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Come on, wake up. 이 표현도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근데 아직도 피곤해. 그래서 10 more minutes, please. 라고 했어요. 10 more minutes, please.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please는 공손함의 please일까요? 자, 말투에서 조금 다르죠, 그쵸? 일단 10 more minutes부터 한번 볼게요. more는 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minutes은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10 minutes라고 하면 10분이라는 뜻인데 10 more minutes니까 지금까지 잤지만 10분만 더 잘게라는 말이에요. 10 more minutes. 여기까지만 일단 연습해 볼까요? 10 more minutes. 10 more minutes. 잘했어요. Please. 이거는 여기서는 진짜로 제발요 라는 말이에요. 공손함을 나타내는 please가 아닙니다. 애원하는 거죠. 자, 그 마음 상태를 우리 한번 해볼까요? 10 more minutes, please. 10 more minutes, please. 네, 그래서 이 경우는 please가 애원하는 please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힘들 때 많죠? 그럴 때 wake up, sleepyhead. I'm still sleepy. 10 more minutes, please. 뭐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Wake up, sleepyhead.
2: I'm still sleepy.
1: Come on, wake up.
2: 10 more minutes, pleas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네요. 자, 아침과 저녁 상황이었어요. Let's start with the morning time. 우리 아침 시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깨울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Wake up! 그런데 잠꾸러기까지 붙이면 Wake up, sleepyhead!가 되겠네요. 엄마가 귀엽게 아들을 깨울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Wake up, sleepyhead! Wake up, sleepyhead!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꾸러기란 말 이 말 엄마 아빠한테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귀엽게 장난칠 때는 괜찮겠죠. 그런데 약간 건방지게 하면 안 되고 귀엽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Wake up, sleepyhead.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Wake up, sleepyhead. 네, 잘했어요. 왜 제가 부끄럽죠? 자, 어찌됐건. Wake up, sleepyhead. 잠꾸러기, 어서 일어나.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나 졸려. 라고 할 때는, I'm sleepy. 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 졸려. I'm sleepy. I'm sleepy. 맞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잠이 든다. 뭐 잠이 계속 와요. I'm still sleepy 라고 했었죠. 그런데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ime이라는 표현이 시간이잖아요. It's time to go 라고 하면 가야 할 시간이야 라는 뜻인데 어디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요? 8시네요. 빨리 학교 가야 돼요. It's time to go to school.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학교 갈 시간이야. It's time to go to school. 다시 한번. It's time to go to school. 잘했어요. 아침에 빨리 학교 가야 되니까 wake up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okay 하고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럼 학교 잘 갔다가 왔어요. 이제 밤이 됐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침대에 누워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잘 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어로는 good night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good night 같이 한번 해볼까요? Good night. Good night. 잘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인사말들이 있었거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이런 표현들 생각났죠? 그때 시간별로 아침일 때는 good morning, 오후에는 good afternoon, 저녁 시간대는 good evening을 쓴다고 했는데 good night는 잠잘 때만 쓰는 거예요. night가 밤이라서 뭐 8시, 9시는 good night 이렇게 쓰나? 아니에요. 인사말이 아니고 이건 진짜 잘 때 쓰는 잘자밖에 안 됩니다. Good night가 그런 의미로 쓰인다. 기억해 주시고 뒤에 누구한테 말하는지 호칭도 넣을 수 있겠죠? 엄마한테 말해볼까요? 엄마 잘 자요. Good night, mom. 잘했어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Good night, dad. 네, 아침 저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보면 좋겠네요.

해서 아침에 쓸 수 있는 wake up 그리고 저녁 때 잘 때 쓸 수 있는 good night까지도 우리가 연습해봤어요. 이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Wake up, sleepyhead. Wake up, sleepyhead.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school. I'm still sleepy. I'm still sleepy.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I'm still angry. I'm still angry. I'm still cold. I'm still cold. Good night, Mom. Good night, Dad.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to wake up. 누군가에게 wake up, 일어나 라는 말 할 수 있죠. 그래서 check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wake up, 일어나 라는 표현도 배워봤고요. 잠꾸러기, sleepy head도 배웠다는 거 기억 많이 해주시고 많이 써주셔야 돼요. 전 다음 시간에 볼게요. Bye bye!

0: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쌤 안 보고 싶었나요? 쌤은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 얘들아,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6. Belongings. Monday. Is this your bag? I can ask if it belongs to someone.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까? 사람이 주인공일까? 동물이 주인공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짜잔! 동물이었어요, 얘들아. Animals. Animals 중에서도 monkeys네요. 자, 일단 이게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원숭이 두 마리가 보여요. I see two monkeys. 그리고 왼쪽 원숭이는 손에 바나나를 들고 있어요. The monkey on the left is holding a banana. 그치, 원숭이는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좋아하는 걸까? 근데 항상 원숭이 하면 바나나가 떠올라, 그쵸? Monkey and banana, they always go together, right? 자, 근데 바나나 맛있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는 이렇게 입맛을 다시고 있어요. 저 바나나가 먹고 싶은가 봐, 그쵸? The monkey on the right seems very hungry. He's hungry for bananas. 그쵸? 바나나가 먹고 싶어가지고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생각풍선 안에 다른 monkey가 있어요. 근데 저 monkey는 maybe it's his brother or his dad. 어떤 monkey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형 아니면 아빠일 것 같은 선생님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따 dialogue에서 확인해 볼 텐데 오늘은 어떤 영어 표현을 배울 거냐면 이거 넣고요 라고 하는 영어 표현 쌤이랑 배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Is this your bag?
2: No, it isn't.
1: Then whose is it?
2: I think it belongs to Jiwon.
0: 잘 들어봤어요, 얘들아.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방금 들어본 dialogue 쌤이랑 같이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짜자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 Is this your... One more time. Is this your... 나왔어요. 물음표 나왔습니다. 자, is this your 다음에 어떠한 물건이 나오잖아? 그렇다면 이거 너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왜? 우리 친구들 이거 진짜 많이 쓰잖아. 이거 너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너 거야? 라고 많이 하죠. 그때 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겠지? 자, is this your... 해볼게요. 시작! Is this your... 선생님, 한 단어씩 해주세요 라고요. 쌤이랑 해볼게요. Is this... 자, 혓바닥 실뜨기 기억하지? This your... 자, 얘들아, your 할 때 your 아니지. your 하지. 근데 요 소리를 내줘야 돼. your. Is this your? your이 아닙니다. 요 소리를 내주면은 더 자연스러워요. your. Okay? 자, is this your? 한번 예문 보자. 짜라라. Is this your bag? One more time. Is this your bag? 조금 더 빨리 하면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is this your bag? 무슨 뜻이야, 얘들아? bag는 가방이잖아. 그래서, 이거 너 가방이야? 라고 하는 거겠지? 그럼 가방 들고, 이거 너 거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one more time. Is this your bag?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s this your bag? 좋아요. Is this your bag? 안 돼. 우리 친구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자, 음을 살려서. 자, 또 보자. 짜잔! 오, 자, 우리는 오늘은 또 다른 예문이 아니라 OX가 나왔어요. 이 뜻은,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응, 맞아라고 하는 표현과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쌤이 알려줄게요. 자, Is this your bag? 라고 물어봤죠. 이거 너 가방이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응, 맞아라고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좋을까? 쌤이랑 해볼게요. 짜잔! 매우 간단, 심플합니다. 자, yes it is 하면은 응 맞아, 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Yes it is, yes it is라고 할수 있어요. 그냥 yes라고 해도 되지만 뒤에 it is라고 붙여주는 센스를 한번 가져보세요. 자, is this your bag? 응 맞아, yes it is. 만약에 아니라면 얘들아, 만약에 아니라면 no it isn't. No, it isn'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Isn't는 is not의 줄임말인 거 기억할 수 있겠죠? No, it isn't. No, it isn't.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좀더 연습해 보자. 짜잔. 이번에는 Is this your pencil? One more time. Is this your pencil? 자, 우리 친구들, 쌤이랑 수업할 때도 보면은 연필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연필 잘 잃어버리잖아요. 그쵸? 뭐안 그런 친구들도 많지만. 자, Is this your pencil? 하게 되면 무슨 뜻? 이거 너 연필이니? 라고 하는 거겠죠. Pencil? Okay. 자, 다시 one more time. Is this your pencil? 이거 너 연필이야?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라고 하는 거겠죠? 쌤이 이 문장 하루에도 한 100만 번씩 한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 연필이 내 거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까랑 똑같아.

Yes, it is. Yes, it is. 아니야, 내거 아니라면? No, it isn't. No, it isn'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is this your?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Is this your? 하게 되면 이거 너 거니? 너의 물건이니? 라고 물어볼 때쓸수 있습니다. 자, 또 보자. 이번엔 새로운 표현이 왔습니다. Whose is it? Whose is it? 이거는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거 누구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Whose is it? Whose is it? 많이 쓸수 있겠죠? 해볼까? Whose is it? Whose is it? 누구 거야? Whose is it? 자, 우리 연습해 볼게요. 짜잔! 자, 한 단어부터 첫 번째 단어는 Whose 해볼까요? Whose 우리 친구들 보면 Whose 이런 친구들 있지? Whose 무슨 후추도 아니고 안 돼요. Whose 자, 목구멍에서부터 바람을 슝 가져와서 Whose 시작! Whose 좋아요. Whose 안 돼. 자, 그 다음 단어 추가해서 Whose is? 친구들 잘해. Whose is? Whose is? 좋아요. 마지막 단어까지. Whose is it? Whose is it? 좋아요. Put together. Whose is it? Whose is it? Okay. Whose is it? 안 돼요. Whose is it? 마지막. Whose is it? 이거 누구 거야? 많이 쓸수 있겠지? 이거 굉장히 심플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Whose is it? Whose is it?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It belongs to 나왔습니다. It belongs to. One more time. It belongs to. 살짝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얘들아, belongs to 하고 뒤에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누구누구 거에 속하다, 누구누구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t belongs to. One more time. It belongs to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쓰다 보면은 꼭 기억을 할수 있는 표현이니까 우리 친구들 쌤이랑 오늘 이거 확실하게 기억해 둘게요. It belongs to 시작. It belongs to 좋아요. belong 아니에요. belong 아니야. belong belong 쌤 입술 봐봐. belong 오케이. 자,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It belongs to G1. 그냥 선생님 G1 너무 발음을 굴렸죠? It belongs to G1 하게 되면은 이거 G1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One more time. It belongs to G1 하게 되면 이거 G1이 거야. 생각보다 간단하지? It belongs to 다음에 이거 누구 거야? 그 사람 그걸 갖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It belongs to G1. 좋아요. 자, 또 보자. 자, it belongs to you. 조금 더 쉬운 거 나왔어. It belongs to you 하게 되면은 이거 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it belongs to you 해볼까요? It belongs to you. 잘했어, 얘들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다이얼로그 살펴보죠. Is this your bag? 이거 너 가방이야? 아니. No, it isn't. 그러면 Then, whose is it? 그렇다면 이거 누구 거야? 그랬더니, I think it belongs to G1. 내 생각에 이거 지원일 것 같아. 라고 하는 대화였습니다. 쌤이랑 배운 표현들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의 카툰 톡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던 그림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쌤 궁금합니다. 시작해볼게요. 짜잔! 오늘의 그림 monkey, 두 마리의 monkey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바나나를 들고 있는 원숭이가 말합니다. 이 바나나 너 거야? Is this your banana? Is this your banana? 라고 합니다. Is this your 하면은 이거 너 거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였죠? Is this your banana? 좋아요. 자,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monkey가 아유, yum. No, it isn't. 라고 합니다. 맛있겠다. 근데 아니야. 라고 합니다. One more time. Yum. No, it isn't. Yum. No, it isn't. 라고 합니다. 맛있겠다. 근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왠지 아쉬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바나나 들고 있는 원숭이가 그럼 이거 누구 거지? 라고 합니다. 누구 거지? 라고 할 때
Who's

0: is it? Whose is it? 동 문장 쌤이랑 배웠지? 오케이? 그랬더니 입맛 따시는 원숭이가 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빠 거야라고 합니다. It belongs to Papa. It belongs to Papa. 자, Papa 아빠를 원래 Dad인데 Papa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It belongs to Papa라고 합니다. 아, 이러한 내용이었군요. 저 바나나 쌤도 먹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다시 한번 볼게요. I can ask if it belongs to someone. 이게 누구 것인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It belongs to. 사용해서.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공부하느라 재밌었어요. 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일 더 행복하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성초쌤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아직도 영어가 지겹고 어려운가요? Don't worry. 저와 함께라면 앞으로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저희 첫 수업으로 강아지에 관련된 표현들을 좀 배워볼 거예요. Are you excited?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4. Animals. Monday. What kind of dog is it? I can ask what kind of dog it i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을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First, let's take a close look at the picture. What do we see here?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원에 있네요. A boy and a girl are at a park. 근데, oh my god! 너무 귀여운 작고 하얀 강아지가 있네요. 그죠? 근데 이 여자친구가 목줄, leash, 목줄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주인, owner인가 봐요. 그죠?

0: 우리 오늘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볼 건데, 먼저 주요 단어들 좀 볼게요. 우리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뭐라고 하죠? 귀엽다, 귀엽다. cute, cute, cute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좀잘 놀고 까불까불하고 활발한 강아지는 뭐라고 하죠? 우리 playful. 이라고 해요. 맞아요. play는 우리 놀다 할때 쓰는 단어인데 뒤에 full만 붙여서 playful.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잘 따르는 강아지, 친근하고 이런 강아지들은 뭐라고 하죠? 읽어보세요. friendly. friendly. 여기 friend도 친구를 뜻하는 그런 단어죠? 맞아요. 그래서 친근하고 막 친구를 잘 사귀는 그런 사람들도 friendly라고 할수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 fluffy. fluffy입니다. fluff는 솜털, 보풀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털이 폭슬폭슬한 강아지들은 fluffy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그림을 보고 나니까 오늘의 표현들 좀더 궁금해지는데 today's dialogue 함께 듣고 올게요.
1: Wow, what kind of dog is it?
2: She's a Maltese.
1: She's really cute.
2: Thank you. Let's walk together.
1: Sur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짜잔! What kind of 땡땡 is it? 네, 어떤 종류의 개야?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먼저 시작을 what kind of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what은, 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뭐 어떤, 무슨을 뜻하는 질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kind는, 딱 봤을 때 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알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고 종류, 종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hat kind 하면 어떤 종류, 무슨 종류. 근데 뒤에 of를 붙였으니까 뭐뭐의. 그래서 어떤 종류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질문이 굉장히 바뀔 수도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개죠. 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what kind of dog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너무 쉽죠? 자, 그러면 그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바꿔서 우리 좀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어떤 종류의 동물이야? 동물. 동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동물 영어로 animal. What kind of animal is it? What kind of animal is it? 네, 좋아요. 또 해볼게요. 자, 어떤 종류의 새야? 새. 새 영어로 뭐죠? bird. bird. 맞아요. 그래서 bird를 붙이면 what kind of bird is it? What kind of bird is it? 네, 여러분 정말 잘 따라오고 있어요. Good job. 자, 그러면 우리 what kind of dog is it?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볼 거예요. is it로 물어봤으니까 it's a로 말하면 되겠죠? 말티즈야. it's a Maltese. 네, 말티즈를 영어로 Maltese 이렇게 발음합니다. L 발음 살려서요. 네, it's는 이제 it is의 줄임말인데 it's a Maltese 하면 돼요. 근데 아까 그 today's dialogue에서는 she's a Maltese라고 한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 상관없이 이제 영어에서는 만약에 암컷이다, 수컷이다에 따라서 이렇게 she 혹은 he를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컷이다 하면 she's a Maltese. 근데 수컷이에요. 그러면 he's a Maltese. It's, she's, he's 다 상관없어요. 다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거는 Maltese 이렇게 앞에 M 대문자로 시작해요. 이거는 이 종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t's a Maltese, she's a Maltese, he's a Maltese 다 가능하다는 것. 아, 너무 쉽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강아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 강아지 이런 강아지야 표현을 해볼게요. She's

really 땡땡 붙이면 되는데 귀엽다. 귀엽다.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아까 그림 보면서 워밍업 하는 시간에서 배웠는데 she's really cute. She's really cute. 네, cute라고 하죠. 또 다른 단어. 우리 활발해. 잘 놀아. 잘 놀아. 어떤 단어였죠? 네, 놀아 놀아. play play play. 맞아요. She's really playful. She's really playful. 까불까불한 강아지, playful 하다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사람을 잘 따른다. 사람을 잘 따러 친근해. 친구를 막잘 만들 것 같아. Friend. 네, she's really friendly. She's really friendly. 아, 너무 쉬워요. 마지막 한번 볼게요. 털이 정말 복슬복슬해. 복슬복슬. 아, 뭐였죠? 아까 단어. 아까 솜털, 보풀 이런 단어였는데. fluffy. She's really fluffy.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잘 표현을 할수 있어요. 정말 잘했어요. 아, 그러면 오늘 배웠던 표현들 잘 기억하고 있나? 선생님이 한번 볼 거예요. 우리 퀴즈 풀고 갈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그건 어떤 종류의 동물이야? 어떤 종류? 어떤 종류의, 뭘까요? 자, 3초 들어갑니다. 3, 2, 1. 맞추셨나요? What kind of animal is it? What kind of animal is it? 우리 친구들 다 맞췄죠? 와, 이렇게 표현을 다 배워보니까 너무 쉽다.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붐붐 챈트! 오늘 배운 표현, 음악에 맞춰서 챈트하는 시간. Drop the beat! What kind of dog? What kind of dog? She is a Maltese. She is a Maltese. She's really cute. She's really cute. She's really playful. She's really playful. She's really friendly. She's really friendly. She's really fluffy. She's really fluffy. Good job! 오늘 배웠던 표현 복습하고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 띠링! 우리 어떤 표현 배웠죠? 와우! 땡땡, dog is it? 네, 그런 표현이었어요. 우리 남자친구가 어떤 종류의 개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이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3, 2, 1. What kind of dog is it? 기억나나요? 네. What kind of 하면 무슨 종류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해봐요. Wow. What kind of dog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잘했어요. 그럼 여기에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 강아지 암컷인 거 잊지 마세요. 암컷이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she's로 시작하면 되죠. She's a Maltese. She's a Maltese. She's a Maltese. 수컷이면 he's로 시작해도 되고, 만약에 성별 모르겠으면 it's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 우리 강아지 귀여운 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너무 귀여워. 한번 설명해 보자. 귀엽다. 귀엽다. 뭐였죠? cute. 네. She's really cute. She's really cute. She's really cute. 이거 귀여운 친구들한테 써도 되는 표현이에요. 와, 고마워. 귀엽다고 해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걸어볼까? 영어로. Thank you. Let's walk together. 따라해보세요. Thank you. Let's walk together. Thank you. Let's walk together. 여기에서 보너스 포인트. 다다. 네. Let's go for a walk. 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원래 산책 중이었고 걷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우리 그냥 또 계속 같이 걷자. 그래서 let's walk together 했는데 만

편하게 우리가 집 안에 있고, 우리 산책하러 나가자. 산책 나가자.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은 go를 넣어서 let's go for a walk. 우리 산책하기 위해서 go 하자. 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Let's go for a walk. 잘했어요. 그러면 답변을, 당연하죠.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우리 다른 강아지의 종류, 그리고 다른 동물의 종류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을 같이 배워봤는데, 자신 있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What kind of dog is it?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짜잔!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It's nice to meet you all.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부터 초등학교 6학년 영어 시작해 볼 텐데요. 근데 선생님 저는 6학년 되니 영어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너무 영어 공부하기 싫어요. 아니면 저는 원래 영어가 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들 다 보이세요. 오늘 저와 함께 재미나게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If you're ready, 준비됐다면, let's take a look at w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4. My condition. Monday. I have a cold. I can say about my sick condition.
0: Did you see w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잘 보고 왔나요? Keep that in mind,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It's brain up time! 여러분이랑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우리 그림부터 볼 건데요. We have two students in a classroom. 우리 이 교실에 지금 두 학생이 있어요. Let's take a look at the boy. 우리 남학생을 보시면 he looks very worried. 굉장히 걱정이 많아 보여요. Why? 왜 그럴까요? 아, 옆에 있는 이 여학생 때문인 것 같은데 Let's take a closer look at her. 우리 이 친구를 자세히 보면 지금 She has tears in her eyes. 눈물이 나고요. 콧물도 납니다. 여러분, 콧물은 영어로 뭘까요? 맞아요, 바로 runny nose입니다. 여러분, runny라는 뜻은 무언가가 흐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콧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runny nose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runny nose, runny nose. Good. 자, 우리 여자친구를 자세히 보시면 콧물뿐만 아니라 손을 입에 이렇게 갖다 대면서 아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채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채기는 sneezing. 읽어볼까요? sneezing. Sneezing. Good. 아, 우리 이 여자친구가 지금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는 거 보니 감기.

0: 감기에 걸린 것 같네요. 여러분, 감기는 영어로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cold. 아, 근데 선생님, cold는 춥다라고 쓸때 쓰는 표현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맞아요. 우리 cold는 형용사로 쓸때 추운이란 뜻도 있지만 감기라는 명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cold는 감기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cold. cold. Very good.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대화문을 보도록 할게요.
1: How are you today?
2: Something's wrong with me.
1: Oh, what's wrong?
2: I have a runny nose. Achoo!
1: Oh no, you're sneezing. You must have a cold.
2: Yes, I have a cold.
0: Alright, guys, did you see our dialogue today? 오늘의 대화문 잘 보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우리 친구들 오늘 대화문 속에서 중요한 문장들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What's, 인데요. 이 문장은요, 무슨 문제야? 혹은 왜 그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이 조금 안색이 안 좋아 보이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어 보일 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대화 속에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나요? 맞아요. What's wrong? 이었어요. 여기서 wrong이라는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wrong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틀린 그리고 문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화문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 알맞은 뜻일까요? 틀린일까요? 문제일까요? 맞아요. 여기서는 문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야? 왜 그래? 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What's wrong? What's wrong? Good. 이번에는 what's wrong 말고도 쓸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도 what's the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matter라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이 문장도 무슨 문제야? 왜 그래? 라는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이번에는 조금 더 직관적인 질문이에요. 너 괜찮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요. Are you? 하고 뒤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힌트를 주자면, 맞아요, 여러분. Are you okay? 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Good.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거는 I have a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have라는 단어를 같이 볼 거예요. have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have 뒤에 아픈 증상인 단어를 넣으면 이 아픈 증상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요 문장 기억할까요? 여자친구가 나 콧물이 나라는 문장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runny nose를 사용하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나 콧물이 나.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runny nose. 이번에는 또 다른 증상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번에 코가 막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코가 막힌이라는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바로 stuffy입니다.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나 코가 막혔어. I have a stuffy nose. I have a stuffy nose. 이번엔 나 기침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기침이라는 단어를 넣을 건데요. 기침은 영어로 cough입니다.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나 기침해. I have a cough. I have a cough. 이번에는 목이 아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문장 잘 보시면 throat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throat는 목입니다. 이 목이라는 단어 앞에 아픈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 아픈이라는 뜻은 sore예요. 우리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나 목이 아파.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Great. 자, 우리 마지막 표현인데요. 이것은 you must have입니다. 우리 have는 아까 배웠고, 우리 must가 추가됐어요. 우리 must라는 단어 볼게요. 우리 must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을 할때쓸수 있는 뜻.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대화문을 함께 생각하면서 어떤 뜻이 더 알맞은 걸까요? 우리 여

여자친구가 재채기도 하고 콧물도 났어요. 그러니 우리 남자아이가 어떻게 얘기해요? 감기에 걸린 게 틀림없다가 알맞은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must의 뜻은 뭐뭐임에 틀림없다입니다. 자, 이제 문장을 기억하는지 함께 볼게요. 너는 감기에 걸린 게 틀림없어입니다. You must have 감기는 맞아요. A cold. 한 번 더 읽어볼까요? You must have a cold. You must have a cold.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증상을 한번 볼 거예요. 너는 열이 나는 게 틀림없어입니다. 우리 여기서 열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우리 열은 fever입니다. 읽어볼까요? You must have a fever. You must have a fever. 다음은요. 이번에 독감입니다. 너는 독감에 걸린 게 틀림없어입니다. 여러분, 독감은 영어로 뭘까요? 바로 the flu입니다. 읽어볼까요? You must have the flu. You must have the flu. Well done, everyone. Are you ready to sing along with me? Let's hit the music.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you? I have a runny nose. Runny nose at you. You must have a cold. You must have a cold.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you? I have a sore throat. Sore throat at him. You must have the flu. You must have the flu.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Did you enjoy our song? 우리 노래 잘 부르고 왔나요? It's time to review our dialogue. 오늘 대화문을 한 번 더 복습하는 build-up 시간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서 대화문 하나씩 다시 읽어보도록 해요. 자, 우리 남학생이 여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 오늘 하루 어때였어요? 바로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그랬더니 우리 여학생이 아, 좀 몸이 좀 안 좋아. 좀 뭔가가 이상해 라고 합니다. 어떤 문장이었죠? 맞아요. Something's wrong with me. Something's wrong with me. 라고 대답을 했네요. 무슨 문제야? 라고 우리 남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문장이었죠? 오늘 배웠죠? 맞아요. Oh, what's wrong? Oh, what's wrong? 자,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우리 what's wrong 말고도 또 쓸 수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what's the matter 였죠? 읽어볼게요. Oh, what's the matter? Good. 자, 무슨 문제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여학생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나 콧물이 나 애츄 였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I have a runny nose. 애츄. 자, 이번에는요. 우리 runny nose 말고 다른 증상을 함께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코도 막히고 목도 아프죠. 우리 몸도 아프기도 하는데 우리 몸이 막 아프는 경우는 바로 오한이라고 합니다. 오한은 chills입니다. 나 오한이 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I have chills. One more time. I have chills. 자, 이제 콧물이 나니까 우리 남학생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 너 재채기 하네, 입니다. 읽어볼게요. Oh no, you're sneezing. 한 번 더. Oh no, you're sneezing. 자, 그랬더니 이제 남학생이 생각을 해요. 아, 너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하니 너 감기에 걸린 게 틀림없어, 입니다. You must have a cold. You must have a cold. 이번에는요. 감기에 걸린 게 틀림없어가 아닌 알레르기에 걸린 게 틀림없어 혹은 너 알레르기야 라는 문장을 해볼 건데요. 알레르기는 영어로 allergy입니다.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까요? You must have an allergy. You must have an allergy. Great work,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that's it for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Before we finish,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오늘 배운 단어들 몇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기는 영어로 무엇이었죠? 맞아요. Cold. 자, 콧물은 runny nose. Great. 자, 이거는 맞출 수 있을까요? 막힌 코. Can you remember? 맞아요. Stuffy nose. 아, 그렇다면 요거는 혹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한입니다. 오한. 맞아요. Chills. Great job.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감기 걸린 친구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낫길 바래요. 그리고 저는 아직 감기 안 걸렸어요 하는 친구들도 please be careful of catching a cold.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나게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0: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아침을 잘 보내고 왔어요? 주말 동안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하는 거 그립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그랬는데. 자, 얘들아, 선생님이랑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Today is Monday. 오늘은 월요일이죠, 얘들아. 좀 지칠 수도 있지만 우리 힘내자. Okay? 자, Monday, Monday. 월요일은 뭘 하는 날이죠? 바로 어휘 공부하는 날입니다. Vocabulary. Monday is for vocabulary.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단어들 한번 재밌게 배워보자. Okay? 자, 그럼 이번 주의 주제를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빠밤. Week 16. Fun places to visit. One more time. Fun places to visit. 자, fun places 하면 무슨 뜻일까? 일단 place 하면은 장소란 뜻이거든. So fun places 하게 되면 재미있는 장소들이란 뜻이 되겠죠? To visit. 자, visit는 방문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fun places to visit 하게 되면 방문하면 재미있는 장소들입니다. 우리 어디 가면 재밌어요, 얘들아? 많죠. 우리 뭐 키즈 카페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뭐 학교 가는 것도 재밌고, 그쵸? 그래서 우리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한 주를 보내볼 거예요. 어때요? 기대되나요? 자, 그럼 오늘의 단어들 한번 들어볼게요.
1: Library Museum Bank Restaurant Bakery
0: 자, 얘들아 잘 들어봤나요? 좀 긴 단어들도 있었고 좀 익숙한 단어들도 있었고, 그치? 우리 하나씩 한번 같이 살펴보자.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영어로 library.

Library. One more time. Library. 이거 단어 발음 좀 어렵지?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더라. 선생님이 알려줄게. Library. 일단 li랑 brary를 잘라서 한번 해보자. lie. 다시. lie. brary. brary. 합쳐서 library. library.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우리 라이브러리라고 하잖아. 근데 영어로도 라이브러리 이럴까요? No, no, no. library라고 해야 돼요. rary. Okay? library. library. Okay.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연습하면 나아져. 세 번만 해보자. library. library. library. 잘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 계속 연습해보자.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read books at the library.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I read books. read는 읽다지요. 자, books는 책들이잖아. 그래서 나는 책들을 읽어요. 어디에서? At the library. 도서관에서. 나는 도서관에서 책들을 읽어요가 되겠지요. 다시 한번. I read books at the library.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 read books at the library. 잘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 단어는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영어로 museum. One more time. museum. museum. 자, 여기는 s 이 부분을 뚜렷하게 발음을 해줘야 돼. mu하고 z 부분을 해보자. museum. 시작. museum. museum. 잘했습니다. 우리 뮤지엄이라 그러잖아. 근데 영어로도 뮤지엄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뮤지엄 할 거야. z 발음을 내준다고 생각해야 돼. z. okay. museum. alright. 자, 예문에서 보겠습니다. I learn about history at the museum. 자, 이거 무슨 뜻일까? I learn about 하게 되면 나는 뭐뭐에 대해서 배워요란 뜻이죠. 뭐에 대해서 배울까? History. 오, 선생님이랑 history 했었는데 history가 무슨 뜻인지 기억을 얼른 더듬어 봐, 얘들아. 뭘까? 맞습니다. 역사였지요. 그래서 나는 역사에 대해서 배워요. 어디에서? At The museum, 박물관에서. 나는 박물관에서 역사에 대해 배웁니다가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해볼게요. I learn about history at the museum. At the museum. 잘했어, 얘들아. Z 할때 Z 발음해줘. C, okay? Alright. 그 다음은요. Bank. 오, 드디어 조금 쉬운 거 나왔어. Bank. 뭐라고요? Bank. Bank. 은행이에요. Bank라고 아니에요. Bank는 bank. Bank. 한 음절, 이거 전체를 다 힘줘서 말해야 돼. Bank. Okay.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go to the bank to keep money safe. 단어는 쉬웠지만 문장은 조금 길지, 얘들아. 해볼게요. I go to the bank. 나는 어딜 가요? 은행을 갑니다. 왜? To keep money safe. Money가 뭐지? 돈입니다. 돈을 safe. 안전하게 keep. 보관하기 위해서. 자, 은행, 우리 돈 이렇게 용돈이나 받으면 혹시 친구들, 은행에 보관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그랬었는데. 그래서, I go to the bank to keep money safe. 우리 친구들 차례. I go to the bank. I go to the bank to keep money safe. To keep money safe.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 자, 그 다음 볼게요. 오, 선생님 좋아하는 단어 나왔어. 식당, 레스토랑입니다. 자, 영어로 restaurant. 뭐라고요? restaurant. 우리 레스토랑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restaurant 이러면 안 되고요. restaurant. 이렇게 끝에 살짝 T 발음. restaurant. restaurant. 해볼래요? 시작. restaurant. restaurant. 앞에 RES 부분을 힘줘서 얘기하면 돼. restaurant. restaurant. 이렇게. 자, 앞에 부분을 힘을 주고요. 아래는 부드럽게. restaurant. 오케이. 예문 보겠습니다.
We eat.

together at the restaurant.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together, together는 함께란 뜻이죠. 우리는 함께 eat, 먹는데요. 어디에서? At the restaurant, 음식점에서. 우리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함께 먹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같이 해보자. We eat together. We eat together at the restaurant. At the restaurant. 아, 잘했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선생님이 최애하는 곳입니다. 자,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빵집입니다. 선생님 완전 빵순이거든. 자, 제과점. 빵집은 영어로 bakery. What is it? Bakery. Bakery. 우리 베이커리라고 하잖아요. 베이커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해 봐야 되나. Bakery. Bakery. 좋습니다. 자, 우리 예문에서 볼게요. The bakery has delicious bread.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 베이커리, 빵집에서는, 자, has delicious bread. delicious, 맛있는이란 뜻이지, bread는 빵입니다. 그래서, 베이커리에는, 빵집에는 맛있는 빵들이 있어요. 란 뜻이에요. 다시 해보자. The bakery has delicious bread. Delicious bread. 어우, 얘기만 해도 침이 꼴깍꼴깍 삼켜져요. 지나가기만 해도 맛있는 이 향이 나지 않나요? 선생님 너무 좋아하거든, 빵집.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 단어들을 체인트를 부르면서 한번 재밌게 노래 불러볼까요? 얘들아, 선생님 박자 잘못 맞추는 거 알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 부끄럽지 않게 같이 따라 불러줘야 돼. 약속해야 돼. Alright, drop the beat. Library, library, library, library. I read books at the library. I read books at the library. Museum, museum, museum, museum. I learn about history at the museum. I learn about history at the museum. Bank, bank. Bank, bank. I go to the bank to keep money safe. I go to the bank to keep money safe.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We eat together at the restaurant. We eat together at the restaurant. Bakery, bakery, bakery, bakery. The bakery has delicious bread. The bakery has delicious bread. Good job! 얘들아, 잘 부른 거 맞지? 선생님 박자 한번 놓친 거티 났어? 사실은 한번 아니고 조금 여러 번이었던 것 같긴 한데. 같이 재밌게 불렀길 바래요. 자, activity time. Unscramble the words 해볼게요. 준비됐죠? 자, 첫 번째를 볼게요. 이게 뭔가요? 저기 뭐라고 적힌 것 같은데 선생님은 작아서 잘안 보여요. 우리 친구들은 보여요? 선생님도 보인다. 저기 어딘가요? 은행이라고 적혀있지요? 은행이 영어로 뭐였더라? 은행 아니었습니다. 뱅크였지요? 뱅크. 뱅크. 어떻게 스펠링하면 좋을까? b, b, b, b. 그 다음, ink. 소리 나게. A, N, K. Bank. Bank.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기는 어디예요? 선생님의 최애 장소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곳. Bakery.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bakery. 어떻게 하면 좋을까? B, A, K. Bake. 그 다음에 ery. E, R, Y. Bakery. Bakery. 우리 친구들도 시작. Bakery. Bakery. 아, 빵 맛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은요.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래. A place full of books. 오, 힌트 너무 좋아요, 그쵸? It's usually quiet inside. 자, 이거 무슨 뜻일까? A place full of books. 이 장소는 아주 책으로 꽉 차있대요. 책이 많은 곳, 어딘 것 같아요?
is usually quiet inside. Usually는 주로라는 뜻이죠. 주로 이곳은 굉장히 조용하대요. 어디예요? 3, 2, 1. Library.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Library. Alright.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0: Library. I read books at the library. Museum. I learn about history at the museum. Bank. I go to the bank to keep money safe. Restaurant. We eat together at the restaurant. Bakery. The bakery has delicious bread.
1: 월요일인데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월요일이 하나도 안 힘들었던 것 같아. 우리 친구들도 그랬죠? 자, 행복한 저녁 보내고 우리 내일 또 이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butterfly.
2: Bye.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지나가주세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구간에선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급제동, 급출발 등의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아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안전운전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지켜주세요.

안녕, 나는 그레이스. 요즘 내가 듣는 강의에 나오는 선생님 영어 이름도 그레이스라는 거야. 세상에 예쁘고 똑똑한 그레이스가 나 말고도 또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그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해. Grace is a teacher. 다음에 주어로 she가 나오는 경우에는 teach에 es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가 헷갈리는 거야. 뭐가 맞지?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벌써 13강이에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레이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합시다. 13강 주격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인칭 대명사.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가 있죠. 인칭.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수에 따라서 단수, 복수를 나누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럼 인칭 대명사란 무엇인가? 사람, 동물, 사물 등을 대신해서 쓰는 것이 대명사, 인칭 대명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주격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죠. 주격 인칭 대명사는요, 주어 자리에 사람, 동물, 사물 등을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배웠던 인칭, 그리고 단수, 복수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인칭, 단수. 1인칭이면서 한 명인 나. 나는 할 때는 영어로 I였습니다. 복수, 내가 포함된 둘 이상은 우리는 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그렇죠. We였습니다. 2인칭, 내가 아닌 내 앞에 너, 그런데 단수예요. 너는 영어로 you. 그러면 2인칭 너가 포함된 복수는 우리가 너희들이라고 하고 영어 단어는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그대로 you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개를 외우기 너무 머리 아플까 봐 너라는 단어는 너는, 너희들은 둘다 you로 같은 단어예요. 너무 고마운 단어죠? 3인칭. 그는, 그녀는, 그것은. 영어로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He, she, it. 그리고 그 3인칭들이 둘 이상일 때는 우리가 그들은 또는 그것들은 이라고 하면서 they라고 불러줬습니다. 자, 그런데 나, 너, 그가 아니라 나는, 너는, 그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주격 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는을 붙이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좀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격 인칭 대명사.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뭐은, 뭐뭐는, 뭐뭐이, 뭐뭐이, 뭐뭐가가 붙습니다. 자, 해석 볼게요.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해석 전에. Koalas are small. They eat eucalyptus leaves. 자, 코알라들은 작다. 여기 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코알라들은 작다. 자, 코알라라는 동물 알죠? 그런데 여러 마리인가 봐요. S가 붙었네요. 그럼 비동사? are. are이 붙죠? 복수니까요. 복수 주어니까. Koalas are small. 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뭐뭐 하다.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는데 small이 작은이라는 뜻이니까 코알라들은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코알라스라고 시작하지 않고 주어가 뭐예요? 그렇죠. they입니다. they. 자, 아까 우리가 표에서 봤을 때 they라는 단어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3인칭 복수에 그들은 또는 그것들은을 우리가 they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럼 이 they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앞에 문장에서 koalas를 they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주격 인칭 대명사예요. 선생님, 근데 그냥 koalas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코알라스는 그래도 짧은 편이지만 우리가 배운 명사, 사물, 동물 등의 이름은 짓기 나름이에요. 정말 길고 복잡한 이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매번 koalas are small, koalas are, koalas are라고 반복하기 너무 복잡하고 기니까 그것을 대신해줄 수 있는 짧은 말을 정해보자라고 하면서 대명사, 인칭 대명사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주어 자리에 오는 인칭 대명사를 우리가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첫 문장에서 koalas are small 이라는 문장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에서는 koalas를 they 라는 인칭 대명사로 바꾸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y eat eucalyptus leaves 하면 그들은 선생님이 은는 이 가로 해석한다고 했었죠. 그들은 유칼립투스 잎들을 먹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셀프체크를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을 해석하세요. 첫 번째. Mr. Ford is a professor. 자, Mr.은요, 남자에게 붙는 말입니다. 남자의 직급 또는 남자의 성 앞에 미스터라는 말을 붙이면 아, 성별이 남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뒤에 she 또는 he 중에서 고를 때 어떤 인칭 대명사를 고르면 될까요? 그렇죠. 그는 이라는 뜻인 he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오는 동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 동사죠? 그렇죠. teaches가 동사가 되겠죠. 주어가 she, he, 무엇이 왔든 간에 동사에는 s가 붙어 좋겠죠. 근데 우리가 s나 es를 붙이는 경우도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자, 동사 원형이 어떤 거죠? 그렇죠. teach까지가 동사 원형이죠. 그런데 끝에가 ch인 경우에는 우리가 es를 붙인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he가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여주는데 ch로 끝나는 teach라는 단어는 es를 붙인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he teaches physics라고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Ford 씨는 교수이다.

그는 물리학을 가르친다. 그래서 Mr. Ford를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격 인칭 대명사 뭘로 바꿨나요? 그렇죠. He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Mr. Ford is a professor. Mr. Ford teaches physics 하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문법은 우리가 말이나 글을 짧게 쓸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규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격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Mary and I did a task together. 자, 주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Mary가 주어일까요? 어디까지라고요? 그렇죠. Mary and I까지가 주어네요. 그러면 몇 명인가요? Mary and I. 두 명이죠. 그래서 do라고 동사 원형을 사용해 줬습니다. 원래 do에 s나 es가 붙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게 와야 맞을까요? dos일까요? does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o로 끝나는 단어는 그 뒤에 es를 붙여준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do라는 동사 원형을 사용한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Mary and I do the task together.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인칭 대명사를 고르려고 합니다. She가 맞을까요? We가 맞을까요? 그렇죠. Mary 혼자가 주어가 아니었죠. Mary and I. 내가 포함된 복수였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라는 뜻을 가진 we였습니다. So we work hard. 자, 그럼 골랐으니까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Mary와 나는 그 일을 함께 한다. task, 일이란 뜻이고요. together, 함께.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be. 주어에 따른 동사 변화입니다. 우리 동사 배웠었죠? 동사.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비동사 배웠습니다. 비동사. 그리고, 그렇죠. 일반 동사. 선생님, 조동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도 있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주어에 따라서 동사도 달라진다. 기억할 텐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ania is from India. 자, Sania is 사람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 is라는 비동사 나왔습니다. Sania is. 왜냐? 나와 너를 제외한 3인칭? 단수 주어니까요. 자, is from.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네요. 비동사 플러스 from은 뭐뭐 출신, 어디 어디 출신이다. 어디 어디에서 오다라는 뜻을 갖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India, 인도라는 나라 이름이니까 첫 글자가 대문자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동사가 있으니까 뭐뭐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한 문장에 우리가 배운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Sania is from India. Sania는 인도 출신이다. 그 다음에 she가 왔네요. 그럼 이 she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는 앞 문장에서 누구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Sania. Sania를 두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부르는 주격 인칭 대명사로 she를 적었네요. She likes soccer. 이렇게 그녀는 축구를 좋아한다. 자, 이 문장에서 동사는 어디 있죠? 그렇죠. likes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동사 변화를 제대로 얘기해보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비동사의 현재형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빈칸으로 가져오려다가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할것 같아서 그냥 바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 현재형 달라졌었죠? I가 주어일 때는 am이라는 비동사와만 어울린다고 했었고, you 또는 복수 주어일 때는 are. 그리고 그 외의 단수 주어는 is를 쓴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외의 단수 주어 sania에는
is라는 비동사가 사용됐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의 동사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그리고 3인칭 단수가 아닌 주어일 때 동사가 다르게 쓰였습니다. 일단 이 문장에서 동사 원형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like가 동사 원형입니다. es가 붙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동사 원형이 like여서 원래 끝에가 e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s가 붙었는데, 자, 3인칭 단수 주어일 땐 우리가 동사 원형에 s 혹은 es를 붙인다고 했었죠. she의 경우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s가 붙었어요. 그렇죠? 3인칭 단수가 아닌 주어. 이걸 제외한 모든 주어는 동사 원형을 사용해 준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self check. 자, 문제 안 읽고 바로 넘어갈게요. 1번. The Sahara is a large desert. 그 다음에 it is 또는 they are 중에서 골라야 해요. 아, it, they 두 개의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지금 비동사도 다르게 오고 있어요. 그렇죠? It is, they are. 이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주격 인칭 대명사가 와야 할까? 앞에 문장을 봐야 하죠. 앞에 문장에서 주어. 그쵸? The Sahara가 주어가 되겠네요. Sahara는 큰 사막이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 그것은 이라고 와야 자연스러울까요? 그것들은 이라고 해야 자연스러울까요? 저 세헤라는 하나 이름입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It is in Africa라고 선택을 해줘야 맞겠네요. 그래서 해석은 사하라는 큰 사막이다.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다. 자, It is in Africa. in이라는 전치사, 비동사와 전치사가 만났을 때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Sahara, It is라고 선택을 해야 맞고, it이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가 와야 맞다는 거. 두 번째. They built a bridge. 자, 해석해 보면 뭐죠? 그들은 다리를 지었다. 두 번째. 두개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They connect 또는 it connects two islands. 자, 뭐가 올지는 모르지만 동사를 보니까 커넥트예요. 그렇죠? 동사 원형은 이제 그 주어에 따라서 s가 붙을지 안 붙을지는 정해야 되겠지만 커넥트가 연결한다는 뜻이죠. 뭘 연결해요? Two islands. 두 개의 섬을 연결하는 게 데이일까요? 브릿지일까요? 우리가 의미도 해석을 해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다리를 만들었다. 다리를 지었다. 두 개의 섬을 연결하는 건 뭐예요? 다리죠. 그러면 그럴 때는 they라고 와야 맞을까요? it이라고 와야 맞을까요? 그렇죠. bridge. 지금 단수잖아요. bridges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 it connects라고 해야 맞겠죠. 이 다리를 지은 사람들이 두 개의 섬을 연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t connects to island.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다리를 지었다. 그것은 두 섬들을 연결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일을 나타내는 it. 자, 인칭 대명사, 주격 인칭 대명사 중에서 우리가 it 볼수 있었는데요. 앞서 언급된 일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한번 봅시다. They run to school. It makes them strong. 자, they run to school. 그들은 학교에 뛰어간다. run. 동사 원형,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로 쓰였네요. 우리가 어떨 때 일반 동사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 정기적, 반복적인 일에 일반 동사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진 모르지만, 그들은 학교에 갈 때마다 뛰어서 가나 봐요. 매번. 그래서 동사 원형, 일반 동사 현재 시제를 써준 것 같네요. It makes them strong. 자, 여기서 이 it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다. 그렇죠. 학교에 뛰어가는 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다. 근데 앞서 언급된 일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그들은 학교에 뛰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또 다시 학교에 뛰어가는 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기엔 너무 기니까 그냥 it이라고 줄여서

그것이라고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편리하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 it은요, 단수인 사물이나 동물을 대신하는 역할도 하지만 앞서 언급된 특정 상황을 대신하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밑줄 친 it이 가리키는 것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1번. They clean the park every day. 주어. They. 그들은 청소합니다. 공원을 매일. 그 다음에 이제 it이 오네요. It is not easy.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부정도 나오네요. Not. It is not easy. 그것은 쉽지 않다. 그럼 쉽지 않다라는 게 그들이 쉽지 않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매일 공원을 청소하는 그 일, 앞에서 언급됐던 특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매일 그 공원을 청소한다. 그것은 쉽지 않다. 그 앞선 일을 얘기하는 it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두 번째. He found a puppy on the street. It was alone. 첫 번째 보겠습니다. He found. Found는 find라는 찾다의 과거형인데요. 우리 step up 본문에서 다시 한번 뜻을 설명해 줄 거예요. He found a puppy on the street. 그는 거리에서 퍼피, 강아지를 발견했다. It was alone. 그것은 혼자였다. 또는 외로웠다. 근데 이 it이 앞선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물이나 동물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 사물, 동물, 사람. 그렇죠. 이번에는 거리에서 발견한 퍼피를 얘기하는 it이겠죠. 주격, 인칭, 대명사로서의 it. 그러면 그는 길에서 강아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혼자였다. 이 그것이 바로 발견된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비인칭 주어 it. 아까는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비인칭 주어요? 자, 비인칭 주어로 사용되는 it은요,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요. 그냥 주어 역할만 합니다. 예문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It is mostly sunny and hot in deserts. 사막에서는 대부분 맑고 덥다. 자, 여기서 it, 그것은 이라는 말 전혀 없죠. 자, 이럴 때는요, it,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꼭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비인칭 주어 it이 사용되냐면, 시간, 날짜, 요일, 계절, 날씨, 거리, 명암 등을 말할 때 우리가 it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 역할만 하도록 두는 것을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시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몇 시야? What time is it? 했을 때 대답을 time is 5:30 라고 해도 되지만 그럴 때 time is 5:30에서 주어가 뭐예요? 타임이죠. 근데 주어는 주인공이 되는 말이라고 했는데, 시간이라는 단어가 더 궁금해요? 아니면 5시 반이라는 내용이 더 궁금해요? 저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몇 시인데 5시 반이라는 내용이 더 궁금하죠. 그러니까 문장이 되려면 주어 동사가 필요하긴 한데, 일단 it이라는 걸로 그냥 주어 자리를 너가 대신해줘, 차지해줘 라고 규칙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it은요, 가리키는 대상이 없고 주어 역할만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연습해 볼게요. 밑줄 친 it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It is 5:30 now. 자,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지금 5시 30분이다 라는 매끄러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동사도 필요한데, 동사가 있으려면 또 주어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 it, 너가 주어 자리를 그냥 채우기만 해줘 라는 거예요. 두 번째, it is our class timetable. 이때는 그것은 우리의 수업 시간표이다. 이지만 그것, 어떤 거를 딱 보고 한다기보다는 비인칭 주어 it으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예문을 통해서 it이 뭔가 특정 대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

내용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it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주격 인칭 대명사이고, 어떨 때는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it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으면 o, 없으면 x로 한번 표시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They clean the park every day. 그들은 매일 공원을 청소한다. It is not easy. 그것은 쉽지 않다. 자, 그것이 it 가리키는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렇죠? 뭘 가리키죠? 그들은 아니고 그들이 매일 공원을 청소하는 것, 그 앞선 상황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O라고 표시해 줄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It is 5:30 now.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죠. 지금은 5시 30분이다. 그런데 이때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없습니다. 주어의 역할만 해주고 있죠. 그래서 X. 세 번째, The Sahara is a large desert. It is in Africa. 자, 사하라는 큰 사막이다.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다. 그것이 뜻하는 거? Sahara. 가리키는 대상이 확실히 있습니다. 오. 4번. It is mostly sunny and hot in deserts. 아, 우리가 비인칭 주어 it 사용하는 경우 말풍선으로 봤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여기 보면 sunny and hot 뭘 나타내는 단어죠? 날씨를 나타내는 단어죠. 뭐 시간, 날씨, 계절, 거리 등을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한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없이 주어 역할만 한다는 거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X 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더 많은 연습은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워크북 10쪽입니다. A부터 시작할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1번. 사막에서는 대부분 맑고 덥다. 날씨를 나타내고 있어요. It is, they are 중에서 뭐요? 그렇죠. It is. It is mostly sunny and hot in deserts. 2번. 그들은 단지 며칠 만에 집을 인쇄할 수 있다. 주어가 그들은, 은느니가가 붙는 것이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했었죠. 그들이니까 뭐예요? 너무 쉽죠? 그쵸. They. 내가 포함되지 않은 복수. They print a house in just a few days. 자, 3번. 당신이 껌을 씹을 때더 많은 혈액이 당신의 뇌로 간다. 누가? 그쵸. 당신이 주어잖아요. 그러면, when I, you 중에, 그쵸. When you chew gum, more blood goes to your brain. blood, 다음에 goes, es가 붙었네요. blood, 혈액은 셀수 없는 명사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그는 길에서 강아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혼자였다. 좀 찍어줄게요. He found a puppy on the street. It, they 중에. 그쵸. Was alone. 혼자였던 것은? 그것은이죠. 그래서 it. 그리고 5번. Mary and 나는 그 일을 함께한다.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 바로 고를 수 있겠네요. She 아니고 we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B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들은 다리를 지었다. 그것은 두 섬들을 연결한다. They built a bridge. 다리를 얘기해야 되겠죠. It connect에 s 붙나요? 그렇죠. it이니까 s 붙어야 되죠. It connects. 심지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그들은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Even when 그쵸. 날씨 말하니까 it is rainy or snowy. They don't stop working. 그래서 비인칭 주어 it이 사용되었습니다. 3번. Ford 씨는 교수이다. 그는 물리학을 가르친다. Mr. Ford 앞에 나왔는데 두 번째 인칭 대명사는 Mr. He.
he, 그 다음에 t.

히치의 3인칭 단수니까 ES 붙어야죠. He teaches physics. 4번. 그들은 뛰어서 학교에 간다.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다. 그들은이니까 they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들은 뛰

나타내죠. It make가 아니라 S 붙어야 됩니다. It makes them strong.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격 인칭 대명사 첫 시간이었어요. 많이 어려운 건 없었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죠? 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레이스의 고민을 해결해 주러 가야죠. Today's quiz 어떤 거였죠? Grace is a teacher. 자, 두 번째 문장. She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 사용했고, teach 또는 teaches English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야 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해 주시고요. 정답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또 시작. 출발했습니다.
1: 그리고 또 새로운 달의 시작이에요.
0: Oh yeah, wow. already, huh? June입니다.
1: 네.
0: 자, 오늘 가정 영어이자 또 6월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6월, 7월 뭐 이렇게 하면은 비 오고 막 이럴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렇죠. 날씨도 또 막 더워지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요.
0: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장마철 빨래. 그게 최강의 난이도이다 파트 1을 해볼 거거든요.
1: 지금 또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 네. 아주 자그마한 방 하나를 깨서 살았었는데
1: 네.
0: 저는 그런 거 이제 관련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뭐라 할까요? 건조기가 기본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왔더니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하고 제가 왔을 때가 이제 여름이 딱 장마철 시작할 때였는데 네. 그냥 걸어놨는데 냄새가 화이팅이 넘쳤습니다.
1: 아우 세상에.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사람은 또 후각의 동물이라.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또 냄새가 나면 되게 불편해요.
0: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파트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비 때문이지. 네, 뭐뭐 때문이지라는 걸할수 있을 될것 같아요. 지금 문장 자체는 짧지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아, 냄새가 너무 심했나 봐요.
1: 그쵸, 그쵸. 아, 그러면 다시 그 섬유 유연제 넣어가지고
0: 네.
1: 향을 좀 이렇게 좀 희석시켜야 돼요.
0: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떠올리기도 그리고 소독이 중요하니까.
1: 아, 네. 막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1: 도전!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3: Stink?
2: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3: Who is stinky? Who is it?
2: My shirt.
3: Your shirt?
2: Is it me?
3: No, stinky. I don't know stinky. Who is it?
2: Stinky?
3: Yeah.
2: Who?
3: Stinky?
2: No, like it smells.
3: Smell?
2: Like bad smell.
3: A bad smell?
2: My shirt.
3: Oh.
2: Is it me?
3: Oh. 안 씻었어?
2: Huh?
3: Sorry. Yeah. Ah. 비 때문이지. 어, 비. It's raining. 꿉꿉.
2: 아,
3: yeah.
2: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3: Smell too. Smell bad smell?
2: Yeah, musty.
3: Musty? Okay. 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벗어봐.
2: 응.
3: 다시 세탁. 저기 워시 클로스 테이크 오프.
2: Again?
3: Yeah, again. Oh, smell. Bad smell. Oh, terrible. Oh.
1: 아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0: 예.
1: 제대로 끓이거나 그 조치를 안 취하면
0: 그쵸.
1: 아무리 빨아도 또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리고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1: 아, 그렇습니다.
0: 예, 아주 뽀송하게 햇볕에 잘 말리거나 아니면 그 건조기에 예, 좀 여러 번 좀 히팅을 해줘야 돼.
1: 자, 오늘 뭔가 키키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 다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주시면 되고요. 으흠.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5: It's because of the rain.
4: My pants smell musty too.
5: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자, 일단은 여보, 내 셔츠 왜 이렇게 냄새나? 내가 문제야? 이겁니다. 나 분명히 샤워를 한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런 느낌.
0: 샤워랑 사실 상관이 없죠.
1: 그렇죠.
0: 예, honey, why is my shirt so is it me? 나야? 나 때문에야? 뭐 이건가 봐요. 왜 내 셔츠가 이렇게 냄새.
1: 냄새가 나.
0: 냄새니까 smell. Why? So smell.
1: Okay. Smelly. Okay. 그리고 is it me?
0: 왜 냄새야?
1: Uh-huh.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Honey, why is my shirt so smell? Is it me? 아니죠. 다른 단어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smell 썼죠?
0: 예.
1: 걔랑 비슷한 단어로는 가능은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smell이라고 하는 거는
0: 예.
1: 냄새 혹은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잖아요.
0: 그쵸.
1: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랑 나왔죠?
0: 네. 그러니까
1: 뭔가 냄새 나는이라는 형용사가 뭔가 나와야 돼요. 저 smell 쓰려고 해도 smell을 형용사로 바꿔야 됩니다. 가능은 한데 그건 금방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은 stinky라는 단어는 회화체 기본입니다. 이 stinky라고 하는 건 악취가 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0: 야,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Oh, it's very stinky 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y를 뺀 거 있죠.
0: 네.
1: stink.
0: 네.
1: 거기까지만 쓰면 동사로 악취가 나다.
0: 아, stink
1: 라는 동사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알아두는 거는 강력 추천입니다.
0: 네.
1: 회화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oh, it's stinky 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stink를 동사로 써서 oh, it stinks 이렇게도
0: stinks.
1: 쓰기 때문에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돼요.
0: 네.
1: 자, 그래서 아까 smell 쓰려고 했으면 사실은요. 네.
0: smelly
1: 쓰셨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0: 그럼 냄새가
1: 이러면
0: 나는?
1: 냄새가 나는 혹은 뉘앙스에 따라서 악취가 나는도 될 수가 있습니다. smelly. 근데 보통 smelly라고 하면 단순하게 뭔가 냄새가 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악취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우리말로도 악취가 난다 이렇게 안 하고 냄새나
0: 맞아요.
1: 이러면 벌써 안
0: 나쁜
1: 좋다?
0: 냄새?
1: 그렇죠. 그런데 걔보다 더 확실합니다. 스팅키는. 100% 얘는 악취예요.
0: Right.
1: Stinky, smelly 같이 알아두시고요.
0: 네.
1: 또 참고로 악취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럼 아까 악취가 나다란 동사 뭐였다고요?

0: stink 걔도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1: 아.
0: 네. 특이하죠, 그렇죠? 예. So stink라고 하는 거는 악취가 나다 혹은 악취라는 명사. 그리고 또 하나
1: odor.
0: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1: 어, 그래요?
0: 네.
1: 처음 봐요.
0: 이 단어 deodorant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아, 아, 네네네.
0: deodorant 그거는 odor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0: 맞습니다. Deodorant.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odor, stink 이런 거 명사로 악취. 이왕이면 관련돼 있는 거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1: 그렇죠? 어, 그럼 연상이 빨리빨리 되겠네요.
0: That's right.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Honey, why is my shirt가 so stinky 해?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 Is it me?
0: Is it me? 그건 나야?
1: 네.
0: 이거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 예.
0: 맥락으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나 때문이야?
1: 그렇죠.
0: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Is it me?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me를 썼죠.
1: 네.
0: 목적어 모양이니까. Is it me? 그러면 그 me라고 하는 거, 목적어가 문제야? 혹은 목적어 때문이야? 이것을 간편하게 쓸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yeah. 많은 분들이 뭐뭐 때문? 그럼 뭐 because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Because of 이런 것들. 그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1: 네.
0: 하지만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예요.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때문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그러면 because of 안 쓰고도 그건 우리야? 이렇게 쓰는 거죠.
1: 예.
0: 어떻게
1: 해요? Is it us?
0: Is it us?
1: 응?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1: 오.
0: 자, 어? 그 shirt가 문제인가?
1: Is it shirt?
0: Is it the
1: Is it shirt? The shirt?
0: 그렇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is it the shirt?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다만 오늘은 어 내가 문제야? Is it me?
1: Is it me?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죠?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s it us?
1: Is it us?
0: Is it the shirt?
1: Is it the shirt?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자, 이랬을 때, 자. 아, 비 때문이지.
1: 어.
0: 말릴 때 잘 뭔가 안 말랐다든가.
1: 그렇죠.
0: Something.
1: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빨래는 안 마르죠. It's because of 비.
0: 비.
1: The rain이겠네요.
0: That's right.
1: Yes.
0: 얘는 덩어리 때문에, 덩어리 표현 때문에 다른 걸 이제 비울 수가 없었어요. Rain.
1: Yes.
0: 자, 방금 뭐뭐 때문이다 할 때 그냥 it's 뭐뭐다, is it 뭐뭐냐
1: 네.
0: 이렇게도 했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정식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because of. 자, 보여드릴게요. It's because of 하고 나서 명사인데 목적어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거는 뭐뭐 때문이야, 목적어 때문이야 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차이가 있죠, 그죠?
1: 네.
0: Because of는 뒤에 명사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ecause는 뒤에 평소문 어순이 오는 겁니다.
1: 네.
0: So because I love you, I love you 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because는. 근데 because of는 뒤에 뭐 me, 뭐 the because of the car, 뭐 오케이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남 탓할 때. 그거 너 때문이야.
1: 아, it's because of you.
0: It's because of you. 자, how about this?
1: 예.
0: 그건 그 눈 때문이야. 그건 그 눈 때문이다.
1: It's because of the snow.
0: 그래서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얘기를
1: 네.
0: 쓸 수가 있겠죠. Alright, you guys,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It's because of you.
1: It's because of you.
0: Oh, it's because of the snow.
1: It's because of the snow.
0: 질문형도 할 수 있겠죠.
1: 네.
0: 어, 그거 나 때문이야? 그거 저 때문이에요?
1: 어, 자, does it because of me?
0: 이거 does?
1: 아니요.
0: Is죠?
1: Is it? Is it because of the snow?
0: 아. Is it because of
1: me?
0: Me? Okay. Is it because of me? 그러면 그거 나 때문이니?
1: 네.
0: 라는 질문형도 만들 수 있겠죠.
1: 아하.
0: 하지만 얘를 줄여서 한 게 뭐예요? 그거 나 때문이야? 아까 했던
1: Is it me?
0: 아하. Make sense?
1: Yes.
0: Okay. 그래서 얘가 더 정식이라는 거예요.
1: Mm-hmm.
0: Okay? 자, you guys, 비 때문인 거예요. 하고 상대방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1: 네.
0: It's because of the rain.
1: It's because of the rain.
0: It's not because of you.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해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1: Okay,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바지도 해보더니 아니, 바지도 귀귀한 냄새나.
2: 아이고.
1: 막 소사 같이 네. 빨았나봐요.
2: 아, 그쵸. 솔직히 본인 바지랑 위에 오시면 다행이게 네. 아이들도 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전염이 빨라요. 빨래 냄새가.
1: 아.
2: 같이 빨면 다 변해요.
1: 와, 이 냄새가 네. 이렇게 균이 옮기는
2: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2: 저희 집 빨래 담당이 저거든요.
1: 그럼 만약에 냄새 나면은
2: 솔직히 각자 빨리 합시다 가요. 아. 예, 아니면 버리세요. 예,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1: 아, 그, 예. 여름이 장난 아닙니다.
2: 그러니까 my pants smell too. 오, 그러면 아까 그 냄새 다시 가져와야겠네요. My pants smell stinky.
1: 오.
2: Yeah, stink 이거였죠? Stinky 네. too.
1: Okay, my pants smell. Smell stinky too. 자 일단은 아까 stinky가 악취나는이었으니까
2: 네.
1: 형용사를 넣어서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단어를 다양한 걸 가져왔어요.
2: 아.
1: That's fine. Stinky는 악취나는. 근데 진짜 귀귀한 뭔가
2: 냄새.
1: 곰팡이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2: 아,
1: 그거 표현할 때
2: musty라는
1: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암기하는 거는 I don't expect that.
2: 네.
1: 그래도 아, 한번 노출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musty 같은 거 퀴퀴한 뭔가 곰팡이 있는 듯한 뭐 축축한 냄새 있잖아요.
2: 꿉꿉한 거.
1: Right.
2: 네, 압니다.
1: 그래서 형용사로 썼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형용사를 썼는데
2: 네.
1: 그러면 여기서 smelly
2: yeah.
1: 냄새라는 명사일까요? 아니면 냄새가 난다라는 동사일까요?
2: Verb죠.
1: 동사.
2: 동사,
1: yeah. right? So 우리가 그때 look 형용사, 형용사해 보이다처럼
2: 그쵸.
1: smell 형용사하면 형용사한 냄새가
2: 난다.
1: 나다. So 내 바지는 냄새가 난다. musty한 냄새가
2: yeah.
1: 난다. Does that make sense?
2: Mm-hmm.
1: Okay. So smell 동사로 썼고 그 뒤에 형용사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그 사과는 신선한 냄새가 나. 막 했는데 뭔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과는 냄새가 난다. 아주 신선한. 신선한 게 뭐예요?
2: 신선 fresh.
1: Fresh. 그럼 어때요?
2: The apple smell fresh.
1: 자, 근데 the apple 3인칭 단수니까 the apple
2: smells fresh.
1: Looks 같은 거예요. 그렇죠?
2: 네.
1: 자, about this.
2: 왜요?
1: 아주 끔찍하니 뭐죠? H로 시작하는 거?
2: H horrible.
1: Horrible. 내 발은 끔찍한
2: 발이
1: 내,
2: 나오니까 갑자기 정말 공포스럽네요. 네.
1: 내 발은 끔찍한 냄새가 나. 근데 양쪽 다 한 거예요.
2: 그렇죠.
1: 네.
2: My feet smell horrible.
1: 그렇죠. Okay. My feet 복수죠. 그러니까 smells가 아니라 smell 그다음에 horrible. 이렇게
2: yeah.
1: 만들 수가 있겠죠.
2: Mm-hmm.
1: So smell이라는 거. 뭐 이해해요. 왜냐면 워낙 우리가 smell 이렇게 명사로만 써왔다 보니까 아직은 어색할 겁니다.
2: 그렇죠.
1: Right. 자, 읽어볼게요.
2: 응?
1: The apple smells fresh.
2: The apple smells fresh.
1: My feet smell horrible.
2: My feet smell horrible.
1: There you go. 자, 이것도 한번 챌린지 걸어보겠습니다.
2: 좋아요.
1: 슬기 씨,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Look 활용해가지고
2: Look
1: 질문형
2: 형사.
1: 만들면 막 엄청 헷갈렸었죠. 룩으로
2: 예.
1: 질문형.
2: 아, 예,
1: 자,
2: 예.
1: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내 머리 있잖아. 나쁜 냄새 나니? 한마디로 막 지독해 냄새. 내 머리는 냄새가 나니? Bad, 나쁜 냄새가 나니?
2: 네, 내 머리가 나쁜 냄새가 나냐고요?
1: 한번 해보세요. 쭉쭉.
2: Does my hair smell
1: 나쁜?
2: Bad?
1: 맞을까요? 완벽합니다.
2: 솔직히 내 머리에서 솔직히 두 하랄라 그랬는데 머리니까요.
1: 이게 3인칭 단수가 나오면서
2: 네.
1: 막 헷갈리거든요.
2: 그쵸.
1: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So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bad가 아니라 이 smell이란 동사예요.
2: 그쵸.
1: Right? 일반 동사로 질문형 만들 때는 두 동사로 질문 만들죠. 근데 심지어 my hair. So do가 아니라 does.
2: Does
1: so does my hair smell bad?
2: Mm-hmm.
1: Yeah, your hair smells horrible. 이렇게 대답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2: Yes, yes.
1: Makes sense, right? Okay, 읽어보겠습니다. My pants smell musty too.
2: My pants smell musty too.
1: 그러니까 pants는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2: 네.
1: 당연히 smells가 아니라 smell 되겠습니다.
2: Mm-hmm.
1: 자, 하나 문장 미션이 남아있는데요.
2: 네.
1: 벗어봐. 다시 세탁하.

0: 편안하게. 뭐야가 멋있잖아요. 그냥 해결하게. 근데 또 나면은 또 이제.
1: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두세 번은 빨아야지 좀 냄새가 가시더라고요.
0: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그 결국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드라이어도 없고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You know, I had to throw them out.
1: 정말요?
0: 어쩔 수 없었어요.
1: 어쩔 수 없었네요, 정말. 자, take them off, take off 사이에 them 넣어가지고 그것들 벗어, 그죠? 그리고 I will them again. 내가 right. 그것들을 다시 세탁한대요. 자, 세탁이 I'll laundry인데 laundry 이거죠? I'll laundry them again.
0: 오케이. Okay. 나는 그것들을 다시 세탁소에 갈 것인가요?
1: 이게 세탁소예요?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1: Laundry?
0: 자, 복잡하게
1: 아닌가요?
0: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 뭐예요?
0: 뭘로 이렇게 깨끗하게
1: 워시 워터.
0: 그렇죠.
1: 아, 워시예요?
0: You just said it.
1: 아, 그래요?
0: I just washed them again, right?
1: 이게 너무 딥하게 가면은 또 영어는 그쵸. 자꾸 그르치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오히려 그렇다고 제가 한국어로 다시 씻을게 하면 또 어색했을 거예요.
1: 그렇죠. 해석대로 그래서, 가야죠.
0: Right. 결국에는 이제 wash the dishes, 뭐 설거지하다, wash the clothes, 뭐 세탁을 하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 뭐 세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요. Wash는 깨끗하게 clean하다지만 뭘 활용한다?
1: 물,
0: 액체를 활용한 겁니다.
1: 네.
0: So I'll wash them again. 근데 왜 여기 them을 썼죠?
1: them? 그것들이니까요. 벗은 거, take them off의 them이에요.
0: Yeah. Pants.
1: 아, pants라서.
0: Right? Pants, there you go.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입는 동작을 강조한 게 뭐였죠?
1: 입는 동작, put on.
0: Put on. 근데 여기서 뭐예요?
1: Take off.
0: 벗는 동작을 해라.
1: 네.
0: 그래서 바로 take off. Take, 취하다, off. 떨어진
1: 네.
0: 기억나세요? 그때
1: 알죠.
0: off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네. right? So take off 이 얘기가 벗다. 근데 이게 상태 강조가 아니라 벗는 동작 같은 거, 뭐 뭐랄까 단추 같은 거 풀는다든가
1: 네네.
0: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발 벗어라. 너의 신발들을 벗어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1: 그쵸.
0: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길래 아 당신의 신발들을 벗으세요. 그러면은
1: Take off your shoes.
0: Take off your shoes.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그거 벗어. 그것이라고 해볼게요.
1: 네. Take it off.
0: Take it off. Right.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대명사가 나오면
1: 네.
0: take off it이라고 못 씁니다. 대명사는 무조건 take
1: 사이에.
0: off 사이에.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이렇게 빼도 됩니다.
1: 아, 그럼 take your shoes off도 돼요?
0: Of course.
1: 아, 그렇군요.
0: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필기로 정리해 볼게요. 슬기 씨가
1: 네.
0: 뭔가를 입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
1: wear가 아니라 put on입니다.
0: 제가 한 만 번 잔소리하니까
1: 예.
0: 이제는 이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0: 그렇죠.
1: 네.
0: So put on, 입는 동작, take off, 벗는 동작, wear는 이미 입은 상태에 돌아다니는 상태를
1: 네.
0: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gain,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1: pants?
0: 너의 무엇이었죠? Your.
1: Your pants입니다.
0: 그렇죠.
1: Yes.
0: So, 여기서 take off your pants, take your pants off. 그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them으로 받아친 것 뿐입니다.
1: 네.
0: 이해하셨어요?
1: Yes.
0: Okay.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There you go.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자,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오늘 문장들이 그래도 짧았죠, 그렇죠?
1: 맞아요.
0: Alright. 비 때문이지.
1: It's because of rain.
0: 그냥 rain?
1: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0: Right.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 최근에 그 비가 많이 왔잖아. 바로 그 비 때문이야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을 때.
1: Yes.
0: 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1: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There you go.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0: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1: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2: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마요. 볼까요?
2: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요.
3: 네.
2: It's because of 명사.
3: 예.
2: 근데 목적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연습이 되면 사실 그것이라는 것만 주어로 잡을 게 아니라
3: 네.
2: The problem is because o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명사로 또 넣어도 돼요.
3: 네.
2: 주어를. 자, 오늘은 이수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그거 너 때문이라고.
3: It's because of you.
2: It's because of you. 이렇게 탓하는 느낌, 그쵸?
3: 네.
2: 자, 두 번째. 그건 비 때문이지. 그 비 때문이지.
3: 맞아요. It's because of the rain.
2: It's because of the rain.
3: Mm-hmm.
2: 자, 세 번째. 그건 눈 때문이지. 그건 그 눈 때문이야.
3: It's because of the snow.
2: It's because of the snow.
3: Mm-hmm.
2: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3: Yes.
2: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snow. 네. 그리고 is it because of me? Is it because of 이것도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네.
2: You know what I mean? All right. 자, 다음 패턴 볼게요. 오. 동사. Right?
3: 맞습니다.
2: Take off something. 대명사면은 밖으로 뺀다, 가운데 넣는다.
3: 가운데에 넣는다.
2: 가운데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3: 네.
2: 자,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입영작 할 때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는 거는 사실 안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3: 맞아요.
2: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 누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3: 그렇죠? Loudly.
2: Yes. 오케이. 자신감 가지고
3: yes.
2: 해주세요. 자, 짧습니다.
3: 음?
2: 그거 벗어. 그거 벗어. 명령어로.
3: Take it off.
2: Hey, take it off. 이렇게 뭐 모자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가. Hey, take
3: 네.
2: it off.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그것들을 벗어봐. 그것들을 벗어.
3: Take them off.
2: Take them off. Mm-hmm. Right? 그래서 얘도 대명사니까 가운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3: 네.
2: Take off them.
3: 안 되고.
2: 틀립니다.
3: 네.
2: 세 번째, 신발 벗어. 너의 신발들을 벗어.
3: Hey, take off your shoes.
2: 그쵸? Take off. Your shoes.
3: Mm-hmm.
2: 사실 put on도 마찬가지지만요.
3: 네.
2: 이 take off 한다는 것도 꼭 옷이 아니라 이렇게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3: 그쵸?
2: 안경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은 명령어로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문에 넣는 연습도 해야 돼요. So he took off 무엇? She took off 무엇?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3: 근데 어떻게 보면은
2: 네.
3: 조금은 감사한 게 우리는 양말은 벗고 신고 옷은 입고 벗고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take off, put on으로 다 돼요.
2: Exactly.
3: 조금 고마운 부분.
2: 맞아요. 이게 우리말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3: 그럴 때가 있죠, 네, 당연히.
2: 그래서 영어는 조금 심플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3: 네.
2: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3: 네네.
2: 이렇게 아주 수고하셨고요. 자, 배운 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2: Take it off. Take them off. Take off your shoes. Alright, very nice.
3: Mm-hmm.
2: 자, 그렇다면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5: It's because of the rain.
4: My pants smell musty, too.
5: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2: All right,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해결!

0: Oh,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1: Oh.
0: Is it me?
1: Oh, it's because of the rain.
0: Oh, my pants smell musty too.
1: Oh, take them off. I will wash them again.
0: Really?
2: Great job, you guys. 월요일부터 아주 스무드하게 출발합니다.
1: 네.
2: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can't take it on the plane.
2: 그렇습니다. take를 못한다가 맞겠죠? 그리고 on the plan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1: 네.
2: It's because of something. 자, 그건 뭐뭐 때문이야. 이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1: 네.
2: 그거 우리 때문이야. 그거 우리 때문이야.
1: 네. 여러분 예문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1: 네.
2: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얘들아, 안녕! 난 여행을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여행할 때 영어는 필수. 그렇지만 영어 대충해. 영어는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지난번에 치과 갔다 왔잖아. 근데 아직도 이가 아파. 이가 하나만 썩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썩었나 봐. 진짜, 오 마이 티스! 아파, 아파. 이가 너무 아프니까 냉장고 열어서 좀 주스를 마셔야겠다. 그치? 이럴 때 차가운 주스 마시면 좀 통증이 가시는 것 같거든. 어때, 얘들아? 주스 너무 많지? 나 있잖아. 사과 주스, 딸기 주스, 당근 주스, 이런 과일 들어간 건좀안 먹어. 왜냐면 난좀더단게 좋거든. 그래서 단 주스로 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싶어. 얼마나 주스가 많을까? There are many juice. 잠깐만. 머치 주스인가? 아닌가? 뭐지? 아, 선생님 뭐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는데요. 수량 형용사 여러분 뭐였어요? 바로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다라는 거였죠. 그중에서 우리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many, much 그리고 a lot of에 대해서 배워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바로 some 그리고 any라는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둘다 약간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의 뜻은 many, much, a lot of. 그러면 많은이 아니라 뭐 이런 일부의 약간의 뜻을 가지고 있는 some과 any는 언제 쓰이는지 또 many나 우리가 much를 배웠을 때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따져가면서 썼거든요. 자, 과연 some과 any도 그렇게 써야 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량 형용사,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다라고 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형용사는요, 여러분, 명사를 수식한다. 형용사가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 some이나 any는요, 무슨 뜻이냐면 약간의 라는 거예요. some people 하면 일부의 또는 몇몇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some과 any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 거 잠깐 기억하고 있는지 좀더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many, much, a lot of,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거. 명사가 셀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앞에 쓰는 수량 형용사가 달라진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셀수 없는 명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우리 셀수 없는 명사, 뭐뭐 있었죠?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했는데요. 돈으로 뭐할수 없다? 소금, 돈으로 버터, 치즈, 소금, 빵살수 없다 또는 셀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추려 보았는데요. 자, 돈도 셀수 없는 명사, 버터, 치즈, 소금, 빵다셀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 그 외에 아름다움 셀수 없고요. 우정, 사랑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것들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셀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 해볼까요? 조언. 여러분들, advice, 조언 셀수 있어요? 셀수 없어요. 그리고 또, air,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셀수 없죠. 이런 여러 가지 셀수 없는, 명사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를 이때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외우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서 생각날 때마다, 맞다, 얘는 셀수 없는 명사였지. 또는 여러분들 빵 먹으러 갈 때, 아, 빵은 셀수 없어.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썸. 우리 뭐썸 탄다. 그럴 때 우리가 썸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자, 여기 있는 썸은 여러분 수량 형용사입니다. 우리 남녀간에 썸 타는 거그썸 아니에요. 자, 수량 형용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chef. The chef needed some butter. 자, 그런데 우리가 썸 탄다 할때 썸도 뭔가 뭐둘 사이에 뭔가가 있다. 얼마만큼? 일부만큼 있다. 갑자기 뭐 이런 뜻도 될것 같은데요. The chef, 요리사는요, needed, 뭐 한다? 필요했다라는 거죠. need라는 현재형 need, 필요하다라는 거에 ed 붙었어요.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The chef needed, 뭐가 필요해요? Some butter. 버터 여러분, 셀수 있어요? 돈으로 우리 아까 뭐살수 없다? 버터, 치즈, 소금, 빵살수 없어요. 버터 셀수 없는 명사인데, 어머, 여기 썸이 쓰였네. 약간의 버터가 필요했다라는 거 보니까, 아, 버터는 셀수 없는데,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지금 수량 형용사 썸이 쓰이네. 얘는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이는 건가? 뭐처럼? much라는 것처럼. 자, 그런데요. 자, 이 썸은요, 약간의 또는 몇몇의 일부의 하지만 셀수 있는 명사 또는 셀수 없는 명사 둘다쓸수 있어요. 우리 둘다쓸수 있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수량 형용사 있었죠. 뭐였어요? A lot of 또는 lots of 있었어요. 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네. 그런데 주로 어디에? 긍정문에 쓰지만 음식을 권유할 때 의문문에도 쓴다라는 거예요. Would you like some cookies? Would you like some? some 일부의 어떤 약간의 또는 쿠키. 조금 쿠키 드실래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Would you like?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죠. 뭔가를 권유할 때, 자, 이 쿠키 좀 드실래요?라고 할때 의문문에서 우리가 some 쓸수 있다. Some은 무슨 뜻이다? 일부의 약간의 몇몇의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다음 우리 한번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He gave them some advice. 자, 여기서 한번 주어, gave라는 건 뭐예요? 주었다라는 거죠. give의 과거형이에요. 자, 그들에게 그 다음에 뭐를 some advice. advice는 조언이라는 건데요. 셀수 없어요, 사실은. 자, 이거는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에 뭐가 왔다? 지금 some 약간의 무엇을 줬다? 조언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 썸이라는 게 지금 수량 형용사로 누구를 advice를 지금 이렇게 수식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죠. 문장에서 내가 기부를 봤어요. 어머, 이거 무언가 주는 거다. 아, 그러면 같이 기억할 동사 tell이라는 동사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주는 거, 보내는 거. 자, s 들어가는 send라는 것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뒤에 뭐가 나온다? give나 tell이나 send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석하니? 무엇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그럼 두개 나오는 거죠. 여기 첫 번째,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some advice, 일부의 조언을 준다. 약간의 뭐를 조언을 준다.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 자, 그러면 give라는 동사 말고도 어떻게 tell이나 send라는 것도 같이 해석한다. 그래서 해석의 팁도 선생님 같이 줍니다. 자, 나는 그들에게 약간의 조언을 했다라는 거죠. 주었다, 했다. 자, 두 번째, she bought some new clothes there. 네, 여기서 there는 거기에서 그녀는 주어 나와라. 그리고 bought 뭐예요? buy의 과거형이에요. 아, 얘가 buy의 과거형이었지. 그럼 샀다라는 거죠. 뭘 샀어요? 무엇무엇을 해당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some new clothes. 일부의 새로운 뭘 샀다? 옷을 샀다. 근데 여기 있는 some이 지금 뒤에 보니까 clothes 어떻게? 앞에 있는 you도 마찬가지로 clothes 지금 수식하고 있어요. close 지금 es 붙었죠. close 해가지고 뭐예요? 복수명사예요. 자, 복수명사. 복수명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다. some 그녀는 거기에서 몇 벌에 또는 뭐 약간의 새 옷을 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셀수 있는 명사 또는 셀수 없는 명사 둘다 some이 쓰였다. some은 주로 어디에 쓰인다? 주로 긍정문에 쓰인다. 주로 긍정문에 쓰이고요. 그리고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둘다다 쓰인다. 같이 알아두세요. 그럼 이번에는요, some이 아니라 뭐에 관해서 볼까요? any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They don't have any plans for the holiday. They don't have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don't have 가지지 않아요. 자, 어떤 계획도 없, 무엇을 가지지 않아요? Any plans. 지금 보니까 not이 여기 있죠. 부정문이에요. 자, 부정문에서는요, 이런 어떤 또는 아무런 약간이 이렇게, 약간을 이렇게 any로 해석이 됩니다. any가 이세 가지로. 여기서는요, 어떤이라는 걸로 해석이 되죠. any plans. 자, plan이라는 건셀수 있어요. s가 붙었네요. 아까 some도 셀수 있는 거, 없는 거에 다 쓰인다고 했는데, any도 마찬가지네요. 셀수 있는 거, 없는 거다 쓰입니다. 그래서 any plans 하고 여기서 끊어갈게요. for the holiday. 무엇을 위한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휴일을 위한 그 어떤 계획도 없다라는 겁니다. any는요, 약간의 어떤 아무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로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쓴다라고 합니다. 아까 긍정문에 주로 쓰였던 건 누구였어요? any가 아니라 바로 some이었죠. 자, 근데요, 이 any가요, 약간의 어떤 아무런 이거 말고요, 언제든지, 뭐, anytime, 언제든지라는 이러한 의미로 쓰일 때는요, 긍정문에서도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You can come anytime.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You can do anything. 자, 이렇게 you can do anything 하면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you can come anytime, 어느 시간대든지 언제든지 와도 돼요. 이런 긍정문에서 any가 뭐 언제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긍정에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Did they? 자, did they have any questions? any가요, 지금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questions. 질문. 어떤 질문이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Did they have? 그러면은 그들은요, 가지고 있나요? Any question. 그 어떤 질문은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나요? Did가 과거니까, 아, 있었나요?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He didn't find any information about the event. 자, 여기서 보면 he didn't find 여기 뭐예요? 부정문이에요. not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he didn't find 뭐 한다? 그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떤 information, 그 어떤 정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any가요. 앞에 있는 수량형 용사가 뒤에 있는 셀수 없는 명사 information 꾸며주고 있습니다. About the event. 뭐예요? 뭐에 관한 거? 그 이벤트, 사건에

반한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아내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우리 친구들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애니의 해석이 조금 예민해요. 우리 친구들 이 애니를 어떻게 잘 해석하는지 우리 친구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썸과 애니입니다. 자, 썸, 약간의 몇몇의 또는 애니도 약간의 라는 뜻이 있는데요. 어떤 또는 아무런이라는 뜻도 같이 있다. 썸은 주로 긍정문에 쓰이고요. 애니는요, 주로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에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모두 다 앞에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a lot of 또는 lots of와 관련된 우리 그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수량 형용사도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다 쓰였죠. 그래서 some, any 중에 특히 any, you can do anything.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또는 you can come anytime. 언제든지 와도 된다라고 할 때는 any가 긍정문에도 쓰인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독해 한번 같이 해볼까요? Hey,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냉장고와 관련된 내용 함께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냉장고? 도대체 냉장고와 무슨 내용이 얽혀 있는 걸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진짜 자주 나오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딱히 많이 외우지 않아도, 아, 그래, 이런 뜻이구나라는 거 자연스럽게 알수 있죠? 뭐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There is a fridge. Fridge라는 거는 냉장고예요. 잠깐만.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한 번만 보고 가볼까요? Street, 길이라는 거고요. Throw away, 이거 중요합니다. Throw away는 뭐냐면요. 버리는 거야. Throw는 던지다라는 뜻인데, 여기 away가 붙어서 던지는데요. 저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가는 거야. Throw away,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inside, 뭐뭐 안에라는 거. 그 다음, take라는 거는 가져가다라는 건데, 사실상 take라는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take, have, 그리고 get. 이걸요,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사전에 쳐보면요. 뜻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영어에서 활용되는 예시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take와 get 또는 have를 아주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무궁무진하게 사용하시면 영어를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다음에 waste 뭐예요? 낭비하다. 또 plus 여기선 플러스 여러분들 플러스 알죠?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더욱이라는 말로 쓰인다. save 절약하다, 아끼다라는 건데요. save 다음에는요 전치사가 같이 쓰일 때가 있어요. save on이라는 거 같이 쓰이는데요. 자, save on 무엇, save on something 이렇게 나오면 무엇 무엇을 이 on 뒤에 나오는 무엇 무엇을 아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약하다 또는 아끼다라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both A and B, A와 둘 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both는 둘 다인데요. 여기 and가 나오고 앞에 A와 그리고 B가 있죠. 그래서 A와 B 둘 다라는 뜻입니다. Earth는 뭐예요? 지구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가볼게요. There is a fridge. Fridge는요, 자, 냉장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Refrigerator라는 이 단어를 줄여서 fridge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냉장고가요. on 전치사 어디에 있냐면 on the street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있다고? 신기하네. 그쵸? Did someone throw it away? 자, 그럼 throw away 나왔는데 자, 그럼 그 냉장고를 throw away 버린 건가? 누군가가 버린 건가요? No, 아니래요. It is a special fridge.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것은 is 비동사 나왔죠? 뭐예요? A special fridge. Special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누구 꾸며줘요? 냉장고라는 명사 꾸며줍니다.
그것은 특별한 냉장고예요. For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자, for 보통 무엇 무엇을 위한이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한? Everyone 모두를 위한 냉장고예요. 아니, 냉장고가 길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가 누가 버린 건 아닌가 봐요. 그런데 모두를 위한 냉장고예요. 그럼 그 냉장고에 있는 거 내가 막 먹어도 되나?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People, 사람들은요. People can put any food inside the fridge and others can take it if they need. 문장이 길어요, 선생님. 어디서 우리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까요? 항상 기본 규칙은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겁니다. 주어 나와라. People 나왔어요. People can put. 여기까지 우리 동사로 볼게요. Put. 넣을 수 있다. 그쵸? 넣을 수 있어요. Any food. 자, any food. 어떤 음식도, 여기서의 any는 어떤 음식도. 그렇죠. 그래서, 아, any가 여기 있는 food, 수량이요. 그 어떤 음식도, 형용사라서 명사 지금 수식하고 있죠. 그 어떤 음식도 넣을 수 있어요. 어디에? Inside the fridge. Inside, 어디 어디 안에라는 뜻이라 그랬죠.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안에, 냉장고 안에 그 어떤 음식도 넣을 수 있어요. And, 자, and로 묶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and가요, 앞에 있는 절, 주어 동사가 있는 이 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절을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 찾았고요. And 다음에 이제 또 주어와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Can take it. 가져갈 수 있어요. It, 무엇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어떤 그 음식도 다 가져갈 수 있고요. If they need, 만약 뭐뭐 한다면, 그들이 필요하다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if 절이라고 해요. if 다음에 또 다른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와, 여기 and로 일단 커다란 문장 두 개가 같이 묶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자세하게 구조로 보면 주어와 동사가 있는 이 절, 첫 번째 절과 and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어와 동사가 있었는데 이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if라는 게 나오면서 if 안에 또 다른 주어와 동사가 또 있는 거죠. 우와, 선생님. 주어 동사? 또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정말로 중요한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뜻을 보면 사람들은요, 이 특별한 냉장고에 어떤 음식도 넣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하면 어떤 음식도 가져갈 수 있어요. 넣다, put, 그리고 가져가다, take라는 동사. 여기서는 반대로 같이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죠? This way. 이러한 방식이래요. 자, 이러한 방식 뭐예요? 이 냉장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한 냉장고죠. 어떤 음식도 넣을 수 있고, 어떤 음식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We don't have to waste any food. 자, don't have to.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We don't have to. 주어는 we예요.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have to는 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데, We don't have to waste. 그러면 뒤에 나오는 동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같이 동사로 묶어볼 수 있겠죠. 뭐할 필요가 없다. 바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뭘 낭비하는데? Any food. 그 어떤 음식도 낭비할 필요가 없다. Any 다음에 food. Any food 하면서 이 형용사, 수량 형용사가 food 수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필요없는 음식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가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두고요. 또그 다음에 내가 또 필요한 음식은 갖다가 쓰니까, 와, 음식을 낭비할 필요가 없네요. Plus, 게다가이라는 뜻이었죠. It also helps us save some money on buying food. 자,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It, 그것은요, also help. 자, 도와줘요. 자, 도와주는데, 우리 help라는 동사가 나오면 또뭐 생각해야 돼요? help라는 동사 나오면 뒤에 어떻게 해석하더라? 우리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준다? 세이브라는 거는 아까 절약하다라는 거죠. 절약하도록, 아끼도록 도와줘요. 뭘 아끼는데? Some money. 돈을 아끼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돈은 어떤 돈이냐면 earn이라는 지금 전치사 나오죠. 전치사 나오면 명사 나올 때까지 같이 묶어버릴 거야. I'm buying food. 어떻게? 어떤 돈이냐면 내가 음식을 사는데 사용하는 some money. 일부의 돈을 아끼는데 도와준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It is a great way. It is 주어 동사 나오고요. 이것은요, 아주 멋진, great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끊어주고, 어떤 방법인데? 좀더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To 아래에 있는 내용이 보충 설명해 줄 거예요. To help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무엇을 도와준다? Both the earth and us. 지구와 그 다음에 우리를 둘 다, 그렇죠. 둘다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라는 거죠. 그래서, 와, 오늘의 이 독해 지문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거 throw it away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막 묶여져 있는 기다란 문장도 한번 봤고요. 또 both A and B, A와 B 둘 다를 의미하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자, 문장이 조금씩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주어 동사 계속 찾아주고, 이 동사 다음에 분명 뭐가 올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두 개가 와서 해석이 무엇무엇을 무엇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동사도 있었어. 그리고 그런 동사 기억하시고. 이 동사 나오면 해석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문제 볼게요.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뭐가 있었다? 바로 fridge. There is a fridge. 뭐가 있었다? 냉장고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냉장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서로 무슨 공유하는 냉장고죠. 이 공유 냉장고의 좋은 점은 뭐였어요? 이게 바로 지구와 우리를 도와준데 우리가 음식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거다? 아니죠. 두 번째, 음식 공유 냉장고의 이점. 이점이라는 건 장점을 말해요. 3번, 중고 냉장고 사용의 이점. 여러분 뭐예요? 음식 공유 냉장고의 이점.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글에 밑줄 친 a special fridge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첫 번째, 식당 주인들만 음식을 넣을 수 있다. 아니에요. 자, 식당 주인들만이라고 안 했고요. 자, 거기 이 fridge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필요 없는 음식을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put any food라고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take it,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아니고요. 두 번째, 돈을 내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돈을 내고 그 안에 음식을 가져간다. 아니요. If they need,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였죠. 아니에요. 세 번째, 음식 낭비를 줄이고, 비용도 절감된다. 그렇죠. 웨이스트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읽었던 이 독해 구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거 보도록 할게요. any와 우리가 오늘 some에 대해서 배웠는데 둘다 약간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이 any 많이 봤어요. 독해에서. any food. 그 어떤 음식도, 그래서 그 어떤 뭐뭐 하는 음식이라는 거, 어떤 아무런 약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any 어떻게 해석되는지 주의해야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이런 구문 이제부터 아주 자주 볼 거예요. both A and 그리고 뭐예요? B가 있었습니다. 둘다 이야기하는 건데 둘다 어떤 거? 이 both 다음에 나오는 거 A랑 B 둘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이 항상
이러한 동사 나오면 해석에 주의해 주세요라는 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help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이 help라는 동사

아, 어떻게 해석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와준다. 무엇을, 누구를 또는 어떻게 도와준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help라는 거 나오면 뒤에 무엇을 해당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래서 누구를 또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help도 있었고요. 뭐도 있었어요? keep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무엇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거 화면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요, some과 any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둘다 약간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긍정에 쓰이는 것, some, 그리고 any는 부정이나 의문문에 쓰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둘다셀수 있는 또는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이는 수량 형용사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요, some과 any라는 수량 형용사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수량 형용사 전체 다 정리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워크북을 통해서 오늘 배운 문법까지 함께 복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기초 영문법에 해당해 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우리 드디어 동사 파트를 다 끝내고 현재 시제에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드디어 시제를 배우다니. 근데 시제를 배운다고 해서 동사랑 영영 빠빠이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시제라는 게 결국 동사의 형태의 변화를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시제에 맞춰서 동사의 쓰임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여전히 우리가 계속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동사의 의문문으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는데요. 선생님이 예시 질문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Does he speak Korean? 그는요? 네, 한국어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Do you take a shower every day? 너는 샤워를 매일 하니? 라는 질문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do 그리고 does 그리고 do를 활용해서 적절한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되는 챌린지 도전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요, 바로 이 시간은 금이다. 나는 쿠키들을 먹는 중이다. 이 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어떤 시제 배울 거냐? 먼저 현재 시제. 1번 문장은 현재 시제로 적어주면 되고요. 2번 문장은 먹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 시제로 쓰였습니다. 각각의 시제에 맞춰서 여러분이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 현재 시제부터 배워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미 현재 시제로 동사를 만드는 법 열심히 배웠어요. 우리 충분히 채워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그는 지금 매우 바쁘다라는 현재 상태를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비동사 배웠잖아요. 비동사. 비동사 세 가지 있었는데 am, are, is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서 he라는 3인칭 단수조가 나면 우리 못 써줬죠? is를 써줬어요. 오, 그냥 그대로 is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동사를 우리가 현재 시제로 쓰는 연습을 했던 거거든요. He is very busy now. 그는 지금 매우 바쁘다라는 그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해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자, Jane은요, 7시에 아침을 먹는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도 우리가 현재 시제로 써줄 수 있습니다. 우리 먹다라는 동사 eat를 쓰면 되는데요. 우리 예전에 일반 동사 배울 때 이렇게 3인칭 단수조 나오면 뭐 붙인다 했죠? s나 es를 붙인다. 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Jane eats breakfast at 7. Jane은요, 7시에 아침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시제는요. 현재 상태를 묘사할 때도 쓰고 어떨 때도 쓴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을 묘사할 때도 쓴다. 자, 그러면요. 현재 시제 쓰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어 인칭과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 일반 동사의 형태가 달라졌죠. 어떤 식으로 달라졌어요? 아까 it라는 동사 원형 뒤에 우리 s 붙였잖아요. 그 규칙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시제로 쓸 때는 형태가 달라진다. 자, 현재 시제는 어떨 때 쓰냐? 현재 어떤 상태, 그리고 반복되는 습관 등 일상적이며 반복되는 일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사실인 것도 우리가 현재 시제로 씁니다. 뭐 그냥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은 뭐 과거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고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냥 사실은 현재로 나타낸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현재 시제 쓰임 예문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현재 어떤 상태에 있거나 또는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는 것. 그는 아프다. 그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 He is sick. 그냥 현재 시제로 그는 아프다. 동사 i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반복적인 일상 또는 현재 습관을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습관을 설명할 때 She takes a shower every day. 그녀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이때 take a shower 이라는 take 동사 뒤에 뭘 써줬죠? 네, S를 써줬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 뒤에 S나 ES를 써주는 규칙 그대로 여러분이 기억해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일반적 또는 과학적인 사실, 그리고 불변의 어떤 진리, 속담 같은 것도요. 우리가 현재 시제로 써줍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지구는 둥글다. 우리가 굉장히 옛날에 초반 강의 때 봤던 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건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 사실이죠. 지구가 어느 날 갑자기 네모나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은 그냥 The Earth is round.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로 묘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시제와 함께 쓰이는 표현들 한번 볼까요? Now, 지금이란 뜻이고요. Today, 오늘. Every day, 매일 이런 표현들과 함께 우리가 주로 써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I am tired now. 자, 나는요, 피곤하대요. 그치? I am tired. 현재 시제로 써줬는데요. 어떻게 언제 피곤한 거예요? Now, 지금 피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now, 지금과 같은 표현 등과 함께 우리가 현재 시제를 써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프랙티스 1의 연습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굉장히 다양한 문장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문장들이 다 현재 시제입니다. 근데 현재 시제가 쓰임이 다 달랐죠. 현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나 속담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현재 습관이나 일상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해당 문장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가 맞춰보는 거예요. 자, 1번. You're so good at playing the piano. 자,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피아노 연주를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문장이에요. 내가 피아노 연주를 잘한다라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번 문장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묘사한다. 자, 그랬더니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I practice the piano every day. 나는 every day, 매일이란 뜻이죠. 나는 매일 피아노를 연습해. 자, 이거는 뭘 묘사하는 걸까요? 내가 맨날 연습을 해라는 나의 습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2번은 현재 습관이나 일상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When does water boil? 자, 물은 언제 끓니라는 질문입니다. 물은 언제 끓냐면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물은요,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해요. 지금 보면 boils라고 해서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물이 섭씨 100도에서 끓는 건요, 변하지 않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러면 3번 문장은 일반적 사실, 진리, 속담에 해당이 되는 말이겠네요. 네. 자, 그 다음 대화를 보면요. Don't waste your time.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사실 이와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은 금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속담입니다. 그래서 4번은 여기 속담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5번입니다. The sky is so beautiful.

하늘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해요. 선생님, 하늘이 아름답다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사람마다 사실 다 다른 거고, 하늘이 흐릿하면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냥 하늘이 아름답다라고 현재 하늘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번 문장은요, 현재의 상태나 성질을 묘사하는 문장이다라고 써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쓸때 이렇게 다 구분을 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시제를 아, 이럴 때 쓰는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에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건데요. 자, 필요한 경우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수잔은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요.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have를 써줄 텐데 have를 그냥 쓰나요? 주어를 잘 봐야죠. 수잔이라는 3인칭 단수조가 나오면 have를요. s를 붙여줄 순 없고 have는 has로 변했죠. 그치. has라는 동사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Susan has blue eyes. 자, 2번은요. 그들은 보통 방과 후에 축구를 한다. They usually play라고 쓰면 되겠다. 그쵸. 축구를 하다. They라는 복수 주어가 나오니까요. 그냥 play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돼요. They usually play soccer after school. 자, 3번은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어떻게 쓸까요? 비동사로 쓰면 돼요. 나는 배가 고픈 상태이니까. 자, I라는 주어가 나오면 비동사 am을 쓰면 됩니다. I am hungry now. 자, 지금 보면요. 이 1번, Susan has blue eyes. 3번에 I am hungry. 둘다 어떤 걸 묘사하고 있나요? 현재 1번은요. Susan의 외모. 그치. 파란 눈을 갖고 있다. 현재 어떤 상태. 내가 배가 고픈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는 현재 상태를 묘사할 때 쓰고요. 2번은요. 방과 후에 축구를 하는 건 매일 반복되는 일. 일상이나 습관을 묘사하기도 하죠. 일상이나 습관을 묘사할 때도 현재 시제를 쓰는구나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4번, 5번도 한번 볼게요. 자, 해는 동쪽에서 뜬다. 우리 뜨다라는 동사. rise를 써볼게요. 자, rise. 근데 주어가 the sun, 태양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옵니다. s 붙여줄게요. 그래서 the sun rises in the east. 해가 갑자기 서쪽에서 뜨지는 않습니다. 그쵸? 동쪽에서 뜬다라는 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 진리도 우리가 현재 시제로 쓰는구나. 자, 5번도 볼게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속담입니다. 속담. 자, 그래서 속담도 우리가 현재 시제로 써줄 수 있죠. 잡다라는 동사 catch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가요. catch는요. 3인칭 단수주어가 나오면 이 s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ch로 끝나는 동사는요, e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까지 우리가 묘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첫 번째 현재 시제라는 개념 마무리하고 basic concept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베이직 컨셉트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지금 어떤 시제 배웠죠? 현재 시제 배웠습니다. 이제는요, 현재 진행 시제로 넘어옵니다. 자, 현재 진행 시제는요, 말 그대로 진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할 때 써줍니다. 자, 두 가지 예문 완성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라는 건 일반적인 사실이죠. 현재 시제로 묘사를 해 주는데요. 비가 오다, 우리 동사 rain을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주어가 is죠.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s를 써줍니다. 그러면 it rains a lot in summer.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시제는 현재 시제이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진행 시제 한번 쓰러 가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중이라는 걸 우리가 묘사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현재
진행시제를 써주면 된다. 자, 어떻게 쓸까? 잘 보세요. 현재 진행시제는 먼저 비동사라는 걸 붙입니다. 자, is라는 주에 맞춰서 비동사 is를 써줍니다. It is. 자, 그리고 rain, 비가 오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동사 뒤에 뭘 붙이냐? ing를 붙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 현재 진행시제가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진행시제는 어떤 형태다? 비동사, 동사 뒤에 ing를 붙인 형태다. 그래서 it is raining now.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현재 진행시제 어떤 것이냐? 현재 시점에서 진행 중인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 시제이다. 형태는요, 아까 선생님이 비동사 써줬죠? 비동사는 현재형으로 써줍니다. 비동사 현재형 세 가지 있죠. am, is, are. 이셋 중에 하나를 주어에 맞춰서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동사 원형제에 뭘 붙여요? ing를 붙입니다. 이 형태로 우리가 진행 시제를 쓸수 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CF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confer, 참고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잠깐 참고만 하는 거예요. 모든 동사가 현재 진행 시제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있냐면요. 감정, 인식, 소유 등을 나타내는 동사들. 예를 들면 hate, 미워하다, 싫어하다,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 want, 원하다, need, 필요하다. know, 알다, believe, 믿다, understand, 이해하다, belong, 어디에 속하다, have, 가지다. 이런 것들은 진행형으로 안 써요. 예를 들면, 나는 이 펜을 갖고 있어. I have this pen. 근데 I'm having this pen. 나는 이 펜을 가지는 중이야. 좀 이상하죠? 가지면 가진 거지. 가지는 중이다? 뭔가 어색합니다. 이런 의미의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구나라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만드는 법 한번 표로 살펴볼게요. 일단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 원형 뒤에 그냥 ing를 붙이면 됩니다. eat는 eating이 되고 play는 playing이 됩니다. 자, 이로 끝나는 동사는요. 이를 빼주죠. 이를 빼고 ing를 붙인다. take, 이를 빼고 taking, come은요. 이를 빼고 coming이 되겠습니다. 자, I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I를 Y로 고쳐요. 이게 조금 어렵죠, 여러분. 동사 몇개안 되니까 이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lie, 뭐, 거짓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lying, Y로 바꾸고 ing를 쓰고요. die, 죽다라는 뜻이에요. dying이 되겠습니다. 자, 단문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도 있습니다. 이때는요. 자음을 한번더 쓰고 뭘 붙인다? ing를 붙인다. 자, run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죠? 자음 n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running, stop은요, stopping 이런 식으로 우리가 ing를 쓰는 규칙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현재 진행시제로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연습도 해볼 텐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비동사로 부정문, 의문문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비동사 의문문 어떻게 만들죠? 비동사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를 써주죠.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비동사의 의문문이 됐어요. 주어 앞에 동사를 보내면 됩니다. 자, 부정문도 만들어 볼까요? 부정문은요, 주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쓰고, 뒤에 뭘 붙인다? not을 붙입니다. not. 이 규칙만 사실 알면은 현재 진행은요, 뭐만 추가하면 돼요? 동사 뒤에 ing만 붙는, 네, 형태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규칙만 여러분이 알고 여기에 뭐만 추가된다? 아, 동사 뒤에 ing가 붙는 형태만 추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부정문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준다 했죠? 똑같아요. 주어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뭘 쓰냐? 동사 뒤에 ing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죠? 비동사의 규칙과. 자, 의문문은요.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문장 앞으로 갑니다. 비동사 주어의 형태. 그래서 비동사를 쓰고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ing 형태를 쓰면 현재 진행 시제의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대답도 볼게요. 긍정의 대답은요. Yes, 대명사 주어, 비동사. 부정의 대답은요, no,
대명사 주어, 그리고 비동사 not. 뒤에 우리가 동사

0: ing까지는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냥 비동사까지만 우리가 대답을 써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방금 배웠던 내용 바로 예문에 적용해 볼게요.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비동사 플러스 동사 뒤에 ing 형태 써야겠죠. he라는 주어는요, 비동사 is를 써주죠. 자, 근데 하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요, 비동사 뒤에 not을 써주면 되겠죠. He is not. 그리고 게임을 하다, 우리 동사 못 쓰죠? play라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써야 됩니다. ing를 쓰면 되죠. He is not playing computer games.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 자, 두 번째, 너는 음악을 듣고 있니라는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you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you는요, 비동사 are 써주죠. are. 자, 근데 질문이에요.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낸다라는 규칙 적용하면 are you?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니? listen, 듣다라는 동사에 ing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are you listening to music? 너는 음악을 듣고 있니?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대답을 볼게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you, 너에게 질문을 하는 거니까 I로 대답을 하는 거죠. Yes, I am. 자, 비동사까지 대답을 써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No, I'm not. not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진행 시제의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법 연습해 봤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practice 2로 가서 연습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친구들이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현재 진행 시제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a boy, 소년이 a kite, 연을 날리는 중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연을 날리는 중이다. 일단 비동사 is 나와 있죠. fly가 날리다란 뜻이에요. ing를 붙여주면 a boy is flying a kite, 연을 날리는 중입니다가 되는 거죠. 2번은요, a girl, 소녀가 a bicycle, 자전거를 타는 중입니다. A girl is. ride는요, 이로 끝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를 빼고 ing를 붙여주면 a girl is riding a bicycle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4번도 볼게요. Two people, 두 명의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하는 중입니다. 자, two people, 복수 주어가 나오면 비동사 is도 아니고 am도 아니고 뭘 써주냐? are 써주죠. Two people are. 자, 그 다음에 play. ing를 붙이면 two people are playing badminton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A dog. 개가 나오는데요. chase. 쫓다라는 동사예요. 쫓다. 그럼 개가 지금 공을 쫓는 중이다가 돼야겠죠. A dog is. 자, chase는요, 이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워주고 ing를 써야겠죠. A dog is chasing a ball. 네, 이렇게 되면 개가 공을 쫓는 중입니다라는 현재 진행 시제 문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에 보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보니까 What is Sora doing? 자, what은요, 무엇이라는 의미의 의문사입니다. 아직 우리가 의문사라는 거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해석만 할수 있으면 돼요. 소라는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 현재 진행 시제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중입니다. 자, she라는 주어, 비동사 is 써주고요. playing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쵸? She is playing the violin. 네,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밖에는 raining, 비가 오는 중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고 있다라고 할 때, it is 라고 문장을 시작해 주죠. 의문문은요, 이 비동사를 어떻게 한다? 문장 앞으로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is it raining outside? 밖에는 눈이 오고 있나요? 근데, 아, 죄송해요. 눈이 아니고, 밖에는 비가 오고 있나요?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나요? No, it isn't. 아니래요. 밖에는 눈이 오는 중입니다. It is snowing. snow가 눈이 오다라는 동사예요. ing 붙이면 눈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Is Minho singing? 자, 민호는요,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볼게요. No, he isn't. 부정문으로 답을 합니다. 그는 수영을 하는 중이에요. He is swimming. 자, swim은요, 단몸, 단점으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을 하나 더 추가하고 ing를 써주죠. 그래서 he is swimming.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진행시까지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grammar in real life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대화의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쭉 한번 괄호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Minho. What are you doing now? 민호야, 안녕. 무엇을 하는 중이니? I'm watching TV. 저는 TV를 보는 중입니다. It's a football game. Football, 미식축구입니다. 미식축구 게임을 보는 중이에요. Oh, the black team is winning. 자, 블랙팀이 이기는 중입니다. 자, 근데 win이라는 동사는요, 단몸, 단점으로 끝난 동사예요. 잠을 하나 더 붙여준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형태는 잠이 두개 들어간 이 위닝이 돼야겠죠? 1번, 알맞은 것을 고르면, 네, 위닝. 이 형태가 답이 되겠습니다. 블랙팀이 이기는 중입니다. 대화문 끝까지 읽어볼게요. Look at him. 그를 보세요. He's my favorite player.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Who? 누군데? 자, 그 다음 문제. 이번에 동사 원형의 ing 형태가 잘못된 것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네요. 자, 여기 보면은 he is running. 그가 뛰는 중입니다. He is holding the ball now. 그가 지금 공을 잡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 running의 형태가 잘못됐습니다. 자, running. 단모음, 단잠으로 끝나는 동사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의 winning처럼 잠을 하나 더 붙여줘야 된다. 자, run에서 N을 하나 더 붙입니다. 네, running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Look, he's running again now. 그가 다시 뛰고 있어요. 이것도 알맞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쓰세요라고 합니다. 자, 질문. What is Minho doing now? 민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까 전에 맨 앞에서 질문을 했잖아요. 민호야.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아, 나는 TV를 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I'm watching TV. 이것을 그대로 그는 TV를 보는 중입니다. 라고 써볼게요. 민호는 그죠. 그래서 he is watching. 그는 보는 중입니다. 무엇을요? TV. TV를요. 그래서 he라는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 is 그리고 watching, watch라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 시제로 답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grammar in real life 다 완성해 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포인트 통해서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오늘 두 가지 시제 배웠어요. 좀 많이 배웠는데요. 먼저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요, 무엇을 묘사할 때 쓰는 시제였죠?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현재의 상태, 그쵸? 어떤 상태를 쓰기도 하고, 또는요, 습관을 묘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을 묘사할 때도 우리가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은 금이다라는 속담 같은 것도 우리가 현재 시제로 써줬죠. 자, 현재 시제는요, 이러한 것들을 묘사할 때 우리가 써줍니다. 자, 그럼 현재 진행시제는요? 현재 진행시는 요 아래다 써볼게요. 현재 어떤 동작, 진행 중인 동작을 묘사할 때 우리가 현재 진행시를 써주죠. 자, 근데 여러분, 현재 진행시제의 그 형태도 한번 우리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현재 진행시는 주어 뒤에 뭘 써주죠? 네, 굉장히 중요한 비동사의 현재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 그리고요, 동사를 써주는데 동사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동사 뒤에 뭘 붙이죠? 네, 바로 ing를 붙여서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를 써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를 활용을 해서 두 가지 문장을 알맞게 완성을 해주고 열공 인증해 주시면 선생님이 열공 도장 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앙영어. 자, 오늘은 206강 자,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까지,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관계사에 대한 내용들, 관계 대명사와 부사까지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스테이지를 또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다루는 날이에요. 이것도 이제 한 시간에 끝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 수동태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자, 몇 가지의 사실을 공부를 하고요. 자,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도 이어서 자, 수동태 공부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공부할 순서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의 아이템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수동태와 능동태 뭐가 다른지, 조건은 뭔지, 그 다음에 수동태가 불가능한 아이들은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삼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되는지, 이런 얘기 나눌 거고요. 마무리는 역시 퀴즈로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all in one 팁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는데요. 수동태, 능동태 시작하기 전에, 태자 빼보세요. 그럼 수동, 능동 나오죠? 먼저 수동과 능동의 개념을 알아야 그 다음에 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 한번 확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 그래서 스스로 뭐뭐뭐를 하는 것을 능동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수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 되게 수동적이야.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당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숫자가 행동 따위를 받다, 당하다, 받을 숫자예요. 네, 그래서 자, 수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알려드렸냐면요. 이 태라고 하는 단어가 붙잖아요. 자, 태라고 하는 한 음절이 딱 붙게 되면 수동, 능동과는 또 다른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수동, 태는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뭡니까? 동사를 be 플러스 pp의 꼴로 쓰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자, pp 안에는 이미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쟤는 pp는 과거 분사고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pp가 스스로 뭘 못 나타내죠? 시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비동사가 뭘 나타낸다? 시제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저 두 개는 사실은 비동사와 형용사 보호로 봐야 되지만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수동태 동사로 이야기한다.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많이 배운다. 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be 플러스 pp의 꼴을 가지고 있어야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수동태로 써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수동태로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동태로 안 쓰면 그걸 다 능동태라고 해요, 우리는. BPP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다 능동적으로 스스로 뭘 해서 능동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태를 부를 때 능동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BPP를 빼고 나머지를. 이해되셨어요? 자, 이걸 예문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begin은요, 뭐뭐뭐를 시작하다라고 하는 타동사도 되고요. 뭐뭐뭐가 시작되다라고 하는 자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뒤쪽에 부사구가 와 있네요. 따라서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7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콘서트가 스스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의 의미는 있어요, 이 begin 안에. 그런데 be 플러스 pp로 표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능동태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은 스스로 하는 거, 수동은 당하는 것이 맞는데 태자를 붙이면 덕 이제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능동태는 어때요? BPP의 꼴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꼴 전체를 능동태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능동의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수동의 의미가 있는 예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능동태라고 하는 거는 아, 동사의 꼴을 말하는 거구나. 동사가 의미적으로 스스로 하면 능동, 당하면 수동이 아니구나. 수동태는 어때요? BPP의 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주어가 당하다의 의미를 표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능동수동의 개념과 능동태, 수동태는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하셔야겠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의 안에서는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그 나머지들은 사실은 테크니컬한 것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능동태, 수동태하고 능동이라고 하는 개념과 수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혼돈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서 태라고 하는 건 분명히 동사의 꼴로 보여지는 수동의 의미예요. 능동의 의미, 그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능동태로 표현하는 이런 자동사들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일부러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부터 이제 능동태, 수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는데요.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수동태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시제는 누가 표시한다고요? 얘가 표시한다고요. 시제는요, 여러분들 곱하기 3이에요. 기본 시제가 있어요.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3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비동사를 뭘로 쓰면? 현재형으로 쓰면 현재가 될 거고요. 비동사를 과거로 쓰면 과거형이 될 거고요. 비동사를 미래로 쓰면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will be pp.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세 단어라 해석이 굉장히 무서워요.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죠? 이거는 미래, 뭐뭐뭐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문 가실까요? 많은 아이템들이, 자, 그래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 항목들, 품목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on the shelves라고 하면요. 자, shelf죠? 자, 보통 복수형은 s를 붙여서 쓰는데, 이렇게 f로 끝나는 단어는 v를 붙이고, 뒤쪽에 es를 붙이니까 shelves.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선반이라고 하죠. 물건 따위를 진열하는. 그래서 많은 상품들이 선반 위에 진열되어져 있어요, 현재. 이게 바로 현재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예문입니다. 진열이 되어져 있었어요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제가 3개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본 3시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표시할 수 있다면 진행 3시제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주 일요일 날 산에 갑니다. 갑니다. 현재 시제예요. 어때요? 현재 시제, 동작 동사의 현재 시제는 규칙과 반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산에 갑니다라고 하면요.
지난주에도 갔고 지지난주에도 간 거고요. 다음 주에도 갈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산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시제가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규칙과 반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정의라면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진행시제가 나온 거예요. 진행시제도 뭐라고요? 곱하기 3. 자, 그래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럼 그 비동사를 뭘로 바꿔요? 진행형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자, 진행형이 뭔데요? be 플러스 ing. be 의 ing는 뭐예요? being. 그러면 앞쪽에 있는 그 비동사만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is being, are being, and being 플러스 pp. 개수가 좀 많기는 하지만 세 단어이긴 하지만 쫄 필요 없어요. 자, 이게 과거가 되면 were being, was being, pp. 그 다음에 이건 무려 네 단어가 되네요. will be being, pp.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느껴볼까요? 우리 예문으로? 예문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템들이 어떻게 되고 있대요? 진열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진열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면요. 여기 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찰칵 찍으면 전시가 그냥 깨끗하게 돼 있는 상태면 되고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런데 are being displayed는 느낌이 어때요? 많은 품목들이 진열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누군가는 진열 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낌 차이 아시겠어요? 오케이. 얘는 어때요? 앞으로 네 단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잘 묶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will be being displayed. 전시가 되고 있는 중일 것이다. 특정한 미래 시점에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료 시제가 있네요. 완료 시제는 어떻습니까? 완료 시제는 당연히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완료 시제가 원래 have pp잖아요. 근데 비동사를 완료 시제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have been 되는 거죠. 그것이 현재가 되면 have been pp, has been pp, 과거가 되면 had been pp, 미래 완료가 되면 잘 보실 수는 없지만 will have been pp도 있어요, 세상에는. 자, 이것도 예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많은 아이템들이 전시가 과거에 되어져서 현재까지도 그 전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have been displayed 한번 느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many items will have been displayed. 당황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선생님 동사가 길어요? 그래봤자 수동태고요. 시점만 미래의 완료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삼시제로 뭔가가 설명이 안 되니까 진행삼시제, 진행삼시제로 뭔가가 설명이 안 되니까 완료삼시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총 9개가 구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우리가 시제 수업을 하는 자 그런 클래스는 아니기 때문에 제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으나 일단 수동태를 시제별로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아주 쉽습니다. 왜 태어났을까요, 수동태는? 능동태의 주어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주어를 누군지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는. 요 예문 보세요. 누구누구가 만들지 않았다, 로마를 하루에. 누가 로마를 하루에 안 만들었는데요. 이거 밝힐 수가 없죠, 우리가 도저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동태로 쓰는 거죠. 로마가 건설되지는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능동태로 써서 주어를 밝히는 게 의사소통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fog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개죠? 안개 때문에 배송이 지연됐습니다 라고 쓰면 그냥 무미건조한 문장인데 안개 때문에 배송을 지연시켰어. 누가요? 내가. 내가 지연시켰어.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하면 내 거래처와 싸움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어를 좀 숨겨주는 것이 문장을 만드는 데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필요 때문에 수동태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뭐하러 수동태를 쓰나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문법이 덜 복잡했을 텐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

학생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은 세상에 이렇게 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 동사나 그럼 수동태로 다 쓸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간단해요. 결론적으로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수동태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목적어가 의미상 뭐였죠, 여러분들? 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당했어요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있는 동사여야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어때요? 자동사는 수동태로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자, 요 내용까지 정리를 하신 후에 예문으로 좀 가볼게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요, 존경하죠, 세종대왕을.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존경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종대왕이 존경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목적어 자리에 있던 킹 세종을 주어 자리를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써요? PPP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이거 현재로 쓰면 되는 거죠, 앞에를. 그러면 세종대왕님이 존경받아요. 누구에 의해서? 자,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불리하면 이거 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많은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니까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주어가 아니라 부사구가 되니까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도 상관없겠다. 자, 수동태의 성립 요건 뭡니까?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수동태가 불가능한 자동사. 자동사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자,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동사들이 이렇게 자, 다섯 개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되게 친숙한 그런 일형식 동사일 거예요. 그래서 일형식 동사 하면서 이런 아이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2형식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1, 2형식의 동사들은 애시당초부터 수동태가 안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실 적에 능동태, 수동태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happen과 같은 단어가 이렇게 수동태로 딱 적혀져 있고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딱 고르시면 돼요. 이 부분을 happen 자체가 발생되다의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동사예요. 하지만 태는 능동태로 써야 됩니다. 자동사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타동사의 경우에만 주어가 당했어요를 BPP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납득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어요. 2시에 오늘 오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푸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3, 4, 5형식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3형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3형식 문장을 기준으로 놓고 오늘은 3형식까지만 할 건데 수동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썼던 예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자리에 능동태를 쓸 거냐, 수동태를 쓸 거냐가 시험 문제로 출제됐어요. 그럼 뭘 보고 쓸 거예요? 많은 코리안들은 존경할 수도 있고 존경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존경받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주어에 근거해서 능동을 쓸까 수동을 쓸까를 결정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자, 뭘 보고 하세요?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하십시오. 뒤쪽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뒤쪽에 이렇게 부사구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없고 얘는 타동사예요, respect는. 그럼 타동사에 목적어가 없으면 뭐란 얘기죠? 그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서 얘가 존경받는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목적어의 유무로 능동태와 수동태를 판단합니다. 자, 요 아이템은 워낙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드려봤는데요. 자, hire는 누구누구를 고용하다의 타동사입니다. 이하에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여기에다 쓰셔야 되는 것이고 리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고용이 된 것이지 리가 누구누구를 고용하다의 내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 퀴즈로 좀 가볼까요? 수동태 사용 불가능한 거 뭐예요? 자동사.

0: 자, 두 번째입니다. 삼형식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거는 선택지 중에 자, 주어동사 목적어니까 부사구. 세 번째는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 일형식에서 사용될 수 없는 건 뭐예요? 주어동사의 부사니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저 오늘 강의는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수동태에 대한 것들 내일과 모레 반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1: Bali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보기만 하면, 책을 읽기만 읽으면 우리 친구들의 레벨이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책 안에 한번 흠뻑 젖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도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 과연 이 태풍 속에서 여기 있는 도로티와 토토는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 결과가 오늘 공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that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라거나 쓰기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that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Dorothy slammed the trap door shut. You scared me, Toto! She scolded the dog. But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Dorothy lay down on her bed. Toto snuggled beside her.
2: What will happen to us, Toto?
1: The girl asked her friend. Hour after hour passed by. Dorothy got over her fright.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Soon, Dorothy and Toto fell fast asleep.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She and Toto bounced up into the air. They landed on the soft bed. Chapter 5. A Sudden Landing. Dorothy sat up.
2: I wonder what happened, she said.
1: She noticed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0: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오즈의 마법사,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도로시가 있는 이 집이 사이클론, 열대성 폭풍 그 속을 막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토토가 문 밖으로 살짝 나갔었는데 그래서 토토 혼자 막 따로 돌아다니다가 겨우 도로시가 손을 뻗어서 토토의 귀를 잡고 아 드디어 구했다 이러면서 다시 집 안으로 다 끌어당겼죠. 그래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이야기였고요. 과연 도로시는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까요? 이 집이 지금 무사히 착륙을 해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쾅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치잖아요.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Dorothy slammed the trap door shut. 그렇죠. 도로시는 slammed, 쾅 닫았습니다. 네, 쾅 닫았습니다. slam이라는 것은 쾅 닫다. The trap door shut. 그렇죠. 왜쾅 닫았냐면 이 도로시의 감정이 조금 들어가 있겠죠. 왜요? 바로 토토가 이 trap door, 작은 문, 맞죠? 여기 있는 trap door, 작은 문이거든요. 작은 문이틈 사이로 빠져나가서 날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물론 구하기는 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쾅 닫은 것이죠. 이제 확실하게 닫고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 이 토토를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안 생기게 하고 싶다. 혹은 자기 자신도 빨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문을 쾅 세게 닫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도로시는 이 작은 문을 쾅 세게 닫았습니다. You scare me, Toto. She scolded the dog. 그렇죠. 네가 나를 겁먹게 했잖아. 나 놀랐잖아, 토토야. 난 무서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he, 바로 도로시가 되겠죠. 도로시는 scolded the dog. 그래서 이 개, 바로 토토가 되겠죠. 토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토토야, 잘했어. 이렇게 할 리는 없겠죠. 지금 뭘 했습니까? You scare me, Toto. 네가 나를 지금 겁먹게 했잖아. 아이, 조심 좀 하지. 뭐예요? Scold라는 것은 지금 토토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시가 바로 야단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은 아, 이 단어는 어떤 의미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뭐 시험 문제 속에서 단어를 만난다거나 모르는 단어는 그 언제 어디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뒤 문맥 그 글을 쫙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의미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다음은요. But 그러나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그러나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토토와 도로시가 되겠죠. 그들은 were both 둘다 relieved. 휴, 다행이다. 그렇죠. 어땠습니까? Relieved 했습니다. Relieve라는 것은 안도하게 하다, 안심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Relieved라는 게 만약에 D가 붙어 있지 않으면 동사 원형으로서 쓰이면은 상대방을 안심시키다, 안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Relieved, D가 붙게 되면은 바로 안도한, 안심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 둘은 둘다 안심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Well, that he was back inside. 즉, 토토가 다시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안도했습니다. 안심. 아우,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that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입니다.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that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아, 기쁘다. 아, 신난다. 아,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아, 오늘 좀 우울해. 슬퍼. 어떤 것 때문에 슬퍼.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긴장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를 나타내는 대시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아, 그래. 나 이거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그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대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새로울 수도 있겠고요. I'm happy that you are here 이라고 돼 있죠. I'm happy 라는 것은, 아, 나 좋아. 아, 나 기분이 좋아. 나 행복하다. 나 기분이 좋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I'm happy 까지만 적어도 되죠. 자, 그런데, 왜 happy 하냐는 거죠. 왜? 그래서 네가 왜 해피한데? 왜 I라는 사람이 왜 해피한데? 왜 기분이 좋은데? 라는 그 이유를 알려줄 때, 그 이유를 나타낼 때 이렇게 that을 붙입니다. That you are here. 네가 여기 와서 하, 난 너, 나참 기분이 좋다. 이런 걸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that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이 that은 여기 있는 이두 문장. 지금 제가 여기에 밑줄을 쳐두었죠. 이두 문장, 완전한 두 문장입니다. 완전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는 두 개를 붙여버린다. 풀로 붙인다라는 것이죠. 접착제로 붙인다.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뭘 붙이는가? 바로 두 문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hat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 앞에 나온 감정의 이유.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이 that 앞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I'm happy that you are here. 네가 여기 와서.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뭐뭐 해서라고 하면 되겠죠. 네가 여기 와서 나참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은요. 똑같습니다. He's worried that it might rain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제 눈에 보이죠? 두 문장이 보이십니까? 자, 두 문장의 밑줄을 쳐보세요. 두 문장의 밑줄 한번 쳐볼까요?
샤샤샤.

이렇게 치면 되는 것이죠. He's worried와 it might rain. 그렇죠. 이게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인데요. 이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여기 있는 that은 뭐다? 앞에 나온 걱정하는, 맞죠? 우려하는 이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0: Relieved.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도로시, 우리 오즈의 마법사 그 책입니다. They were both relieved. 그들은 둘다 안도했다라는 것이죠. That he was back inside. 여기서 he라는 것은 토토가 되겠죠. 토토가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와서 그들 둘다 안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hat 앞에 relieved가 있겠죠. 왜?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대시니까요. 자,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어떤 두 문장? 여기 있는 they were both relieved와 그 다음 that 다음에는 he was back inside. 또 서로 완전히 완전한 그런 두 문장인데 이 대시 착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흔히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 Dorothy lay down on her bed. 자, 그러니까 이제 막 긴장하고 토토 구해야 되는데 막 긴장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집은 날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Dorothy는 lay라는 것은 누웠습니다. 이 누웠다 할때 lie lay lay입니다. lie lay lay 누웠습니다. 어디에 누웠냐면 on her bed. 그녀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Toto snuggled beside her. 토토는 그녀 옆에, 도로시 옆에 snuggle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이제 동작이 좀좀 이게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안기면서 토토가 여기 있다면 토토가 아니라 도로시가 여기 있다면 토토가 막 이렇게 품속을 파고드는 거. 이게 바로 스너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What will happen to us, 토토? 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토토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The girl asked her friend. 자, 그러면 여기서 the girl이라는 것은 바로 도로시가 될 것이고요. Asked her friend라고 하면 바로 그녀의 친구니까 토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Hours after hour passed by. 시간이 흘렀습니다. Dorothy got over her fright. Fright라는 것은 바로 놀라움이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got over, get over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get over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시는 그녀의 놀람이나 두려움을 이제 떨쳐버렸다,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집은, 지금 도로시가 안에 있는 그 집은 rocked. rock이라는 것은 바위했다. 엄청난 바위가 바위했다.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rock이라는 것은 흔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렸고요. and swayed. sway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렸습니다.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이 폭풍,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그 한가운데서 흔들렸습니다. Soon,곧, Dorothy and Toto fell fast asleep. 그리고 도로시와 토토는 fell,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떨어졌냐면, 아, 잠으로 떨어졌네. fast는 빠르게가 아니고요. 깊이, 깊게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Dorothy slammed the trap door shut. "You scared me, Toto," she scolded the dog. But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Dorothy lay down on her bed. Toto snuggled beside her. "What will happen to us, Toto?" the girl asked her friend. Hour after hour passed by. Dorothy got over her fright.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Soon, Dorothy and Toto fell fast asleep.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orothy, 도로시는 was awakened. awaken 이라고 하면은 깨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was awakened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수동태죠. 뭔가를 당하는 거죠. 깨워졌다. 내가 누군가를 깨우는 게 아니라 도로시가 깨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도로시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깨움을 당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A sudden shock. 이 갑작스러운 충격. 뭐, 쿵! 하는 어떤 소리나 뭔가 누군가 옆에서 확 소리를 지른다거나 갑작스러운 충격이니까 뭔가에 부딪혔겠죠. She and Toto bounced up into the air. 그녀와 토토는. 그녀는 바로 도로시겠죠. 그녀와 토토는 bounced up. 우리 bounce라는 것이 이렇게 퉁퉁 튀는 거 아니에요? 트램폴린을 탄다면 붕붕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bounced up이라는 것은 튀어오르다. into the air. 공기 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They landed on the soft bed. 그들은 착륙했습니다.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에요? 부드러운 침대. 그러니까 도로시가

0: 누워있던 그 침대에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부드러운 침대 위에 착륙했습니다. 혹은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Chapter 5, 제5장입니다. A sudden landing, 갑작스러운 착지 혹은 착륙이 되겠죠. 막 집이 날아다니고 있었으니까. Dorothy sat up. 도로시는 다시 한번 이 몸을 세워서 앉았습니다. 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I wonder what happened, she said. 이제 그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말을 했냐 하면 I wonder, 궁금해.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 나좀 궁금해. 지금 밖에 어떻게 돼 있는지 도로시와 토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까 폭풍 속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이죠. She noticed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그녀는 notice라는 것은 알아차렸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느껴보니까 이제 집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그렇죠. 집이 더 이상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이 집이 착륙했다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요. 집이 어딘가에 안전하게 내려앉았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다음 내용 너무나 궁금하죠?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 오늘도 빠뜨릴 수 없겠죠?
1: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She and Toto bounced up into the air. They landed on the soft bed. Chapter 5. A Sudden Landing. Dorothy sat up. I wonder what happened, she said. She noticed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Scold. Scold. You scared me, Toto. She scolded dog. Relieve. Relieve. But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Fright. Fright. Dorothy got over her fright. Sway. Sway.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Awaken. Awaken.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는 바로 Move라는 것입니다. Move라는 것은 제가 지금 Move 하고 있죠. Move 뭡니까? 춤추는 거 아니고요. 권투하는 거 아니고요. Move는 움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문을 통해서 이 Move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어휘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도 하나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ar is not moving.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 여기서 move는 바로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움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we will move to a new house.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움직이다를 활용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말이 조금 어색해요. 조금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우리는 할 것이다. 새로운 집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집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뭐죠, 우리 친구들? 맞습니다. 뭐라고요? 이사하다. 그렇죠. 새로운 집으로 움직인다. 이 말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그 문맥에 맞게 약간 말을 고쳐나가면은 이렇게 또 다른 의미가 생기곤 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혜림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주당 5일 근무제를 우리가 시작한 지 꽤 됐죠. 10년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당 4일 근무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각에서는 야 그게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각에서는 우와 대박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주당 4일 근무제.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엮어봤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그 첫 시작이죠.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두 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CDC changes mask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CDC가 어떤 조직인지는 잠시 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ully vaccinated.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바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죠.
1: CDC changes mask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It is a major step toward returning to pre-pandemic life.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ased mask wearing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people, allowing them to stop wearing masks outdoors and in most indoor settings, except in crowded settings including on public transit, planes, in schools, and healthcare facilities.
2: CDC changes mask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It is a major step toward returning to pre-pandemic life.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ased mask-wearing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people, allowing them to stop wearing masks outdoors and in most indoor settings, except in crowded settings including on public transit, planes, in schools, and healthcare faciliti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이번 기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 ease.
2: To ease.
1: Crowded setting.
2: Crowded setting.
1: Public transit.
2: Public transit.
0: 첫 번째 단어는 to ease. 완화하다라고 하죠. 쓰는 편이죠.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다. Relax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Crowded setting, crowded setting, 밀집 환경이라고 하죠. 지하철이라든가 등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환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ublic transit, 대중교통이죠. 지하철, 버스 등을 얘기합니다. Public transit. 자, 단어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살펴봐야 되겠죠. It is a major step toward returning to pre-pandemic life. 아, 이 날이 과연 올까요? Pre-pandemic life라는 얘기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it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장 선두에 보통 it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일단 뚜껑은 열지 않고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고요. 당연히 뒤에 나옵니다. 자,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아주 큰 일보를 내디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ake a step. 우리가 한 발을 떼는 거죠. 그래서 a major step toward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큰 걸음을 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

0: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미국의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우리도 KCDC가 있잖아요. 미국의 CDC,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is mask wearing guidance.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relaxed,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니죠. For fully vaccinated people. 아니, 그냥 vaccinated people만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엔 요걸 꼭 써줍니다. 왜냐면, 존슨 앤 존슨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맞으면 돼요. 예, one and done 백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은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두 번까지 완벽하게 백신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요즘엔 fully vaccinated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예방접종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전 세계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한 나라는 이제 영국하고 이스라엘이 최초였고요. 반면에 실내까지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지침이 나온 것은 미국이 최초라고 하더군요. 이로 인해서 allowing them to stop wearing masks outdoors and in most indoor settings. 그렇군요. 자, allow는 허용이 되는 거죠. 완전히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실외와 그리고 대부분의 실내 환경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의 경우에는 요거 뭔가 제한이 있긴 하다는 얘기죠. Except in crowded settings. 그렇습니다. 밀집 환경은 제외되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including on public transit, planes, in schools, and healthcare facilities.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이라든가 비행기 기내에서 그리고 학교라든가 의료시설 그리고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밀집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 규정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연방정부의 공관인데 주마다 입장이 다 달라서 혼란이 상당히 좀 심하다 라고 하는 후속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확인하시죠.
1: CDC changes mask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It is a major step toward returning to pre-pandemic life.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ased mask-wearing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people, allowing them to stop wearing masks outdoors and in most indoor settings, except in crowded settings including on public transit, planes, in schools, and healthcare facilities.
2: CDC changes mask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It is a major step toward returning to pre-pandemic life.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ased mask-wearing guidance for fully vaccinated people, allowing them to stop wearing masks outdoors and in most indoor settings, except in crowded settings including on public transit, planes, in schools, and healthcare facilities.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A four-day work week이라고 하는 것이 주 4일 근무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a five-day work week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근무제가 된 지 이미 20년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주 4일 근무제 in South Korea.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 4일 근무제면 저도 회사를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1: A four-day work week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well known for its intense work culture. That, however, is now changing as people try to find a better work-life balance. Now, a four-day work week is picking up momentum in South Korea, although some say implementing it on a national level is easier said than done.
2: A four-day work week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well known for its intense work culture. That, however, is now changing as people try to find a better work-life balance. Now, a four-day work week is picking up momentum in South Korea, although some say implementing it on a national level is easier said than don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Intense. To pick up momentum.
2: To pick up momentum.

0: To implement.
1: To implement.
0: Easier said than done.
1: Easier said than done.
2: 첫 번째 단어는 intense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치열한, 극심한, 뭔가 빡빡한 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to pick up momentum이라고 하죠. To pick up momentum. 보통 gain momentum이라고 해서 G-A-I-N, gain을 참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pick up을 썼네요. 탄력이 붙다, 흐름을 타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implement, 계획이라든가 정책을 실행에 옮기다, 실행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implement. Easier said than done. 아, 이거 알아야겠네요. 이거 말은 쉽지만 현실로 옮기기는 어려운 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이런 표현 염두에 두시고요.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South Korea is well known for its intense work culture. 아, 그렇게 돼 있군요. Be well known for. 뭐뭐로 유명한 거잖아요. 자, 한국은 말입니다. Intense. 강도 높은이라고 하는 말이 이 문맥에는 어울릴 것 같아요. 강도 높은 근로 문화로 유명합니다. 소위 빡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That, however, is now changing. 아, 그런데 이러한 강도 높은 근로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As people try to find a better work-life balance. 우리가 흔히 워라벨이란 말 쓰잖아요. 이때 워가 work, 그리고 라가 life, 그리고 배가 balance잖아요. 요걸 이제 워라벨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나은 워라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도 중요하다.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강도 높은 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Now a four-day work week is picking up momentum in South Korea.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work week이라고 하는 것이 주 무슨 근로제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주 4일 근로제가, 근무제가 지금 한국에서 뜨고 있습니다.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세몰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때 쓰고요. Picking up 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aining을 쓰면 됩니다. Gain momentum. 여기서는 gaining momentum이 되겠고요. 반면에 잘 가던 흐름이 수그러들 때, 그럴 땐 lose momentum을 쓰게 되죠. 함께 알아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이제 주 4일 근무제가 뜨고 있다는 내용은 요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아니고요. 애초에 근무일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듀윌이라든가 몇몇 회사들이 이미 작년부터 주 4일 근무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although some say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implementing it on a national level. 이때 이순 주 4일 근무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is easier said than done. 그 말이 쉽지 현실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 정말 많이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0: A four-day work week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well known for its intense work culture. That, however, is now changing as people try to find a better work-life balance. Now a four-day work week is picking up momentum in South Korea, although some say implementing it on a national level is easier said than done.
1: A four-day work week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well known for its intense work culture. That, however, is now changing as people try to find a better work-life balance. Now, a four-day work week is picking up momentum in South Korea, although some say implementing it on a national level is easier said than done.
2: 오늘은 A와 B 사이의 균형, a balance between A and B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당연히 동사가 중요하죠. 많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더욱더 쉽지 않다라는 기사가 참 많은데요. 일단 many women are blank to blank a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 rearing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tween A and B 할 때 직장 생활과 육아니까요. between work and child rearing 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child care하고 child rearing은 느낌이 좀 달라요. child care는

0: 애를 좀 돌보는 쪽에 조금 가까운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육원이라든가 이럴 때 child care centers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child rearing은 정말 아이를 키우는 그 행위 자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child rearing centers, 그거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child care보다는 요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많은 여성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둘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요. 할때둘다 S로 시작되는 동사인데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균형을 잡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 물론 achieve라고 해서 달성하다라는 말도 쓸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기본 메뉴는 strik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rike a balance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균형을 잡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뒷부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 생활과 육아라고 할 때는 이제 work and child rearing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직장 생활과 가정의 삶이라고 할 때는 work and family life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조금씩 변경해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striving이란 단어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strive.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라고 할때 씁니다. 참고로 struggling은 느낌이 다르죠.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느낌을 완전히 다르겠습니다. striving이란 얘기는 make a great effort. 큰 노력을 기울이다라는 의미라면, struggling이란 얘기는 잘안 되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고는 있는데, 뉘앙스로는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맥에서 어떤 걸 쓰실 건지는 분명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 전체 듣고 이번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Many women are striving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 rearing.
2: Many women are striving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 rearing.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 작성하고요.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4-day work week and work life balance. 앞에 나왔던 내용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주 4일 근무제 그리고 워라벨. 직원 부족에 시달리는 많은 기업들이 더 나은 워라벨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주 4일 근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 부족해요. 고용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꼭 월급만 있는 건 아니죠. 며칠 일해야 되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되죠? 월차는 어떻게 되죠? 그런 걸 따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직원 부족에 시달리다라고 할 때 잠시 후에 볼 거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사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채택하다? 좀 익숙하죠? 일단 직원 부족이라고 할 때, 노동력 부족이라고 할 때는 a labor shortage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조금 큰 느낌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인 느낌이 조금 강하고, 또 특정 업계에서 직원이 부족할 때 쓰고,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조금 무거운 단어입니다. 시달리다 라고 할 때 to struggle with, 뭐뭐로 안간힘을 쓰다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to grapple with, 뭐뭐로 씨름하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느낌은 조금 다르죠. 여기는 안간힘을 쓰는 쪽, 여기도 문제가 있지만 해결하려고 좀 노력하고 씨름하는 쪽. 마음을 사다, 유혹하다라고 할 때 attract, 가장 보편적으로 씁니다. attract foreign investment, 외국 자본을 투자하다. 외국, 그러니까 외자죠. 외자를 유치하다라고 할때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to entice, 이것도 유치하다, 유혹하다. lure, 이거는 미끼를 던지면서 유혹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blank for workers. 자, 직원 부족이 시달리는 겁니다. Many companies are blank a 4-day work week. 많은 기업들이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To entice, to attract, to lure 다 쓸 수 있는데요. People seeking a better work-life balance.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상당히 편해지는 겁니다. 자, 직원 부족이 시달리다는 얘기는 직원이 절박한 거죠. 그래서 desperate for workers. 바로 우리가 며칠 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표현입니다. 아는 걸 쓰는 게 좋죠. Many companies are adopting a 4-day work week. 채택하다, adopt. 요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요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Four-day work week and work-life balance. Desperate for workers, many companies are adopting a four-day work week to entice people seeking a better work-life balance.
2: Four-day work week and work-life balance. Desperate for workers, many companies are adopting a four-day work week to entice people seeking a better work-life balance.

0: 오늘도 중요한 표현 단어들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Public transit.
2: Public transit.
1: To pick up momentum.
2: To pick up momentum.
1: To implement.
2: To implement.
1: Easier said than done.
2: Easier said than done.
1: To strike a balance.
2: To strike a balanc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 그리고 스크립트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38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수동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수동태란 무엇이었죠? 수동태란 주어가 동작을 받거나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의 형식이었습니다. 형태는 비동사에다가 PP를 붙여서 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오늘은 수동태 문장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동태 문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능동태에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자, 수동태로 바꾼다면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동태는 뭐라고 했어요? 동작을 받거나 당하는 것, 그걸 나타내는 동사 형식이라고 했죠. 이때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동사의 동작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능동태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수동태에서는 이 능동태의 목적어였던 아이가 주어 자리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동사는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우리 이 동사의 형태를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비동사에다가 PP 형태 혹은 동사에 ed 붙인 이 형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능동태 문장의 주어였던 아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뒤에 by 플러스 명사 또는 by 플러스 대명사의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짜잔! 이게 바로 수동태 문장이에요. 자,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첫 번째, 동사는 그대로 쓰지 않고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써준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 수동태 문장에서 by 뒤에다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에 의해서, 능동태 문장의 주어에 의해서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수동태 문장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수동태 문장은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로 사용한 문장이고, 동사에 주어가 행위를 받는다는 표시 BPP를 합니다. 우리 요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적용을 해볼게요. My sister broke my glasses. 자, 요거는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내 여동생이 broke, 깨뜨렸다, 랍니다. 무엇을? 내 안경을요. 요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고요. 능동태 문장입니다. 왜요? 주어인 내 여동생이 깨트린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능동태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이걸 한번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있던 my glasses가 어디로 가요? 주어 자리로 갑니다. my glasses. 그러면 내 안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깨트린 게 아니라 깨트려진 거, 그쵸?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써줘야 돼요.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써줍니다. 이때 과거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비동사 과거형 were 써줬고요. break의 PP 형태인 broken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바꿨을 때는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있던 my glasses가 주어 자리에 사용이 되었고요. 동사 자리에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 어디로 간다고요? 제일 뒤에 by 뒤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죠. By my sister 이렇게요. 해석은요. 내 안경은 깨졌다, 부서졌다. By my sister 내 여동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행위를 했는지는요, 문장 뒤에 by로 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도 합니다. by 뒤로 가는 것은 능동태 문장의 주어다. 그래서, my glasses were broken by my sister. 우리 방금 봤던 그 문장인데요. 능동태 문장의 주어였던 my sister를 by 뒤에다가 써서 행위자가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rain is produced by dark clouds 라고 합니다. produce라고 하는 거는 생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인데,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비가 만들어진다 라는 뜻이죠? 근데,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by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써준다 라는 겁니다. dark clouds, 먹구름이죠. 먹구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쓸 때, 혹은 읽을 때, 하다, 되다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는요, 이 동사의 형태를 보고, 주어가 동사 하는 건지, 아니면 동사 되는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동사의 형태가 be 플러스 PP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수동태니까, 동사 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Jane asked the teacher a question. 자, 여기서는 동사의 형태를 봤더니 동사에 ed를 붙인 동사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겠죠. 비동사 없잖아요. 그래서 Jane asked the teacher a question이라고 하면 제인이 물어봤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에게 질문을 물어봤다라는 뜻이죠. The teacher was asked a question by Jane. 자, 이번에는 동사의 형태를 봤더니 뭐라고 쓰였어요? was asked. 비동사 과거형에다가 ask의 PP 형태를 썼습니다. 그러면 수동태구나라는 거 판단할 수 있죠. 해석할 때는 그래서 선생님은 질문했다가 아니라 질문을 받았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 선생님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제인에 의해서 마지막에 행위자까지 나와 있네요. 독해를 할 때는 이렇게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쉽게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문장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문장 쓸 때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인 의미 관계를 통해서라는데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at factory produces car. 아까 produce 하면 뭐라고요? produce는 생산하다,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공장은 차를 만든다, 생산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공장은 사람도 아닌데 공장이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식적인 의미 관계를 통해서 판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만드는 거예요? 공장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공장이 차를 생산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능동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능동태의 주어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Cars are produced in that factory. 이 문장은 수동태죠? 이번에는 차가 주어네요. 차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e produced 이렇게 수동태로 써줬습니다. In that factory, 그 공장에서. 차가 그 공장에서 생산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비교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더 응용해 볼게요.
동사를 찾아 밑줄로 표시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세요.

쓰세요. 1번. The window was broken by Justin.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는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쓰인 was broken이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창문은 break가 깨다인데, 부수다인데, 수동태로 썼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깨졌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창문은 저스틴에 의해서 깨졌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 그 다음 2번입니다. My little brother broke the flower vase. 자, 이번에는 동사가 어딨어요? broke. broke가 동사죠. 자, 동사가요. BPP 형태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입니다.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내 남동생이 깼다. The flower vase 하면 꽃병이죠. 꽃병을요. 그래서 깼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주어가 동사했다라는 뜻입니다. 3번. The glass is filled with water. 자,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is filled. 비동사에다가 fill에 ed가 붙은 형태였네요. 요거는 수동태 문장입니다. 주어인 the glass, 잔이죠. 잔이요.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를 썼습니다. 그래서 채워져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잔은 물로 채워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4번, please fill this bottle with water. 똑같이 fill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형태가 다르죠? BPP의 형태로 쓰이지 않고 그냥 fill이라고 썼습니다. 능동태 문장이에요. fill이라고 하면 채우다 라는 뜻이니까요. Please fill this bottle with water 이라고 하면 이 병을 물로 채워주세요 라는 뜻이죠. fill은 채워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I respect him for his hard work. 동사 찾아볼까요? 동사는 주어인 I 뒤에 respect가 동사겠죠. 존경하다란 뜻입니다. 자, BPP 형태 아니니까 능동태고요. 내가 존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존경을 한다. 누구를? 그를요. 근데 뭐에 대해서 존경하냐면 for his hard work래요. 그의 노고에 대해서 그를 존경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respect, 존경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6번. The king was respected by his people. 자, 이번에는요. respect가 아니라 was respected라고 썼습니다. 비동사에다가 동사 PP 형태 써줬으니까 요거는 수동태겠죠. 주어인 왕이 존경을 하는 게 아니라 존경을 받는다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동사 과거형이니까 존경받았다가 되겠네요. 그 왕은 그의 백성들에 의해 존경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7번. This store sells boots. 자, 여기서는 동사가 뭐예요? sells가 동사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셀에 s를 붙여서 써줬거든요. 능동태 문장입니다. 이 가게가 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상식적인 관계의 의미로 보라고 했습니다. 가게가 사람은 아니지만 이 가게가 팔리는 게 아니라 가게가 부츠를 판다는 뜻이니까 능동태 쓴 거예요. 이 가게는 부츠를 판다. sells는 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The doll, 인형이죠. 그 인형은 was sold. 자, 비동사의 PP 형태 쓰였네요. 수동태 문장입니다. 인형이 파는 게 아니라요. 팔린 거예요. 그리고 과거형으로 썼으니까 팔렸다라고 해석해야겠습니다. 그 인형은 팔렸어요. 누구에게? To an old woman. 한 노부인에게 그 인형이 팔렸다고 하네요. 9번. The accident was reported to the police. 자, 여기서는 동사가 뭘까요? was reported. 비동사에 PP 형태가 붙었습니다. 수동태 문장이죠? 수동. 주어가 그 사고예요. 그 사고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를 썼습니다. 시제, 과거 시제니까요. 신고되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 사고는 경찰에 신고되었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10번. I reported the fire to the fire station. 똑같이 report란 동사를 썼는데 이번에는 비동사를 안 썼습니다. reported, 동사의 과거형으로 써준 거고요. 능동태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주어가 동사했다라고 해석하면 되니까요. 나는 신고했다라는 뜻이죠. 뭘 신고했대요?
The fire. 그 화재를 신고했대요. To the fire station이라 했으니까 소방서에다가.

그 화재를 신고했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11번, The fish was fried in oil. 자, 여기서는 동사가 뭐예요? Was fried. Was fried. 원래 fry라고 하면 튀기다 라는 뜻인데요. BPP 형태를 써서 수동태로 만들었네요. 주어가 the fish, 그 생선이에요. 생선이 튀기는 게 아니라 튀겨진 거죠. 그리고 비동사 과거형 썼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튀겨졌다. 그 생선은 기름에 튀겨졌다 라는 뜻입니다. 12번, 12번에도 fry라는 동사 과거형을 써줬는데 자, 여기서의 fried는 PP, 그리고 12번의 fried는 과거형입니다. 튀겼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I fried two eggs for breakfast. 이때는 능동태 문장이죠. 능동. 자, 주어가 동사했다 라고 해석하면 되니까요. 나는 튀겼다. Two eggs, 두 개의 계란을.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통 계란을 튀긴다라고 할 때는 그냥 계란 후라이 만드는 거 있죠? 후라이 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튀겼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침으로 계란 두 개를 튀겼다. 13번, My mother reuses paper bags. 동사 찾아볼까요? 동사가 조금 어려운 동사가 쓰였는데요. reuses, 여기에 밑줄. 우리 use는 알잖아요, 그죠? use가 뭐예요? 사용하다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앞에 이렇게 re가 붙으면 다시라는 뜻이 붙어요. 그러면 reuse 하면 뭐겠어요? 다시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reuses 앞에 비동사 쓰이지 않았으니까 이건 능동태 문장이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reuse에 s를 붙여서 썼어요. 그러면 my mother reuses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우리 엄마는 재사용하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reuses, 재사용한다. 무엇을? paper bags, 종이봉투를요. 이런 문장이고요. 14번에 보시면 또 reuse가 쓰였는데 이번에는 비동사 뒤에 PP 형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죠? 수동태 문장이에요. paper cups, 종이컵이죠. 종이컵이 재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재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are reused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In my office, 내 사무실에서래요. 종이컵은 내 사무실에서 재사용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The old building was destroyed by the storm. 동사가 어디 있어요? Was destroyed, 그쵸? Was destroyed. 잘 찾으셨나요, 여러분? 비동사에다가 동사 PP 형태 썼으니까 수동태 문장이네요. 주어인 the old building, 그 오래된 건물은 파괴한 게 아니라 파괴된 거라서 이렇게 수동태를 썼고요. 동사 과거형 썼으니까 파괴되었다라고 해야겠죠? 그 오래된 건물은 파괴되었습니다. By the storm, 폭풍우에 의해서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16번. The storm destroyed the whole village. 자, 동사가요. destroyed라고 되어 있어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아니죠? 능동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동사했다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그 폭풍우가 파괴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무엇을? The whole village, 전체 마을을 파괴했다라는 뜻입니다. 17번, I am paid 5 million won a month. 자, 여기서는 동사가 뭐예요? am paid. 비동사에다가 pay의 PP 형태가 쓰였어요. 동사 원형은 pay, 지불하다 라는 뜻인데요. BPP 형태로 쓰였으니까 수동태 문장이죠. 자, 그러면 내가 지불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불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얼마를? 500만 원이죠. a month니까 한 달에 500만 원을 지불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18번. 18번은 pay라고 썼습니다. BPP 형태가 아니네요. 요거는 능동태 문장이죠. 능동.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불한다. 3만 원을 per month 매달 for internet service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 그래서 지불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9번 bad food causes stomach aches. 자, 여기서는 동사가 뭐예요? causes 동사 원형은 cause 유발한다 인데요 여기 주어가 bad food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를 붙여서 써줬습니다. 능동태 문장이죠.
그래서

나쁜 음식, 안 좋은 음식은 유발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무엇을? Stomachaches. 복통을요. 나쁜 음식은 복통을 유발한다. 20번.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The tsunami was caused by an underwater earthquake. 여기서는 동사가 뭐예요? was caused. 비동사에다가 PP 형태 썼으니까 수동태 문장이네요. 주어인 쓰나미가 유발한 게 아니고 유발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비동사 과거형이니까 유발되었다, 초래되었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쓰나미는 초래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an underwater earthquake. Earthquake는 지진인데요. Underwater이라 했으니까 물 아래, 해저 지진입니다. 해저 지진에 의해서 초래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능동태랑 수동태 문장 비교해 봤는데요. 동사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죠. 이제 빈칸에 주어진 동사에 알맞은 형태 쓰는 거 넘어가 볼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의미에 맞게 능동태로 쓸 건지 수동태로 쓸 건지 판단해서 동사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 6번은 현재 시제를 활용하래요. 자, eat, 먹다죠. 먼저 rabbits blank carrots. 여기에 들어갈 동사의 형태는 뭘까요? 주어가 토끼인데 토끼가 당근을 먹는 거예요. 그쵸? 토끼가 먹어지는 게 아니라 먹는 거니까 능동으로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 rabbits eat carrots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carrots가 주어 자리에 갔어요.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네. 그러면 동사는 BPP 형태, 수동태로 써줘야죠. carrots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 are 써주고요. eat은 이렇게 PP 형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능동태 문장의 주어였던 rabbits는 by 뒤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당근은 토끼에 의해 먹힌다라는 뜻입니다. 2번도 볼게요. speak, 말하다인데요. Spanish, Spanish가 주어예요. 여러분, 스페인어라고 하는 게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스페인어는 말해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주어가 스페니쉬니까 이때는 수동태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쉬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스페니쉬 3인칭 단수 주어이고 일반적인 사실 이야기니까 비동사 현재형으로 is 쓰면 되겠습니다. Spanish is spoken in Mexico. 스페인어는 멕시코에서 말해진다, 사용된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B의 주어는 people이거든요. 사람들은 말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능동으로 써야죠. People speak Spanish in Mexico. 사람들은 멕시코에서 스페인어를 말한다. 능동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understand. 이해하다인데요. 자, 먼저 I가 주어예요. 근데 뒤에 봤더니 by my parents라고 되어 있네요. 내 부모님에 의해서 요런 거 우리 수동태 문장에서 썼죠? 나는 내 부모님에 의해 이해된다, 이해받는다라는 뜻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I니까 비동사 am 써서 I am understood by my parents 요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My parents가 주어면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능동태로 쓰면 돼요. My parents understand me.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4번. cause. cause는 유발하다라는 뜻이죠. A의 pollution. 오염 또는 공해라는 뜻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염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한다. 유발한다. 라고 쓸수 있겠죠.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뜻일 땐 능동태니까요. cause 그대로 적어주되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이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Pollution causes global warming. 요렇게요. 공해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 초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global warming을 주어 자리에 썼어요. 우리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면 수동태로 써야 되죠. 그래서 causes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역시 주어는 3인칭 단수고 현재 사실에 대한 이야기니까 is caused 요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초래된다, 유발된다, 뭐에 의해? 공해에 의해. 그 다음에 5번 pollute. 여러분 pollute의 명사형이 아까 pollution이거든요. pollute이라고 하면은 오염시키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요거를 이번엔 활용해 볼 건데요. A, smoke from factories가 주어입니다. 공장에서의 연기죠.
공장으로부터의 연기가 blank the environment, 환경을 오염시킨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 연기가 오염시키는 거니까 능동태로 쓰면 되겠네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게, 주어는 smoke, 연기입니다. 그 뒤에 from factories는 이렇게 괄호 묶어줄게요. 공장에서 온 연기, 연기가 핵심 주어예요. 뒤에 있는 from factories는 smoke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네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우리 S 붙여주기로 했죠. pollute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장에서의 연기가 오염시킵니다. 무엇을? 환경을 이란 뜻이죠. 자, B에는요, 우리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였던 the environment가 주어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수동태로 써야겠어요. 자, 주어는 the environment. 역시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비동사는 뭘 써줘야 되죠? is 써주면 됩니다. is polluted by smoke from factories. 그래서 환경은 공장에서 온 연기에 의해 오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전체 by부터 끝까지 한번더 괄호 묶어줄까요? 능동태 문장의 주어였던 smoke from factories를 by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6번, respect. respect, 존경하다라는 뜻이죠. our teacher, 우리 선생님이 주어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 뒤에 봤더니 by all the students. by에다가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 의해 존경받는다라고 쓰면 되겠어요. 자, 우리 선생님 3인칭 단수 주어니까요. 비동사 못 써주면 돼요. is 써주면 되죠. is respected by all the student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ll the students, 모든 학생들이 주어 자리에 왔어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을 존경한다. 능동태로 써야 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 요거는 복수니까요. respect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모든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을 존경한다. 자, 우리 이제 7, 8, 9, 10, 요네 문제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과거 시제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과거형으로 쓰는 거 주의하셔야겠죠? 수동태 쓸 때. 7번 give. give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his parents가 주어인데요. 그의 부모님은요. 그에게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준 거니까 능동태가 되겠네요. 과거 시제 뭐라고 해야 되죠? gave. His parents gave him a lot of mone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주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뒤에 by his parents가 나왔죠? 여기는 수동태를 써야겠습니다. 그는 받는다. 받는다인데 우리 give 활용해서 수동태로 써볼 거예요. 시제 과거니까 he was given 이렇게 써서 그는 받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He was given a lot of money by his parents. 그는 그의 부모님에 의해 많은 돈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8번. 요거 우리 많이 본 단어다. 그죠? destroy, 파괴하다라는 뜻인데요. The city가 주어예요. 그리고 뒤에 by an earthquake가 나왔습니다. by 명사

싸우면 쉽다, 그죠? 수동태로 쓰면 되겠네요. 그 도시는 지진에 의해 파괴되었다라고 쓰면 되겠어요. 주어가 the city,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과거형 비동사 was를 쓰면 되겠죠. was destroyed.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an earthquake가 주어 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지진이 파괴했다. 능동태로 써야죠. 지진이 그 도시를 파괴했다. 뭐라고 하면 돼요? destroyed. An earthquake destroyed the city.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9번, find. find. 발견하다. 이 동사 적어볼 건데요. I blank my sunglasses in Troy's car. 자, 요거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내가 발견된 게 아니라요. 내가 내 선글라스를 발견했다라고 써야겠죠. 주어가 동사했다, 능동이니까 find의 과거형 found를 써주면 완성입니다. I found my sunglasses in Troy's car. 나는 내 선글라스를 트로이의 차에서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있던 my sunglasses를 주어 자리에 썼네요. 그러면 수동태로 써야겠다. 주어가 이번에는 복수니까요. 비동사 과거형 were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My sunglasses were found in Troy's car. 내 선글라스는 트로이의 차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10번 welcome 요거는 환영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Everyone blank the new English teacher. 모든 사람들이 새 영어 선생님을 환영했다. 요렇게 쓸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한 거는 주어가 동사했다, 능동이니까요. 우리 능동태 과거형으로 everyone welcome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였던 the new English teacher

0: 새 영어 선생님은 환영받았다. 수동태로 was welcomed by everyone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by 플러스 명사 이렇게 능동태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줘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빈칸에 주어진 동사의 알맞은 형태를 쓰세요. speak 활용해서 English blank all around the world 여기에 어떤 동사 써야 될지 정답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형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진 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3: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4: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4: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4: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4: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리해주세요.
4: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지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오늘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왔어. 진짜 환영합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파트 잘 찾아와 주니까 그것만큼 기특하고 예쁜 게 없네. 아, 선생님은 늘 학생들을 보면 다 뭐 예쁘지만 특히나 어려운 시험을 끝내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가르치는데 진짜 어려운 파트를 그래도 어떻게든 열심히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초롱초롱한 눈, 그런 자세를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뭘 해도 잘 될 거야 라고 선생님이 그 친구들 보면서 이야기도 실제로 해주기도 하고 또 응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 3년 동안 이렇게 보잖아요, 학생들을.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또 되게 운도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라는 게 실력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행운도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좀 어려운 것들, 특히 우리가 얻기 힘든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더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어렵게 잡아야 또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사말 한번 준비해 봤는데 볼게요. Nothing worth having. 가치 있는 건 nothing easy. 그 어떤 것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nothing이라는 주어 부분에 지금 부정어를 넣은 거예요. 가치 있는 무언가는 절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쉽게 오는 건 가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 파트, 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파트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어려운 파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재미도 있고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고 그래서 문제 푸는 맛도 있고 굉장히 또 풀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은 좀 접어두고 한번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다섯 개의 문제 가지고 왔어요. 오늘 몇 번부터? 16번부터 20번까지 고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일단 늘 소중하게 우리가 이렇게 스담스담 해야 돼. 아, 잘 부탁해. 첫 번째 도입부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봐야 되겠지? 누구? 그렇지, 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식물, 생물 중에서 이 식물에 관련된 지문이 정말 많잖아요. 식물들은 뭘 보여줘요? Finely tuned adaptive response. 이럴 줄 알았지. 어려운 표현 다 가지고 나올 줄 알았어. 그냥 하나씩 좀 차근차근 해석을 해볼게요. 식물들은 보입니다. 뭐를요? 미세하게 조정된, 아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미세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미세하게 조정된 적응의 반응, 적응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좀 조금 조금씩 변화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미세하게 조정된 적응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식물의 특성인데 언제 이런 걸 보여주냐? When nutrients, nutrients라는 단어가 밑에 선생님 깜짝 놀랐잖아. 영양소라고 나올 줄. 지금 이거 몇 년도 문제야? 2024학년도 그래도 최근의 문제인데 더군다나 9월 모평 문제인데 기본 단어를 이렇게 주다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많이 이 지문의 단어가 어려워지는 것들도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필수어들을 주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문의 내용에 좀 더 흐름에 집중을 해야지 단어 하나 조금 모른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일일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영양분이 어떻게 할 때? Are limiting, 제한적일 때. 그럴 때 제한적이니까 어떻게? 영양분이 풍부할 때랑 다르게 제한적으로 변화하니까 미세하게 적응적인 반응을 보여주겠죠. 조정된 적응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Gardeners. 가드너는 정원사인데 정원사는

식물을 기르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may recognize yellow leaves. 이거 어떤 때 나와? 노란 잎. 우리가 막 보통 어른들이 누런 잎 이렇게 이야기해서네요. 노란 잎을 인식한대요. recognize A as B. A를 B로 인식하다라는 얘기죠. 노란 잎을 뭐로 인식을 해요? A sign of poor nutrition and the need for fertilizer. 어떠한 신호로서 식물이 나한테 이런 신호를 보내구나. 너 지금 노란 잎이 나왔으니까 뭐하다는 이야기? Poor nutrition, 영양이 부족하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해? 비료가 필요하다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우리한테 소재가 되겠죠?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식물에 대한 이야기요. 식물의 특히 어떤 능력이야? 미세하게 조정된 적응 반응입니다. 적응 능력이 아니라 적응 반응이다. 그죠? 네, 적응 반응을 보여준다. 근데 얘는 어떤 적응 반응이야? 조정된, 그것도 미세하게 조정된 반응입니다. 조정된 적응 반응. 미세한, 미세하게 조정된 반응. 조금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뜬금없는 건데 식물을 기르는 정원사에 대한 이야기로 두 번째 문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해주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 식물들이 어떻게 하나? 그 구체적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In contrast,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대조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대조적으로 plants with a history, 역사를 갖고 있는 식물,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식물이란 얘기야. 과거를 갖고 있는 식물. 뭐의 이력을 갖고 있어? Nutrient abundance. 영양적으로 풍부한 이력을 갖고 있었던 식물들입니다. 그러면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대조적으로? 지금 여기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Yellow leaves가 의미하는 게 영양분도 부족해서 그래서 비료가 필요하군 이라는 사인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조가 주어진 박스에는 대조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B로 한번 가볼게요. Research in this area. 이 분야에서의 연구. 이 분야? 식물에 대한 식물 분야를 이야기하나? 근데 더군다나 가드너가 나왔는데 이 분야라고 말하기가 좀 어색해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으로 그냥 냉큼 가는 게 좋아. 그치? C로 냉큼 한번 가보겠습니다. But! 벌써 벗이 나왔어? 한번 볼게요. 하지만 if a plant does not have 만약에 식물이 뭐가 없다면 a caretaker,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요. 그럼 앞에는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나? 있었지. 누구예요? 그렇지. Gardener였죠. 정원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식물이 있을 때, 그 식물이 없을 때 뭐 할 수 있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야? To provide supplemental mineral. 이 미네랄이라는 건 이제 사실 우리가 그냥 미네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광물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네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이거 부족하구나. 내가 이거 줄게 라고 하는 그런 gardener, caretaker가 없으면 그런 식물이라면 it can proliferate, 어떻게 해요? 증식할 수 있거나 or lengthen, 길게 늘릴 수 있대요. 자, 무엇을 많이 만들거나 무엇을 길게 늘릴까요? as roots, 그 식물의 뿌리를 길게 늘리거나 밑에 땅끝까지 더 옆에까지 퍼지게 하는 거죠. 그죠? 땅속까지 아니면 혹은 옆으로까지 퍼지게 하는 거야. 아니면 뿌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자, and develop roots, hair, 그리고 얘네들 이것도 만들어낸대요. 뿌리의 털들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목적이 나왔죠? To allow foraging in more distant soil patches. 더 먼 토양에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Forage, 구하러 다니기 위해서. 영양분이든 역시 미네랄이 부족하면 미네랄이든 그걸 찾기 위해서 직접 찾아다니는 거야. 누가 없으니까? Caretakers가 없으니까요. Gardener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으로 어때? 너무 좋지 뭐. 그죠? C번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그 다음 단락의 앞부분이 연결이 되겠죠? 자, plants can also use. 식물들은 또한 이용할 수 있어요. Their memory, 그들의 뭐를요? 기억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 식물도 기억을 당연히 하지. 이거 되게 선입견이다. 그죠? 인간만 뭔가를 기억하고 동물만 기억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선입견이죠? 그죠? 자, 동물들도 동물들은 그들의 또한 기억을 이용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To respond to histories of temporal or spatial variation in nutrient and resource availability.
영양분과 그리고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variation, 다양성이 되겠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런 다양성 혹은 그런 차이에 대한 역사, 그 이력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기억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뭘까? 주변에 영양분이 많았을 때를 기억하고, 혹은 주변에 영양분이 부족했을 때를 기억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시공간적인 이런 주변에 있는 상황의 차이를 인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갈수 있었죠? A번에 봤더니 영양분이 풍부할 때의 이력을 갖고 있었던 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 주변에 영양분이 많아라는 걸 알고 기억하고 있는 애예요. 맞죠? 근데 여기 지금 뭘 달고 나왔습니까? In contrast를 달고 나왔으니까 앞에는 어떤 아이가 나와야 돼? 그렇지. 영양분이 부족할 때, 영양분이 다양하지 않을 때,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바로 이그 단락이 A번에 앞서겠죠. 자, 그러면 B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B번 단락이 주어졌으니까. Research in this area. 자, 이 분야에서, 이 분야라는 건 뭐, 식물이 그 자신의 기억을 이용해가지고, 그 자신이 있었던 그 주변 환경의 시공간적인 그런 이력들에 반응하는 그 기억을 사용하는, 그걸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죠. 이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는 has shown that, 이하를 보여주죠. 식물들이 are constantly aware of,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뭐를? Their position and the environment. 환경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입지를요. 주변에 영양분이 많은지 부족한지, 특히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In terms of 어떤 면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면에서라고 많이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 both space and time, 시간과 공간적인 관점에서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관점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지. 그죠? 시공간적으로 그 차이점, 다양성, 이랬던 이력 반응하기 위해서 기억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고 그리고 이곳은 어떻고 이런 시간과 공간 둘 다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그런 처한 그 입장, 그 처한 그 환경에 자신들의 입지를 계속해서 인식을 한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한 걸 어떻게 할까? 저장을 해서 memory 기억하고 있겠죠. 자, 그럼 누가 나와줘야 돼? 우리가 계속 지금 찾고 있는 애가 누구야? 영양분이 풍부할 때 반대되는 내용을 찾아줘야 되겠죠? Plants, 식물들이 나옵니다. That have experienced variable nutrient availability in the past. 과거에, 얘가 살았던 그 과거에, variable이 무슨 뜻일까요? vary에서 나왔는데. 얘는 다양하다, 변화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형용사, 파생된 형용사가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various라는 뜻입니다. 단어예요. 얘는 다양한이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다양한이라는 뜻인가요? 아니, 얘는 좀 달라요. variable 이라고 하면 변하기 쉬운, 가변적인 이란 뜻입니다. 가변적인. 자, 그러면 변하기 쉽고 계속해서 변동하기 쉬운 이란 뜻이에요. 변동하기 쉬운 영양상의 이용 가능성, 영양분의 이용 가능성이에요. 그럼 어쩔 때는 이용할 수 있고 어쩔 때는 이용할 수 없고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생물이 살기에는, 식물이 살기에는 적합한 조건이에요? 적합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이런 상황과 충분히 있는 상황과 비교가 대조가 되겠죠. 그죠? 찾은 것 같아요. C, B, A인 것 같습니다. 자, 어디 쭉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그 부분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식물들은요. Tend to exhibit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Risk taking behaviors.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대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어떻게 보이는 게 위험을 감수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Such as spanning energy,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요. 어디에 써요? On root lengthening. 뿌리를 길게 늘리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요. 뭐 대신에? Instead of leaf production.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잎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말고 뿌리를 오히려 밑으로 길게 내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이걸 선택하는 거야. 왜? 영양분이 들쑥날쑥하니까. 해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얘는 찾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리스크 테이킹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손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 A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요. Plants with a history of nutrient abundance. 영양분이 풍족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식물들은요. are risk averse. averse라는 게 사실 싫어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면 못 푸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위험을 싫어해요. 즉, 위험 감수하는 걸 피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떻게 써? spending energy 한다고 얘기했어요. 에너지를 굳이 써가지고 길게 더 뿌리를 만드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에너지를 안 쓰는 거야.
풍부했던 곳에서 살았던 애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에너지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을 통해서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식물은 그 미세하게 조정된 다른 그런 환경에 조정된 조정 방식, 적응 방식의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식물의 특징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 볼게요. At all developmental stages, 거의 모든 발달 단계에서요, 식물은 반응하게 됩니다. 환경적인 변화에 반응하고,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와 그리고 unevenness요. 균형이 깨진 거죠. 불균형에 반응합니다. So as to, 뭐 하기 위해서? To be able to use their energy for growth, survival, and reproduction. 자, 생명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존이지, 그리고 성장이지, 그리고 번식이란 말이야. 이곳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이런 변화에, 그리고 이런 불균형에, 환경적인 이런 불균형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뭐 하면서? While limiting, 제한하면서요. Damage and non-productive uses of their valuable energy.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소중한 에너지에 대한 손상, 그리고 생산적이지 못한 non-productive,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사용들, 이런 것들을 제한하면서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른 데 낭비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면서, 그래서 이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된다, 에너지를. 이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BA 거꾸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비교적, 다른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어때요? 예, 비교적 좀 쉬운 편이죠. 뭐 때문에 쉽다라고 느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In contrast라든가. 이 in contrast가 일단 가장 큰 역할을 해줬죠. 네 앞에 B가 먼저 올 거야 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in this area, 이 영역에 있어서의 연구라고 주어진 박스에서 말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C번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C번에 특히 어떤 부분이, 그렇지, gardener를 받을 수 있는 caretaker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표면적인 단서도 이용했고 내용적인 단서도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 문제를 잘 풀어봤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와, 주어진 내용 굉장히 깁니다. 그죠? 아, 이러면 어려울까?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어진 내용, 단서가 많으면 쉽게 설명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쉽게 풀 수도 있어요. 볼게요. The growing complexity of computer software has direct implication for our global safety and security. 자, 증가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성장하는 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증가한다, growing 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뭐가 증가를 하게 돼요? complexity, 복잡성.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증가하는 복잡성. 복잡성의 증가가 has direct implication,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뭐에 대한 영향을 주죠? 우리의 세계적인 안전 그리고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고 있어? 복잡해지고 있어. 복잡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좋게도 생각할 수 있죠.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안전이나 보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복잡성 때문에 어딘가 하나 틈이 생기고 허점이 생기면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죠? 계속 볼게요. Particularly as, 특히 뭐 하면서요? As the physical objects upon which we depend. 자, 원래는 depend on. 요 upo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원래 뒤에 있다가 관계되면서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물리적인 그런 대상들. 물리적인 대상이 누가 있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의존하는 애가 누가 있어?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다리, 터널, 그리고 이식 가능한 의약기기, 의료기기, 이런 것들. 이런 물리적인, 우리가 많이 의존하는 물리적인 대상들이요. Transform, 바꿉니다. 누구를요? 스스로를 뭘로 바꿔요? Computer code, 코드로 바꾼대요. 자,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컴퓨터 코드로 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Physical object가 컴퓨터 코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모함에 따라서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복잡해짐에 따라서 사실은 물리적인 대상인데 그 물리적인 대상이 뭘로 바뀐다? 일종의 소프트웨어 코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코드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물리적인 대상에 컴퓨터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일종의 얘가 컴퓨터 코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근데 이 컴퓨터 코드가 아직까지 우리의 보안이나 안전 에 어떤 영향을,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죠? 자, 일단 주어진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잡함. 복잡성의 증가입니다. 증가. 자, 그러면서 특히 뭘 하면서? 물리적인 대상들. 가장 대표적인 게뭐 cars가 나왔죠? 자, 이 물리적인 대상들이 뭐가 돼요? computer code, 코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컴퓨터 코드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좀더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as all this code, 이 모든 코드들이, 어? 코드, 여기 컴퓨터 코드 나왔는데? 그죠? 이 모든 코드들이 grows in size and complexity. 자, 규모나 아니면 복잡성에서 점점 커져감에 따라, 그죠? 성장함에 따라, 다시 말하면 크기와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 따라서 so too, 뭐도 그래요? The number of errors and software bugs. 에러, 즉 오류와 소프트웨어 버그의 수도 역시 그렇습니다. 수도 역시 어떻다는 얘기야? grows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혹은 에러가 부정적인 이런 에러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세계적인 안전이나 보안에 버그가 있고 에러가 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는 연결해 볼수 있는데, 근데 주어진 박스랑 바로 연결이 되는지 보세요. 물리적인 대상이 코드가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 물리적인 대상이 코드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 모든 코드들은 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좀더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그 선생님은 좀더더 얘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B로 가볼게요. 자, this is the basis for all malware attacks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se computer bugs. 여기만 딱 봐도 컴퓨터 버그가 나왔어요. 거기다 더군다나 these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컴퓨터 버그들. 컴퓨터 버그가 어디 나왔지? software bugs. 여기 나오는데요. 왠지 그냥 표면적인 단서만 봤을 땐 A 다음에 B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기초가 된대요. 근본이 된대요. 모든 malware, 악성 소프트웨어죠? 악성 소프트웨어의 공격의 근간이 됩니다. 그럼 뭐야? 허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악성 코드의 근본이 된다. 근데 그 근본이 뭐야? 이러한 컴퓨터 버그를 이용하는 애들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번이랑 연결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에러나 버그를 이용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더 발전, 얘를 근반으로 해서 더안 좋은 것들, 보안이나 안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C로 갑니다. 거봐. 뭐가? Physical things가 나왔잖아. 물리적인 것들. 우리가 찾던 거 아니야? 물리적인 대상이 컴퓨터 코드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자, 그러면 물리적인 대상 뭐가 있는지 볼게요. 물리적인 대상들은요, are increasingly becoming information technologies.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대상이 점차적으로 뭐가 된대? 정보 기술이 된대요. 정보를 담은 그런 기술들이 된다고. 그게 뭔데? 자동차는 이제 컴퓨터가 되는데 우리가 타는 컴퓨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대상이 돼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 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컴퓨터가 내장된 걸 타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상, 자동차 같은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컴퓨터 코드가 된다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박스에 대한 부연 설명, 피지컬 옵젝트의 부연 설명,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그런 그 부연 설명이 되는 게 바로 몇 번이야? 그렇지. C가 정답이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볼게요. 자, 자동차는 이렇고요. 그다음 비행기로 갑니다. 비행기도 이제 피지컬 띵스에 해당이 되죠. 비행기는요, are nothing more than, 뭐보다 더하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도요, 이제 날아다니는 솔라리스 박스에 불과하대요. 솔라리스 박스 뭔지 몰라도 돼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 부착된 거예요? buckets full, bucket fulls라고 하면 많은 이란 뜻입니다. 특히 buckets fulls of라고 하면 수많은 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산업적인 통제 시스템이 부착이 된이 박스, 날아다니는 이 솔라시스 박스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뭔가 내장돼서 컴퓨터 코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조종해서 날아다니는 애들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결론은 뭐야? 바로 C번의 내용은 물리적인 대상이 컴퓨터 코드가 됐다라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되겠고, 사례 1, 그리고 사례 2, 자동차와 비행기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어요. 어때? 괜찮지? 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로 먼저 가는 게 좋다고? 그렇지. A로 가는 게 좋다고요. All this code가 바로 여기 있는 computer code를 받는 게

되겠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물리적인 대상에 탑재된 그 컴퓨터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컴퓨터 코드가 점점 더 어떻게 돼? 그 규모도 커져. 여러 각가지 종류의 물리적인 대상에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규모도 커지고 복잡함도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에러나 소프트웨어 버그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수도 역시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So according to by Carnegie Mellon University, 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commercial software, 이 상업적인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으로 has 20 to 30 bugs,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버그를 갖게 된대요. 자, 근데 이게 뭐야? 1000개의 줄? 1000개의 줄의 코드마다, 1000개의 줄의 코드의 코드마다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버그가 나타나게 되겠고, 그래서 이게 5천만이죠? 네, 100만, 1000만이죠. 그치? 5천만의 줄 코드가 의미하는 바는, 이걸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바는 100만 개에서 150만 개의 잠정적인 에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To be exploited. Exploited. Exploit가 여러분들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가 무슨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냐면요. 단순히 그냥 use나 utilize의 의미가 아니라 착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악용되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사용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모르면 그 의미까지 사실은 넘어가지 않으면 얘가 뒤에 있는 거랑 그렇게 연결이 되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까지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버그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는 거죠. 오류와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어서 이것이 안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B번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의 근간이 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뭘 이용해요? 이러한 컴퓨터 버그들을 이용한다는 얘기. 앞에 있었던 이런 에러와 버그들을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요? To get the code. 그 코드로 하여금 시키기 위해서요. 기시란 동사는 사역동사가 되겠습니다.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하도록? To do something it is not originally intended to do. 그것이 원래 그 컴퓨터 코드가 원래는 하도록 의도되어 있지 않은 무언가를 하도록 그 코드가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컴퓨터 버그를 이용하는 악성, 모든 악성 공격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몇 번이 마지막에 오는 게 맞아요. 그렇지, B번이 마지막에 오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as computer code grows more elaborate. Elaborate라고 하면 얘는 labor를 생각하시면 돼요. labor가 뭐야? 그렇지, 노동이라는 뜻이야. 노동을 바깥으로 끌어들여서 계속 내는 거야. 즉, 노력을 들이고. 어떤 물건에 계속 노력을 계속 드리는 거야. 얘는 정교한이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얘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정말 힘을, 노동을, 노력을 많이 드린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로 쓰이면 정교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점점 이 컴퓨터 코드가 더 정교해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버그는요, flourish, 창궐하고요, and security suffers, 봐. 버그가 많이 일어나고 에러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보안이 어떻게 돼? 악화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뭐와 함께? With increasing consequences for society as large. 전반적인 세상에 미치는 이 영향이 증가하면서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안보나 보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C, A, B의 순서를 갖고 있는 몇 번이?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C, A, B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에 좀 난이도가 있기는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는 몰라도 괜찮아요. 뭐 무슨 뭐 줄당 뭐 버그가 뭐가 에러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정확하게 모르셔도 충분히 단서로 순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알겠지? 우리가 100% 이 내용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퍼즐링을 맞추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18번 가보겠습니다. 다윈에 관련된 거예요. 와, 다윈은 그냥 우리가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설만 생각이 났거든? 근데 아,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게 읽었던 질문입니다. 볼게요. 다윈은요, stop blushing, CASB, A를 비로보다 라는 뜻이죠. blushing이 뭐예요, 여러분? blush가 얼굴이 확 붉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뭐라고 다윈은 봤어요? uniquely human, 아주 독특하게, 즉 특별하게 human, 인간다운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거 사실 인간만이 한 인간 고유의 그런 특징 같은 그런 부분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인간다운 인간적인 것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representing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ing를 쓴 거죠.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an involuntary physical
action, reaction. involuntary라는 단어는요, voluntary가 여러분들 자발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in을 붙였으니까 자발적이지 않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무의식적인 신체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요. 얼굴이 붉어지는 게 신체적인 반응이죠.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도하여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caused by, 모의에서 생기게 돼요. embarrassment, 당혹감, and self-consciousness in social environment. 사회적인 환경 내에서, 사회적인 어떤 그 환경 내에서, 그런 상황에서 당혹감과 그리고 자기의식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초래가 되는 무의식적인 신체적인 반응이 바로 뭐야? blushin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까지 내용은 일단 핵심어가 blushing, 얼굴이 붉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누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인간 고유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어떤 상황에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사회적인 상황에서. 근데 어떤 상황이야? 특히 부정적인 상황이죠. 당혹감. 거기에 플러스로 뭐가 결합이 될 때? 자기의식. 그것을 인식하는 그 의식이 결합될 때. 당혹스러운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걸 느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얼굴이 붉어진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A번으로 갑니다. 첫 달라고 나올 수 있을까? Maybe, 아마도요. Our brief loss of face. 직역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짧은 상실이에요. 뭐를 상실해? 얼굴을 상실한대. 얼굴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얘기야? 아니야. 페이스는 여러분들, 아, 내 얼굴이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랑 우리말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체면이란 뜻이요. 잠깐의 체면을 잃어버리는 게 체면 손실이죠. 체면을 잃어버리는 것이 benefits, 도움이 될 수 있대요. The long-term cohesion of the group. 그 집단의 장기적인 cohesion, 어떤 이 응집성, 이 유대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가 잘 유기적으로 융합되기 위해서, 잘 연결되기 위해서, 잘 이렇게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각기 뿔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이즌 되기 위해서, 응집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동안 체면을 잃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지? 명확하게 딱 와닿지 않아. 왜 그럴까? 그치, 중간에 갭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A번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If we feel awkward, awkward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색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색하다는 거 여러분들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죠? 우리가 어색함을 느끼거나, 이거 당혹스러운 거지? 그지?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or ashamed, 창피함을 느끼는 거. 즉,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근데 언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요. 아까 뭐라고 했어? 사회적인 상황, 사람들이 있을 때였는데. 그죠? 근데 혼자 있다면, we don't blush.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자, B번 쳐달라고 어때? 우리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신체적인 반응을 이런 상황에서 느끼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똑같이 느낀다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즉 사회적인 상황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면, 그렇다면 우리는 얼굴을 붉히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황에 있을 때만,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때만, 그때 블러싱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볼까요? It seems to be caused by. 그것은 뭐에서 사실은 blushing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By our concern. 우리의 관심이란 뜻도 있지만 우려, 걱정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걱정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걱정하지? What others are thinking of us.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즉, 사회적인 맥락에서만 우리는 blushing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땐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B번 달라고 어때?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는 혼자, alone 할 때, 혼자 있을 때는 blushing을 느끼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 others,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서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의식을 할 때,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 의식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blushing을 느끼게 된다. 특히 이런 부정적인 상황일 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계속 볼게요. Studies have confirmed that. 연구는 대개하라 확인해주죠. Simply being told you.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단순히. 단순히 뭐라고 듣냐. You are blushing. 야, 너 얼굴이 빨개진다. 라고 듣는 것. 이것이 그냥 단순히 듣는 것도 brings it on. Bring on 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cause의 뜻입니다. 그것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라는 게 바로 뭔데? 그렇지. blushing이 되겠죠. blushing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내가 좀 당황한 것 같기는 해.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거죠. 야, 상미야, 너 얼굴 빨개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그게 바로 얼굴이 확 더 붉어질 수 있지. 그지? 그 말만 들어도요. 자, we feel as though. 우리는 마치 뭐인 것처럼 느껴요? As though 아니면 as if 같은 표현입니다. As though나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렇진 않은 건데 그런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can see through, 통과해서 보는 것처럼, 꿰뚫어 보는 것처럼요. 어디를 통과해? 우리의 피부를 뚫어서, 그리고 into our mind,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눈이 우리 피부를 뚫고 우리의 마음을 쳐다보는 거 아니잖아. 근데 마치 그렇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목표를 찾아서 가봐야 되겠죠. B번, C번 가볼까요? 자, 하지만 한번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지만은요, why we sometimes want to disappear. 자,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원해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When we involuntarily go bright red.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얼굴이 빨개질 때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달아나고 싶을 기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달아나고 싶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란 뜻이죠. Why를 뭐만은 반면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면 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뭐 이런 생각 들잖아. 아니, 나 여기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상황에서 그냥 정말 공간이동을 해서 날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렇지만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은요, argue that, that idea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게 실제로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역할? A positive social purpose. 긍정적인 사회적인 목표의 역할을 한대요. 지금 사회에 이로운 역할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C번을 앞부분을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blushing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정말 아, 사라지고 싶어 라는 그런

뭐 정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말고도 우리한테는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회적인 긍정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자, 그게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붉어질 때요, 그것은 신호이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대절입니다. 볼게요. We recognize that social norms.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규범이 has been broken. 깨졌다라는 거, 어겨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줄서 있는지 몰랐어, 사람들이. 근데 내가 줄서 있는지 모르고서는 어떤 사람이 뒤에 섰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야. 여기요, 줄선 거예요. 뒤에 안 보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도 어때요? 내가 쉴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굴이 빨개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때 줄 선다라는 건 사실 순서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회적인 규범이 깨졌다라는 걸 인정할 때 인정한다라는 그 표시를 나타내 주는 거고, 얼굴이 붉어진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일종의 뭐야? 이 실수에 대한 사과의 표현이기도 하죠. 인정과 사과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사실은 이렇게 선생님이 살아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실수를 실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엄청나게 큰 용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얼굴이 붉혀지는 건 뭐야? 사회적인 구성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죠? A로 갑니다. Maybe our brief loss of face. 그렇지. 이제는 이제 loss of face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잠깐 동안이나마 우리가 체면을 잃는 것이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그 집단의 뭐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cohesion, 응집력, 사람들의 끈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응집력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흥미롭게도요, 누군가가 얼굴이 붉어져요. After making a social mistake, 사회적인 실수를 한 다음에 얼굴이 붉혀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줄서 있는지 몰랐는데 뒤에 사람들이 쭉줄서 있는 거 나중에 안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사회적인 실수를 했구나라고 했을 때그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어. 그러면 그랬다면 그들은요, 보여질 겁니다. 그렇게 얼굴이 붉어진 사람들은 뭐라고 보여질까요? In a more favorable light. 좀더더 우호적인 관점에서 비춰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몰랐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 실수했구나.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거란 얘기입니다. 뭐보다? Than those who don't blush.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사람보다요. 얼굴이 붉어지지 않아. 그럼 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뭐야? 뭐야? 저 사람 알면서도 저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호의롭게, 아, 호의적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연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B, C, A의 순서로 가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이다. 그죠? 좋아요. 19번으로 갑니다. 자, 19번은 water flea에 관련된 거야. flea가 여러분들 벼룩입니다. water flea는 물벼룩이죠. 물벼룩이 어떤 앤지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얘를 그냥 A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 아무런 그냥 기호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심리적인 압박이 느껴지는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A fascinating species of water flea. Fascinating 이라고 하면 아주 매력적인, 매혹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매력적인 종 in water flea. 물벼룩은요, exhibit 보여줍니다. A kind of flexibility. Flexibility 계속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 유연성이에요. 자, 일종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그 유연성은 바로 뭔데? Evolutionary biologists call adaptive plasticity. 진화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적응적인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적응적인 가소성. 가소성은 또 뭐야? 근데 여러분들, plasticity라는 표현이 의외로 영어 지문에 많이 나와요. 얘는 가소성이라는 건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유연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적응적인 가소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그 유연한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좀 그냥 아, 유연성이랑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바로 누구에 대한 내용? 물벼룩에 대한 내용이요. 물벼룩이 뭘 한대?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한대. 적응을 하는 가소성.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하는 유연성을 발휘한다. 이걸 이제 그냥 우리가 유연성, flexible, flexibility, 유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번 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That's a clever trick. 그건 아주 영리한 trap, 묘책입니다. 속임수라는 뜻도 있지만 묘책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했어야 얘가 묘책이라고 하거나 속임수라고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A번은

이걸 묘책이라 하긴 좀 어렵잖아. 어떻게 하길래 이걸 묘책이라고 하는지, 트릭이라고 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따가 안녕, B 가볼게요. If the baby water flea. 자, 시작 좋습니다. 왜 선생님이 시작 좋다고 이야기할까요? 그치. 일반적인 이런 설명을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물벼룩 중에서도 아기 물벼룩에 관련된 거예요. 새끼 물벼룩에 관련된 겁니다. 만약에 새끼 물벼룩이 is developing, 발달이 되고 있어요. 형체에 화학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물. 그러니까 포식자가 내뿜는 그 화학 물질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물에서 살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성체가 되고 있는 아기 물벼룩에 관련된 겁니다. 걔가 거기에 포식자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채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if절이에요. if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끊기는 거야. 포식자가 있는 곳이랑 같이 살면, 있는 포식자랑 같이 사는 거죠. 그죠? 주변에 있는 포식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it develops. 그 아기 물벼룩은요, 발달시킵니다. a helmet. 야, 재밌잖아요. 헬멧을 발달시킨대. 머리 투구. 머리 쓰는 거, 단단한 걸 발달시키고, and spines. spine이라는 단어가 앞에 보시면 가시돌기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방어를 할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기재들을 발달시킨다는 의미가 돼요. 왜? 거기 나오잖아. to defend itself against predators. 이 포식자들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끔, 지키게끔, 이렇게 장치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야, 그럼 이거 쉽지 않겠다. 보니까, if the water around it, 그 아기 물벼룩 근처에 있는 물이 만약에 doesn't include the chemical signature of predators, 포식자가 있다라는 그 화학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럼 위에 있는 상황은 포함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the water flea, 그 아기 물벼룩은요, 그 물벼룩은 doesn't develop these protective devices, 이러한 보호 기재, 보호 장치들을 발달시키지 않을 거예요. 똑똑하네. 그치? 필요할 때는 발달시키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발달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똑똑하네? 뭐라고? 똑똑하다고요. 어디 있어요? 그렇지, 여기 있지. Clever track. 어때? 나쁘지 않아요. B에서 A로 갑니다. 자, 이것은 아주 영리한 묘책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Because producing spines and helmet.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보호 장치들, 보호 장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뭐야? 에너지가 들잖아. 그치? 어떤 면에서? In terms of energy. 에너지 측면에서요. 그리고 and conserving energy. 에너지를 사실은 보존하는 거, 지키는 게 is essential for an organism's ability to survive and reproduce. 사실 생명체가 생존하고 그리고 생식을 하는 그 유기체의 능력에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쓰는 거잖아요.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죠?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는 걸로 쓰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더 중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쓰는 거니까요. The water flea only expands the energy. 그리고 그런데 그, 물벼룩은요, 오직 그 에너지를 씁니다. 필요되어지는 때. 뭘 하기 위해서 필요되어질 때, 이런 스파이나 헬멧, 가시돌기나 머리투구를 만들 때, 그것이 필요할 때, 그때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달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땐 발달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발달시키지 않는, 이게 바로 필요할 때만 하죠. 라고 해서 B에 썼던 내용을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해줍니다. 예쁘게. 그죠? B에서 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누구의 위치가? C 위치가 중요해요. 가볼게요. 자, so, 그래서요. It may well이라는 건 아마도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뭐일 거예요? Be that this plasticity. 이러한 가소성. 따라서 이러한 가소성이 뭐야? An adaptation. 바로 적응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앞에는 지금 가소성이 곧 적응이다. 적응의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 유연성을 보이는 건, 그럴 때는, 필요할 때는 하고, 그렇지는 않은, 바로 그게 뭐야? Adaptation. 적응이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adaptive plasticity라고 박스에서, 도입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최종 결론 아닙니까? 그죠? 계속 볼게요. A trait that came to exist. and a species. 한 종에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그 특징. 그 특징은 왜 발달시키려고 해요? It contributed to. 그것이 기여하기 때문이죠. Reproductive fitness. 바로 생식의 적합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입니다. There are many cases. 많은 사례들도 있어요. Across many species. 많은 다른 종들에 걸쳐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뭐 하는 사례들? 방금 전에 봤던 우리가 이런 adaptive plasticity. 적응적인 가소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종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들에서 보여지는 이런 가소성은요, is conducive. 어때요?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데? 적합성에 도움이

만약에 there is sufficient variations in the environment, 환경에 충분한 변화, 충분한 차이, 차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다. 그죠? 충분한 차이가 있을 때, 포식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이런 적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할 때 발달, 그렇지 않을 때 발달하지 않아. 그래서 C가 마지막에 어때요? 괜찮습니다. 정리의 맥락으로는요. 따라서라는 부분도 앞에 있는 내용.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얘가 이런 가소성이라는 건 일종의 적응이라고 볼 수 있지 라고 정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B, C의 순서를 갖고 있는 건 정답이 앞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이 문제 어땠어요? 좀 어려웠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머릿속에 그려보면 머릿속에 그리는 게 어려우면 옆에다가 살짝 그려보면 훨씬 쉽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자, went to natural bodies of water. 벌써부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두 개의 자연적인 물의 몸. 수역입니다. 수역. 두 개의 이런 다른 수역. 물이 있는 그 부분. 이쪽에 물이 있는 부분과 이쪽에 있는 부분. 근데 그게 자연수역이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자, 두 개의 다른 자연수역이 stand at different levels. 다른 수위에 있다면. 두 개, 뭐 이쪽에 호수가 있고 이쪽에 강이 있어. 다른 수역이 그것도 다른 수준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수위가 다른 거니까 한쪽은 높은 곳에, 한쪽은 낮은 곳에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building a canal, canal이라고 있고요. canal이라고 하면 얘는 운하입니다. 자, 운하를 만드는 거. 어디 사이에 운하를 만드는 거? between them. 이 두 개의 다른 수역 사이에 운하를 만들어내는 것이 present a complicated engineering problem. 복잡한 공학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부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좀 그려볼까? 여기가 강이야. 그리고 여기가 뭐 호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역을 연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위쪽에 있어. 땅이 있을 때 여기 위쪽에 있고 얘는 땅이 있으면 여기가 땅이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야. 강이 이렇게. 아래쪽에 강. 이렇게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이 두 개의 수역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만들지? 배나 보트나 이런 거 막 들어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공학적인 문제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n, 그런 다음에요. The upper gate open. 벌써 이상한 거 알겠죠? 그런 다음에 위쪽 문이 열려요. 그럼 뭐야? 아래쪽 문, 위쪽 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A번, 안녕, 이따 봐요. When a vessel, 자, vessel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선박입니다. 선박이 뭐 할 때? is going upstream, 위로 올라갈 때. 이것도 뭐야? 뭔가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얘가 뭐 열리고 내려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C번으로 가보겠습니다. To make a for, 자, make a for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 이제 보충하다, 상쇄하다 이런 뜻입니다.

추격들의 그 수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수위의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혹은 상쇄하기 위해서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engineers, 아까 공학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공학자들은요, stay closed. 어떻게 해요? 공학자들은 만들어냅니다. One or more water steps. 자, 이제 드디어 장치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 이상의 물의 계단을 만들어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locks라고 부른대요. locks라고 부르는 계단을 만들었는데, 자, 머릿속에 아직 안 그려집니다. 자, 근데 그것은요, 뭐 하는 애요? 이 locks라는 건 carry ships or boats. 배나 혹은 보트를, 선박이나 보트를 나른대요. 어떻게 날라? 어디로 날라? 위나 아래쪽으로. 뭐 사이에? 그 두 개의 다른 수위 사이에요. 위쪽에 있는 호수와 밑에 있는 강 사이에 어떤 걸 이렇게 놔서 두 개의 계단을 만들어줘서, 하나 이상의 계단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배나 선박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애를 lock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볼게요. lock. 이 lock, 로크는요, is an artificial water basin. 인위적인 물로 된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라 만든대. 근데 it has a long rectangular shape. 그것은 아주 긴 rectangular,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and with concrete walls, 콘크리트로 된 벽이래요.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콘크리트로 된 벽이야. 그리고 위쪽은 여기 있는 호수야. 아래쪽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강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이 두 개의 수역을 연결하는 그 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일종의 인위적으로 만든 물 웅덩이예요. 그리고 그것은 긴 직사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고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a pair of gates at each end. 각각의 끝에는, 여기 끝에는 뭐가 있어? 게이트가 있대요. 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가 뭐야? 일종의 물의 웅덩이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물의 웅덩이. 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치? 어쨌든 얘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호수는 여기 위쪽에 다른 수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호수 두 개를 연결하는 거야. 이제 물 웅덩이를 만들어준대. 가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선박이 나오죠. C로 장치를 먼저 설명해주고, 자, 선박이요, 위쪽으로 올라가요. 상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the upper gate, 위쪽의 문은요, 어떻게? Stay closed. 여기는 닫혀 있어요. 자, as the ship enters the lock at the lower water level. 낮은 수역에 있는 그 로크로 배가 들어갈 때. 자, 그럼 어디로 배가 들어가? 여기로 배가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는 닫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열려 있어야겠지. 배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the downstream gates, 아래쪽 문이요, then closed, 닫혀요. 자, 얘가 여기 지금 배가 들어와 있어. 자, 배가 들어와 있으면 여기 이제 닫혀. 닫아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지? More water is pumped. 물이 펌프가 되어서 the basin 안으로 들어간대요. Into the basin. 물 웅덩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 물이 점점 차는 거야. 점점 차면서 어떻게 하겠니? 배를 들어 올리겠죠. 그죠? 그럼 배가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The rising water. 자, 이렇게 물이 들어가니까 올라가는 이 물이 들어 올립니다. 그 선박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요? Of the upper body of water. 그 밑에 위쪽에 있는 물의 수위까지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 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큰 이 배 선박이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져요? 오케이. 자, 이제 뭐 할 차례야? 생각해봐. 그치? 얘가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애니까 이제는 위쪽 문이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니? 그쵸? 자, 그러면 가볼게요. Then, 그런 다음에 the upper gate opens. 맞지? 위쪽 문들이 열려요. 그리고 그러면 그 배가 지나가죠? See through. 거길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위쪽으로 호수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for downstream passage. 자, 이번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런 그 아래쪽 그 상류가 하류죠, 그죠? 하류의 그 통로 통과를 위해서는요,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배가 내려오는 거예요. The process works the opposite way. 정반대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정반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아까 위쪽에 호수가 있었지, 그지? 그리고 아래쪽에 강이 있었어. 그럼 이 호수에서 다시 얘를 내려서 강으로 보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서? 위쪽에 있는 문이 열리겠지? 위쪽에 문이 열려서 얘가 들어가겠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물을 쫙 빼주겠지? 그러면 어떻게? 요 정도 수위까지 되면 이제 강이랑 똑같아져. 그럼 이제 문을 열어서 얘가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높은 수위, 낮은 수위에 있는 물 수위가 다른 곳을 선박을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공학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남은 내용 볼게요. 자, 배는요, 들어갑니다. 입장해요. 자, 어디로? 럭으로 들어가요. 그 로크가 어딘데?
from the upper

level. 위쪽에 있는 상류 쪽에 있는 이 log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물이 어떻게 해요? As pumped from the log. 그 로크에서 빠져나가죠. 그죠? 자, 뭐 할 때까지? 그 배가 is in line with. 뭐랑 일치될 때까지? 낮은 수역과 일치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쪽 수역의 부분과 일치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물이 쭉 밀면서 나가라 라고 해서 강 쪽으로 가게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CBA 거꾸로 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A번 단락이 첫 단락으로 오기가 어렵죠. 딱 봐도 upper gate가 열립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이루어져요. 정반대는 그러면 이 앞에 어떤 상황이 나와주는 것과 뒤에 있는 상황이 반대로 이루어진 작동하는 상황인지를 알아보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C는 뭐야? 그 지혜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공학적인 장치인지를 설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C번은 아주 우리한테는 도입부로서는 매우 소중한, 얘가 없이는 나머지 내용이 설명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C번을 먼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쭉 올라가면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운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그게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접근을 했죠. 다른 수위, 두 개의 수역이 있는데 다른 수위, 위쪽에 있는 상류와 하류, 요 두 개에 있는 그 수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박이나 보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라는 거 역시 앞에 있는 상황, 그리고 나서라는 의미니까 주어진 상황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게이트의 상황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그 상류 쪽으로 올라갈 때라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주어진 이동하는 상황의 첫 번째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여기에는 주어진 이 내용에서 수위가 다른 위, 아래, 상류와 하류의 수위가 다른 부분들을 뭐하기 위해서? 상쇄하기 위해서, 좀 맞추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예요. 자,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 공학자들이 한 개 이상의 물의 계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물의 계단이 맞죠. 여기 있는 베이슨을 만들어서 한 단계 이렇게 높이는 거, 두 단계 높이거나, 만약에 진짜 이 차이가 높아, 그러면 계단을 하나, 둘, 세 개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올렸다가 또 위로 올렸다가 또 닫았다가 또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한 개 이상의 계단을 만드는 건데, 이걸 로크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로크가 배나 선박이나 보트를 위아래로 올린다고 얘기해서 이동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뭘 이용해서요? 이런 두 개의 계단을, 두 개의 단계를 이용해서요. 두 개의 수위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위에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그 로크가 바로 이렇게 생긴 애다.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물의 일종의 웅덩이가 돼서 그 물의 웅덩이에다가 물을 쫙 채우게 되면 배가 따라서 올라가고, 또 얘를 내리려면 물을 쫙 빼서 내리면 되고, 그 과정이 B와 A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C, B, A의 순서로.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잘 그리면서, 아니면 옆에다 살짝 메모를 하면서 그리면서 보시는 게,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쉬워지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톡톡포카 오늘의 선물, voluntary라는 단어가 자발적인, 자원봉사라는 뜻이잖아요. volunteer,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다. 그죠? 예, voluntarily라고 하면 자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involuntary라고 하면 무의식적인. 여기다 ly를 붙이면 무의식적으로라는 부사가 됩니다. 이런 표현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딱 의미가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나중에 실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의미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네 문제 우리 순서찾기 문제 남아있습니다. 순서찾기랑 그 다음에 다음 파트 무슨 파트? 네, 문장 삽입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우리 순서 잘한 것처럼 문장 삽입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역시 단서 찾고 만나자. 알겠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또 시작.

0: 말했습니다.
1: 그리고 또 새로운 달의 시작이에요.
0: Oh yeah, already, huh? June입니다.
1: 네.
0: 자, 오늘 가정용어이자 또 6월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6월, 7월 뭐 이렇게 하면은 비 오고 막 이럴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날씨도 또 막 더워지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요.
0: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장마철 빨래.
1: 아.
0: 그게 최강의 난이도이다 파트 1을 해볼 거거든요.
1: 지금 또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
1: 네.
0: 아주 자그마한 방 하나 이렇게 해서 거의 살았었는데
1: 네.
0: 저는 그런 거 이제 관련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뭐라 할까요? 건조기가 기본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왔더니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하고 제가 왔을 때가 이제 여름이 딱 장마철 시작할 때였는데
1: 네.
0: 그냥 걸어놨는데 냄새가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1: 아우 세상에.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은 또 후각의 동물이라.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또 냄새가 나면 되게 불편해요.
0: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파트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비 때문이지. 네. 뭐뭐 때문이지라는 걸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문장 자체는 짧지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아, 냄새가 너무 심했나 봐요.
1: 그쵸, 그쵸. 아, 그러면 다시 그 섬유유연제 넣어가지고
0: 네.
1: 향을 좀 이렇게 좀 희석시켜야 돼요.
0: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끓이기도
0: 안
1: 끓이고,
0: 끓였어야지.
1: 소독이 중요하니까.
0: 아,
1: 예.
0: 막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1: 아우,
0: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Who is stinky? Who is it?
0: My shirt.
1: Your shirt?
0: Is it me?
1: No, stinky. I don't know stinky. Who is it?
0: Stinky?
1: Yeah.
0: Who?
1: Stinky?
0: No, like it smells,
1: Smell?
0: like bad
1: A bad
0: smell.
1: smell?
0: My shirt.
1: The,
0: Oh, is it me?
1: oh, 안 씻었어?
0: Huh?
1: Sorry.
0: What?
1: Yeah. 아, 비 때문이지. 비. It's
0: B?
1: raining. It's raining. 꿉꿉.
0: Ah,
1: Yeah.
0: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1: Smell bad smell?
0: Musty.
1: Musty?
0: Oh.
1: Okay. 자, 벗어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벗어봐.
0: What?
1: 다시 세탁. 저기, wash clothes. Wash clothes, take off.
0: Again?
1: Yeah, again. Oh, smell, bad smell. Oh,
0: 아.
1: terrible.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1: 예.
0: 제대로 끓이거나, 조치를 안 취하면,
1: 그쵸.
0: 아무리 빨아도 또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0: 아,
1: 예, 아주
0: 좋습니다.
1: 뽀송하게 햇볕에 잘 말리거나 아니면 그 건조기에, 예,
0: 아하.
1: 좀 여러 번좀
0: 오케이, 오케이.
1: 히팅을 해줘야 돼.
0: 자, 오늘 뭔가, 키키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 다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3: It's because of the rain.
2: My pants smell musty too.
3: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은 여보, 내 셔츠 왜 이렇게 냄새나? 내가 문제야? 이겁니다.
1: 어허.
0: 나 분명히 샤워를 한것 같은데 그런
1: 그렇죠.
0: 느낌.
1: 샤워랑 사실 상관이 없죠. 예.
0: 그렇죠.
1: Honey, why is my shirt so, is it me? 나야, 나 때문이야, 뭐 이건가 봐요. 왜내 셔츠가 이렇게, 냄새.
0: 냄새가 나.
1: 냄새니까 smell. Why so smell?

0: 오케이. 스멜이? 오케이. 그리고 is it me?
1: 왜 냄새야? 왜
0: 자, 한번
1: 냄새야?
0: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ney, why is my shirt so smell? Is it me? 아니죠. 다른 단어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smell 썼죠? 걔랑 비슷한 단어로는 가능은 합니다. 일단 왜냐면 smell이라고 하는 거는 냄새 혹은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잖아요.
1: 그쵸.
0: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랑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냄새 나는이라는 형용사가 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smell 쓰려고 해도 smell을 형용사로 바꿔야
1: 바꿔서.
0: 됩니다. 가능은 한데 그건 금방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은 stinky라는 단어는 회화체 기본입니다. 이
1: 오.
0: stinky라고 하는 건 악취가 나는이라는 형용사예요.
1: 야,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
0: 그래요? Oh, it's very
1: stinky.
0: stinky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y를 뺀거 있죠?
1: 네.
0: stink.
1: 네.
0: 거기까지만 쓰면 동사로 악취가 나다라는
1: 아,
0: 동사가
1: 스팅크하면.
0: 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개다 알아두는 거는 강력 추천입니다. 회화에서
1: 네.
0: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oh, it's stinky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stink를 동사로 써서 oh, it stinks 이렇게도 쓰기
1: stinks.
0: 때문에 두개다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래서 아까 smell 쓰려고 했으면
1: 네.
0: 사실은요 smelly
1: Smelly.
0: 쓰셨으면
1: 아.
0: 더 좋을 뻔했어요.
1: 그럼 냄새가
0: 이러면
1: 나는?
0: 냄새가 나는 혹은 뉘앙스에 따라서 아, 악취가 나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스멜리. 근데 보통 스멜리라고 하면 단순하게 뭔가 냄새가 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악취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1: 그쵸.
0: 왜냐하면 우리말로도 아, 악취가 난다 이렇게 안 하고
1: 네.
0: 냄새나
1: 맞아요.
0: 이러면 벌써 안
1: 나쁜
0: 좋다?
1: 냄새?
0: 그렇죠. 그런데 걔보다 더 확실합니다. 스팅키는 100% 얘는 악취예요. 네, stinky, smelly 같이 알아두시고요.
1: 네.
0: 또 참고로 악취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럼 아까 악취가 나다란 동사 뭐였다고요?
1: Sting.
0: stink. 걔도 명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1: 아.
0: 네, 특이하죠, 그렇죠? So
1: 예.
0: stink라고 하는 거는 악취가 나다 혹은 악취라는 명사. 그리고 또 하나, 올.
1: 오돌.
0: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1: 그래요?
0: 네.
1: 처음 봐요.
0: 이 단어 데오더란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네.
0: Deodorant 그거는 odor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1: 그러네요.
0: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odor, stink 이런 거 명사로 악취. 이왕이면 관련돼 있는 거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1: 그럼
0: 그렇죠?
1: 연상이 빨리빨리
0: That's
1: 되겠네요.
0: right.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Honey, why is my shirt가 so stinky해?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 Is it me?
0: Is it me? 그건 나야?
1: 네.
0: 이거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 예.
0: 맥락으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나 때문이야?
1: 그쵸.
0: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Is it me?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me를 썼죠.
1: 네.
0: 목적어 모양이니까. Is it me? 그러면 그 me라고 하는 거, 목적어가 문제야? 혹은 목적어 때문이야? 이것을 간편하게 쓸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 야.
0: 많은 분들이 뭐뭐 때문? 그럼 막 because 뭐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Because of 이런 것들. 그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1: 네.
0: 하지만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예요.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때문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그러면 because of 안 쓰고도 그건 우리야? 이렇게 쓰는 거죠.
1: 예.
0: 어떻게 해요?
1: Is it us?
0: Is it us?
1: 응?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자,
1: 오.
0: 그 shirt가 문제인가?
1: Is it shirt?
0: Is it the
1: Is it
0: shirt?
1: the shirt?
0: 그렇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is it the shirt?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다만
1: Is it the
0: 오늘은
1: shirt?
0: 내가 문제야? Is it me?
1: Is it me?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죠?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s it us?
1: Is it us?
0: Is it the shirt?
1: Is it the shirt?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자, 이랬을 때, 자. 아, 비 때문이지. 이렇게 막 말릴 때잘 뭔가 안 말랐다든가,
1: 그렇죠.
0: something.
1: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빨래는 안 마르죠. It's because of 비.
0: B.
1: The rain이겠네요.
0: That's right.
1: Yes.
0: 얘는 덩어리 표현 때문에 다른 걸 이제 비울 수가 없었어요. Rain. B.
1: Yes.
0: 자, 방금 뭐뭐 때문이다 할때 그냥 it's 뭐뭐다, is it 뭐뭐냐 이렇게도
1: 네.
0: 했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정식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because
1: Because of.
0: of. 자, 보여드릴게요. It's because of 하고 나서 명사인데 목적어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거는 뭐뭐 때문이야, 목적어 때문이야 라고 이제

0: 쓸 수가 있는데 어, 이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1: 네.
0: because of는 뒤에 명사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음흠.
0: 그리고 because는 뒤에 평소문 어순이 오는 겁니다.
1: 네.
0: So because I love you,
1: 응?
0: I love you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because는. 근데 because of는 뒤에 뭐 me, 뭐 the because of the car, 뭐 오케이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남 탓할 때. 그거 너 때문이야.
1: It's because
0: It's
1: of you.
0: because of you. 자, how about this?
1: Yeah.
0: 그건 그눈 때문이야. 그건 그눈 때문이다.
1: It's because of the
0: 그래서
1: snow.
0: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얘기를
1: 네.
0: 쓸 수가 있겠죠. Alright, you guys,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It's because of you.
1: It's because of you.
0: Oh, it's because of the snow.
1: It's because of the snow.
0: 질문형도 할수 있겠죠.
1: 네.
0: 어, 그거 나 때문이야? 그거 저 때문이에요?
1: 저, does it because of me?
0: 이거 does?
1: 아니요.
0: is죠?
1: Is it because of the snow?
0: Is it because of
1: Me?
0: me? Okay. Is it because of me? 그러면
1: 응?
0: 그거 나 때문이니?
1: 네.
0: 라는 질문형도 만들 수 있겠죠.
1: 아하.
0: 하지만 얘를 줄여서 한게 뭐예요? 그거 나 때문이야? 아까 했던
1: Is it
0: is it
1: me?
0: me? Make
1: 아하.
0: sense? Okay, so
1: Yes.
0: 얘가 더 정식이라는 거예요. Okay?
1: Mm-hmm.
0: 자, you guys, B 때문인 거예요. 하고 상대방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1: 네.
0: It's because of the rain.
1: It's because of the rain.
0: It's not because of you.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와 트레이닝 해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0: 근데 바지도 해보더니 아, 바지도 퀴퀴한
1: 아이고,
0: 냄새나. 막소사
1: 아이고, 아이고.
0: 같이 빨았나
1: 네. 아,
0: 봐요.
1: 그쵸. 솔직히, 본인 바지랑 위에 오시면 다행이게,
0: 네.
1: 아이들 옷도 다 그래요.
0: 엄마.
1: 왜냐면 이게 전염이 빨라요. 빨래 냄새가.
0: 아.
1: 같이 빨면 다 변해요.
0: 와, 이 냄새가
1: 네.
0: 이렇게 균이 옮기는구나. 이런
1: 맞아요.
0: 식으로.
1: 저희 집 빨래 담당이 저거든요.
0: 그럼 만약에 냄새 나면은
1: 솔직히, 각자 빨리 합시다 가요. 예, 아니면 버리세요. 예, 저는 너무
0: 아,
1: 싫어가지고,
0: 그 여름의
1: 예.
0: 장난 아닙니다.
1: 그러니까, my pants smell, too. 오, 그러면 아까 그 냄새 다시 가져와야겠네요. My pants smell stinky.
0: 오.
1: Yeah, stink, 이거였죠?
0: 네.
1: Stinky too.
0: Okay. My pants smell stinky too. 자, 일단은 아까 stinky가 악취나는이었으니까
1: 네.
0: 형용사를 넣어서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단어를 다양한 걸 가져왔어요. That's
1: 아.
0: fine. stinky는 악취나는. 근데 진짜 퀴퀴한 뭔가
1: 퀴퀴한 냄새.
0: 곰팡이 냄새 같은 거
1: 아,
0: 있잖아요.
1: 네네.
0: 그거 표현할 때 musty라는
1: Musty.
0: 단어가 또 있습니다.
1: 오.
0: Okay? So 뭐한 번에 암기하는 거는 I don't expect that.
1: 네.
0: 그래도 아, 한번 노출되는 거 중요하죠. 저 머스티 같은 거 퀴퀴한 뭔가 곰팡이 있는 듯한 뭐 축축한 냄새 있잖아요.
1: 꿉꿉한 거. 네,
0: Right.
1: 압니다.
0: 그래서 형용사로 썼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형용사를 썼는데
1: 네.
0: 그러면 여기서 smelly
1: 예.
0: 냄새라는 명사일까요? 아니면 냄새가 난다라는 동사일까요?
1: Verb죠.
0: 오,
1: 동사.
0: 동사, right?
1: 야.
0: So 우리가 그때 look 형용사, 형용사해 보이다처럼
1: 그쵸.
0: smell 형용사하면 형용사한 냄새가 나다.
1: 난다.
0: So 내 바지는 냄새가 난다. musty한 냄새가 난다.
1: 예.
0: Does that make sense? Okay. So smell 동사로 썼고 그 뒤에 형용사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 그 사과는 신선한 냄새가 나. 막 했는데 뭔가 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1: 응?
0: 그 사과는 냄새가 난다. 아주 신선한. 신선한 게 뭐예요?
1: 신선 fresh.
0: fresh. 그럼 어때요? the
1: The apple smell
0: fresh.
1: fresh.
0: 자, 근데 the apple 3인칭 단수니까 the apple smells
1: Smells
0: fresh.
1: fresh.
0: 룩스
1: 맞네요.
0: 같은 거예요. 그렇죠?
1: 네.
0: 자, about this.
1: 왜요?
0: 아주 끔찍하니 뭐죠? H로 시작하는 거?
1: H요? Horrible?
0: horrible. 내 발은 끔찍한
1: 발이 나오니까 갑자기 정말 공포스럽네요.
0: 내
1: 예.
0: 발은 끔찍한 냄새가 나. 근데 양쪽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1: 그쵸.
0: 네.

0: My feet smell horrible.
1: 그렇죠. Okay. My feet 복수죠. 그러니까 smells가 아니라 smell. 그다음에 horrible. 이렇게
0: yeah.
1: 만들 수가 있겠죠. Mm-hmm. So smell이라는 거 뭐 이해해요. 왜냐면 워낙 우리가 oh, smell 이렇게 명사로만 써왔다 보니까 아직은 어색할 겁니다.
0: 그렇죠.
1: Right. 자 읽어볼게요. The apple smells fresh.
0: The apple smells fresh.
1: My feet smell horrible.
0: My feet smell horrible.
1: There you go. 자, 이것도 한번 챌린지 걸어보겠습니다.
0: 좋아요.
1: 슬기 씨,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Look 활용해가지고
0: Look
1: 질문형
0: 형사.
1: 만들면 막 엄청 헷갈렸었죠? Look으로
0: 예.
1: 질문형.
0: 아, 예, 예,
1: 자,
0: 예.
1: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나, 내 머리 있잖아. 나쁜 냄새 나니? 한마디로 막 지독해 냄새? 내 머리는 냄새가 나니? Bad, 나쁜 냄새가 나니?
0: 네, 그 내 머리가 나쁜 냄새가 나니? 나냐고요?
1: 한번 해보세요. 쭉쭉.
0: Does my hair smell
1: 나쁜?
0: bad?
1: 맞을까요? 완벽합니다. 오.
0: 야. 안, 오, 솔직히 예. 내 머리에서 솔직히 두 하랄라 그랬는데 머리니까요.
1: 이게 3인칭 단수가 나오면서 네. 막 헷갈리거든요.
0: 그렇죠.
1: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So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bad가 아니라 이 smell이란 동사예요.
0: 그렇죠.
1: Right? 일반 동사로 질문형 만들 때는 두 동사 로 질문 만들죠. 근데 so 심지어 my hair. So do가 아니라 does. So does my hair smell bad? Yeah, your hair smells horrible. 이렇게 대답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0: Yes, yes.
1: Makes sense, right? Okay. 읽어보겠습니다. Ooh, my pants smell musty too.
0: My pants smell musty too.
1: 그러니까 pants는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0: 네?
1: 당연히 smells가 아니라 smell 되겠습니다. 자. 하나 문장, 미션이 남아있는데요.
0: 네.
1: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0: 오.
1: 뭐야, 멋있잖아요? 그냥 해결하게.
0: 오.
1: 근데 또 나면은 또 이제.
0: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두세 번은 빨아야지 좀 냄새가 가시더라고요.
1: 그래서 저는 네. 제 기억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0: 네.
1: 그 결국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드라이어도 없고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0: 그렇죠.
1: You know, I had to throw them out.
0: 정말요?
1: 없었어요.
0: 네. 어쩔 수 없었네요, 정말. 자, take them off, take off 사이에 them 넣어가지고 그것들 벗어, 그죠? 그리고 I will them again. 내가 right. 그것들을 다시 세탁한대요. 자, 세탁이 I'll laundry인데, laundry 이거죠? I'll laundry them again.
1: Okay. 나는
0: 네.
1: 그것들을 다시 세탁소에 갈 것인가요?
0: 이게 세탁소예요?
1: 아니, 그건 아니고요.
0: 네.
1: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0: Laundry?
1: 자, 복잡하게
0: 아닌가요?
1: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0: 뭐예요?
1: 뭘로 이렇게 깨끗하게
0: wash, water.
1: 그렇죠.
0: 아, wash예요?
1: You just said it.
0: 아, 그래요?
1: I just wash them again, right?
0: 이게 너무 딥하게 가면 또 영어는
1: 그쵸.
0: 자꾸 그르치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0: 아.
1: 오히려 그렇다고 제가 한국어로 내가 다시 씻을게 하면 또 어색했을 거예요.
0: 그렇죠. 해석대로 그래서, 가야죠.
1: Right. 결국에는 이제 wash the dishes, 뭐 설거지하다, wash the clothes, 뭐 세탁을 하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1: So 뭐 세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요. wash는 깨끗하게 clean하다지만 뭘 활용한다?
0: 물,
1: 액체를 활용한 겁니다.
0: 네.
1: So I'll wash them again. 근데 왜 여기 them을 썼죠?
0: them? 그것들이니까요. 벗은 거 take them off의 them이에요. Yeah.
1: pants.
0: 아, pants라서.
1: Right? pants. There you go. 자, 여기 보세요.
0: 우리가
1: 입는 동작을 강조한 게 뭐였죠?
0: 입는 동작 put on.
1: put on. 근데 여기서 뭐예요?
0: take off.
1: 벗는 동작을 해라.
0: 네.
1: 그래서 바로 take off. take 취하다 off 떨어진
0: 네.
1: 기억나세요? 그때
0: 알죠.
1: off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right?
0: 네.
1: So take off 이 얘기가 벗다. 근데 이게 상태 강조가 아니라 벗는 동작 같은 거, 뭐 뭐랄까 단추 같은 거 풀른다든가
0: 네네.
1: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발 벗어라. 너의 신발들을 벗어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0: 그쵸.
1: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길래 아 당신의 신발들을 벗으세요. 그러면은
0: Take off your shoes.
1: Take off your shoes.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네.
1: 그거 벗어. 그것이라고 해볼게요.
0: 네. Take it off.
1: Take it off. Right.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대명사가 나오면
0: 네.
1: take off it이라고 못 씁니다. 대명사는 무조건 take
0: 사이에.
1: off 사이에.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이렇게 빼도

0: 아, 그럼 take your shoes off도 돼요?
1: Of course.
0: 아, 그렇군요.
1: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필기로 정리해 볼게요. 슬기 씨가
0: 네.
1: 뭔가를 입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
0: wear가 아니라 put on입니다.
1: 제가 한 만 번 잔소리 하니까
0: 예.
1: 이제는 이게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1: 그렇죠.
0: 네.
1: So put on, 아, 입는 동작, take off, 벗는 동작, wear는 입은, 이미 입은 상태에 돌아다니는 상태를
0: 네.
1: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gain,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0: pants.
1: 너의 무엇이었죠? Your.
0: Your pants입니다.
1: 그렇죠.
0: Yes.
1: So, 여기서 take off your pants, take your pants off. 그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them으로 받아친 것 뿐입니다.
0: 네.
1: 이해하셨어요?
0: Yes.
1: Okay.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There you go.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자,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0: 네?
1: 오늘 문장들이 그래도 짧았죠, 그렇죠?
0: 맞아요.
1: Alright. 비 때문이지.
0: It's because of rain.
1: 그냥 rain?
0: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1: Right.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 최근에 그 비가 많이 왔잖아.
0: 아,
1: 바로 그 비 때문이야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을 때.
0: Yes.
1: 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0: Take them off. I wash them again.
1: There you go.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2: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3: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2: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요.
0: 네.
1: It's because of 명사.
0: 예.
1: 근데 목적어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연습이 되면 사실 그것이라는 것만 주어로 잡을 게 아니라
0: 네.
1: The problem is because o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명사로 또 넣어도 돼요.
0: 네.
1: 자, 오늘은 이수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그거 너 때문이라고.
0: It's because of you.
1: It's because of you. 이렇게 탓하는 느낌, 그렇죠?
0: 네.
1: 자, 두 번째. 그건 비 때문이지. 그 비 때문이지.
0: 맞아요. It's because of the rain.
1: It's because of the rain. 자, 세 번째. 그건 눈 때문이지. 그건 그 눈 때문이야.
0: It's because of the snow.
1: It's because of the snow.
0: 음흠.
1: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0: Yes.
1: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snow. 네. 그리고 is it because of me? Is it because of 이것도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You know what I mean? All right. 자, 다음 패턴 볼게요. 오. 동사. Right?
0: 맞습니다.
1: Take off something. 대명사면은 밖으로 뺀다, 가운데 넣는다.
0: 가운데에 넣는다.
1: 가운데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0: 네.
1: 자,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입영작 할 때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는 거는 사실 안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0: 맞아요.
1: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 누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0: Loudly.
1: Yes. 오케이, 자신감 가지고
0: yes.
1: 해주세요. 자, 짧습니다.
0: 음?
1: 그거 벗어. 그거 벗어. 명령어로.
0: Take it off.
1: Hey, take it off. 이렇게 뭐 모자가

0: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 에이, take it
1: 네.
0: off.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그것들을 벗어봐. 그것들을 벗어.
1: Take them off.
0: Take them off, right? 그래서 얘도 대명사니까 가운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0: Take off them?
1: 안 되고.
0: 틀립니다.
1: 네.
0: 세 번째. 신발 벗어. 너의 신발들을 벗어.
1: Hey, take off your shoes.
0: 그죠? Take off your shoes. 사실 put on도 마찬가지지만요.
1: 네.
0: 이 take off 한다는 것도 꼭 옷이 아니라 이렇게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1: 그쵸?
0: 안경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은 명령어로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문에 넣는 연습도 해야 돼요. So he took off 무엇? She took off 무엇?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1: 근데 어떻게 보면은
0: 네.
1: 조금은 감사한 게 우리는 양말은 벗고 신고 옷은 입고 벗고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take off, put on으로 다 돼요.
0: Exactly.
1: 조금 고마운 부분.
0: 맞아요. 이게 우리말이 더 힘들 때가
1: 그럴 때가
0: 있어요.
1: 있죠,
0: 네, 그래서
1: 당연히.
0: 영어는 조금 심플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영어도.
1: 네네.
0: 오케이, 아주 수고하셨고요. 자, 배운 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Take it off. Take them off. Take off your shoes. Alright, very nice. 자, 그렇다면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3: It's because of the rain.
2: My pants smell musty too.
3: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Alright,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해결! Oh,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Oh, it's because of the rain.
4: Oh, my pants smell musty too.
1: Oh, take them off. I will wash them again.
4: Really?
0: Great job, you guys. 월요일부터 아주 스무드하게 출발합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can't take it on the plane.
0: 그렇습니다. take를 못한다가 맞겠죠? 그리고 on the plan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1: 네.
0: It's because of something. 자, 그건 뭐뭐 때문이야.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그거 우리 때문이야. 그거 우리 때문이야.
1: 네. 네. 여러분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회전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And welcome everyone back to our show.
1: That is right. 네. And this week we have a brand new theme for you.
0: That's right. 이번 주의 테마는요.
1: Yes, online reviews.
0: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라고 하죠. 리뷰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Uh-huh.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don't follow online reviews anymore.
0: 네, follow라는 거는 따라간다라는 의미도 되고 챙겨본다라는 거. 그래서 uh-huh. 읽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yeah. I don't follow online reviews anymore 라고 말하면 uh-huh. 저는 더 이상 인터넷상의 후기를 찾아보지는 않아요. 읽지는 않아요. 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1: We have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런데 Alright.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Jordan 씨,
0: 나와주세요.
2: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0: 네, 기본적으로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볼까요?
1: So Jordan said,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0: 네, 예전에는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Mm-hmm. Religiously,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okay. 이제 종교적으로란 뜻보다는 열심히, 열렬히.
1: Yeah. 네. Like it was a religion. You look at it every day, right?
0: 그렇죠.
1: You follow it closely.
0: Very diligently.
1: So okay, 열심히. That's a good one. Diligently.
0: 네, 열심히 아무튼 예전에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읽었었는데 But now, 이제는 I do my own research. Research이라는 건 꼭 연구까지 안 가더라도 뭐 조사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알아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yeah. 직접 제가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는
1: nope.
0: 것보다는
1: You find out about it on your own.
0: Yeah.
1: Basically.
0: Exactly.
1: Grea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your parents' advice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1: yes.
0: 그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 Yes.
0: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mm-hmm.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listen to reviews라는 mm-hmm. 거는 후기를 진짜 어떻게 음성으로 해서 변환해 주는 걸 통해서
1: no.
0: 듣는 게 아니고 믿는 거를 여기서 말합니다.
1: Believe
0: 그래서,
1: them.
0: 네, 후기를 항상 믿을 수는 없다는 거를 알고 난 후로는 그때부터는 I just do my own research. 그냥 제가 직접 알아봐요.
1: Mm-hmm. Next she says, So for many years, I would always listen to online reviews.
0: 똑같은 표현 나오고 있죠. Mm-hmm.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so for many years, I would always listen to 항상 듣곤 했다, 항상 믿곤 했어요. Mm-hmm. Listen to online reviews. If a review said this is a good product, she said, would buy them.
1: Okay, I believe it. It's a good product. Mm-hmm. I'll buy it.
0: Yeah, buy the same product that the review is talking about. Mm-hmm. And she would not doubt the review.
1: She wouldn't doubt it. She believed 네. it. She 네. listened to them.
0: 의심하지 않은 거죠.
1: Yeah.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would watch review videos. I would read written reviews of products before I would buy them or before I would try to test them out on myself. But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I got this skincare product
1: I would watch review videos.
0: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반복적으로 하곤 했다라는 걸 가리키는 I would 쓰였고요. Watch review videos. Mm-hmm.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1: Yeah.
0: 사람들이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는 후기보다는 비디오 후기, 비디오 리뷰들을 요즘에 더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Mm-hmm. 그래서 사용 후기 비디오들을 보곤 했어요. Mm-hmm. 그리고
1: And she also says, I would read written reviews of products before I would buy them or before I would try to test them out on myself.
0: 그리고 비디오도 보고 I would read written reviews. 그래서 그 써놓은 제품 후기도 읽곤 했습니다. Mm-hmm. Of products, 제품들의 후기죠. Before I would buy them, mm-hmm. 구입하기 전에 아니면 before I would try to test them out on myself. Mm-hmm. 제 스스로에게 test them out. 여기서 말하는 them은 the products. 그 제품들을 제 스스로 제 피부에 발라보기 전에 그런 비디오도 보고 mm-hmm. 써놓은 글도 읽곤 했어요. Mm-hmm. 그런데
1: She says, but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I got this skincare product
0: 그런데 고등학교에 다닐 때 and I got this skincare product mm-hmm. 피부 관리 제품을 샀을 때였는데요. Mm-hmm. 어떤 일이 생겼는지 뒤에 나오죠?
1: That's right.
2: That I had read so many reviews and everyone said that it was the best product ever. And when I tried it out, I had a really bad breakout. My skin was so bad that from then on I said
1: that I had read so many reviews and everyone said that it was the best product ever.
0: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문장 When I was in high school로 시작됐던 문장은 완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완전하게 끝나진 않아요. 그냥
1: right.
0: 나중에 다른 문장을 시작합니다. 구어체에서는 yes.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죠. Mm-hmm.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피부 관리 제품을 샀는데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 Mm-hmm.
0: This skincare product that I had read so many reviews About 생략됐어요.
1: Mm-hmm.
0: 네, 그래서 후기를 정말 많이 읽었고 읽었던 어떤 제품이었는데 Everyone said that it was the best product ever. 여기서 ever라는 거는 그냥 전체 시간을 통틀어서 mm-hmm. out of all the products ever made.
1: It's so awesome,
0: 네,
1: right?
0: 강조해 주는 거예요.
1: Ever.
0: 네, 실제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
1: yeah.
0: 그냥 강조했을 때 ever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mm-hmm. 정말 정말 최고라고 모두가 말하는 제품을 샀대요.
1: But was it? She says. And when I tried it out, I had a really bad breakout.
0: 그런데 when I tried it out, mm-hmm. try something out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mm-hmm. try it 이렇게 말하지
1: yeah.
0: try it out 하진 않아요.
1: You wouldn't say try it out is for something that you use
0: 네.
1: right? Try it something that you eat. Try it out. You have to use it
0: 네.
1: or do something.
0: 약간씩 뒤에 붙는 게 달라지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1: Okay.
0: 음식 같은 경우에는 try it. I cooked this dish. Try
1: How
0: it.
1: You try yeah. it. It's delicious.
0: 네, 그런 경우 I think it's delicious. I don't know what you will think, but try it.
1: Okay.
0: Try it 끝내요. Mm-hmm. 그런데 만약에 옷 같은 경우에는 try it on을
1: on.
0: 많이 붙입니다.
1: Yes. Try it on.
0: 네. try it on.

0: 그리고 try something out, out 하면 이거는 사용할 때 많이 쓰는
1: yeah,
0: 것 같아요.
1: Something that you use, you try out. 네. You wear, you try on, you eat, you try it.
0: 그런 어떤 구성 다 mm-hmm.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try it out 하니까 써봤을 때 I had a really bad
1: breakout. Breakout.
0: Breakout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피부 트러블이라고 딱 나오지는 않는 사전이 많은데
1: Oh, yeah. It's like you broke out of prison.
0: Yeah. Breakout. And also a war can break out.
1: Oh, yeah. A war can break out.
0: 발발할 수도 있겠고요. A disease can break out.
1: Oh, yeah. So many things can break out.
0: 질병이 전염병 같은 것들이 이제 mm-hmm.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 문맥에서는 피부에 뭔가 많이 난 거를 말해요.
1: Yes.
0: 하나 난 거는 breakout이라고 안 하잖아요.
1: It's not a breakout. You just have a pimple. But when your face gets many pimples or acne everywhere, suddenly it's a breakout.
0: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느낌이 좀 이제 전쟁 발발이라든지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약간 퍼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여러 개가 막 났을 때 breakout이라고 합니다. 피부 트러블이 really bad breakout, 정말 심하게 생겼어요.
1: Mm-hmm. And she said, my skin was so bad that from then on I said,
0: 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진 상태여서 that from then on, 그때부터는 I said,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선언처럼 한 거예요.
1: She said what? Let's find out.
2: Okay. I'm not just going to listen to people's reviews. I'm going to look at the ingredients in the product that I'm buying and make sure that they work for me and not necessarily for other people, because other people's experiences may not be my experience with a product.
1: Okay, I'm not just going to listen to people's reviews.
0: 네, 이렇게 뭔가 결심, 다짐을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 Yes.
0: 방금 보신 부분이 전체가 약간 혼잣말 같은 거죠.
1: Mm-hmm.
0: Okay, I'm not just going to. 물론 사람들의 후기도 뭐 들을 수 있겠지만 just 하지만은 않을 거야. 그래서 후기만 그냥 믿지는 않을 거야.
1: Nope.
0: 그리고
1: She says, I'm going to look at the ingredients in the product that I'm buying.
0: 내가 구매하는 제품에 들어있는 ingredients. 네,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Ingredients, 물론 요리할 때 들어가는 것도 ingredients 쓰는데
1: The ingredients you need to make 네. 김치찌개 or something.
0: 네, 네, 그런데 화장품에 들어가는 것도 ingredients라고 할 수 있어요.
1: Mm-hmm.
0: 물론 이제 화장품 이런 화학 제품까지는 ingredients 괜찮은데
1: mm-hmm.
0: 어떤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은 ingredients라고는 하지 않아요.
1: No. 네. They're parts.
0: Parts, 부품.
1: 부품, 그래서 parts.
0: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볼 거야.
1: Mm-hmm.
0: 그리고
1: next she says and make sure that they work for me and not necessarily for other people.
0: 그냥 중간에 있는 work for me만 떼어서 생각을 하면 이제 work for me, she works for me 하면
1: she's your employee at your
0: 네,
1: office.
0: 제가 고용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they도 그 products 아니면 ingredients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제품 또는 성분들이 work for me 나한테 잘 맞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 Yeah, they match well with you.
0: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한테 잘 맞는 성분이라는 걸 make sure, 꼭 확인하고 넘어갈 거다.
1: And why she summarizes it by saying because other people's experiences may not be my experience with a product.
0: 왜냐하면 other people's experiences,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may not be,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My experience, 내 경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may not be the same as my experience with a product. 어떤 제품에 관련해서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 Yeah, because what works for other people might not work for you.
0: Yeah, it's not necessarily because other people might have been lying about a product.
1: Yeah,
0: it just works differently.
1: Works differently for different people,
0: yep.
1: right? Mm-hmm. Perfect.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ever since I've learned that you can't always listen to reviews, I just do my own research. So for many years, I would always listen to online reviews, I would watch review videos, I would read written reviews of products before I would buy them. Or before I would try to test them out on myself. But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I got this skincare product that I had read so many reviews

아이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같이 영어로 옮겨볼 우리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요, 온라인 리뷰,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후기를 잘 읽는다, 그리고 잘 읽지 않는다, 하나씩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1: 제가
0: 읽어볼까요?
2: I don't follow reviews as they tend to be opinion pieces. I follow online reviews quite religiously unless I have a recommendation from friends or family.
0: 네,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 데이브
0: 씨가 I don't follow reviews. 저는 리뷰들을, 후기들을 챙겨보진 않습니다. As, 여기서는 because라는
2: because
0: 같은 의미고요. They tend to be opinion pieces. 이제 piece가 일반적으로는 조각이란 뜻인데
2: That's right.
0: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아, 조각?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opinion piece라고 하면 의견을 담은 글.
2: Yes, 네. It's some kind of, you know, report, essay, just any piece of writing that is someone's opinion.
0: 네, 그래서 right. post랑 같은 의미로 post, 쓰였습니다.
2: Yes.
0: Posts of opinion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Basically.
0: Opinion piece가 의견 조각보다는 의견을 담은 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하겠고요.
2: Mm-hmm.
0: 그 다음으로
2: Mona says,
0: I follow online reviews quite religiously. 꽤 열심히 챙겨본대요, 인터넷상의 후기들을. Unless I have a recommendation from friends or family.
2: That's right.
0: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챙겨본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가족이나 친지, 가족이 뭔가 추천해주면 그쪽 의견을 따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 That's right. All right. Perfect.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2: Bye.
0: 감사합니다.
2: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조동사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비슷하지만 또 살짝 다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나 비슷한데 또 얼마나 살짝 다른지, 그건 모두 이번 문장 안에 제가 숨겨놔 봤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She might have to cancel the meeting. 자, 여기서 분명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조금 해석할 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 부분이죠. Might have to. 참고로 might는 우리가 조동사 시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have to, 아, have to도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might랑 막 연결되니까 뭐라고 이거 그럼 해석해야 되지? 상당히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동시에 감을 잡으셨

하실 겁니다. 맞아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 대체 조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대체 조동사. 이게 뭔가 말이 어려운 것도 같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히 쉽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엔 특히나 그냥 대체 조동사가 뭐인지에 대해서만 기본기만 다져보는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더더군다나 부담 없이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체 조동사가 뭐냐? 사실 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게 왜 필요하냐인 것 같아요. 대체 조동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조동사의 특징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조동사는요, 다른 조동사랑 연달아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동사랑 연달아서 쓰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조동사의 뜻들을 우리가 연달아서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뜻은 연달아서 쓰고 싶은데 문법적으로는 조동사를 연달아서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바로 이 대체 조동사인 겁니다. 조동사는 아니야. 대체 조동사인데 뜻이 조동사와 같으니까 다른 조동사와 연결해서 연달아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요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대체 조동사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들 간단히 몇 개만 미리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동사 can 같은 거. 좀 길어지지만 be able to로 우리가 대체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e able to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체 조동사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죠. 조동사 may 같은 거. 허락의 느낌으로 쓰인다 그랬을 때 be allowed to로 대체되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Be allowed to 같은 건 다른 조동사랑 연달아서 쓰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보니까 may의 허락의 느낌을 다른 조동사와 쓰고 싶으면 이렇게 대체 조동사 활용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것도 있죠. Must. 의무로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have to로도 대체할 수 있는 거. 요런 게 이제 대체 조동사로서 그 존재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조동사들끼리 연달아 쓰이지 못해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연달아서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를 대체 조동사로 바꿔줌으로써 의미들을 조동사의 의미들을 우리가 혼합해서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구나. 그래서 대체 조동사가 존재하는 거구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질적인 예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조동사 두 개, 간단히 복습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can. 뜻은 뭐뭐 할수 있다. 능력을 이제 말하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조동사 하나만 더 볼게요. 조동사 will. 뜻은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겠는데, 자, 요것들을 가지고 영어 문장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재밌게 우리말 문장으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문장. 요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나는 내 꿈의 자동차를 살수 있어요. 라는 문장을 먼저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살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내가 그럴 능력이 된다니까. 그냥 조동사 can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수 있는 거니까 I can buy. I can buy. 이렇게 문장 시작하면 되겠죠? I can buy my dream car. 돈을 잘 저축했나 봐요, 지금까지. 해서 나는 내 꿈의 자동차를 살수 있습니다라는 문장. 자,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자, 우리말 문장을 바꿔볼게요. 그냥 살수 있다가 아니라 살수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문장을 바꿔보면요. 자, 보세요. 살수 있다. 살수 있다라는 능력, can과 할 것이다. 미래 will이 영어 문장 속에 동시에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식의 영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will can을 그냥 동시에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can buy my dream car. 이 정도로 문장 적으면 되지 않아요, 선생님? 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포인트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조동사들은요, 두 개가 연달아서 쓰일 수가 없어요. will can 이런 건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됩니다. I will can buy my dream car. 이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럼 어떡하나요? 나는 미래도 말하고 능력도 말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나요? 두 번째 쓰인 조동사를요, 아까 우리가 말했죠? 대체 조동사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n이 be able to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I will be able to buy my dream car. 대체 조동사 써서 이렇게 문장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대체 조동사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조동사 두 개가

연달아서 쓰일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두 번째 것을 대체조동사로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대체조동사에 대한 간략한 개념 정리 완성해봤어요. 그러면 한 문장만 우리 같이 영작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대체조동사 나중에 우리가 차근차근 또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갈 시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아, 대체조동사 공부하면 이렇게 멋진 표현이 가능해지는구나 라는데 초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말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변기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 경험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화장실에 뭔가 고장나면요, 그거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걸 직접 고칠 수 있다면 진짜 좋단 말이죠. 그런 제 발음이 담긴 이 문장 잘 보세요. 자, 변기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인데 뭐 할지도 몰라요는 추측이에요. 어? 능력과 추측. 그럼 뭐 may나 might랑 조동사 can이 두 개가 연달아서 쓰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근데 조동사 두 개 연달아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조동사를 우리가 활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할게요. 주인공은 나죠. 그러니까 I로 시작을 하되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조동사 might 써줍니다. 그리고는 조동사 can을 써주고 싶은데 이제 can을 못 쓰니까 might가 한번 나와서 can의 대체조동사인 be able to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 might be able to라고 말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되게 어색한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의 그냥 표현처럼 아주 익숙하게 쓰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fix the toilet, 변기를 고치는 거죠. 붙여주시면 문장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면서 시작. I might be able to fix the toilet. I might be able to fix the toilet.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장이지만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됐는지를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She might have to cancel the meeting.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고 have to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must,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합쳐지면요, 이 문장 그녀는 취소해야만 할지도 몰라요. 뭘 근데 취소하는 거죠? The meeting이니까 그녀는 미팅을 취소해야 할지도 몰라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체조동사가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오늘 저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체조동사가 뭔지 존재 이유 그리고 기본기 다져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적인 대체조동사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i guys, it's the start of the new week. This week we are going to focus on your swollen legs, so you should be excited.
1: 네, 안녕하세요.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다리 부종 빼기 시리즈로 갈 겁니다. 일단 영어부터 배우고 가시죠.
0: He'd better stay away from my sister. What? Where is this coming from? I heard everything. He broke her heart. He'd better stay away from

0: from sugar. He's gotten so big.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영어 표현 stay away 그리고 stay back 차이점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stay away 평소에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stay away, stay back 둘 다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가라 또는 뭐 멀리 해라 아니면은 이런 뜻인데 굉장히 조금 작은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stay away부터 볼게요. He'd better stay away from my sister 이럽니다. 그 사람 내 여동생 또는 언니 또는 누나 from my sister 한테서 멀리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what? Where is this coming from? 이러는다. 왜? Where is this coming from? 아,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heard everything. 이러는다. 나 다 들었어. He broke her heart. 그가 그녀에게 상처를 줬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He better stay away from sugar. 이러는다. 아니야, 내 생각에는 네 동생한테 모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보다는 He better stay away from sugar. 이러는다. 그 사람은 설탕을 멀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He's gotten so big. 이러면서 살이 너무 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멀리하다. 이거를 stay away라는 표현을 써서 씁니다. 그래서 stay away 살펴봤고요. 두 번째 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 everything okay? I heard noise. I broke a glass. Stay back. Well, let me help you clean it up. No, no. You should really stay back.
0: 네, 우리 stay away 살펴봤었죠? 이번 표현, 이번 대화에서는 stay back라는 표현 할 겁니다. Is everything okay? 이럽니다. 다 괜찮은 거야? I heard noise.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broke a glass. 이럽니다. 유리잔, 유리잔을 그냥 glass라고 하는데요. I broke a glass. Stay back. 물러서 이런 거 stay away라는 거를 안 하고 stay back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물러서 잠깐 좀 멸치기 좀 떨어져 있어 이런 거를 stay back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oh, let me help you clean it up 이럽니다. 아, 좀 내 좀 도와주자. 내가 이렇게 치우는 거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no no 아니야 you should really stay back. 진짜로 좀 물러서 있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stay away 전반적으로 좀 멀리하다, 가까이 두지 않다 이런 뜻이고 stay back 실제로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멀리 있는 것을 stay back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써서 우리 요가 보러 가실게요.
1: Okay, first pose for your poor swollen legs. It's half pose. Half pose. Ready? So you can get into this pose standing up, but we're going to start low tod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can get into this pose standing up, but we're going to start low today. Okay. So come into a low squ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come into a low squat. Good. Now, slowly come into a half lift and breathe one full cycle of breath. So,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from here, slowly come into a half lift and breathe one full cycle of breath. Good. Then, carefully reach for the floor to your side with one hand.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en, carefully reach for the floor to your side with one hand. Good. Now, bend your knees and see if you can support yourself with your fingers.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bend your knees and see if you can support yourself with your fingers. Good. The other hand can hold on to your waist. Are you read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e other hand can hold on to your waist. Are you ready? Good. Carefully lift the outside leg off the floor and straighten both leg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from here, carefully lift the outside leg off the floor and

Yes, that was it. That was the first day of exercises for your swollen legs. Good job. 네, 우리 오늘 다리 부종 빼기 시리즈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다리가 잘 붓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stay away 그리고 stay back 차이점 얘기했었는데 stay back, stay away 하면은 평소에 멀리하다 이런 뜻이지만 stay back 하면 물리적 이렇게 멀리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었죠. 그렇게 해서 헷갈리지 말고 잘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Bye.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한번 해봤던 매식픈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노부부가 이곳을 고른 이유가 정직한 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가 길지 않아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0: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fter hard work, it's already lunchtime.
1: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좀 빨랐나요? 자, 바로 두 사람이 만나고 정착한 곳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들리셨겠죠?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위험한 도로 여행과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이때 제가 여행이라고 했는데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해석하셔도 됩니다.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이곳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정착한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또 연결돼서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2.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1: 네, 캐치캐치 잘하셨겠죠? 자, 그럼 뜻 함께 알아봅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와우, 길죠, 여러분?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위험한 도로 여행을 하는 것과, 즉, 이동을 하는 것과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요, 땅의 정직함 때문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꽤 길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 주세요.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또한 두 사람이 만나서 정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골랐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잘못 들은 부분들, 그리고 잘 안 들렸던 부분들, 어떤 부분이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0: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fter hard work, it's already lunchtime.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자, 여기서는 여러분, to and 이걸 제한 나머지 모두 다 강세 주셔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Despite, 이때도 자, 이때 프라는 소리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경음하죠. Despite보다는 despite having to travel, to 사운드, r 사운드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 이렇게 travel이 아니라 travel라는 식으로 들리게 되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dangerous가 아니라 dangerous, dangerous, road, 우 하면서 R 발음 내시고요. road and hard work가 아니라 hard work. Hard work. 이렇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리스닝 1.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네, 천천히 하세요. 구글 리스닝 2.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되시죠? Okay, 구글 리스닝 3.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The honesty of the land. 한 번 더.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Excellent.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It's a, 그리고 and, 제한, 나머지가 내용어. 이때 to라는 숫자는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내용어가 맞습니다. Where to met이 아니라 where two met and settled. Settled로 발음할 수도 있지만 to 사운드가 네, 바로 모음 사이에서 으, 르에 가까운 소리로 나기 때문에 settled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l right, Google listening 2.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l right, then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2.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1: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죠? 확실히 영국식 발음은 트 사운드를 강하게 해주네요. Settled 이렇게 들리셨죠? 자,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이유, 뭐를 위한 이유? For picking this place, 이 장소를 고른 이유, blank having to travel 이어집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despite,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거 in spite of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Despite,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having이라고 이어집니다.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자, 위험한 길을 이동하는 것 and hard work,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예요. 빈칸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라고 했어요. 이 말은 땅의 정직함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땅을 고른, 이 장소를 고른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땅의 정직함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Okay.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blank, 빈칸에 met and settled, 만났고 정착한, 만나서 정착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After hard work, 고된 일 후에 it's already lunchtime. 벌써 점심 시간이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0: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fter hard work, it's already lunchtime.
1: 안 들리는 단어, 표현들 다시 반복 듣기를 통해서 잡아볼 수 있습니다. www.igisida.co.kr 오셔서 반복적으로 청취 연습 꼭 해주세요.

0: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even though 뭐 직장을 갖고 계셔도 아니면 or if you don't go to work, I think you can learn some great expressions from the show. All right, so we are doing a job interview series. And the question is talk about your work experience. 네, 그동안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네, work experience is very, very important in a job interview. So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about this one person. 네, 오늘은 이제 학생이고 졸업을 했는데 아, 조금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뭔가 경험이 조금 늦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Let's find out. 저는 취업 시장에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Oh,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저는 3학년 때 다른 대학교에 편입했고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1: I transferred universities during my junior year and was a double major.
0: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1년 늦게 졸업했습니다.
1: So I graduated a year later than everyone else.
0: Alrighty, so let's look at this whole answer in more detail. So we start off, 네, 여기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지금 나이가 이러신데 그동안에 뭐 했나요? you know, they could ask you, everybody applied and you graduated late? What happened? They want to know. Okay, so here is a possible answer.
2: 저는 취업 시장에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자, 취업 시장.
0: This is the key point. Here we go. I had a late start in the job market. So, job market is 취업 시장이죠. 자, have a late start, have an early start. 그래서 뭐 I started late 보다는 어떤 과정에서 좀 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1: So, you're supposed to start at this time, but it was a little bit later.
0: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그 취업 시장에서 다 이렇게 뭐 취업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1: I had a late start in the job market. Okay? I had a late start in the job market. I transferred universities during my junior year.
0: 자, 저는 3학년 때 다른 대학교에 편입했고, okay.
1: Transfer is 편입, okay?
0: 편입도 학교뿐만 아니라 you could talk about your job, a company. You transferred companies or you transferred to another branch.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1: And was a double major.
0: 네, 복수 전공이죠. Double major. So, 우리 옛날에 뭐 그냥 major, minor 이런 얘기는 했지만 또 double major이라는 게 있죠.
1: So you have, I double majored, I was an English literature major and a psychology major. So two majors.
0: So I graduated a year later than everyone else.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1년 늦게 졸업했습니다.
1: So I graduated a year later than everyone else.
0: Okay, so this is telling or describing,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건데, why you are applying for jobs now, your age. You're a little bit older than other people.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thing. I had a late start in the job market. I transferred universities during my junior year and was a double major. So I graduated later than everyone else.
1: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0: First one, have an early or late start. 자, 출발이 빠르다 아니면 늦다. Let's see how it's used. I had a late start in my career. I had a late start in my career.
2: 나는 직장 생활을 늦게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중반 그때 시작했는데 저는 뭐 33살에 시작했다.
0: That is kind of late, okay? I had a late start in my career.
1: All right, next one. The CEO arrived late, so we had a late start.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늦게 오셔서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conference나 meeting을 했어야 되는데 이 그 회장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늦게 출발을 했다 아니면 늦게 시작을 했다. 네.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and confusing words. Actually versus really. Actually versus really.

네, 오늘은 actually 그리고 really를 비교할 겁니다. 네, 사실 원어민들도 이 두 단어를 동의어로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단어 actually부터 시작할게요. 오케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actually. 네, 여기서 A-C-T 부분에 SH 발음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약간 C 발음에다가 그다음에 surely. actually. actually.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actually. 네, 반전의 의미를 가진 실제로 사실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기대가 예상과 좀 다를 때 특히나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So when a situation is different than what you expected, we would use the word actuall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What did she actually say? Actually. 연결해서 actually, 실제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네, 어디 방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생각보다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 그 방을 보니까 오 넓은 거예요. 그럴 때 actually.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Wow,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이 방은 실제로는 넓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그는 실제로 보면 키가 더 커. 네, 연예인인데 뭐 TV나 뭐 그냥 기사로 볼 때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훨씬 더 키가 큰 거예요. 네, 그럴 때 actually.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What does she actually say? What does she actually say? 그녀가 실제로는 뭐라고 했어? 네, 이 질문의 어감은 너가 지금 말하는 거는 거짓말보다는 뭐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뭔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실제로 뭐라고 했어? 실제로 What did she actually say? What did she actually say?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at did she actually say? What did she actually say? 다음은 really. Okay. 정말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 단어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발음을 really, really?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R 발음은 일단은 천장을 닿으면 안 되고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really, 네, 되게 버터 발음이죠. really, really, okay? 그리고 여기에 E 발음은 조금 더 길게. 그래서 really 이게 아니고 really, really, 네, 뭔가 고무줄 당기는 느낌입니다. 네, really는 정말로, 진짜로 이 말 하고 싶을 때 really. 그리고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할 때 사용을 합니다. When you really want to when you really want to pinpoint or say strongly that something is the truth, we use the word really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He's really tall. I felt really nervous. Really, 정말로. Really. 네,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room is really spacious. 그 방은 정말 넓네. 그래서 저희가 actually 첫 번째 예문은 The room is actually spacious라고 하면 그 방은 실제로 넓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히 어감 차이를 느끼죠.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정말 넓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s really tall. 그는 정말 키가 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라고 하면 뉘앙스 차이가 확실히 달라지죠. 여기서는 정말 키가 크다라는 말이죠. He's really tall. He's really tall. 네, 그래서 I'm really hungry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할 때 정말 뭐뭐하다 그럴 때 really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felt really nervous. 네, 그래서 그냥 긴장하고 그냥 떨리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떨려. I felt really nervous.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felt really nervous. I felt really nervous. 정리해 드릴게요. 네, actually, 실제로, really, 정말로. 네, actually, really. 네, 확실하게 사용해 보시고요. Don't forget. Actually는 실제로 뭔가 예상한 것보다는 뭔가 실제로 특히나 뭐를 비교를 할 때 actually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요. Really 같은 경우는 뭐를 정말로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을 때 really 많이 사용합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reat job. Okay,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요, 학교 생활에 관련된 주제들을 좀 모아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 쓰실 수 있는 주제들인데요. 이 school life라고 하는 이제 하부 캐터고리를 조금 만들어 보니까 학년 구분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우리나라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학사일정, 3월에 시작하는 학기, 9월에 시작하는 학기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대학 입시, 학교 선생님들이나 맨 마지막으로 졸업한 졸업생끼리 만나는 또 동문의 이야기까지 해서 이 학교 생활 쪽 주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학년 구분은 이제 여러분 이제 내용 보시면 아실 텐데 나는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다녔다. 요런 얘기예요. 자, 만나볼게요. 일단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와 각각 3년이다. 이럴 때 써야 되는 표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7살이 되면, 즉 만 7세가 되면 이럴 때 쓸 수 있는 동사를 하나 잘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은 turn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turn 하면 뭘 돌리다 뭐 이런 식의 동사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turn 자체가 나이에 있어서는 막 그 나이가 되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0: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맞죠? 취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하면 아이가 7살, 즉 만 7살이 딱 됐을 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다. 그 취학 연령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들어보실게요.
1: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0: Okay. 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전에는 유치원, kindergarten, 그 바로 전에는 nursery school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다니겠죠. 그렇죠?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만 7세 다니다. 자, 6년간의 초등학교, 6년, 6 years. 자, 연결고리가 of죠. of elementary school. 자, 그러면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6년 동안 다닌다. 6 years of elementary school. 자, 들어볼게요.
1: 6 years of elementary school. 6 years of elementary school.
0: 6 years, right? Okay? Elementary school.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는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각각 3년이죠. 그러면 6를 3로 바꾸는데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자, 이렇게 묶어버리면 맨 마지막에 뭐가 반드시 와야 되냐면 each가 필요하죠. 왜요? 각각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해서 3년이 아니죠. 어때요? 각각 3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each가 빠지면 의미의 왜곡이 옵니다. 중고등학교 합해서 3년인 줄 알아들겠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됐죠? 이 each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이라는 의미로 들어보세요.
1: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0: 자, 그럼 문장에 넣어볼게요. 7살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오늘 이제 학교 관련된 주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자, 아이들이 만 7세가 되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kids, 일반화시켜서 복수형으로 만들게요. 아이들은 kids start school when, 자, 요거를 대명사로 받아야 되니까 they, 그죠? When they turn 7 years old. 여기서 꼭 생각할 게 요 turn 동사를 빨리 생각해내셔야 돼요. When they turn 7 years old. 그러면 만 7살이 되면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다. 자, 취학 연령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1: Kids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Kids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0: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까지가 의무 교육이죠. 의무 교육. 자, 그래서 education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데 의무에 해당하는 단어가 mandatory라고 합니다. mandatory. 이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의무라는 의미로 mandatory education. mandatory education. 예를 들어 mandatory courses 그러면 꼭 들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 같은 걸 mandatory subjects, mandatory courses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들어야 하는, 꼭 해야 하는. 즉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까지는 무조건 다녀야 되죠. mandatory education. 의무 교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mandatory education. Mandatory education.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라는 말을 여기다 왜 넣었냐면요. 초등학교 때는 grade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fourth grade, fifth grade, sixth grade. 자, 주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 grade란 말을 많이 쓰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이 grade란 말이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들한테는 약간 초등학교 때 쓰는 단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조금 더 그 사람들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냐면 year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요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같이 저희 집필을 해주시는 원어민들 모두가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For middle school, why don't you use the word year instead of grade? Okay? 심지어 grade school이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느낌 나요. Grade school.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은 그냥 grade school, elementary school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grade란 말 자체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고 year,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이렇게. Third year of middle school. 그러면 우리 아들이 중3이에요. 이런 얘기 하실 때 my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ird year of middle school.
0: 그 다음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주로 얘기하긴 하겠지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받는 졸업장을 diploma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인증서입니다. diploma. get a diploma. diploma. 들어볼게요.
1: get a diploma. get a diploma.
0: 좋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중3입니다. 자, 요거 이제 경작하실 때 자, grade가 아니라 year. my oldest son. 첫째니까 가장 나이 많은 아들. My oldest son.

0: First son, second son 이렇게 잘안 해요. 영어에서는요. 첫째, 둘째를 그렇게 서술 처리 잘안 합니다.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자, 여기 in도 같이 좀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학년에 있다라는 의미로 is i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이 문장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0: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진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특수목적 고등학교인지 이 구분선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외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예술고등학교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이런 특목고는 영어로 이 specialized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specialized. 특화되어 있는 이란 얘기죠.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설립된 고등학교들. apply to, 어디에 지원하다는 건 to예요. a specialized high school. 특목고에 지원하다. 들어볼게요.
1: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0: 오케이. 자, 외고등학교는 그냥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들어볼게요. 어렵지 않죠?
1: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0: 과학고 예고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 통목고가 science high school, art high school. 간단합니다. science high school 과학고 이렇게 부르고요. art high school 예술 고등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들어볼게요.
1: science high school. arts high school. science high school. arts high school.
0: 네. 자, 그럼 이제 특목고 자체를 어떤 학생들은 특목고에 지원을 한다. 이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반드시 apply가 나와야 됩니다. 자, some students apply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그러면 일부 학생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지원을 한다. 자, some students apply to specialized high school. 자,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자, apply의 강세 여기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Some students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Some students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0: 자, 오늘 내용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년 구분에 관련된 주제에 먼저 시작을 했죠. 만 7세가 되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자, turn 동사. 딱 그 나이가 되다. 들어볼게요.
1: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0: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grade라고 하지 않고 year라고 하면 좋다는 거. Third year of middle school. 들어볼게요.
1: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ird year of middle school.
0: 특목고에 지원하다. Apply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들어보겠습니다.
1: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0: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가 학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학교생활 관련해서 우리가 일단 학년 구분 얘기부터 잘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 전 방송 복습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요. EBS English 앱 설치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딱 하고 생각하는 음식이 뭐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게 조금 먹고 싶다라는 거를 우리 흔히 땡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오늘은 한번 그 어떤 것이 뭔가 음식이 좀 땡긴다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이 좀 땡길 때는요. 여러분 crave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셔서요. I am craving 하고 나서 먹고자 하는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I am craving 음식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음식이 땡긴다라는 표현 I am craving 음식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선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갈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좀 어려운 말로. 그거를 조금 순환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 땡긴다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crave라는 동사 뒤에 갈망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요. 그걸 정말 여러분이 하고자 하실 때 정말 원할 때 여러분 cr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음식으로 순화시키면은 그렇죠. 어떠한 것을 좀 먹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싶어요 라는 것이 아니고 땡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ing 형태로 많이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 am craving 갈망하는 것이 될 텐데요. 우리 갈망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음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I am craving 음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음식이 좀 땡기네요 라는 얘기들 I am craving 하고 나서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포괄적으로 막 갈망하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음식의 한 가지로 딱 한정해서 아, 그 음식이 좀 땡기는 걸 라는 표현 I am craving 음식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매운이라는 거는 HOT, 핫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spicy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I a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I'm craving some spicy food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some spicy food. 한 번만 더. 시작. I'm craving some spicy food. 해서 저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단 게 좀 땡기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힌트를 얻으셨다면은 그쵸, 어떠한 음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아, 앞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예측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운 음식 말고 단 음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스위트 푸드라기보다는 스윗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 S를 붙여서 스윗으로 얘기를 하면 단 음식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m craving some sweets. 한 번만 더. 시작. I am craving some sweets.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단 음식이 좀 땡깁니다. Sweet food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sweets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나 오늘 좀 술이 좀 땡기네. 스트레스 막 받았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술은 alcohol이지만 alcohol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뭐가 있다? 그쵸. 제가 바로 drink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am craving a drink 라고 얘기를 하면 마실 것이 좀 땡기네요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러분 되게 원어민들에겐 I'm craving a drink 라고 얘기를 하면 술이 좀 땡긴다 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a drink. 한 번만 더. 시작. I'm craving a drink.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술이 좀 땡깁니다.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커피가 좀 땡깁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커피는 그냥 커피입니다. 그래서 I'm craving a coffe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저 커피가 좀 땡겨요.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Some coffee로 얘기를 하셔도 되고 a coffee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a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I am craving a coffee. 라고 해서 커피가 좀 땡깁니다.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cr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그쵸, 갈망하는 거지만 I am craving 음식을 통해서 그것을 정말 먹고 싶다, 땡긴다 라는 표현 연습을 한번 해봤거든요. 요거 떠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craving some spicy food. I'm craving some spicy food. I'm craving some

0: sweets. I'm craving some sweets. I'm craving a drink. I'm craving a drink. I'm craving a coffee. I'm craving a coffee.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매운 음식이 좀 땡겨요. 그쵸? I'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라고 배웠었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땐 제가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쵸?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여러분,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는 의미가 됐잖아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만 뭐가 좀 땡기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What are you craving? 혹은 What food are you crav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뭐가 좀 땡기십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What are you craving? 뭐가 좀 땡기십니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are you crav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craving? 이라고 이제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아, 나 오늘 좀 매운 음식이 좀 땡기는데, I'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또 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이얼로그가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저 커피가 좀 땡겨요. I'm craving a coffee. 라는 문장을 가지고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몇 잔을 딱 사가지고 왔어요. 커피 혹시 땡기시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커피를 미리 주문을 받는 거죠. 혹시 커피 땡기시는 분 있어요? 아, 네,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여러분 이런 식의 질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혹시 커피 땡기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 혹시 지금 커피를 좀 드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누구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누구니까 후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who wants 하고 나서는 a coffee, who wants a coffee, 혹시 커피 원하시는 사람 있어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who is craving a coffee 해가지고 혹시 누가 커피 당기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o is craving a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Who is craving a coffee?에서 혹시 누가 커피 당기시는 사람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이 좀 땡긴다 라고 얘기를 해서 I am craving 하고 나서 음식을 통해서 뭔가 좀 먹고 싶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자, 모든 게 다 잘 네, 진행되고 돌아가고 또 건강도 좋으시죠? 자, 그런 아주 멋진 에너지를 모아서 오늘도 10분 동안 네, 즐거움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딱 한 문장, 바로 try again. 물론 매일 10분 영어 시리즈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말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다고 나 한국말 못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실수를 하시고요. You can learn from your mistakes. 실수를 많이 하실수록 배울 게, 즐겁게 배울 게 더 많아집니다. 자, 오늘도 미션 기다리고 있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들 해보셨나요? 자, 이게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맨 처음부터 다 보고 한꺼번에 옮기겠다 이러면 부담되죠? 상대편의 의향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나 성향. 그런데 다음 주쯤에 아무 때나 한번 점심 먹을까? 이런 느낌인데 네가 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뭐뭐 하고 싶다면의 느낌이니까 너 뭐뭐 하고 싶어? 이런 얘기죠. 영어로는 뭘까요? 맞습니다. Do you want to? 빨리 하면 Do you wanna? Do you wanna? 예, 네, 저 남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 네가 원하나?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Do you want to? 빨리 하면 Do you wanna? Do you가 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Do you wanna? 하셔도 되고요. Do you wanna?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Step 1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가장 짧은 걸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뭐뭐 하고 싶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That's the one thing in common. Okay? 자, 그래서 바로 이 내용들이 가지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알고 싶어, 그 다음에 너 쉬고 싶어잖아요. 그러면 Do you wanna? 이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싶다, 가지다는 possess라는 어려운 단어도 있지만 have. Do you wanna have it? 너 그거 가지고 싶어? Do you wanna have it? 그 다음에 그만두고 싶다, 멈추다, stop을 쓰셔도 되고요. 아, 나 그만둬. 이럴 때 quit, Q-U-I-T도 많이 씁니다. 발음 하나 주의하세요. 이 단어가 quit이 아니고요. quit이에요. Q 다음에 U가 오잖아요. 그러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요, 여기에 W 발음이 있습니다. 90% 이상. 그래서 quit, quit, quit 이렇게 입술이 나갔다고 들어오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question이 아니고 question, 그 다음에 qu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queen처럼 다 입술이 들어 나갔다 들어오면서 하는 발음이라는 거. 그래서 do you wanna quit? Do you wanna quit? 그만두고 싶어? 자, 그 다음에 알고 싶어? 궁금하죠? 자, 그래서 do you wanna know? 됐고요. 쉬고 싶어? 예, 쉬다는 많죠. 그 중에 rest 쓰셔도 됩니다. 그게 휴식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당연히 do you wanna rest? Do you wanna rest? 자, 이런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작을 보셔야 when you feel the same feeling,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때 it will come out of your mouth naturally. 바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 동작을 보시고 상상한 다음에 시간 드릴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싶어? Your turn. 네, do you wanna have it? Do you wanna have it? 자, number two. 너 그만두고 싶어? Your turn. Do you wanna quit? Do you wanna quit? 자, Q 발음까지 살리셨죠? Quit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더 알고 싶어? Your turn. 아, 여기 보시면 안 된다니까. 자, 보시고 계신 분 분명히 계셨어요. 32,223명. 나머지 분들 다시 다 함께 돌아와서 Do you wanna? No. Do you wanna know?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 거는요. 쉬고 싶어? Your turn. Do you wanna rest? Correct.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앞에 나왔던 미션 문장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tretching time, right? 여러분도 스트레치 하시고 문장도 스트레치 해보는 시간이죠. Step 2. 자, 다음 주 아무 때나 점심 식사 너 하고 싶어? 라는 얘기는 그럴 의향이 있어? 라는 얘기죠. Do you wanna have? 자, do you wanna have까지는 되잖아요. 근데 뒤에 점심이니까 lunch 쓰시면 되겠고요. Lunch. 됐죠? Do you wanna have lunch? 그 다음에 다음 주 언젠가, 다음 주는 next week고요. 언젠가가 중요합니다. 주의하세요. Some하고 time 붙여서 쓰고 s를 붙이면 sometimes는 예, 그거는 종종, 때때로란 뜻이지만 some하고 time을 띄면 언젠가란 뜻이에요. 이거 두 가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하시고요. Next week 붙이면 됩니다. 자, 느낌 살려서요. Hey,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거울 보시고 동작으로 연습하시는 분이 You are the survivors.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이 생존자가 되실 거예요.

즐거운 생존자. 담배를 바로 끊고 싶어? 그렇죠? 나 끊고 싶은데, 너도 끊고 싶지, 담배?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못 핍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담배를 끊고 싶을 때 상대편의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Hey, do you wanna? 그럼 아까 나왔던 끊다, 그만두다. Do you wanna quit? 그렇죠? Do you wanna quit? That bad habit? 그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싶어? 예, 그럴 때 바로 뒤에 이게 뭐예요? Smoking이죠. No. Do you wanna quit smoking? 바로란 뜻이 right away 됐습니다. 그래서 right away까지요. Do you wanna quit smoking right away? Right now? 다 좋고요. 자, 맨 마지막에 너 비밀을 하나 알고 싶어? 아까 알고 싶다 뭐였어요? 바로 나오셔야죠. 그렇죠? Do you wanna know? 그렇죠? Do you wanna know?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비밀이니까 a secret만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영어의 비밀은요. 즐겁게 상상하시면 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wrap it up with this dialogue.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주 아무 때나 점심 식사 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였나요? 그렇습니다. 점심 대신 저녁은 좀 어때?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했더니 뭐는 어때? 자, 제안할 때는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about dinner instead of lunch? 발음은 instead of. How about dinner instead of lunc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상황 설정도 해보시고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보고 싶으실 때는요. Do you wanna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visit this website. 방문하셔가지고요.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 즐겁게 하고 있다는 마음도 좀 남겨주시고요.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이 커질 수 있기에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welcome back to Beige Mignon. It's Nicky May. Go, go. Let's s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Jada Kim.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점심 메뉴가 뭔지 한번 도입 부분부터 훅 지나가 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듣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re harvested today. The weight in her voice. This just might be hope. It might be another reason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A plentiful lunch.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와우, 음식 중에서도 바나나를 쪄서 먹다니. Interesting. Steamed banana가 바로 점심 메뉴네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우리가 수확한 바나나 찜이다. 바로 여기 정답이 나왔네요. Alright,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농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미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2: 2.
3: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뜻을 함께 알아볼까요? Listening sentence 첫 번째입니다.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메뉴는요, 우리가 오늘 거둔, 우리가 수확한 바나나 찜입니다.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4: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자, 농사는요,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요, 점심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을 많이 하면 배도 고프니 또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하고자 할 때는 많이 드셔야 되겠죠? 자, 그 얘기예요.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번엔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re harvested today. The weight in her voice. This just might be hope. It might be another reason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A plentiful lunch.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Well,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then let's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자, is is 다음 s죠. Steamed is 겹자음입니다. 앞에 is 역시 기능어인지라 약해요. 그래서 s 발음 안 하셔도 돼요. Esteemed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Steamed 또 나왔죠. 된소리 현상. 그리고 바나나가 아니라 bananas. Bananas 강세가 뒷부분에 있고요. That we harvested. Harvested. 앞부분에 강세를 꽝 주시면 됩니다. 발음하실 때 억양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그 내용어에 있는 음절에 몇 번째 음절에 정확한 강세가 가느냐에 따라서 억양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정확한 위치에 음절에 들어있는 강세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Estee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네, 충분히 천천히 저를 그대로 카피해 주시면 돼요.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2. Estee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네. Okay, Google listening 3. Estee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되셨어요?
4: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해보세요.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한 번 더.

0: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Great job. Now try the second esteem point, that is.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자, because, 그 다음에 a, of, 기능어들이고요. Farming has lot work, 내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발음하실 때,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이때 a lot of 이 부분을 여러분들 편하게 발음하시려면 a lot of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트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 자리 잡고 있죠. 플랩 현상에 의해서 I 소리로 들려지게 되고 전치사 of 뒤에 work이라고 해서 w 이런 소리가 들렸으니 of의 비음 자체가 약화되어져서 앞에 어만 남게 되고 그러니 연결해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a lot of work 이렇게 발음이 되고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대로 비어 카피캣 Google Listening 1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Alright, Google Listening 2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한 번 더.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Excellent. 영국식 발음이 기다립니다.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2.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menu is blank that we harvest today. 메뉴가 what was it? There you go. Steamed bananas. 자, 메뉴는요, 오늘 우리가 수확한 찐 바나나입니다. 즉, 바나나 찜입니다. The weight in her voice라고 했어요. 이거 직역하면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본다면 그녀의 음성에 기다림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해석해봤고요. That's just might be hope. 이것은 그냥 바람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It might be another reason. 그것은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빈칸 이어졌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왜 그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지 그 이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A plant for lunch. 풍족한 점심. 이런 의미죠.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그들은 점심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요.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간단했네요. 길지 않았습니다. 100% 도전해 주세요.
2: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re harvested today. The weight in her voice. This just might be hope. It might be another reason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A plentiful lunch.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네, 여러분 이야기 내용 잘 이해되셨죠? 중간 부분에 대화 내용이 영어가 아닌 대화 내용인지라 제가 그 부분을 빼고 이어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독해 부분의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이 필요 없어서 듣기 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부분들 왜 들리지 않는지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연습하시고 복습해 주시면 되게 돼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See you later. By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반갑습니다. 네, welcome to the show. And in today's show, we a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please talk about your work experience. 네, 면접. Job interview, English interview에서 이거 work experience 어떤 경험이 있고, 네 직장 어떤 직장을 다녔고, 네 뭐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럴 때, I don't know 그러면 안 되죠. So let's see what answer I've prepared for today. 저는 창고 재고를 담당했습니다. I was in charge of the warehouse inventory. 저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그리고 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재고 관리인이 됐습니다.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Alright, 자, 요새 이렇게 운영, 이렇게 서비스, 이 그 택배, foreign company, 해외 이렇게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yeah, we're talking about like warehouse inventory and stuff like that. Alright, I was in charge of the warehouse inventory. 자, 저는 창고 재고를 담당했습니다. So, to be in charge of something means 담당하는 거죠. So, 책임자. Yeah, you are responsible for doing certain things. 자, warehouse inventory. Warehouse inventory. Inventory는 창고. 네, 재고, 재고. 네.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네. 어떤 회사에서도 다양한 일이 많잖아요. 뭐 수입 아니면 수출할 때 뭐 배달 and you know like 이 트럭도 있고 뭐 재고도 있고 또 판매하고 박스하고 you know there are many things that you can do. So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저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So this is how they got their foot in the door. 네, 일단은 truck driver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올라간 거예요. So start out는 시작을 하는데 이 start out as가 표현인데요. 이게 어떤 특히 직장에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Alright, so 그리고 나서 저는 열심히 일해서 재고 관리인이 됐습니다. How do we say this? Then I worked my way up to become the inventory manager. Okay, so I work my way up. 네, 그게 한 표현인데요. To work your way up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성장을 하는 거죠. 이 직장을 여기에서 내려서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To work your way up.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social, 이 그 corporate ladder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언젠가는 I will talk about that expression. But step by step, you increase. You have a promotion after another promotion and you get to a higher position. I worked my way up to become the inventory manager. So truck driver and inventory manager. You see, he went up.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 was in charge of the warehouse inventory.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Then I worked my way up to become the inventory manager.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from this answer. Okay, so start out as, 이게 한 표현이에요. Start out as, 그래서 이 출근 영어에서는 in the business world 정말 중요한 거예요. You know, everybody starts out as something. So, I started out as a reporter, then I became a host. I started out as a reporter, then I became a host. 네, Kristen Cho 얘기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Enhance versus improve. Enhance versus improv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enhance 그리고 improve입니다. 네, 첫 번째 단어 enhance부터 시작할게요. 네, 발음은 enhance, enhance. 그래서 e로 시작하지만 그냥 안으로 할 때 in 그 발음으로 하셔도 돼요. enhance, enhance. 네, 향상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품질이나 가치 등을 좀 돋보이게 만들 때 enh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장점이나 지위 등을 높일 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필수보다는 그냥 장점이랑 뭐 이런 거를 좀 빛나게 좀 해주는 거, 이런 거를 enhance라고 표현합니다. 네, 예문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Enhance, 향상시키다. Enhanc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이 색상은 당신의 얼굴 모양을 돋보이게 해줘요. 네, facial features는 사실 얼굴 모양뿐만 아니고 뭐 눈 색깔, 그리고 뭐 모양도 되고요. 아니면 다양한 그런 뭐 이목구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facial featur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이 색상은 당신의 얼굴 모양을 돋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이거는 피부 색깔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와우! Wow. 오케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좋은 조명은 이 방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어. 네,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시죠? 조명의 효과예요. 그쵸? 네, 아무리 방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도 조명이 조금 이렇게 어색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조명 갖고 뭔가 돋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그것은 우리의 삶을 크게 향상시켰어.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Improve.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mprove. Improve. 네, 마지막에 V 발음 잘 해주시고요. Improve. Improve는 개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기능이나 성능을 개선할 때, 그리고 실력이 뭔가 향상되었을 때 impro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기술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실력을 더 낮게 할 때 이거는 improve라는 단어 많이 쓰죠.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My English improved a lot.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Improve, 개선하다. Improv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내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 네, 누구나 톡톡 보면서 많이 늘었어. My English improved a lot. 그래서 뭔가
많이 늘 때, 특히나 실력 이런 거, 이런 거는 enhance보다는 improve가 적절합니다. My English improved a lot.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나는 내 자세를 개선하고 싶어. 더 좋아지게 하고 싶어.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근데 여기서 만약에 enhance 사용하면 물론 틀린 거는 아니지만 느낌은 이미 자세가 좋은데 거기서 조금 더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enhance. 근데 여기서는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mprove.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그것은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했어. 오, 뭔가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보다 훨씬 임팩트가 세죠.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드릴게요. Enhance, 이거는 향상시키다. 느낌은 뭔가 이미 좀 좋은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enhance. Improve는 개선하다. 오케이, 이거는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아니면 실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더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improve. Enhance, improv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웰 done,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t ebse.co.kr to 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학교 생활 관련해서 두 번째 다뤄볼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년 구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이제 학사 일정. 자, 뭐 쉽게 얘기하면 3월에 1학기가 시작되고 뭐 9월쯤에 한 2학기가 시작되고 이렇게 1년간의 어떤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말들을 혹은 표현들이 필요할지를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중간에 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학사년도, 1년에 어떤 그 학교의 그 학기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 year라는 말 자체는 1년을 말하는 단어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academic 혹은 school 이런 단어 붙이잖아요? 이게 한 학교의 사이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cademic year or school year 이 자체는 요 얘기죠. 근데 뭐 어차피 뭐 전국의 고등학교, 전국의 중학교, 전국의 대학교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지만 학교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Academic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School year. 들어볼게요.
1: Academic year. School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0: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단 새 학기가 3월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3월과 2학기가 9월에 시작되죠. 그럼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자, 요럴 때 쓸 수 있는 좀 괜찮은 동사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kick off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kick off. 자, kick off는 미식축구에서 빵 차고 공이 시작될 때 그걸 kick off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본격적으로, 뭔가 좀 빵 하고 시작하다의 느낌으로 start보다는 kick off. 요런 게 좀 맛깔스러운 동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개짜리 동사는 반드시 힘을 뒤에다 줘야 되죠. 그래서 kick off in March. 한번 더. Kick off in March. 그럼 3월에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된다. 들어볼게요.
1: Kick off in March. Kick off in March.
0: 좋습니다. 새 학기를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Semester란 건 학기인 거 아시죠? 앞에다 new 붙여서 new semester. New semester. 이거 중간의 강세입니다. New semester. A new semester kicks off in March 하면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가 되겠죠. 자, 새 학기 발음 들어보세요.
1: New semester. New semester.
0: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사년도가 3월에 시작이 됩니다. 아까 학사년도, academic year 혹은 school year 하시면 되겠죠? 같은 뜻입니다. The academic year, the로 읽어야겠네요. 모음 앞이니까. The academic year, 이거 쓸게요. Kicks off in March.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In Korea, 한국에서는. 그래서 전치사 in, 달 앞에 in, 나라 앞에 in이죠? 자,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그대로 외워도 되는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0: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가을 학기가 첫 학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3월이 아니라 4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학사 일정이나 첫 학기를 시작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 시작점이 언제이고 몇 월인지 우리나라는 3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학생들이 이제 방학기간 동안 기분전환도 하고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이것저것 교과의 활동을 하다 오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방학이 끝나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자, 방학을 vacation이라고 하셔도 돼요. vacation이 약간 휴가의 의미의 뜻도 있어가지고 저는 좀 더 선호하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단어는 break입니다. summer vacation 해도 돼요. 그것도 여름방학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로 제가 추천을 더 해드리고 싶은 단어는 vacation이 아니라 뭐라고요? break라고요. summer break. 수업을 하다가 잠시 중단하는 느낌으로 그냥 break. 근데 이게 방학이에요. summer break, winter break. 들어볼게요.
1: summer break, winter break. summer break, winter break.
0: 자,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방학 기간을 거치면서 좀 기분 전환도 하고 좀 휴식도 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feel refreshed. 요 단어 꼭 좀 알아둘게요. refreshed 하면 기분 전환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Feel refreshed. 뭐다? Feel refreshed. 자, 기분 전환을 하다 들어볼게요.
1: Feel refreshed. Feel refreshed.
0: 네. 그 다음에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다 할 때 make one's way back. 자, back은 돌아가다라는 얘기고요. Make one's way. 어떤 본인의 가야 될 방향을 다시 가다. 즉, 회귀하다의 뜻인데 이 표현은 그냥 네 단어를 붙여서 많이 씁니다. 되게 쉬운 단어의 조합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랑.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물론 나중에 이건 소유격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방학이 끝나면 다들 이렇게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 할 때 students make their way back.

0: to school.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들어보세요.
1: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이럴 때 딱 쓰면 좋거든요.

0: 더 맛깔스러운 표현이에요.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Over. Good.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자, 일단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이 문장 들어볼게요.
1: Students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Students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0: 자, 그 다음에요. 새학기가 일단 시작되면 생기는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바뀌죠? 새로운 반의 배정을 받죠?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들을 또 사게 됩니다. 자, 일단은 학년이 새로 시작됐을 때 겪었었던 혹은 겪는 것들. 첫째, H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homeroom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homeroom teacher 하면 담임선생님이란 거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New 붙이면 되겠죠? New homeroom teacher. You actually get a new homeroom teacher. 그러면 매 학기마다 every semester you get a new homeroom teacher. 매 학기가 아니군요. 매년마다죠. 매년 every year. 자, 매년마다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new homeroom teacher 앞에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New homeroom teacher. New homeroom teacher.
0: 자, 그다음에 학생들은 해가 바뀌면 1학기, 2학기하고 해가 바뀌면 반배정을 새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배정이란 단어가 생각이 좀 나셔야 될 텐데. 배정. assign이라고 합니다. assign. 자, 근데 배정을 받는 거니까 be assigned 수동태로 처리하고요. be assigned 어디로? to a new class. 새로운 반으로 배정된다. 그렇죠? 반이 바뀐다는 얘기죠.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다시 한번. Be assigned to a new clas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Right. 들어볼게요.
1: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0: Okay.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다. 이 사귀다의 뜻의 어떤 동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make라고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다의 의미가 영어에선 사귀다라는 얘기예요. Make new friends. Make new friends. 반이 바뀌니까 새로 같은 반이 된 친구들하고 이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거죠. Make new friends. 들어볼게요.
1: Make new friends. Make new friends.
0: 네, 좋습니다. 자, 새로운 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반에 배정을 받습니다. 이거 영작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밖에 아까 assigned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새학년이 되면 이것만 잘 처리하면 되겠네요.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여기까지.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되시죠? 언제?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학년. New school year. 아까 학사일정에 해당하는 요 말 그대로 넣어도 되겠죠? 자, 학사년도가 시작되면 새로운 반으로 배정받는다.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그래서 S 붙여야겠죠? 들어볼게요.
1: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0: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내용 자체가 학사년도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먼저 중요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총정리할게요. Academic year, school year.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학사년도가 3월에 시작돼요. 그런 의미로 our school year kicks off in March 할 때 들어볼게요.
1: Academic year, school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0: 자, 새학기가 시작될 때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다 make one's way back 이것도 같이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알아두세요. 들어볼게요.
1: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0: 오케이. 학생들이 새로운 반에 배정을 받다 be assigned to a new class 하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0: 자, 오늘은요. 학사 일정이나 학사 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복습하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클릭하시면 전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고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아우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혹은 다른 일로 여러분 고마움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 끝이 바로 thank you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thank you 뒤에 고마운 일을 얘기를 할 때 전치사를 for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thank you for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감사함을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thank you 라는 것이 입에 붙어 있지만 여러분 대상을 다른 사람들을 넣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어 제가 어떤 대상에게 감사해요 라고 이 어순 구조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지칭해서 thank you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I라는 주어를 많이 빼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뒤에 감사한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thank you 뒤에 for 고마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9번째 시간에서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는요 thank you for ing 라고 얘기를 해서 고마운 일을요 행동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이었다면 그걸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고마운 일 명사의 형태로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 오늘은 이 thank you for 고마운 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당신의 우려, 당신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라는 거를 concern이라고 얘기를 해요. Thank you for your concer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해서 우려 혹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Thank you for your concern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거 Good work, good job 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Thank you for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당신의 일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얘기로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k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work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work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Great job 혹은 뭐 good job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good job, great job 같은 경우에는 그쵸 약간 여러분 상대방과 동등한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윗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는 good job, great job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thank you for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조금 더 공손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라는 거 혹은 협동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이 요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협조라는 거는요 바로 coope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앞에 붙은 이 co는요 서로라는 그 each other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operation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cooperation이지 cooperation이 아니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해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어떤 의미겠어요? 그쵸? 다른 일들이 막 있을 때 아, 네,

0: 제가 그런 부분들 이제 배려해서 이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아, 네, 협조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얘기들. 혹은 여러분 이제 협조해서 감사드립니다. 되게 경찰, 이제 policeman들이 얘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time.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time.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thank you 뒤에 이제 뭐를 붙인다? 그쵸? for를 붙인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고마운 일을 이제 명사의 형태로 얘기를 해서 thank you for 고마운 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 일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ebs.co.kr 들어가셔가지고 아홉 번째 강의에 thank you for ing를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일단 원어민 음성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죠.
1: Thank you for your concern. Thank you for your concern. Thank you for your work. Thank you for your work.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your time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는요 정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한번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I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이제 감사함을 표현하는 대상이 한 명인 경우 혹은 이게 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쵸? 그냥 thank you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we thank you for 무엇?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저희는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e thank you for 고마운 일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시간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e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주어를 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your concern 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은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때는요 뒤에 as always를 넣어서 항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thank you for your 무엇 as always 항상 그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걱정해 주셔서로 thank you for your concern as always로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as always 라고 얘기를 해서 as always 항상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단순하게 thank you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그쵸? 어떤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for 고마운 일로 얘기를 하는 거 명사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씩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생각의 변화도 느껴보시고 자신감의 변화도 함께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하실 건가요? 도전,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시고요. 결과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중간 과정을 차근차근 느껴보시면 또 재미가 두 배, 세 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Okay, so are you ready? 가겠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All right.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얼핏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또 영어로 뭐지? 주인이 직접 그것을 치워야 된다. 우리가 뭐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표지판에 혹은 팻말에 써있는 그러한, 그렇죠? 안내판 문구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배설물 이런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잖아요, 포인트가.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간단합니다. Please. 이거죠. 그래서 꼬마 아이들이 엄마 이거 줘 라고 할 때, 그렇죠. Honey, where's the magic word? 너의 마법의 단어는 어딨니? 그럴 때 please를 쓰거든요. 그래서 공손함에 대한 표시. 가장 쉬운 단어가 please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까 나왔던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예, 본격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거는요. 여기 나온 네 가지의 문장을 보고 한번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청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자,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Clean이죠. 거기다가 please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예, please clean it. 무엇이 대상이 있으면 걔를 청소해 주세요. 물론 clean it please 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거 적어도 3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나오는 말을 그냥 기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please 이거 뭐예요? 그렇죠. Forgive me. 됐죠? Please forgive me. Forgive me. 그래서 give, forgiv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뭐 다 아시겠죠? Help me. Help me. Help me. 됐죠? 자, 그래서 help me라고 안 들리고요. Help 이렇게 할 때 누가 옆을 딱 찔렀어요. 그래서 help. 예. Help me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저를 믿어주세요. 자, believe죠. 그래서 please believe me. 예, 이건 리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원래 발음은 사전을 찾아보면 believe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리를 강조하려면 앞에 있는 비 소리를 크게 하면 비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소리라면 그 뒤에 거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believe 마치 believe처럼 들리죠. 액센트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네 가지고요. 여기 보고 하지 마시고 제가 힌트 드릴 테니까 당연히 직접 해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해 주세요. Your turn. 네, please clean i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용서도 가능한 거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your turn. 그렇죠. Please forgive me.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도와주세요, 나를. Your turn. 네, please help me.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요. 나를 믿어주세요. 해서 믿다. 나를 딱 믿는 거죠. 예, 네, 바로 your turn. Believe me. Believe 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걸 가지고 좀 더 한번 확장시켜보는 그런 시간이죠. Okay,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step 2.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주인이 치워주세요. 자, 요거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생각보다 쉽죠. Please, clean이잖아요. Clean. 예, 그런데 다 치우다가 바로 뭘까요? Up이에요. Up. UP. 물을, 그쵸. 잔에 따르면 그게 쭉 올라가면서 물이 꽉 차잖아요. 컵이나 잔에요. 그래서 up이 쓰이면 전부 다 깨끗하게 무엇인가 정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please clean up. 예, 근데 뭘? 배설물은 뭘까? 배설물 궁금하시죠? 여러분. 예, 이게 공공 표지판, 안내판에 써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개가 지나가면 그 뒤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after your pet. 이게 써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Please clean up after your pet. 되게 쉽죠? I mean after your dog. 뭐 동물의 그런 종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clean up 대신에 pick up이라고 쓰셔도 돼요. P-I-C-K. 그래서 please pick up. 주워주세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after your p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장면 떠오르시고요. 자, 그 다음 거는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기억나시죠? 아까 여기까지는요. Please forgive me.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For가 나와요. 그래서 for what I said.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for what I did 이렇게 바꾸시면 아, forgive, 사람 for란 느낌이 드는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forgive me for what I said. 맨 마지막, 면접 보는 거 좀 도와주세요. 어려울 것 같지만 아까 도와주세요 뭐였어요? Please help me. 발음도 help me 되셨죠? 얘는 뭐가 쓰일까요? 면접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interview. 근데 직장이니까 job interview. 그래서 바로 with가 씁니다. With my job interview.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 help는 with. Forgive는 for. 됐죠, 여러분? Please help me with my job interview. 자, 애완동물의 배설물. 주인이 직접 치워야 한다는 거 두 가지 버전으로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주인이 직접 치워주세요.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은요. 어, 당연하죠. 그게 바로 법이잖아요.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Please 쓰셔서요. Clean up after your pet. 그랬더니 당연히 of course is the law. 그렇죠? Of course is the law. 그러니까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는 예, 그런 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여기 방문하셔서 많이 한번 반복해 보시고요. 직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Okay, but not forever.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Okay,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대체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의 문장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I'll be able to speak English fluently one day. 자, 그 뜻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오늘의 문장 속에 사용된 대체

주동사 보이시나요? 그쵸. Be able to speak English 안에 사용된 be able to가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대체 조동사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알아볼 건데, 두 가지 대체 조동사를 공부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용된, 자, 오늘의 문장으로서 오늘의 내용 시작을 해봤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조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복습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 다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셨을 테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두 개의 대체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요. 방금 우리가 만났었던 be able to가 되겠는데, 먼저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능력을 표현해주는 대체 조동사예요. 참고로 여기 사용된 able 이라는 형용사가 무엇을 할수 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비동사와 함께 able to 동사가 사용됐을 때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뜻이 완성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요. 이 대체 조동사가 어떻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도움이 되겠죠? 해서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해서 현재 시제로서 이것이 사용될 때는 주어에 따라서 뭐 am, is, are 등이 사용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동사 can과 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과거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죠. was, were 같은 비동사가 사용되면은 우리가 역시나 잘 알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could와 같은 뜻이 돼서 뭐뭐 할수 있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이 친구가 미래의 의미로도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will be 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런 모양새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will 자리에 be going to가 들어가서 be going to be able to 동사 원형 요런 모양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봐 주시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조동사 can은 이런 미래의 능력을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의 능력을 말하려면 대체 조동사의 미래 형태인 will be able to 요 녀석을 활용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be allowed to 그리고 동사 원형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대체 조동사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친구도 앞에 녀석과 비슷하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때는 사실 허락의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경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allow가 허락하다라는 뜻이니까 자연스럽게 아, be allowed to는 허락을 말하는 그런 의미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이 친구도 이제 비동사의 모양에 따라서 am, is, are 나면 현재의 허락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was나 were가 사용되면 과거의 허락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ill be allowed to 그리고 동사 원형 넣어줌으로써 미래의 허락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시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서 몇 가지 예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내용, 그 개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을 보도록 할게요. 너는 곧 자전거를 탈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영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서는 자전거를 타다라는 거, 그 능력의 의미로서 제가 표현을 한번 해 봤어요. 자, 이것을 영작한다고 했을 때, 능력인데, 할수 있을 거야, 뭐뭐 할수 있을 거야 라는 거 사실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You will can ride a bike in no time. 이렇게 말이죠. In no time이 곧 이란 뜻이라는 거 참고를 해봐 주시되, 사실 이 문장은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틀렸어요? 조동사 will과 조동사 can. 이런 식으로 두개 조동사가 연달아 쓰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 can 자리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체 조동사 넣어서 You will be able to ride a bike in no time. 요렇게 말해줘야 맞는, 옳은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체 조동사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우리말 문장 보겠습니다. 18살이 되면 운전할 수 있어요.

힘으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여기 적혀져 있지만 이거는 능력과 상관없이 허락을 말하는 겁니다. 16살 때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운전하는 게 허락되는 나이가 18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be able to를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허락을 말해주는 조동사 may, 근데 이것도 미래를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you will may drive when you turn 18과 같은 문장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틀렸죠. 그렇죠? will과 may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 조동사 써서 you will be allowed to drive when you turn 18. 이렇게 말해주셔야 옳은 문장이 가능해진다는 거. 아, 이럴 때 대체조동사가 필요한 거구나.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영장 연습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존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뭐뭐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미래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체조동사 써줘야 되겠죠? 자, 문장 만들어 볼 건데 근데 그 전에 우리말 자체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그녀는 그의 숙제와 관련해서 존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먼저 바꿔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자 영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는 그녀, she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녀는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will be able to help. 근데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존을 도와주는 거죠. 해서 she will be able to help John. 그래 놓고 John의 무엇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덧붙여서 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with his homework. 자, 이 문장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will be able to help John with his homework.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봤고요. 한 문장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이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말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라고 무언가를 못하게 막아버린 케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라는 거죠. 자, 그거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대체조동사 써서 문장 만들어 보면 이렇게 문장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어는 he죠. he. 그리고서는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as not allowed to eat. not이 어디 들어갔는지 잘 봐주세요. was not allowed to eat.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던 거죠.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뭘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anything. 얼마 동안? 하루 동안. for a day. 자, 문장 이것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was not allowed to eat anything for a day. 좋습니다. 자, 두 개 문장 그래서 함께 만들어 봤고요. 오늘의 문장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I'll be able to speak English fluently one day. Be able to 사용이 됐죠. 미래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해석해보자면 나는 언젠가 fluently,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미래의 우리의 능력을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장이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들 분명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ey guys, I'm so excited to see you again. Let's continue to work on our swollen legs today, okay?
1: 네, 안녕하세요. 박윤이에요. 우리 오늘도 이번 주 마찬가지로 다리 부종 빼는 운동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표현 먼저 배우고 갈게요.
0: What's wrong with this soup? Nothing's wrong.

0: wrong with the soup? It's so bland. There's barely any seasoning in it.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that's what.
1: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표현인데요. 뭐냐면 싱겁다라는 표현입니다. bland. 싱겁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 이러는데 bland라는 말이 딱 맞겠어요. 그리고 짭짤하다는 표현, salty 많이 알고 계신데 그건 짜다라는 거고 좀 맛있게 짭짤한 거, 그걸 savory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따가 살펴보고 일단 bland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s wrong with this soup? 이럽니다. 야, 이거 수프가 왜 이래?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nothing's wrong with the soup. 이럽니다. 아니, 수프 문제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니까 it's so bland 이럽니다. 아 이거 너무 싱겁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블렌딩 할 때 그 블렌드와는 다른 스펠링이에요. 그거는 blend, 믹싱하다 뭐 이런 뜻이지만 섞다 이런 뜻이지만 이거는 blend가 아니라 bland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싱겁대요. There's barely any seasoning in it. 무슨 양념이 거의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이 안 됐다고 하죠. Seasoning, 간 또는 양념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이럽니다. 그냥 네 입맛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That's what. 문장 끝에 that's what 이렇게 붙여주면은 바로 그거지. 이런 뜻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요. 항상 끝에 붙입니다. That's what. 이렇게 해서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That's wha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bland 살펴봤어요. 일단 savory 보러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가실게요.
0: Have you heard of the urban Korean term 단짠? I have. It means sweet and savory, right? Right. I think it's a perfect word. Well, try dipping French fries in vanilla ice cream. Now that's perfection.
1: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Savory라는 단어 살펴볼 건데요.
0: Have you heard of the urban Korean term?
1: Urban, 요즘 이렇게 도시적인이란 뜻도 있지만 요즘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표현 중에 단짠이라는 표현 들어봤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have, 들어본 적 있어.
0: It means sweet and savory, right?
1: Well, 이게 그 달짝 잘짝지근하고 그리고 좀 짭짤한 동시에 이런 뜻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right, 맞아.
0: I think it's a perfect word.
1: 이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완벽한 단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0: it's the perfect word로 해도 되고 요새는 a perfect도 많이 써요.
1: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try dipping french fries in vanilla ice cream. 이럽니다. 그 프렌치 프라이를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번 찍어 먹어봐. Now that's perfection입니다. 그게 바로 완벽함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프렌치 프라이즈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해보라는 친구의 조언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살펴봤습니다. Bland, savory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요가 보러 가십시다.
2: Right, second day of exercises for your swollen legs. Let's go. So this is also going to be a seated pose. Sit with both legs out in front of you.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is is also going to be a seated pose. Sit with both legs out in front of you. Good. Now you might think that this will be a bland pose, but you're wrong. It's going to be spic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might think that this is going to be a bland pose, but you're wrong. It's going to be spicy. Yes. Good. Open your legs to the side and keep your back really straigh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open your legs to the side and keep your back really straight. Good. Now, if your legs bend, you probably went too far.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r legs bend, you probably went too far. Good. When you feel you're at the right place, flex your foo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when you feel you're at the right place, flex your feet. Good. Now constantly try to rotate your legs outward instead of curling them in.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constantly try to rotate your legs outward instead of curling them in. Good.

Great job, guys. That was another stretch for our swollen legs. So that was pretty amazing. 우리 오늘도 역시 다리 붓기 제거해주는 스트레칭 조금 해봤습니다. 영어 표현은 우리 bland 그리고 savory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싱겁다, 짭짤하다 이런 뜻이었죠. 많이 활용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okay? Have a great day.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s always.
1: It's always great.

0: see you as well.
1: 자, 이번 주의 테마는 뭐죠?
0: Online reviews.
1: 네, 온라인 리뷰 또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말합니다. Uh-huh.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볼까요?
0: Yes.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rely on online reviews.
1: 네. I rely on online reviews. 어제는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0: Yes.
1: 굳이 열심히 보지는 않는다였는데 uh-huh. 오늘은요. 인터넷 후기에 의존한다라는 그런 직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인터넷 후기를 신뢰한다.
0: That's right.
1: All right.
0: Perfect. And for today, we actually will have Sarah, who is from Australia, talk about this.
1: 네, 호주 분이죠. 사라 씨가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1: 네, 사라 씨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보는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볼까요?
0: So Sarah said,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1: 저는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인터넷상의 이제 쇼핑 관련된 후기죠. Mm-hmm. 항상 확인합니다. 읽어봅니다. Before I buy anything, 뭘 사든지 간에 그 전에 확인을 해요. Just in case, 혹시 이럴 수도 있으니까.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여기서 the picture라는 것은 그 상품 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매자가 올려놓은 그 그림이고요.
0: Right.
1: 사진.
0: The image of the product
1: 네.
0: on 그런데, the listing.
1: 그렇죠. 실제로 받아서 보면은 다른 모습일 수 있잖아요.
0: Right. Or it could be smaller, or 네. bigger.
1: 그래서 진짜 사용자들, 진짜 구매자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면 거기에 사진도 있으니까
0: sure.
1: 그래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터넷상의 후기를 확인한다고 하는 그런 요약 문장이었습니다. 네,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볼까요?
0: Sounds great.
2: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0: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break easier than you thought.
1: I always check out online reviews because sometimes, you know.
2: 저는 항상 인터넷상의 후기를 check out, 확인해요, 읽어요. Mm-hmm. 왜냐하면 because sometimes, you know, 가끔은 여기서 you know라는 거는 뭐 굳이 번역을 yeah.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 Mm-hmm. Because sometimes what? She says, sometimes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like to say that the products do things that they maybe don't do.
2: 이 부분, 어려운 단어는 별로 안 나오는데 mm-hmm. 문장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1: That's right.
2: Because sometimes라고 앞에 부분에 나왔고 가끔은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1: the products.
2: 한 덩어리입니다.
1: The product manufacturers.
2: 그렇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1: uh-huh.
2: or the companies.
1: The company.
2: 아무튼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여기까지 한 덩어리 uh-huh. like to say 뭐뭐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Uh-huh. That the products do, things. 제품들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1: 그런데 has a function.
2: 네, things that they maybe don't do. 어쩌면 안 할 수도 있는 하지 않는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 걸
1: yeah.
2: 좋아하기 때문이죠.
1: Basically, they say it does things that it doesn't.
2: 네, 실제로 없는 효과나 기능이 있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Not everyone, but
1: Not everyone.
2: some people.
1: That's what she says, some people. Mm. And another thing is this. Or maybe they break easier than you thought.
2: 아니면 그 기능들은 다 하는데 mm-hmm. maybe they break easier mm-hmm. 아니면 부사로 쓰고 싶으면 more easily 네, 이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더 정확한데
1: yes.
2: 구어체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than you thought mm-hmm.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1: This is also true. Let's find out what else she has to say.
0: And also these days a lot of like there's a lot of apps in Korea as well where people can upload photos of what they've been delivered. And so I really like that because sometimes the picture looks a lot nicer than the actual product is.
1: And also these days a lot of like there's a lot of apps in Korea as well.
2: 그리고 and also these days mm-hmm. 요즘에는 a lot of like 뭔가 많은 뭐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mm-hmm. 문장을 바꿔서 There's a lot of apps in Korea. App이라는 거는 물론 application,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1: yes.
2: 것의 줄임말이고요. 요즘엔 그냥 app이라고 많이
1: app.
2: 하니까
1: apps.
2: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app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발음이 재밌죠?
1: Yes.
2: 사라 씨가 호주 분이기 때문에 호주분들, 호주 사람하고 이제 영국 사람들은
1: Korea.
2: 그냥 South Korea 이렇게 말할 때는 I'm in Korea 할 때는 발음을 안 바꿔요. 그런데 uh-huh. 뒤에 모음이 있는 어떤 단어가 바로 뒤에 올 때는 uh-huh. Korea 이렇게 해버려요.
1: Korea as well.
2: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uh-huh. The idea of cleaning the room. 방을 청소한다는 생각 자체를 이제 말하죠.
1: Idea of cleaning
2: the room. R 발음을 만들어서 발음을 하는 uh-huh. 습관이 있어요.
1: Uh-huh.
2: 그래서 여기서도 Korea as well이 아니고
1: Career as well처럼
2: 들렸습니다.
1: Mm-hmm.
2: 그래서 한국에는 앱도 많이 있어요. 어떤 mm-hmm. 앱들이죠?
1: Mm-hmm. This kind of app, where people can upload photos of what they've been delivered.
2: 그 앱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면 people can upload, 우리가 흔히 이제 외래어로 upload 한글로 쓰고 나면
1: 아.
2: 발음이 한국어 내에서는 업로드처럼 미음 발음으로 바뀌죠.
1: Yes, but we're upload.
2: 네, 그런데 영어에서는 up, P 발음을 살려줘야 됩니다.
1: Mm-hmm.
2: 그래서 upload 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1: Yes, so you definitely need to upload.
2: Upload, okay?
1: Mm-hmm.
2: So upload photos of what they have been delivered.
1: Mm-hmm.
2: 배송받은 물건의 사진들을 올릴 mm-hmm. 수 있는 앱들이 있대요.
1: And she says this. And so I really like that because sometimes the picture looks a lot nicer than the actual product is.
2: And so, 그래서 and하고 so가 함께 쓰일 때는 so의 의미로 쓰입니다.
1: So,
2: I really like that. 그게 정말 마음에 드는데 because sometimes the picture, 여기서 말하는 건 상품 홍보 페이지에 있는
1: yeah.
2: 사진 looks a lot nicer,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Than the actual product is.
1: Mm-hmm.
2: 실제보다 사진이 훨씬 더 멋지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1: For sure.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So I really think it's important to check online reviews before you buy anything. Just so you don't get scammed or misled or anything like that.
1: So I really think it's important to check online reviews before you buy anything.
2: 그래서 저는 I really think it's important, 정말

0: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To check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를 확인하는 것이 before you buy anything, 뭐든지 사기 전에.
1: Why? She says, just so you don't get scammed or misled or anything like that.
0: 네. So라는 것 자체를 써도 so you don't get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Just so 하면서 조금 더 강조가 되고 So 뒤에 원래 있었던 말인데 생각된 것은 that.
1: So that.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패턴은 look a lot, 형용사 비교급 than, 다른 명사였는데 이런 문장 만들어 볼까요? 바깥이 실내보다 훨씬 더 더워 보여요. Outside looks a lot hotter than inside. 그냥 outside하고 inside를 비교하면서 a lot hotter, hotter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읽는지 읽지 않는지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rely on reviews so much for online shopping, but never leave reviews myself. The first and only rule for reading a book or watching a movie is to stop reading others' reviews. Don't rely on online reviews.
0: 확실히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첫 번째,
1: Shay says,
0: 이 부분은 딱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I rely on reviews so much for online shopping.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후기에 정말 많이 의존하는데, but never leave reviews myself. 후기를 직접 남기는 일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This is exactly me.
1: Yeah, true for me for certain things as well.
0: All right.
1: The next one from Pabu says,
0: The first and only rule for reading

0: a book. 이게 이제 the first rule 하면 첫 번째 규칙. 근데 그 규칙 하나밖에 없대요.
1: And only.
0: 네. 첫 번째이자 유일한 규칙. For reading a book or watching a movie,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규칙은 is to stop reading others' reviews. 다른 사람들의 리뷰, 후기를 그만 읽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래요. Don't rely on online
1: Online
0: reviews.
1: reviews.
0: 인터넷상의 후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또뭐 필요할 수
1: You
0: 있겠지만
1: can, you.
0: 책이나 영화는 일단 보고 나서
1: That's
0: 의견이
1: true.
0: 다를 수 있으니까
1: Yeah,
0: 그런 말인
1: depending
0: 것
1: on your
0: 같아요.
1: taste, it's different too.
0: Taste,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1: Right? All right, perfect. Well, we definitely hav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the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I have a very special sweet treat for you. 참 달콤한 맛있는 샌드위치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동물복지 촉촉한 샌드위치. Yes, we're making sweet egg bread bowls.

0: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bread rolls, 우리 모닝빵. We have potato salad, 네, 감자 샐러드요. We have two soft-boiled eggs, 우리 촉촉한 삶은 달걀 두 개 있어요. We have Greek yogurt, 네, 그리스에 나오는 요거트요. 되게 맛있어요. We have apple, 사과. We have strawberry jam, 딸기 잼. We have dried parsley, 콘 파슬리. And we have carrot, 당근. 그래, 당근이지. And now it's time to cook. 우리 뭐가 먼저 해야 해? We have to peel the eggs. 네, 우리 달걀 껍질 빼야 해요. First, we peel the eggs. Tap, tap, tap.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빨리 했을 때 그 달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부드럽게. We can take it slowly. 시간 좀 걸릴 수 있지만 맛있는 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Take your time. 다 뺐을 때 우리 하나는 잘라요. 우리 슬라이스 만들 거예요. And we slice like this. Now we have slices. Okay. Now we have to cut two more ingredients. 우리 두 재료 또 잘라야 돼요. Apple and carrot. 사과 그리고 당근. Remember to wash your apple. 사과 잘 씻으세요. And we cut like this. And one more time, like this. 우리 이 정도 필요할 거예요. Okay. And then we slice this way. 우리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썰어요. And then the other way, like this. 이렇게 아주 작은 사각형 만든 거예요. 항상 손 조심하세요. 오, 좋습니다. We need the same amount of carrot. 우리 당근 똑같이 그만큼 필요해요. We cut the carrot like this. 우리 이 정도 필요해요. 이만큼. And then we slice like this. And like this. And then we can slice like this. 오, 이거 알아요? 당근은 채소지만 달콤해요. 그래서 당근 케이크 만들어 수 있어요. 옛날에 연극에서 전쟁 때문에 과일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설탕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케이크 먹고 싶을 때 우리 당근 케이크 만들었어요. 왜냐면 달콤해요. We made carrot cake. 오호호. 당근 되게 좋아요. I love carrots. 이제 우리 큐브 만들어요. So now, let's cut this way. Okay, our apple and carrot are ready. Now, let's make our bread bowls. 네, 우리 모닝빵 볼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have two rolls. 네, 우리 모닝빵 두 개 있어요. So, we cut the bread like this. We cut off the top. 우리 위 부분만 잘라요. 여기도 한 번 더 이렇게 위만 잘라요. Okay, and then we're going to use our hands. 우리 손으로 안에 있는 부분 좀 뱉고요. We take out the bread. 너무 많이 베지 마세요. 우리 구멍은 필요 없어요. 우리 볼 모양 이렇게 만들어요. One more time. Using our fingers, we take out the bread. 우리 향은 뱉고요. 조금 더. And we use our fingers to make the bowl. So now we have two bowls. 우리 볼 두 개 만들었습니다. Now we need to make the egg sandwich mix. 네, 우리 bread bowl 안에 있는 sandwich mix이 만들어야 돼요. Mash the egg. 네, 우리 달걀은 으깨요. 이제 우리 potato salad, 우리 감자 샐러드 들어가고, and the honey mustard dressing. 우리 honey mustard dressing도 들어가고, we need apple, 우리 사과, we need carrot, 당근이지, 우리 당근 필요해요, and we need yogurt. 우리 이거 반 정도 줄 거예요. And we mix. 이거 믹싱 잘 해야 해요. So keep mixing round and round and round like this. 네, M-I-X 요리하면서 이거 제일 중요한 영어 단어예요. Mix. We always mix ingredients together. 항상 이렇게 믹싱하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의 특별한 재료, 우리 특별한 스타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우리 셰프님 또 재미있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Jess.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의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 keeps our bodies healthy. 단백질이 우유보다 두 배나 더 풍부해서

0: 몸을 튼튼하게 해줘요. So, let's cook together.
1: 요거 때문에도 크리미한 느낌이도 만들었어요. Okay, it's ready to put in the bread bowls. Now we can finish our special sandwiches. 네, 우리 마지막 스텝 갈 수 있어요. First of all, we need strawberry jam. 우리 한 숟가락 이렇게 밑에 넣는 거예요. 달콤한 터치요. 좋아요. 이쪽도 한 숟가락. 너무 많이 넣지 말고. We don't need to add too much. 오, 냄새 달콤해요. Delicious sweet smell. Now, we put in the egg mix. 네, 이제 우리 egg mix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안에. We put it in like this. 우리 조금만 더 넣을까요? 많이 넣어도 돼요? 조금만 넣어도 돼요? 이 정도? 이렇게 또 안에 위에 가지 조금 더 넣어도 돼요. 하지만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 이 정도는 충분해요. On top, we put one slice of egg. 우리 위에 one slice of egg here and one slice of egg here. 마지막 터치는 dried parsley, 건 파슬리. 네, 건 파슬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하는 거예요. Our sweet egg bread bowl. 네, 우리 동물복지 촉촉한 샌드위치 완성 끝났습니다. 테스트 맛보기 시간. 오케이, this one is for me. 진짜 맛있어요. 감자 샐러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의 주인공 그 그릭 요거 때문에 다 잘 섞였어. 크리미한 맛이 나요. 이거 모닝빵이요. 그래서 아침 식사 먹어도 돼요. 동물 복지 촉촉한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We made a sweet egg bread bowl. Next time, 우리 딸기 요리, 고기 요리, 채소 요리 아직 잘 몰라요. Come back soon and I'll show you a new recipe. Bye-bye.

0: Oh, I thought it was too tough to break open. It is. Maybe we should call someone. You're right. Call to action. Chaos Crew! 자, 운석이 부서지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부서질 수 없다고, 너무 단단해서. 근데 여기에서 가스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그러는데 부서지는 소리. Crack! 이렇게 소리가 나요.
1: There's a problem. So if there's a problem, you have to call the chaos crew.
0: 자, 오늘은 누가 등장을 했을까요? 네, 여기 보

0: Woman, Laszlo and Salama have appeared.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We received a distress signal.
1: That's right, Laszlo. From us. Look.
2: Hey there, Salama.
1: The distress signal wasn't from you, Shinoi. It was from the meteorite. Scanning in progress.
2: Whoa!
0: Whatever was inside of the meteorite breaks out.
3: It's an interstellar transport craft.
4: A spaceship? A teeny tiny spaceship.
5: Follow that spaceship.
0: Okay, so we received a distress signal. 우리가 이 distress signal, that's our vocabulary word, 조난 신호죠. 네, 이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the distress signal wasn't from you, Shinoi. It was from the meteorite. 자, 운석에서 이 신호가 온 거예요. 오,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meteorite, it breaks open, finally, 이제 open 했는데 자, 뭔가 거기에서 나와요. Something comes out. 그리고 삥, 삥, 삥, 삥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딱 보면은 a teeny tiny spaceship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들 tiny는 아주 작은 근데 거기에다가 teeny 하면은 teeny tiny 하면은 아주 아주 작은 우주선입니다. 오, 오케이. 자, 참 궁금해요. 이 spaceship, this teeny tiny spaceship 이게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이게 뭐죠? 로봇인가요? 궁금하죠? All right, we'll find out next time. So please join me again on 영어 story time, and I'll see you soon. Okay, bye.
6: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7: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8: You need some hot water?
9: Oh, yes.
7: 어린 학생들이
8: This one.
7: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1: 앉으세요.
7: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Marsh, do you have any meat? Oh, you're making borscht too.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 강의에 한번 따라만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단어 설명, 쉬운 문법과 함께 이 책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즉 영어 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땀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연 도로시는 어떤 곳에 도착했을까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와, 완전히 새로운 곳이더라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부정사가,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nd it was no longer dark.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 Dorothy threw open the door.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Instead, Dorothy saw the most beautiful land. All around was green grass.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 Birds with beautifully

0: painted feathers flew about.
1: "Where are we, Toto?"
0: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She had never seen birds of such color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
2: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t was no longer dark. 그리고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이제 뭔가가 밝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이클론, 열대성 폭풍이 도로시가 있었던 그 집을 송두리째 뽑아서 폭풍 속으로 날아가 버렸었죠. 그 집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집이 어딘가에 착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일단 도로시는 그 폭풍 속에서 날아다니면서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토토와 함께 잠이 들었었거든요. 이 집이 날아다니는데 잠이 들었어요. 깊게 잠들었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집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느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디에 왔을까요? 원래는 캔자스주, 미국의 이 중서부에, 중간,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의 중앙, 거기서 약간 서부에 있는 캔자스라는 이 헨리 삼촌네 집에 살고 있었죠. 그러면 눈을 뜨면은 지금 캔자스여야 되는데 과연 거기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이라고 되어 있네요. 밝은 햇볕이. Bright sunshine, 밝은 햇볕이 flood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홍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flood는 홍수거든요. 홍수는 왜 납니까? 뭔가 강이나 어딘가에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는 거잖아요. 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흘러넘치다 이런 게 홍수가 되겠죠. 그래서 홍수 혹은 뭔가가 가득 차서 흘러넘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flood라는 홍수가 났다라는 그 표현, 이 의미를 문장에 맞게 약간 적용하면 쉬워집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Bright sunshine, 밝은 햇볕이, 햇빛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Flooded the little room, 이 작은 방을 흘러넘치게 만들었다. 어? 햇볕이 들어오는데 작은 방이 있어요. 근데 그게 흘러넘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 이 밝은 햇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렇죠. 원래는 물이 넘치다, 홍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빛이잖아요. 빛이 방 안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가득 들어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말을 약간씩 만져가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Dorothy threw open the door. 도로시는 문을 확 열었습니다. throw가 던지다잖아요. 던질 때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우리가 무언가를 던진다라고 생각하면은 팔을 빠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threw open the door이라는 것은 문을 확 마치 문을 던지는 것처럼 문을 던질 수는 없지만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궁금하니까 열었겠죠. 확 열었습니다.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그러니까 도로시는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아, 문을 열면은 우리 칙칙하고 이 회색 빛깔이 나는 이런 들판이 펼쳐져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she expected,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to see, 보는 것을, 무엇을 보냐 하면 the dull, dull이라는 것은 칙칙한, 색이 칙칙한, 그 다음에 gray라고 하면 회색 빛깔, 회색의 plain이라고 하면 평원입니다. 평평한 들판, 넓게 펼쳐진 그런 들판을 의미하죠. of Kansas, Kansas의 칙칙하고 회색 빛깔의 평원을 보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곳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Instead, 그 대신에 문을 확 열어보니까 어떻다고요? Dorothy saw the most beautiful land. 도로시는 가장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곳에 와 있는 거죠. 자, 어떤 곳에 와 있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그 어떤 곳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오늘 to 부정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더 중요하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부정사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할 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부정사, 이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동사였습니다. 뭐뭐 하다라는 것 혹은 뭐 청소하다 혹은 놀러 가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이 동사였어요. 동사, 가다, 오다 이렇게 동사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동사로 쓰지 않아요. 이 동사의 의미를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놀기, 놀다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놀기, 놀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놀기라는 명사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0: 놀기 혹은 노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동사가 아니라 무엇으로 쓴다? 이렇게 써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부정사는 원래는 동사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동사가 아니다. 다만 이제는 동사 대신에 그 의미만 그대로 활용하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세 개의 기능 중에서 명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주목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To read every day helps you grow. To read every day. 매일 독서를 하는 것은 to read. 읽는 것은 매일 읽다가 아니라 매일 독서를, 책을 읽는 것이라고 했죠. 책을 읽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명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독서하기 혹은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명사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매일 책을 읽는 것은 도와줄 것이다. 네가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와주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뭐가 도와주는데?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도와주냐면 아, 매일 책을 읽는 것. 쓴 맞죠? 이게 주어죠. 이게 너를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이 help가 있잖아요. 그럼 이 help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매일 책을 읽는 것이 주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She hopes to visit Korea. 그녀는 hope, 희망한다, 바란다. To visit Korea,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희망한다, 바란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여기 있는 to visit이 바로 목적어인데요. 왜 목적어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요. hope, 바라다. 그녀는 바란다, 희망한다가 있잖아. 그러면 뭘 바라는데? 무엇을 희망하는데? 그 바라는 거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뭔가를 바라잖아요. 뭐를 바라는데? 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는 우리가 흔히 을을이 붙는다라고 하죠. 대상이니까요. 뭔가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희망한다, 바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 오늘 나왔던 expected to see라고 했을 때 아, 뭔가 보는 것을 기대한다. 여기도 똑같죠. 방문하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여기 있는 to visit은 바로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은요. My dream is to travel. 나의 꿈은 뭐냐면 여행하는 것이다. 어디를 여행하는지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문장을 일부러 줄여두었습니다. 나의 꿈이 뭐냐면 여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예요? 나의 꿈은 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저기 있는 동사 is가 있잖아요. is 앞에 있는 게 my dream, 나의 꿈은. 이게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나의 꿈이 뭔데? 나의 꿈은 여행하는 거야. 뭐 세계를 여행하거나 혹은 그냥 여행하는 그 자체가 좋아. 나는 나의 꿈이 여행하는 것이야. 나의 꿈이 뭐예요? 곧 여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꿈과 여행하는 것은 서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의 꿈이 곧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보어가 뭐냐면 저기 앞에 있는 주어 있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잖아요. 나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어라고 합니다. 보충해 주는 어.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이제 이 투부정사도 명사로 쓰일 때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면서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nd it was no longer dark.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 Dorothy threw open the door.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Instead, Dorothy saw the most beautiful lan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도로시는 어디에 왔을까요? All around, 이 주변 모두가 was green grass, 이 푸릇푸릇한 초록색 잔디였습니다. 초록색 풀이었습니다.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라고 되어 있네요. Tall trees, 이 아주 키큰 나무들이 bore이라고 하면 뭐죠? 이게 뭐예요? bore는 바로 우리 친구들 bear 아닙니까? raw bear, 이곰 말고 곰일 수도 있는데요. 곰 말고 bear이 바로 동사의 의미를 가지면은 맺다, 피우다, 뭔가 꽃이나 열매를 피우다,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bear의 과거형이 bore입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bear의 과거형이 ball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뒤에 red fruit이 나오죠. 아, 열매가 나오네. 그러면 맺다가 되겠네. 열매를 맺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키 큰 나무들이 빨간색, 밝은 빨간색의 열매를 맺었고요. 열매를 막 달고 있었고, and flowers, 그리고 꽃들이 displayed. display라는 것은 보여주다, 전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드러내고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냐면 a rainbow of colors, 색의 이런 아주 다채로운 색상. rainbow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a rainbow of colors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이 되겠죠. 여러 가지 색깔들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 파릇파릇하고 뭔가 아주 예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Birds with beautifully painted feathers flew about. 새들이 있었는데, 새들 with 뭔가를 가지고 있는 새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beautifully, 아름답게 색칠되어진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들. 즉, 이 깃털이 아주 아름다운 이 새들이 flew about 막 날아다닐 거야. Where are we, Toto? 우리 여기 어디야? 토토야, 우리 지금 어디야?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이라고 돼 있죠.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eyes, 눈이 wide, 커졌어요. 눈이 이렇게 확 넓어진 거죠. 저처럼 제가 눈이 좀 크잖아요. 이렇게요. eyes wide, 눈이 확 커졌습니다. with wonder, wonder 이라는 것은 놀라움이 되겠죠. 놀라움에 눈이 확 커져서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She had never seen birds of such color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 라고 돼 있네요. 그녀는 본 적이 없습니다. Had never seen, 과거에 본 적이 없어요. 새들, of such color, 그런 색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새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는 새들을 본 적이 없었고요. 근데 이 새들이 뭐하고 있는 거?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 Kansas라는 그 주에, Kansas 주에 이 회색 prairie라고 하면은 대초원이죠. 회색 대초원을 그 위를 막 날아다니는 이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새들을 그녀는 도로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곳의 광경이 너무나 놀라서 눈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이죠. 저처럼요. 눈이 커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 복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ll around was green grass.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 Birds with beautifully painted feathers flew about. Where are we, Toto?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She had never seen birds of such color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싹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Flood, flood.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 Plane, plane.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Bear, bear.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 Display. Display. The store displays its newest products in the front window. Wander. Wander. Where are we, Toto?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표제어는 바로 Dark입니다. Dark라는 것은 무언가가 어두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room was dark and cold. 그 방이 어땠냐면 어둡고 추웠다. 여기서 Dark는 바로 어두운, 이 진짜 말 그대로 이 방의 밝기가 어둡다라는 의미예요. 뭔가 어두컴컴하고 춥고 막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She has dark eyes and hair. 그녀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아, dark eyes라고 하면은 dark, 바로 짙은, 짙은색의 눈 색깔과 머리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가 밝은 푸른색, 밝은 갈색이 아니라 짙은색의 어두운 계통의 색깔의

파란색이나 뭐 갈색이나 이런 어두운 짙은 이 색의 농도가 아주 짙다라는 것이죠. 짙은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어둡다라는 것을 조금 더이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분위기로 한번 확장해 볼까요? 어둡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The movie had a dark story. 그 영화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지고 있었다. A dark story. 어두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두운 이야기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생기발랄한, 뭔가 기분 좋은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둡다라는 것은 기분이 우울한, 뭔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dark라는 것은 어두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서 또 다른 의미로도 확장할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hey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배워봐야 그쵸.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엄마의 엄격한 드레스 코드 파트 2. 지난 시간에 파트 1, 기억나세요?
1: 오, 네네네.
0: 아, 뭔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 그 옷은 안 된다.
1: 아, 맞아.
0: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0: 어렸을 때요? 아, 예, 아니면 지금?
1: 지금. 예, 거울 치료를 받는 것 같았어요.
0: 뭔가 공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러면 도대체 엄마가 딸의 옷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1: 그쵸?
0: 어떻게 또 사건이, 뭐 아,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1: 큰 소리는 네. 치시면 안 될 텐데.
0: 아, 안 될 것 같긴 한데.
1: 그쵸?
0: 궁금합니다.
1: 네.
0: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응?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아이가 뭔가, 이건 아니다. 나도 이제 다 컸다.
1: 아기들 머리가 이제 조금 크면은, 아하. 이게 또 이렇게 자아가 생겨가지고.
0: 그렇죠.
1: 엄마, 나 이제 아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싫어하더라고요.
0: 본인의 이제 그, 뭐랄까, 의견을 내게 되는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0: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아이도 그렇고 보통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옷이 많은데도
1: 많아요.
0: 하나도 없다.